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맛있는 케이크와 간식도 준비할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게임도 하면서 신나게 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invite, invite가 나와 있죠. 초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in이라고 하면 안으로 라는 의미죠. 그리고 vite는요, call이에요, call. call이라는 건 부르는 겁니다. 안으로 부르다, 즉 초대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invite 하면 초대하다 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명사형도 같이 기억해 둘까요? 명사형은 뒤에 ation을 붙여주면 됩니다. invitation 따라해 볼게요. invitation 초대하다는 invite, 초대 혹은 초대장은 invi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 형태에 집중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nvite, I, N, V, I, T, E 읽을 때는 invite.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I'd like to invite you to my party tonight 이라고 했습니다. I'd like to invite you 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걸까요? 당신을 내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vite, 초대하다 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명사 형태도 지금 바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decorate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decoration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decoration은 장식이나 장식품을 말합니다. 자, decoration은 ation을 붙인 명사 형태고요. 이 단어는 decorate라는 동사 형태에서 나온 것이에요. decorate 하면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명사 형태는 decoration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동사 형태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외워서 같이 써봐요. decorate, D-E-C-O-R-A-T-E 읽어볼게요. decorate 한 번 더 decorate 자,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We decorated the Christmas tree 라고 했어요. With colorful light bulbs.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decorate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colorful light bulbs니까 얘가 전구거든요.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decorated 어떻게 해석할까요? 장식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트리를 장식했다. decorated the Christmas tree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decorate와 함께 이 decor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어서 present입니다. 자, 우리 파티하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이 present는 이때 선물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쉬운 단어로는 gift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인 이 present 한번 써볼게요. present, P-R-E-S-E-N-T 강세는요, 앞에 두시면 됩니다. present, 이렇게 읽어주시면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예문을 보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present for my cous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I'm looking for 이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I'm looking for a present 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가서 아, 제가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파티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혹은 흥미진진한이라는 단어로 exciting, exciting 알아두겠습니다.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exciting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exciting. 한번 더. exciting. 네, exciting이라고 하면요. 어떤 대상이 우리를 굉장히 신나게 해주고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exciting, E-X-C-I-T-I-N-G. 읽을 때는 exciting. 네, 신나는 흥미진진한이고요. 예문 속에서 살펴보면 I saw a very exciting magic show 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A very exciting magic show니까 매우 신나는 마술쇼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citing은요, 이렇게 굉장히 신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루한, 재미없는이라는 단어는 우리 boring이라고 합니다. boring. 자, 오른쪽에 써볼게요. B-O-R-I-N-G. 읽을 때는 boring, bor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The movie was very bor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The party was really boring. 그 파티는요, 매우 뭐 했을까요? 지루했다, 재미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어들 정리해 볼 텐데요. 내 파티에 초대할 거예요. 초대하다라는 단어는 invite. 자, 우리 파티할 때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꾸밀 수가 있어요. 꾸미다, 장식하다, decorate. 선물이라는 단어는 P로 시작하죠? present. 자, 이어서 어떤 쇼나 파티가 재미없고 지루해요. 재미없는, 지루하는 boring. 그리고 이 파티나 쇼는 굉장히 신나고 흥미진진합니다. 신나는 exciting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들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지구의 자전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전에 의한 현상을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지구 자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자전에 대해 알려줘, 자전에 의한 현상 알려줘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 자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정보들을 찾아냈어야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질문을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지구의 자전, 그리고 나중에도 지구의 공전 이런 거 공부하게 될 건데,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을 공부하게 될 때, 학습하게 될 때 질문을 재생성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고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용어 정리해달라고 내용 한번 살펴보고 질문을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구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 해요. 우리 지금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천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구는 아니에요. 즉 읽어보면 천문학에서 관측자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무한대인 가상의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거기에 별도 있고 그리고 행성 혹은 달도 있는데 이런 천체들은 이 천구의 안쪽 벽면에 그냥 붙어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붙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천체들의 거리가 매우 천체들마다 아주 달라요. 그러나 방향만을 생각할 때는 이 가상적인 천구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고 우리는 방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천구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천체들은 너무 멀어가지고요. 우리가 그 거리를 보는 것만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구가 있고 이 가상의 구에 천체들 혹은 별, 이러한 달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가상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 지구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도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천체가 회전하는 그 중심이 되는 가상의 축, 우리는 그것을 자전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구의 자전축은요, 약 23.5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천구와 자전축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자전축을요, 북쪽 방향으로 무한 이렇게 쭉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의 구와 만나는 점이 있겠죠?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천구의 북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천구의 북극 주변에 누가 있냐면 북극성이 있거든요. 이 북극성은 천구의 북극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밤하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지구자전축을 남쪽으로 쭉 무한히 연장했을 때는 가상의 천구와 만나는 점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천구의 남극입니다 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러한 용어들이 필요해요. 용어를 알려달라고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질문을 한번 생성해볼게요. 나는 하늘을 보면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궁금한 것이 많아.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구 등의 용어를 알아야 이해하기 쉽다고 들었어. 공부하기 전 내가 알아야 하는 용어가 있다면 이런 표현 익숙하게 봐두시고 학습할 때 자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생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자전축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예요. 하루에 한 바퀴니까 그렇죠. 한 시간에는 약 15도 정도를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자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별 보고 실제로 지구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별 보고 네가 움직였지라고 하는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움직였지만 나는 그 움직임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별 보고 네가 내가 움직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체의 일주 운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일단 이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현상들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의 운동을 합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 낮이 되는 거고요. 태양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향하는 면과 태양 반대쪽 면이 번갈아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또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뜨는 시각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처럼 보이는 천체의 일주 운동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실제로는 지구가 회전하는, 즉 지구가 자전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천체 보고 네가 움직였지. 지구의 자전 방향 서쪽에서 동쪽 그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천체의 일주 운동이 나타나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현상으로 인공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즉 서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바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현상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 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해가 뜨고 지는 이유가 지구의 자전 때문이라던데 자전이 뭐야? 라고 질문하시고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함께 설명해줘.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자전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자세히 설명해줘라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생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생성해보시고 답도 꼭 얻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늘도 나를 왠지 도와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정성 그리고 성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럼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리 삼촌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퇴근 후에 매일 자격증 공부를 하셨어.
2: 회사 생활도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시다.
1: 어렸을 때부터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으셨대. 4년 동안 도전한 끝에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어.
2: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구나.
0: 오늘의 속담,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든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모님의 병이 회복되셨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너희 효심에 하늘도 감동한 모양이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심청전. 황주 도화동의 심학규는 눈이 먼 봉사로 아내 곽씨 부인과 함께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았다. 부부는 불공을 들여 딸 심청을 얻었으나 곽씨 부인은 산후조리를 못하여 심청을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심봉사는 눈먼 몸으로 동양젖을 먹이며 심청을 애지중지 키웠고 심청은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봉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심봉사가 개천에 빠지게 되는데 그를 구해준 몽운사 화주승으로부터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심봉사는 덜컥 약속을 했고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다. 남경 상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로 하고 인당수의 재물이 되기로 한다. 심청은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뱃머리에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며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심청은 물에 빠졌으나 죽지 않고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의 도움으로 모친인 곽씨 부인을 수정궁에서 상봉했다. 이후 옥황상제는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가상히 여겨 연꽃에 태워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뱃사람들이 연꽃을 발견하여 황제에게 바쳤고 황제는 연꽃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맞이했다.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황성에서 맹인잔치를 열었고 심봉사는 우여곡절 끝에 잔치에 참여했다. 잔치 마지막 날 심청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재회하게 되며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극에 달한 심봉사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검푸른 인당수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심청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안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뛰어든 숭고한 희생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심청은 황후가 되어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심봉사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뜹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처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진리를 심청의 간절한 효심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0: 오늘의 속담,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 간절함은 헛되지 않는 법이요.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세포호흡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역할놀이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 역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세포호흡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지는지를 역할놀이로 표현해 볼 겁니다. 이를 통해 기관계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 활동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모둠별로 이산화탄소, 노폐물이라고 각각 쓴 종이컵 20개를 준비하고 산소, 영양소를 각각 적은 붙임 쪽지를 20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노폐물이라고 적힌 종이컵에 영양소 붙임 쪽지를 붙여 쌌습니다. 이 활동에서 종이컵과 붙임 쪽지는 우리 몸속을 이동하는 물질을 상징해요. 영양소가 붙은 종이컵은 음식물이 소화된 뒤 몸속으로 들어온 상태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종이컵은 세포활동을 결과로 생긴 물질을 나타냅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리고 세포가 다음과 같이 각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합니다. 소화계는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 영양소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종이컵을 하나씩 빼는 행동은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소 형태로 몸속에 공급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순환계는 소화계와 호흡계에서 가져온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호흡계와 배설계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맡은 학생이 물질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호흡계는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호흡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종이컵에 산소 붙임 쪽지를 붙이는 행동은 기체 교환을 통해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배설계는 세포활동의 결과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노폐물 종이컵을 책상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은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조절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예요. 붙임 쪽지를 모아 에너지를 만드는 활동은 세포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번 역할놀이를 통해 각 기관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한 그 역할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활동의 결과를 함께 정리해볼까요? 소화계는 음식물 속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얻은 영양소와 산소를 순환계는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서는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죠? 이 물질들은 순환계로 이동하여 호흡계,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이처럼 세포호흡은 세포 하나만의 활동이 아니라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각 기관계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영역의 마지막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체 영역에서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자, 과연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꽉 잡고 있어야 할지 개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이두 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 재현 방식 분석을 하는 것의 필요성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매체 자료 현실 재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매체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매체 자료에 현실이 분명히 드러날 텐데, 그 드러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것을 잘 읽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 읽어내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매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제작자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이 매체 자료의 제작자는요, 자신의 의도에 맞게 현실을 재구성해서 자료에 담아냅니다. 그때 이 재구성하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많은 것 중에 내가 골라서 넣는 거죠. 그래서 제작자는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문구나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매체 자료를 왜 만드는가? 내가 이 매체 자료를 광고를 위해 만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업 광고 제작자라고 하면, 이 상업 광고 제작자의 목적은요, 이 매체 자료를 통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의 좋은 점만 선택해서 매체 자료에 담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테니까. 그쵸? 그래서 좋은 점만 선택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안 좋은 점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선택되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제되는 겁니다. 자, 배제라고 하는 것은 제작자가 자신의 의도와 관련이 없거나 또는 나의 이 의도나 목적을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구나 이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광고 제작자의 경우에 좋은 후기 같은 것들은 광고에 넣겠죠. 근데 상업 광고에 제가 이 제품을 썼더니 이런 점이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광고에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후기 같은 것들은 선택된 거예요? 배제된 거예요? 그렇죠. 배제된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왜 선택했고 어떤 것은 왜 배제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매체 자료를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구를 선택했고 이러한 것을 배제했는가를 꼭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두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렇죠. 강아지에 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죠. 목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매체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호랑이로 선택해서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강아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될수 있다? 그렇죠. 호랑이처럼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호랑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의 목줄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광고의 제작자는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강아지를 선택적으로 뭘로 표현한 겁니까? 그렇죠. 호랑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호랑이로 선택하여 제시하였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에 대해 느끼는 공포심을 부각하고 반려동물의 주인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들고자 이렇게 강아지를 호랑이로 선택하여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영상 매체 자료 등을, 이런 매체 자료 등을 봤을 때이 제작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선택됐고 어떤 것이 배제되었는가를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에 이렇게 또 있는데요. 자, 고정관념이 재현될 수 있어요.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매체에서. 그래서 매체 자료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과 관련된 뭐 설거지의 수세미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할 때 주로 모델들이 어떤 성별이었어요? 그렇죠. 여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재현되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매체 자료 안에 고정관념이 재현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인종,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거나 깨려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매체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도 혹시 내가 제작한 매체 자료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진 않은가? 재현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은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이 될수 있겠죠. 자, 이것도 우리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리니는 이제 안녕, 누구나 쉽게 만드는 집밥 반찬이라고 하는 제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요리니입니다. 혹시 요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요리와 어린이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왜 문제일까요? 그렇죠. 요리니라고 하는 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어린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러면 무엇인가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리니는 요리의 요 그리고 어린이의 리니가 합쳐진 말로 요리 초보자나 요리에 미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어린이는 어떤 일에든 미숙하다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표현 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냐면 내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때, 나 결정을 잘 못해라고 하는 말을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로 자주 사용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알수 있죠. 이 결정장애라는 말도 차별적 표현이에요. 왜요? 그렇죠. 장애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적인 이런 고정관념이 담겨진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쓰는 말들 중에도 이런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매체 자료를 생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예도 함께 볼 텐데요. 자, 이건 공익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 광고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친구인 학생들이 등장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안에서 이 친구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원래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매운 것을 잘못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윤수가 어떤 점이 다르냐고요? 어떤 점이 다르냐고요? 저와 우정이 남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정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말로 이 고정관념을 타파하면서 광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주 배경 청소년의 다른 점을 묻는 말에 우정이 남다르다. 네, 우리는 모두 우리 친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농구도 잘하고 매운 것도 잘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와 다름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려고 의도한 이런 공익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체 자료에 현실이 재현이 되는데 그 현실이 재현되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배제되기도 하고요. 또 고정관념이 재생산, 재현되기도 하고 또는 고정관념을 이렇게 타파하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체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이 매체 자료에서 선택한 것은 무엇이며, 배제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깨려고 하는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혹시 재생산되면 안 되는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매체 자료에 반영된 고정관념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특정 집단에 대한 묘사가 긍정적인가? 또는 그 대상, 그 집단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인가를 살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매체 자료에서 재현된 방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 주셔야 하고요. 특정 집단에 대해서 묘사된 방식을 해당 집단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매체 자료에 반영된 고정관념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집단의 입장이 되어서 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고정관념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잘 따져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체 자료에 반영된 현실 재현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자, 첫 번째,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작자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네. 근데 이것이 진실인가? 를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수용자가 되어야겠고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세심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매체 영역에서 중요한 점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매체 자료를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매체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현실 재현 방식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 줄 알아야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더 이상 이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실 재현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다음은 매체 자료의 특성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매체 자료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죠. 제작자가. 제작자가 자신의 무엇을 반영하여 제작한 것이라. 자신의? 그렇죠. 의도를 반영하여 제작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매체 자료를 제작하였는가? 여러분이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은? 자, 우리 현실 재현 방식 하나씩 살펴봤거든요. 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그렇죠. 배제하거나, 또는 고정관념을 다시 생산하거나, 또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거나, 이네 가지 방법을 살펴봤었는데, 자, 볼게요. 제작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련 없거나, 의도를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구, 또는 방해가 되는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숨긴대요. 자, 여러분, 숨기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넣지 않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배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배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다음은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점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상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무엇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상 또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뭡니까? 그렇죠. 고정관념.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평가하면서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읽어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개념을 바탕으로 확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 내용, 우리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지 수행평가 따라잡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 매체 영역에서의 수행평가는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직접 여러분이 이 매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제시해 주시는 매체 자료를 분석할 줄도 알아야겠고요. 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직접 어떠한 매체 자료를 골라서 분석해 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광고들, 그래서 이 광고나 홍보물 같은 것에서 어떠한 문구나 이미지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 문구나 이미지는 왜 선택이 된것 같은지, 그리고 그 광고나 홍보물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제된 내용은 왜 배제되었는가, 이런 것들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광고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래서 재생산되거나 더 널리 퍼져서는 안 되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지, 또는 이 공익 광고가, 또는 이 광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런 효과를 얻고자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수행평가 따라잡기 활동에서도 지금 광고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광고는 왜 만들어졌는지, 이 광고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나 이미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다음 매체 자료에 활용된 문구와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된 문구,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이미지가 먼저 눈에 띄니까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장소입니까? 그쵸?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주 쓰는 물품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장소네요. 근데 이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쵸? 이 어둡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수 있냐면, 밖에서부터 빛이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둡게 그려져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 중간에, 한가운데, 뭐가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라고 하는 이 표지판이 놓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고 하는 위험한 공간에 존재하는 표지판이요. 우리가 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이미지에서 표지판을 이 어린이집에 놓음으로써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죠. 이 매체 자료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왜 어린이집 한복판에 놓여져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목을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을 이 한가운데 놓았는가? 우리 문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1만 1천여 건, 그보다 더 많은 아동학대 2만 7천여 건이라고 하면서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교통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통사고의 발생량보다 아동학대 건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은 도로 위뿐만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곳, 그 어떤 어린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모든 공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즉 어린이를 늘 보호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도 실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도로 위에 놓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어린이집에 갖다 놓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문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여러분이 잘 분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문구는 대한민국 모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와 같은 이런 문구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사용된 이미지, 어린이집 한가운데,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내 한가운데 세워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그러면 이러한 문구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제작자는 어떠한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였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서술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제작자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익히 생각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와 이런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문구를 선택했구나, 이 이미지를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와 문구의 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의도를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여러분이 서술을 할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광고도 한번 볼 텐데요. 다음 매체 자료에 반영된 사회상을 분석을 해보세요. 자, 이 매체 자료에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자, 어떤 사회상인지 봅시다. 자, 지금 이미지를 한번 먼저 볼까요? 눈에 띄니까. 자, 먼저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다 거북이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주 거대한 물고기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자세히 보니까 이 물고기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비닐봉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비닐봉지가 이 바다 거북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는 걸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문구를 선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그래서 지금 이 바다 거북의 상위 포식자처럼 비닐봉지가 등장하고 있죠. 한국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58만 6,500톤. 한국 연안에서 죽은 바다거북 34마리 중에서 28마리에서 플라스틱 조각 128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체 자료에 반영된 사회상, 인간들이 편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비닐봉지, 즉 플라스틱이 무엇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이러한 이미지를 선택을 한 거죠. 바다 거북이 비닐봉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 비닐봉지를 문구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사회상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매체 자료에 활용된 문구와 이미지를 종합하여 제작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써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는 문구, 그리고 물고기 모양을 한 비닐봉지 이미지를 종합해 볼때 제작자는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싶었는가? 비닐봉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비닐봉지의 사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우리 매체 자료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문구와 이미지를 종합해서 제작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매체 자료를 만들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매체 자료에 오늘날 사회의 어떤 모습이 반영되었는가? 자, 우리 매체 자료는 현실을 재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가? 자, 왜 만들어졌겠어요, 이 광고가?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쵸? 그래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닐봉지가 해양생물의 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좀 경각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광고를 가지고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매체 자료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이 문구를 왜 선택했지? 왜이 문구 안에 이 단어를 썼지? 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표현했지? 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해야만 이 의도를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세워놨지? 여기에 원래 있을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무엇을 읽어낼 수 있다. 제작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 제작자가 이러한 사회상을 매체에 이렇게 표현해 두었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배제하고 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려고 했구나. 이런 의도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하면서 한번 맞춰 볼 텐데요. 선생님이 매체와 관련된 공부에서는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공익 광고 제작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구 또는 어떠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광고를 만들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내용을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만약 선생님이 공익 광고 제작자가 된다면 지금의 사회상에서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 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장자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이 연장자들을 꼰대라고 표현하고 영포티라고 하는 단어로 조롱하고 또는 이 초등학생들도 우리는 예전에는 굉장히 귀엽게 봤었는데 요즘은 잼민이라고 하는 말로 조롱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세대 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광고를 만들면 좋을까? 선생님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 사회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내용을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도 놀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영어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영어 열공,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2강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3개의 유닛 내용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는 새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줍니다. 그런데

붙여줄 수 없는 명사는요, 어나 언을 붙여줄 수가 없고요.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복수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단수 형태를 써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 교재에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 종류가 나와주는데, 먼저 추상 명사라는 거는 형체 없이 추상적인 개념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를 얘기해 줍니다. 예를 볼까요? love, 사랑이라는 의미의 명사를 사용 가능하죠. hope, 희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명사가 되겠고요. advice, 조언, 충고. 그 다음에 information, 정보. 자, 그런데 advice 같은 게 우리말로는 세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원어민들은 advice, 조언, 충고,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information, 정보 같은 경우에도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이 됩니다. peace, 평화. beauty, 아름다움. 뭐 한자로 우리 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아름다움 한 개, 두 개, 세개 이상하잖아. 세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truth, 사실, 진실. 그다음에 고유 명사라는 거는 사람, 지명, 월, 요일 등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문장에 써줄 때인데 첫자랑 항상 대문자로 써주게 되죠. 예를 들면 BTS가 나와주고요. 탐, 수지, 코리아, 소울, 에이프릴, 선데이.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분류해 준다라는 거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첫자를 대문자로 써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물질 명사라는 거는 나누어 세는 것이 불가능한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water, 물, air, 공기, 공기를 공기 한 개, 공기 두 개, 공기 세 개. 이상하잖아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되겠고요. snow, 눈, rain, B, coffee, 말 그대로 커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cheese, 그리고 butter, bread, paper, 종이를 얘기하는 거죠. flour, 밀가루고요. sugar, 설탕입니다, 여러분들. salt, 소금, pepper, 후추를 말하죠. rice, 쌀이고요. hair, 머리,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물질 명사로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 A번에 다음 중셀수 없는 명사를 골라 동그라미를 하는 건데요. 함께 연습해 볼까요? 일단 2번에 cat, 고양이 세는 거 가능하지요? 하지만 고유 명사인 jack, 세는 거 불가능하겠지요. peace, 평화, 평화를 한 개, 두 개, 세 개, 세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father, 아버지, job, 직업, 일, 세는 거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honesty, 뭐죠, 여러분들? 정직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세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flower 세는 거 가능하죠, 여러분들? tree도 세는 거 가능한데 Emily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세는 거 불가능합니다. sugar 설탕 세는 거 불가능하겠죠. 그다음에 coffee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국 고유 명사잖아요, 여러분들. 세는 거 불가능합니다. 7번 가볼까요? Paris 파리 고유 명사예요, 여러분들. 세는 거 불가능하고요. 학생은 세는 거 가능하겠죠. 하지만 공기 세는 거 불가능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money 같은 경우에, 자, 돈의 구체적인 종류를 얘기해 주는 지폐 bill 또는 동전 coin 같은 경우에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지만, 그냥 돈이라는 의미의 money는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폐 bill, coin 동전, 이건 세는 것이 가능하지만 money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해 줘요. 그리고 time,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rose, 장미 세는 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자, B번 보니까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써주는 건데요. 1번,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information, 우리 정보라는 의미의 명사는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기본적으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언어 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단수형 앞에만 붙어준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information,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나언이 붙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온 정답은요, uninformation, 이거를 information, 이렇게 바꿔준 것이 정답이 되겠고, 내가 너에게 정보를 줄게.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회화 가운데 사용할 때는 보통은 앞에 some을 붙여줘갖고, I'll give you some information. 내가 약간의 정보를 줄게. 정보를 좀 줄게. 또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얘기해 주면서 I'll give you the information. 자, 이렇게 덜을 붙여준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

그러면 일단 우리 would like의 의미를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래 여러분들 원하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다라는 의미로 want란 동사를 잘 알고 있죠? 이 want란 동사보다 would like가 보다 정중한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의미가 뭘까요? 당신은 약간의 커피를 원하나요?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해석하게 되면 커피를 좀 드시겠어요? 커피를 좀 마시시겠어요? 뭐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지금 커피는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복수형이 나와졌네요. 그러니까 S를 떼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커피로 바꿔 주면 되겠고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됐지요? 6번 볼까요? Tony drinks waters in the morning. 웬일인가 여러분들? 워터에 S를 떼어 주셔야 되겠죠? 토니는 물을 아침에 마신다. 아침에 물을 마신다. 라는 의미의 문장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은요. 제시카가 사람 이름, 고유명사잖아요. 그치요? 고유명사는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어나운이 붙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를 떼어주셔야 되겠네요. 그 여자는 제시카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 수량을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세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세어주는 용기나 단위를 이용해 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 piece of. 그런데 piece가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의 단위로 세워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cake, pizza, bread, 빵. 자, 이런 거는들 조각의 단위로 세워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piece of cake 하게 되면,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pizza,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bread, 빵한 조각.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piece가 조각이란 의미 외에도 우리말로 종이를 세워줄 때, 장의 의미를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을 얘기해 주는 거야.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advice, 조언, 충고, 그 다음에 information, 정보. 자,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furniture, 가구죠, 여러분들. 자, 우리 아까 money가 구체적인 종류를 얘기해 주는 bill, 지폐, coin, 동전. 이거는 세는 것이 가능하지만 money 자체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 furniture,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가구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뭐 책상, desk. bed, 침대 이런 거 세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furniture라는 가구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취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어주는 단위로 piece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piece of advice 하게 되면 조언, 충고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a piece of information 하게 되면 정보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piece of furniture 하게 되면 가구 하나, 가구 한 점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 됐지요? 그 다음에 glass의 단위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a glass of 뭐뭐의 한 잔이라고 나와주지요. 보니까 a glass of water 물한 잔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a glass of juice 뭐예요? 주스 한 잔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glass of milk 우유 한 잔. 자, 우리 교재에 주로 찬 음료 이렇게 나와줬죠. 보시면 밑에 a cup of 우리 교재는 뭐뭐의 한 컵이라고 나와줬는데요. 사실 다른 교재에는 여러분들, 글래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잔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간단해요. 자, 글래스를 활용해 줄 때는 옆에서 볼때 내용물이 보이는 유리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손잡이가 없는 그런 잔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에, 그렇지요. 찬 음료를 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고요. 반면에 우리 컵의 단위를 세워줄 때는 컵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옆에서 볼때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통 손잡이가 달려 있는 잔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런 잔에는 따뜻한 음료를 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한 잔이라고 얘기할 때는 a cup of te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똑같이 여러분들 잔의 의미를 해석해도 괜찮은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볼 때, 내용물이 보이는 보통 손잡이가 없는 그런 유리잔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있죠? 얇게 썬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a slice of cheese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치즈 외에도 빵도 우리 슬라이스라는 단위로 세워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고기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bottle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병을 얘기해주지요. 그러니까 a bottle of water 물한 병이 되는 거고요. A bottle of juice 주스 한 병이에요. A bottle of milk 우유 한 병을 얘기해줍니다. 자, bowl은요 그릇인데 속이 깊은 그릇. 그리고 밥을 담아 먹는 그릇 생각하시면 돼요. A bowl of rice 밥한 그릇을 얘기해주는 거고. 자, 우리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샐러드 한 그릇 얘기할 때 a bowl of salad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한 거야. 됐지요? 여기 나오는 용기 단위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두개 이상일 때는 용기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 두 장이라고 얘기할 때두 장이니까 여러분들 어는 사라지고 대신에 투가 나와주는 거죠. 두 장이에요. 그렇다면 피스가 그렇지요? 복수형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 of 다음에 종이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s를 붙여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유 세 잔이라고 얘기할 때 three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glass는 그렇죠. es를 붙여준 복수 형태가 나와주는 거야. three glasses of 다음에 그렇죠. milk는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우유 세 잔이니까 여기도 s를 붙여야 되나 안 된다라는 거죠. 우유가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glass라는 단위로 세워주는 거잖아. 근데 세 잔이니까 복수형이 나와준 거고요. 여전히 뒤에 나와준 명사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모양을 유지해준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페어를 이용해서 우리 세워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shoes 우리 신발. 왼쪽, 오른쪽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게 한 쌍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다 고려할 때 우리가 shoes, 복수형 사용하잖아. 그럼 이걸 세워줄 때 우리가, 그렇지요. 페어를 이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pair of shoes 하게 되면 신발 한 켤레가 되는 거죠. 만약에 두 켤레라면, 그렇지요. two 나와주고, 페어가 복수형이 돼야 되겠죠. two pairs of shoes.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glasses. 자, 우리 안경 같은 경우에 양쪽에 알이 있잖아요. 항상 복수형으로 써줍니다. 양쪽 알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을 세워주는 단위 역시 페어를 사용해 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two pairs of glasses. 안경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pants. 우리 바지 같은 경우에 항상 복수형을 사용해 주죠. 왼쪽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 오른쪽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 이두 개를 다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을 써주게 되고요. 세워주는 단위로 페어를 사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three pairs of pants. 바지 세 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loves. 우리 장갑. 양쪽을 다 고려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복수형 사용이 되고요. 역시, 그러니까, 페어의 단위로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Some pairs of gloves. 장갑 몇 켤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건데요. 물한 잔. 어떻게? 그렇죠. A glass of water. 주스 한 병. A bottle of juice. 커피 네 컵. 커피 네 잔을 얘기해 줍니다. 컵을 이용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잔, 네 컵. Four cups of coffee. 수프 두 그릇. 어떻게? Two bowls of soup.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관한 단어와 보기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2번 볼까요? 그는 나에게 양말 다섯 켤레를 주었다. 우리 양말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이 있어야지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워줄 때 맞아요. 페어의 단위를 이용해 줍니다. 근데 다섯 켤레니까 five 그다음에 pairs of 바로 빈칸에 정답 되겠죠. 삭스까지 넣어주는 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에 five pairs of socks 됐죠? 그다음에 식탁 위에 치즈케이크 두 조각이 있다. 조각. 우리 보기 가운데 피스가 보이네요. 두 조각이기 때문에 two pieces of cake. 그냥 케이크 아니라 여러분들 치즈케이크니까 two pieces of cheesecake. 바로 정답 되겠죠? two pieces of cheesecake. 그다음에 4번이에요. 그녀는 오렌지 주스 3병을 주문했다. 여러분들 order란 단어가 주문하다라는 동사로 활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주문했다니까 ED를 붙여준 과거 형태로 나와준 거예요. 자, 주스 3병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Three bottles
up orange juice.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시간에 정관사 더가 나와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관사 어나 언 언제 써주는 거지요? 어나 언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이 가능한, 쓸수 있는 명사 단수형 앞에만 붙어준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 또는 쓰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공부하는 정관사 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여러분들 쓰는 것이 가능한 명사 단수형이 올 수도 있고요. 복수형이 와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쓰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더를 사용하는 거냐? 사실 문법 용어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언어는 부정관사라고 얘기했죠. 이때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하나, 예, 개념이 바로 기본적으로 언어의 쓰임이었죠. 반면에 자, 정관사라고 얘기할 때이 정은요, 정해졌다, 특정한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우리말로는 뭐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 정도의 의미로 자, 우리 명사 앞에 더를 붙여준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쓰임을 보도록 합니다. 앞에 나왔던 명사를 가리킬 때, 이게 무슨 얘기냐? I have a pen. 내가 펜 하나가 있다. The pen is red. 그 펜은 빨간색이다. 그런데 일단 앞에 한번 펜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급할 때는 그냥 막연한 하나의 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The pen is red.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이 될 때, 그렇다면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키는 특정한 명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명사 앞에 더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서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 예문 보면, Could you open your door? 도 앞에 더를 붙여줬는데요. 자, 우리 could you 다음에 동사원형이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청하는 의미를 나타내잖아. 그문 열어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문좀 열어주겠니?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그분은 말하는 쌤도 알고 있고 듣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특정한 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냥 막연한 하나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문을 얘기하는 거야.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 앞에 덜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 아니지요? 그 다음에 수식을 받아 무엇인지 분명할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 예문 보면 The flowers on the table are roses. 자, 여기 The flowers 다음에 on the table이 그러네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막연한 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탁자 위에 있는 그 꽃들을 얘기합니다. 꽃들인데 어떤 꽃들? 탁자 위에 있는 그 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On the table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수식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냥 막연한 꽃들이 아니라 탁자 위에 있는 특정한 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앞에 더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 더를 붙이는 경우, 관용적으로 더를 붙이는 경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원어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자, 해, 달, 지구. 하나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을 얘기할 때. 원음들이 그 앞에 덜을 붙여주게 된다라는 거지요. The sun, the moon. 그 다음에, 자, 우리 언어를 공부할 때는 뒤에 나온 단어의 첫 발음에 따라 우리가 어인지 언인지 이걸 구분해 줬잖아요. 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주는 건데, 단지 발음이 달라지죠. 뒤에 나온 단어가 모음 발음 시작할 때는 더가 아니라 D로 읽어줘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The Earth가 아니라 The Earth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The Sky, 하늘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앞에도 여러분들 더를 붙여주죠. 모음 발음 시작하기 때문에 읽을 때는 The Internet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됐나요? 자, 우리 문제 통해 공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A번 문제는 빈칸에 언어 언 또는 더 중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건데요. 1번 볼까요? Will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해줄래 요청하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죠. 여기는 내용상으로 창문 열어줄래 이렇게 요청하는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창문은 그렇지요. 요청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요청을 받는 사람도 알고 있는 특정한 창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더가 붙어줘야 됩니다. Will you open the window? 2번 가볼게요.

Can I 동사 원형으로 내가 뭐뭐 해도 되니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문장인데요. Blanket 뭔가요? 담요라는 의미가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 담요가 막연한 담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파 위에 있는 특정한 담요를 얘기해 줍니다. 꾸며주는 부분이 있네요. 당연히 더가 붙어줘야 되고요. Can I use the blanket on the sofa? 소파 위에 있는 그 담요를 내가 사용해도 되니?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나 언을 사용해 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자기소개할 때. 난 학생이다. 그렇죠. I am a student. 이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는 야구선수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어부터 주고요.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예술가이다. 요번에는 artist. 모음 발음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을 붙여주면 바로 4번에 정답이 됩니다. 5번 가보도록 할게요. She bought a new coat. 자, 그녀가 새로운 코트를 샀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새로운 코트, 반복되고 있죠.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됩니다. 그 코트는 was very warm. 매우 따뜻했다. 당연히 정답은 더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진 B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문장에 밑줄 친 더의 쓰임과 같은 거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일단, 보기에 A번을 보니까, I have a dog. 내가 개한 마리가 있다. 근데, 그 개가 검고 하얗다. 검정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자, 그런 개인 거예요. 어쨌든,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이 됐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를 붙여준 겁니다. 명사의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러네요. 해 앞에 우리가 덜을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관용적인 쓰임을 얘기해 주는 거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 됐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꽃병인데요. 꾸며주는 부분이 있죠. 책상 위에 꽃병입니다. 꾸며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꽃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 꽃병은 중국에서 왔다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고요. D번 볼까요? Will you close the window? 자, 뭐 여러분들? 창문 닫아줄래? 이런 식으로, 자,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요청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요청을 받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렇죠. 특정한 창문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서로 여러분들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명사 앞에 덜을 붙여 준 겁니다. 그렇다면, 1번 볼까요? 아, 1번은요. 뒤에 여러분들 꾸며주는 부분이 있죠. 초콜릿들인데, 어디 있는? 상자 안에 있는 그 초콜릿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꾸며준 부분이 있는 거 아까, 그렇죠. C와 같은 쓰임이에요. 자, 상자 안에 있는 그 초콜릿들은 매우 맛이 있다. 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고요. 2번 볼까요? Turn up the light. Turn off가 뭐뭐를 끄다라는 표현이고요. 불을 꺼라. 그리고 close the door. 문을 닫아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특정한 문을 가리키는 거고, 이 문장을 듣는 사람도 어떤 문을 가리키는 건지 아는 거죠.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을 때, 바로 그러네요. 우리 아까 봤던 D번과 동일한 쓰임이 되겠고, 3번 가보도록 할게요. I bought a book this morning. I bought a book. 내가 책한권 샀다. 언제? 오늘 아침에. 근데 그 책이 is in my bag. 나의 가방 안에 있다. 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명사 나와줬고요. 그 명사가 반복되는 거죠. 우리 아까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A번에 내가 개한 마리가 있고 그 개가 검고 하얗다. 검정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개인 거야. 어쨌든 앞에 명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더가 나와준 거죠. 우리 A번과 동일한 쓰임이 되겠고 6번 가보도록 합니다. 달 앞에 더가 붙었네요. 관용적인 쓰임이란들. 우리 해 앞에 달 앞에 더를 붙여주는 거. 다시 한번 문장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B번과 동일한 쓰임으로 구분해 줍니다. 자, 달이요. is full now. full이 뭐죠? 가득한, 가득 찬. 달이 가득 찬 거는 보름달 얘기해 주는 거죠. 달이 지금 보름달이다. is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네요. 우리 6번에 B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내신 기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건데요. 1번. I have a cat. 내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고양이가 반복되네요.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한 고양이가 되는 거야. 그 고양이는 매우 귀엽다.

화면에 2번은요, I keep a diary. 내가 일기를 쓴다. Four times. 네 번이죠. 근데 단위가 그래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여기는 a week. 이런 식으로 어가 붙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나 언어 쓰임 가운데 맞아요. 퍼의 의미로 뭐뭐당, 뭐뭐마다. 우리말로는 해석하다 보면 뭐뭐에라고 해석되는 바로 그 쓰임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네번 일기를 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정답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왜냐면 3번도 더가 붙어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뒤에 on the bench가 붙어줘갖고 꾸며주는 내용이네. 그냥 막연한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벤치의 그 남자는 is my father, 나의 아버지이시다. 정답은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좀 풀고서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아까랑 동일한 문제, 여러분들. 더와 쓰임이 같은 거 보기에서 골라주는 건데, 보기로 나와준 문장은 똑같고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악기 이름 앞에 우리가 더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관용적인 쓰임입니다. 원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기 이름 앞에 더를 붙여주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그래요. B번과 동일한 쓰임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I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나는 바이올린을 매우 잘 연주할 수 있다. 4번 볼까요? 요번에는 아이들인데요. 뒤에 꾸며주는 말이 있죠. 그 방에 있는 그 아이들이 사과를 좋아한다. 꾸며주는, 수식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그렇처럼들 C번과 동일한 쓰임이 되겠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Can you pass me the newspaper, please? Can you pass me the newspaper, please? 자, 패스가 여러분이 건네주다라는 명사 가능하죠? 나에게 그 신문을 건네주겠니?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죠. 요청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특정한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상황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을 때. 바로, 그렇죠? 우리 보기 가운데 D번과 동일한 쓰임이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많은 내용 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이번 챕터의 세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할 테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내주었던 만점 굳히기 퀴즈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니라고요? 쉽게 풀었다고요? 좋습니다. 얼른 정답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 퀴즈 이듬해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쓸 수 있다였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뿐만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었죠. 어떤 해에 바로 다음에 오는 해를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이듬해인 작년에 꽃이 피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20번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실력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되셨죠? 네. 교재는 55쪽을 활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 글을 읽고 6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푸는 건데요. 활동을 마친 뒤에는 쓰레기 없는 가게에 들러 버려진 플라스틱, 천조각,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장난감, 학용품, 옷을 구경했다. 자, 쓰레기 없는 가게에 들어가서 플라스틱, 천조각, 종이를 재활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대요? 장난감, 학용품, 옷으로 이렇게 재탄생한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열심히 주웠는데 이렇게 재탄생한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겠죠.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을 보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역시나 바로 그 감정이 나오고 있네요. 뿌듯했다니까 느꼈던 과거의 감정. 그곳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칫솔, 식물의 섬유질을 가죽처럼 가공해 만든 가방,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과 같은 친환경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자, 그럼 여러분 표시할 때 너무 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겠습니다. 칫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가방, 그리고 책, 문제에서 빨리 찾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게 한쪽에는 폐품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물건 말고 이런 예술 작품도 있었대요. 자칫하면 그냥 버려졌을 물건들이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뿌듯함도 느끼고 신기함도 느꼈네요. 집에 돌아와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았다. 먹을 만큼만 급식을 받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전자우편을 삭제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여기에는 어느 부분에 표시하면 좋을까요? 자, 이 친구가 돌아와서 찾아본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여기서부터 그리고 전자우편을 삭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묶어줘도 좋겠죠? 선생님, 저는 세 개인 거를 더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끊어주는 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빨리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겠다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다짐을 나타내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 것까지 우리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6번 문제는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본 것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이 가게에서 보지 않은 것이요. 자, 1번. 종이 영수증,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봤나요? 아니죠. 자, 이 종이 영수증이 지문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글쓴이가 쓰레기 줍는 활동도 하고 이 가게에 다녀온 뒤에 내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찾아봤을 때 종이 영수증 대신에 전자영수증을 받는 것할때 나왔던 것이지 가게에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대나무로 만든 칫솔,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 폐품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 그리고 식물의 섬유질을 가공하여 만든 가방. 이것들은 모두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봤던 것이고 글쓴이로 하여금 뿌듯함과 신기함을 느끼게 했던 그런 물건들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서술형 문제네요. 시간 표현을 활용하여 보기를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고쳐 쓰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런 것에 꼭 표시하셔야겠죠.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꾸는 건지, 현재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꾸는 건지, 여러분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자, 보기에 있는 문장은 뭐예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았다인데 이것을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꿔야 해요. 자, 그러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까지는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시간 표현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럼 뒤에 있는 선생님이 물결 표시한 찾아보았다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다 또는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미래의 어떤 다짐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그대로 적어도 괜찮지만 찾아보았다가 찾아볼 것이다와 찾아보겠다로 바뀐 부분 여러분 잘 적었다면 모두 정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 8번부터 9번까지는 이 글을 읽고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둘레에 있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도 표시해두면 좋겠죠.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낼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글을 읽으시면 어디에 표시해야 될지 더잘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표시했던 부분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교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절이나 다른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그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기행문의 일부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문제 볼까요? 8번. 이 글처럼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물어봤습니다.

봤는데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행하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글 하면 뭐 일기도 될수 있고 독서 감상문도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글 무엇이었죠? 그렇죠.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딱 답이 정해져 있죠. 다른 인정할 수 있는 답안이 없이 기행문이라고 또박또박 적으셨어야 합니다. 여행하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9번도 역시 중요한 문제네요. 기역, 니은, 디귿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거네요. 이런 곳에도 선생님 표시하라고 했었죠. 자, 우리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이것은 뭐죠? 우리 여행하며 다닌 곳을 나타내는 여정이네요. 여정. 니은은요.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그렇게 들은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견문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견문. 이렇게 한번더 적어보면 또 공부가 되겠죠. 여러분도 같이 따라 쓰세요. 디귿. 우리는 절이나 다른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그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라고 글쓴이가 생각한 것이죠. 두 글자로 감상이었습니다. 감상. 자,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쓰는 거잖아요. 기역은 여정이었어요. 그럼 보기에서 가나다도 뭔지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여행하며 다닌 곳, 여정. 한번더 적읍시다.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은 견문. 다. 여행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감상이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다 적었어요. 이제 알맞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역이 여정이었으니까 가라고 적으면 되겠죠. 기호를 적는 겁니다. 2번. 자, 니은이네요. 니은은 견문에 해당되는 거였으니까 나 적어주면 되겠죠. 3번의 디귿은 감상한 것이니까 역시 다 감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뭐 가나다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 나오고 지문에서도 또 기역, 니은, 디귿 찾아야 하고 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지만 기호를 쓰는 거고 여기다 또 기역을 적으면 안 되죠. 가, 나, 다 알맞게 차분차분히 그리고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실수가 없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 이제 그이 기행문 여러 번 문제를 통해서 읽어봤으니까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볼래? 하지 마시고 여기 주어진 글을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에서 근거를 잘 찾는지 정확하게 찾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 개조함 뒤에는 흔들바위가 있다. 그럼 찾아봐죠. 흔들바위가 개조함 뒤에 있다고 했었나? 보니까 아, 개조함 앞에 있는 흔들바위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이 틀렸죠? X. 2번. 개조함은 지붕에만 온돌을 놓았다. 그럼 온돌 나온 부분 찾아야죠. 자, 지붕과 벽은 물론 바닥에 온돌까지 놓은 이었잖아요. 지붕에만이 아니라 벽에도 있고요, 바닥에도 있고요 하니까 2번도 역시 틀린 내용이네요. 3. 개조함은 암자에 있는 바위 동굴이다. 바위 동굴, 처음에 나와 있죠. 개조함은 천연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래요. 그러면 암자에 있는 바위 동굴이 아니라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죠. 이렇게 바꾸어야 정답이네요. 자, 이런 것들 잘 보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4번. 흔들바위는 여러 사람이 흔들어야 움직인다 하고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흔들어 보니 나보다도 훨씬 큰 바위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대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흔들어야 움직인다? 틀린 내용이죠. 정말로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는데 정말 될까 하면서 해봤더니 정말 나보다도 훨씬 큰 바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했잖아요. 5번. 글쓴이가 흔들바위를 흔들자 정말로 움직였다. 정말로 움직였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놀라가지고 느낌표까지 붙였네요. 그러면 알맞은 내용은 5번이 되겠군요. 11번부터 12번까지.

이 글을 읽고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울산바위 꼭대기는 생각보다 평평했다.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파란 하늘이 한 뼘은 가깝게 느껴졌고, 대청봉과 멀리로 보이는 동해는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정겨워 보였다. 대청봉, 동해 이런 이름들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모든 것이 발 밑에 있었다. 너무 높게 올라오니까 그외 다른 것들이 발 밑에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내가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높으니까요. 높이가 950m나 된다고 하니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올라오는 동안 계속 흘러내리던 땀방울을 시원한 바람이 씻어주었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글쓴이가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찾아보면 울산 바위에 갔죠. 울산 바위. 여기를 다녀온 후에 적은 기행문.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선생님, 저는 울산바위 꼭대기라고 적었는데요. 네, 거기까지 적어도 물론 정답입니다. 울산바위 또는 울산바위 꼭대기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12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문제네요. 자, 이 글의 내용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맞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울산바위 꼭대기는 생각보다 평평했다.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있죠? 알맞은 내용이네요. 글쓴이는 울산바위 꼭대기에서 대청봉과 동해를 보았다. 자, 대청봉과 동해, 우리 아까 지문에서도 동그라미 했었죠? 멀리, 대청봉과 멀리로 보이는 동해는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정겨워 보였다. 한 거니까 본것 맞아요. 글쓴이는 흰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매우 멀게 느껴졌다. 아, 구름도 봤고 하늘도 봤는데 찾아볼까요? 여기네요.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파란 하늘이 한 뼘은 가깝게 느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깝게 느껴졌고니까 매우 멀게 아니다. 마치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높이 있으니까 내가 이 하늘과도 한뼘 가깝게 느껴졌다라고 했죠. 글쓴이는 울산바위 꼭대기까지 오르면서 계속 땀을 흘렸다. 어? 땀?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죠. 올라오는 동안에도 계속 땀방울이 흘러내렸대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씻어주었죠. 씻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오면서 계속 땀을 흘린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알맞은 내용입니다. 13번, 14번, 15번 세 문제나 이 글을 읽고 풀수 있다고 하네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가.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주로 가족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단서가 될수 있는 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겨울방학이라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전주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행지를 왜 전주로 골랐어? 라고 물으면 이 글을 통해서 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전주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하나의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네요.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다. 날씨도 나오고 있죠. 기행문의 처음 부분에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도착한 전주역은 한옥 지붕을 얹은 모습이었다. 어떤 모습이었대요? 한옥 지붕을 얹은 모습. 가장 처음에 이제 전주역에 도착했죠. 기차 여행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한 도시다웠다라는 이제 감상도 드러나네요. 나.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자, 어떤 느낌이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도 있고 또 세련된 현대의 모습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행을 다녀와서니까 끝부분에 해당하겠네요. 다녀와서 이런 것들도 큰 힌트가 되죠.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행한 후에. 다음에 전주를 또 여행하게 된다면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 글의 끝부분이구나. 역시 알수 있어요.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도 묵어보고 싶고, 또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요.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여러분도,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들으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릴 거예요.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봤으니까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여행을 떠나는 날 하늘은 흐리고 비가 왔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굉장히 하늘은 맑고 그리고 햇볕도 따뜻했다라고 했었죠? 틀리네요. 2번. 겨울방학을 맞아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주로 떠났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건 맞는데 겨울방학이 아니라 여름방학이었죠. 우리가 밑줄 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3번. 전주역은 맛과 멋의 고장에 어울리는 건물은 아니었다. 아, 알맞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끝부분이 틀렸네요. 맛과 멋의 고장 다웠다라고 했었죠. 4번. 다음에는 한옥에 묵으며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내용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었죠.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전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끝부분이겠죠. 기행문의 끝에.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한옥에 묵으며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알맞은 내용이었어요. 5번. 전주는 빌딩과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니죠.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 한 개네요. 14번 문제입니다. 글 가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글 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교통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타고 전주에 갔다 이런 얘기 나와 있나요? 그렇죠. 기차 여행을이라고 했으니까 교통편 나와 있고요. 함께 가는 사람 누구랑 같이 갔대요? 가족과 함께 갔다 찾을 수 있네요. 2번도 역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여행을 떠난 까닭. 아, 평소 가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평소 가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여행을 떠난 까닭이 되겠네요. 출발할 때 날씨 역시 나와 있어요. 날씨 어떻다고 되어 있죠?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다. 여기 날씨 찾을 수 있으니까 4번도 맞습니다. 5번. 여행하고 난 전체적인 느낌. 자, 여행을 하고 난 부분인가요? 아니죠. 첫 부분에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됐고, 우리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글의 짜임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5번, 여행하고 난 전체적인 느낌은 기행문의 끝부분에 어울리는 내용이죠. 따라서 5번은 우리가 글 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 5번. 15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역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에서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는 겁니다. 기역 이 부분이죠. 여러분 교재에서도 찾아보셨나요?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에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들었다,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하면 견문이 됐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하지만 느낌을 받았다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감상입니다. 감상. 감상. 또 여행하며 다닌 곳인 여정도 아니죠. 감상이 정답이에요. 16번부터 17번까지는 이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기행문을 쓰려고 할때그 구조를 짤때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가운데와 끝이 있네요. 가운데에는 주로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면서 여행하면서 다녔던 곳, 들었던 것, 받았던 느낌 이런 것을 넣을 수 있고 끝에는 여행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느낌을 적는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호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16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거네요. 자, 가운데 여정, 견문, 감상으로도 나뉘는데 여정은 뭐예요? 여행하며 다닌 곳이었죠. 자, 다닌 곳 가나다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전주 경기 전에 다녀온 거니까 기역에는 전주 경기 전 가가 들어가야 하네요. 역시 기호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견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본 것이죠. 본 것이나 들은 것도 어디 있는지 나다 중에서 찾아볼까요? 어진의 뜻에 대한 설명을
들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견문에 넣어줄 수 있겠네요. 니은의 나. 그리고 감상.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왕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이 신기했다. 역시 내가 느낀 것이니까 감상에다 넣어주겠습니다. 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가, 나, 다 순서대로 정답이 되네요. 알맞게 적으셨나요? 좋습니다. 17번.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네요. 두 가지요. 보니까 기행문의 끝에 들어갈 내용인데 여행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느낌도 끝에 적지만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함께 가는 사람,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 처음 부분에 나와야지요. 여행에서 배운 것, 다녀와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끝부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죠. 여행을 떠난 까닭, 내가 왜 가게 됐어, 여행을? 역시 처음에 어울리는 내용. 출발할 때의 날씨도 우리 글 가에서 앞에 글가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 나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이거 선생님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헷갈렸던 친구들 있을 수 있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전주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 또는 다음에는 뭐 이런 한옥 숙소에서 묵고 싶다 하는 것이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들어간 내용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끝에 들어가기에 적합해요. 두 가지니까 2번, 5번 이렇게 찾아줬다면 정답입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네요. 가, 우리의 첫 여행지는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었다. 어디 갔다 하니까 여정 견문 감상 중에 여정에 해당되겠네요.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친절하게 동피랑의 의미까지 설명해주고 있고요.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자, 어디가요? 동피랑이요. 형형색색의 바닷가 언덕마을이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원래는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재탄생했으니까 그걸 듣고 나니까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감상이네요. 나.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럼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나요? 하면 그 이유?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요. 우리 여행 가면 좋은 것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잖아요.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앞으로의 다짐, 각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볼게요. 18번. 글 가와 나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첫 여행지는 통영 동피랑 벽화 마을이었다. 우리가 찾았었죠. 여정으로요.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 그래서 역시 찾을 수 있고 동피랑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철거되었나요? 아니죠. 철거될 뻔 했지만,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그런 골목으로 재탄생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라고 했잖아요. 들린 내용. 통영의 바다 풍경과 음식 덕분에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다, 있었다. 라고 했고요.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글의 마무리 끝부분에 들어가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19번. 오, 우리가 표시하고 예상한 내용이 문제에 바로 나왔네요. 통영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을 쓰시오. 이유가 무엇이었죠?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바다 풍경, 그리고 맛있는 음식 덕분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기역과 니은을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에 알맞게 연결하는 그런 문제네요. 기역과 니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을 거예요. 기역.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뭐예요? 그 내용을 들은 거죠. 그러면 여행하면 한인 곳, 여행하면 보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 중에 여기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기역.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도 압니다.

0: 견문. 계속해서 이렇게 적으면 기억에 쏙 남죠. 니은,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 보고 싶다. 내가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여행하며 다닌 곳이 아니라 생각하거나 느낀 점, 느낀 것에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기억 같은 것도 쭉 그대로 적는데 재탄생했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뭐 감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탄생했다고 한다 들은 내용이니까 견문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참여해 보고 싶다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여행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것에 이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감상. 나머지 하나도 안 적으면 서운하죠. 여행하며 다닌 곳 여정. 이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기억의 내용이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뭐 이런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한다였으면 감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재탄생했다고 한다니까 견문의 내용이고 또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이니까 감상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잘 풀어보았는데요. 만점 9치는 퀴즈도 확인해 봐야겠죠. 여정 견문 감상은 기행문의 가운데 부분에 쓴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재와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의 예시로 밀도부터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잘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은요, 이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물 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을 먼저 보면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보니까요, 오래된 달걀은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가라앉는 걸 결정하는 특성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밀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밀도를 활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오늘 이 강의 혼합물에 불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합물을 정의하고 먼저 가야겠죠? 자, 순물질은요, 바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물질의 예시를 보면요, 밑에 금, 물, 에탄올, 산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금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색깔 갖고 있어요? 노란 색깔 가지고 있었죠. 또 물은요. 물 1기압에서 보통 몇 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어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은 우리가 무엇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구나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물질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어떠해야 돼요?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혼합물은요, 이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합물의 예시는 여기 보시면 공기, 우유, 암석, 바닷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기 중에는 질소 기체도 들어가 있고요. 산소 기체도 있고, 아르곤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기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들은 그 기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질소는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의 특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요. 산소 역시도 우리가 숨을 쉴때 사용하는 그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끓는 점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마찬가지로 산소의 끓는 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각각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열 곡선에서는요, 물과 소금물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은요, 지금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 정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이 100도씨를 물의 끓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인 물은 지금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은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 혼합물은요,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는데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즉,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소금물이 끓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끓으면서도 끓는 점이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순물질은요, 끓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유지돼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끓는 점이 물은 100도씨야라고 명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죠.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왜이 혼합물은 끓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느냐라는 걸 살펴보면요. 소금물 중에서 물 부분이 먼저 끓을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먼저 끓기 시작을 해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면 남은 소금물은요, 점점 그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끓는 점이 점점점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냉각 곡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얼릴 거예요.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다가요. 0도씨 부근에 대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아, 물에 어는 점은 0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반면에 소금물은요,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요, 어는 동안에 또 온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물질은요, 어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일정한

유지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은요,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얼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물이 얼 때도 물 부분이 더 먼저 얼어요. 그래서 남은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짐에 따라서 더 오는 동안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밀도차를 활용하여 분리하는 혼합물은 첫 번째로 액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즉, 두 액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이 액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때 사용하는 도구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요, 분별깔때기이고요. 하나는 스포이트입니다. 그러면 언제 분별깔때기를 사용하고 언제 스포이트를 사용할까라는 걸 보면요. 두 액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된 액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분별깔때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너무 적어요. 액체의 양이 너무 적으면요, 이렇게 작은 시험관에 넣고 스포이트로 액체를 분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분별깔때기와 스포이트 안에 있는 액체 혼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밀도가 작은 액체가 모두 분별깔때기에도 스포이트에도 위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두 액체의 밀도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혼합된 두 액체의 밀도가 다르겠구나. 밀도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물에다가 에탄올을 따를 거예요. 그럼 물과 에탄올은 이처럼 이렇게 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과 에탄올은 우리가 섞으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다고 층을 이루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물에다가 기름을 따를 거예요. 식용유를 따르게 되면 물 위에 무엇이 뜨죠? 식용유가 뜨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별깔때기와 스포이트를 활용하여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이 액체 혼합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들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요. 밀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두 도구를 활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두 액체 혼합물은 밀도를 활용해서 분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요, 밀도가 큰 액체는 어느 층에? 아래층에 내려갈 거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밀도가 큰층 위에, 즉, 위층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깔때기에 이 액체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리하면 되냐면요. 제일 먼저 이 위에 마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밑에는 이렇게 비커를 대고요. 그리고 나서 이 깔때기가 비커의 벽면에 닿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분별깔때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내려오는 액체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커 벽면에 닿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꼭지를 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즉, 밀도가 큰 액체가 아래 비커에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경계층 정도 오면요, 비커를 바꾸어서 경계층을 따로 받아낼 거고요. 경계층을 어느 정도 다 받아냈다 싶으면 이 위층의 액젓을 이제 분리해내면 됩니다. 자, 스포이트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여기 시험관에 넣은 이 혼합물을요,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밀도가 작은 액체를 이렇게 빼내주시면 두 액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고체 혼합물이었던 거냐면, 좋은 벽시와 쭉정이가 섞여 있었던 혼합물인 거예요. 우리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벽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쭉정이는 필요가 없고 좋은 벽시만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이 쭉정이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좋은 볍씨와 쭉정이의 혼합물을 소금물에다 넣었더니 쭉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밀도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볍씨는 그 안에 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아, 그럼 우리 밀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물 위에 떠 있는 쭉정이는 밀도가 가장 어떨까요? 작아야 될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 쪽정이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리고 무엇의 밀도가? 좋은 벽시의 밀도가 가장 컸겠구나. 밀도차를 이용해서 지금 고체온화 물을 분리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때도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소금물이 이 좋은 벽시나 쪽정이를 녹이면 소금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탕이랑 소금을 막 섞었어요. 그래서 설탕과 소금이 섞여 있는 고체온화물을 분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

액체 속에서 밀도가 그두 고체의 어떤 중간인 액체 속에 물질을 넣으면 이처럼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뜨고 밀도가 큰건 아래로 가라앉아서 위에 뜬걸 걷어내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읽어보면요.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 방법으로 순수한 물질을 얻는 것이 바로 천일염에서 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인데요. 이 천일염 안에는 흙이나 먼지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소금을 얻고 싶어서 흙이나 먼지를 걸러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천일염을 물에다 녹입니다. 물에다 다 녹인 다음에 걸음 장치에 이 소금물을 걸러주면요. 물에 녹지 않은 흙이나 먼지가 걸러질 거고요. 밑에 내려오는 소금물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순수한 소금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온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키면 그 전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재결정 방법은요. 선생님이 교재에 나온 필수 탐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이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이고요. 40도씨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과 황산구리토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여요. 즉, 질산칼륨 60g에 아주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들어간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일에 비커를 담가 냉각합니다. 즉, 온도를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걸음 장치를 설치하고 과정일의 용액을 걸음 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용해도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석출된 물질을 지금 이 걸음 장치에 걸러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0도씨 물 100g에 녹았던 질산칼륨은 60g이었어요. 그리고 황산구리투는 1g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음물이 담긴 수조에 이 비커를 넣으면서 몇 도씨로? 20도씨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때 2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살펴보았더니 32g이래요. 나는 아까 분명히 60g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질량이 32g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차이에 해당하는 용질은 어떻게 될 거예요? 석출될 거예요. 왜? 녹지 못하니까. 32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그래서 60에서 32g을 빼준 얼마가 28g이 석출되겠구나. 그리고 이 28g은 무엇이에요? 질산칼륨이 석출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황산구리는요, 우리가 1g밖에 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 황산구리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 1g은 석출될 리가 없겠죠. 20g이나 녹을 수 있는데 1g밖에 안 녹으니까요. 그래서 석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걸음종이 위에 무엇만 걸러질 거예요? 석출된 질산칼륨만 걸러질 거고요. 그때 그 그람수는요, 60에서 용해도 32g을 뺀 얼마? 약 28g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걸음종이를 통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용해도는요, 용해도 곡선이랑 항상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용해도 곡선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요, 질산칼륨의 40도일 때이 질산칼륨을 아까 얼마만큼? 60g만큼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 용액의 온도를 20도씨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용해도는 몇 g이에요? 32g입니다. 아까 60g을 넣었는데 32g밖에 녹지 못해요. 그러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20도씨
8g은 고체로 석출되는구나라고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구리는요, 아까 1g밖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0도씨일 때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1g은 석출되지 않겠죠. 우리가 용의도 곡선

영상에서도 우리 질산칼륨이 얼마나 섭출되는지 계산해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혼합물을 온도가 높은 용매에 녹인 후 냉각하여 순수한 고체를 얻는 이 방법.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분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증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이 원유의 분리거든요. 이 원유의 분리 그림을 보면 어떠한 하나의 탑이 있죠. 이 탑의 이름이 증류탑입니다. 즉,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물질을 원유에서 우리가 분리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류탑 보시면은요, 이 아래 부분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이 가열되면 상대적으로 이 통의 구조가 위쪽은 온도가 낮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더 뜨겁다라고 통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유를 점점점 가열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떠한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냐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위에는요, 석유가스가 가장 먼저 끓어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먼저 끓어나와서 위로 가고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겠구나. 이처럼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증류의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도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도구의 이름은 소주꼬리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이렇게 맑은 소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거든요. 그러면 이 소주는 맑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술은 맑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은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 즉, 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주는요, 말 그대로 탁한 술이에요. 왜 탁한 술이냐면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걸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걸리 보시면 아래 이렇게 고체 물질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탁주를 우리가 액체 혼합물과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류의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요, 이 탁주를 이렇게 끓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고체 중에 뭐가 먼저 끓어나올까요? 그렇죠. 액체가 끓어나오고요. 이게 술이다 보니까 주로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끓어나온 액체 물질이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체가요, 기체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기체였던 물질이 다시 찬물을 만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시 액화됩니다. 즉,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화된 물질이 또르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된다. 고체와 액체 중이 액체가 주로 모인 술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어떤 물질이 여기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고체 물질은 남아있게 되고요. 그 고체랑 섞여있던 어떤 기화된 액체 물질만 냉각하여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혼합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액체냐면요. 여기 보이면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실험 도구 보시면은요. 이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을 할 건데 그때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이 끓임 쪽의 역할은요. 갑자기 끓어넘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끓임 쪽을 넣어준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에탄올의 수용액을 가열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약 78도씨 정도 되고요. 일기압에서 물은 대략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끓겠어요?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천천히 몇 도씩씩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인 에탄올이 주로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화된 에탄올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찬물이 있네요. 어? 기화된 에탄올, 주로 에탄올 성분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찬물이 되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액체는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액체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읽어보면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액체가 주로 기화할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여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정도 되면 우리 에탄올의 끓는 점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옵니다. 주로예요. 사실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도씨가 되면 그제서는 물이 끓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에탄올이 주로 구성된 액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처럼 1단원에 배웠던 밀도, 용해도, 그리고 이렇게 끓는 점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다양하게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기초 탐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 기구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분별 깔때기였습니다. 분별 깔때기는요,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한 도구였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B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는데 이 A와 B가 섞이게 되면은 이 분별 깔때기로 활용하여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네 둘이 섞여버리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또 A와 B가 밀도 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필요했습니다. 니은 읽어볼게요. B를 분리할 때 위쪽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원활하게 이 압력으로 눌러줌에 따라 액체가 잘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위에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B가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귿, 실험기구의 아래쪽 끝부분을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해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A 상태의 질산칼륨 수용액 209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가 A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60도씨에서 우리가 지금 물 100g에 지금 얼마 녹아들어가 있어요? 질산칼륨이? 그렇죠. 109g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109g. 뭐가 질산칼륨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할 거래요. 그러면 온도가 몇 도로? 20도씨로 뚝 떨어졌어요.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 얼마예요? 32예요. 즉, 이 말은 32g밖에 못 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109g을 녹였는데 그중에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고체로 석출돼야겠죠. 그래서 109에서 32 빼주면 얼마예요? 77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라고 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한 후에 A에는 에탄올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A 보면은요. 혼합물을 분리한 후, 이 말은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을 끓였을 때 먼저 분리되는 건 무엇이었어요? 먼저 끓어오르는. 즉, 우리가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이 선생님이 B에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A에 주로 남은 물질은 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B에서 처음에 기체가 들어오겠지만 찬물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 장치

0: 혼합물을 구성하는 삼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먼저 끌어나오겠죠. 끓는 점 차이가 작으면 같이 끌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분리가 더 쉽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며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첫 번째 대단원 수업도 막을 내립니다. 우리 다음 3강에서는요, 두 번째 대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1: Thank you.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뭐더라? 단원 확인 평가 두 번째 시간이구나. 지난 시간에 11문제를 풀었어요. 원래 단원 확인 평가가 20문제인데, 딱 반인 10문제도 아니고 11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9문제만 풀면 되겠네요. 어우, 쉽네. 그쵸? 가벼운 마음으로 짜자잔! 라면 확인 문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라면 확인 문제가 아니라 라면 확인하는 거구나. 자, 라면 문제는 저기 맨 뒤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요거 글 고쳐쓰기랑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는 글 내용 조직하는 거랑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의 기본은요, 전제가 아닌 이상은 네,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려워요. 어유, 나 이거 저번에 봤는데 다 잊어버렸다. 이런 친구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 자꾸만 내 머릿속에 넣으면요. 이게 나중에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글 고쳐쓰기. 우리가 글을 다 쓰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글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그리고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그런데 내가 쓴 글을 내가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글을 공유하고, 즉, 같이 나누고, 친구들의 그,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 그 매체가 무엇이다? 온라인 매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지난 시간에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이 써준 말.

라라라라라라라. 네. 자, 그래서 예, 낱말 문장 잘 써줘야 되고, 여기에서 띄어쓰기 혹시 틀린 것 있나, 또 철자 틀린 것 있나, 이런 것도 봐줘야 되고, 또 문단. 예,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러면 문단이 또 훌륭하게 되니까요. 이 문단들이 잘 연결이 되면 한 편의 멋진 글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낱말이 모여서 문장되고 문단되고 글이 된다라고는 했지만 이 고쳐 쓰기는요, 무엇부터 보셔야 되냐면요, 글 수준에서 먼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다? 낯선 사람을 만났어. 처음 본 사람을 만났다고. 그럼 사람을 탁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기셨구나. 인상이 어떻구나. 말투가 이러시구나. 그러잖아요. 글도 똑같다고 했어요. 글을 볼 때, 어디 보자. 틀린 곳 있나 없나. 띄어쓰기 여기 틀렸고, 맞춤법 틀렸고. 이거는 글을 잘 보는 자세가 아니에요. 글을 잘 본다는 얘기는 글 전체를 쭉 읽어보고, 거기 뭐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이거는 보지 마.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에 맞춰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부터 보셔야 돼.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기셨구나. 어떤 인상을 풍기고 있으시구나. 이거 본단 말이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틀린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하고 너무 맞춤법, 뭐 띄어쓰기 이거 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글 전체 흐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 써져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는 나 이거 맞춤법 알아. 이거 틀리는 거 고치는 재미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다? 글 전체의 흐름을 볼줄 아는 눈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먼저 나온 겁니다. 글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도 않고, 야, 너 여기 틀렸는데,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뭐부터 본다? 제목부터 본다. 이 제목과 글의 내용이 어울려야 돼.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해야 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잘 드러났는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또딴 데로 흘러가고 이러면 좋은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띄어쓰기 맞춤법 철자 틀리고 이 수준 볼 것도 없어. 아무리 띄어쓰기 잘했고 아무리 맞춤법 다 맞게 했어도 글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이 말했다가 막 엉뚱한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면 그 글은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제목과 글의 내용이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러나 있는지, 다른 데로 빠지는 글은 없는지, 요거부터 보셔야 돼. 자, 그다음. 문단 수준으로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현미경 돋보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알았죠? 저기 어떤 분이 나와셨네. 자, 먼저 쫙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글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돋보기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글부터 쭉 보고, 응? 흐름 괜찮네. 자, 그럼 문단, 아까 내가 읽을 때, 문단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흐름 괜찮아. 그럼 이제 문단, 아까 내가 보면서 여기가 이상했어! 여기를 다시 가서 보는 거야. 영화를 보면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나 여기가

계속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글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도 그래서요. 한쭉 글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자꾸 다시 읽게 되는 지점이 있어. 선생님 그래요, 진짜로. 습관적으로. 그냥 쭉 흘러가다가 자꾸 다시 올라가서 또 읽게 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볼게요. 친구 사이에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영화를 보며 느꼈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대. 안 맞죠? 앞뒤 글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대. 뭔가 가려워. 읽으면서 뭔가 후련하지 않아. 왜 그럴까? 있어야 될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자꾸 눈이 가요. 여러분 이제 그 실력이 돼야 돼요.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누군가를, 누구누구를, 이렇게.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글을 볼줄 아는 친구야. 알았죠?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네. 요런 것들이죠.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 요건 한 문단인데, 문단은 어떻게 본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하나 있으면 이게 한 문단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부분은 전체 글 가운데 처음 가운데 끝부분 중에 어느 곳에 위치하면 좋을까요? 영화 감상문이나 독서 감상문이나 짜임은 똑같다고 했어요. 글의 짜임은 똑같아요. 자, 여기 아주 잔뜩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써 넣었습니다. 보통 어디에 씁니까? 자신의 생각과 느낌 끝부분에 쓰죠? 자, 그래서 영화 감상문의 끝부분에 이걸 놓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맨 앞에 가 있으면 글의 흐름이 망가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운데도 아니고 끝부분에 넣으면 좋겠다. 네. 자, 문장 수준으로 고쳐봅니다. 자, 처음에 쭉 글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돋보기 가져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 가져다가 제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예,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죠? 자, 어색한 문장을 고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호응 얘기했죠? 호가 뭐라고? 부른다는 뜻이라 그랬어. 호칭 할때그 호예요. 부른다. 응은 뭐다? 대답한다. 부르고 대답한다는 뜻이에요. 호! 부르다. 그 다음에 응! 대답한다. 네. 대답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 하고 부르면 응, 왜 하고 대답하는 거. 이게 제대로 짜임이 딱딱딱딱 맞아야 돼. 그래서 뭐 전혀. 그다음에 결코, 결단코, 아마 막 이런 말들 보세요. 아마.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전혀 알아. 뭐지? 막 근질근질하지. 자꾸 돼 읽게 되지. 자꾸 읽게 되지. 왜? 뭔가 어색하니까. 나는 전혀 알아. 이게 아니고,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랬는데, 문장의 호응이 맞으려면, 문장의 호응이라고 해요. 문장의 호응. 호응이 맞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전혀 알아가 아니라, 나는 전혀 모르겠어. 나는 전혀 알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되고. 결코. 난 결코 범인이야. 이상하지? 나는 결코 범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호응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내일쯤 도착할 거야. 이래야 되지. 아마 어제 도착할 거야. 돼, 안 돼? 안 되죠. 뭔가 근질근질하죠? 왜? 문장의 호응이 안 맞기 때문에. 자, 문장의 호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네. 자, 우리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말을 잘 여태까지 잘 쓰는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읽고 나면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띄어쓰기 바르게 하기 보겠습니다. 띄어쓰기 바르게 하기 기억나죠? 시작은 살살 합시다. 개가 명명. 원 숭이가 아니라 송이. 이거 기억나죠?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 이렇게 제대로 외우기가 얼마나 쉬워. 이거 원래 이렇게 외워라 하고 가르쳐서 줬어요? 교재에서? 아니죠? 이거는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엮는 거야.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는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 유리하지만,

공부는 노력하기에 많이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노력해봐. 이거 어떻게 외우지? 못 외워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외우면 돼. 내 마음대로 막 말을 만들어. 시작은 살살 합시다. 개는 명명! 짓고요.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아니에요. 자, 셋이 13살, 사탕 1개, 그 다음에 사람 2명, 그 다음에 뭐 5,000원, 그 다음에 3송이, 이렇게. 자,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앞에 수가 있는 그런 말들이 있으면 띄어쓴다. 지금은 10시이다. 이렇게 띄어쓰고요. 올해 13살이다. 열 띄고 세가 아니에요. 13살 또는 12살, 뭐 8살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어주는 말, 나열하는 말 무엇이 있었어요? 여기다 쓸게요. 자, 두 번째 밑, 대, 겸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어요. 밑대 겸 이렇게 외우자. 자, 설명하는 글 내용 조직하기. 조직이보다 내용을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짜임새를 만드는 것이다. 보통 교과서와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하는 글은 반드시 이런 짜임을 갖기가 쉬울 것이다. 처음, 가운데, 끝. 세 부분으로. 처음은 뭐다?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주제를 주는 것이다. 카페인 섭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알았지? 이게 주제야. 응, 알았어. 자, 가운데 부분은 내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카페인은 말이야. 이런 것에 있고 말이지. 권장약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알았어? 응, 어우, 자세하게 잘 썼구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자, 끝은요. 아주 간단하게. 끝에다가 여러분 그 살을 많이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요약이에요. 그냥 정리 수준으로 머무르셔야 돼요. 끝을 막 이만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가 빵빵해야 돼? 가운데가 빵빵해야지. 끝은 그냥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물고기야. 알았어? 응. 이게 처음이야. 나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할게 해줄게. 알았어. 물고기는 말이야. 머리가 있고 말이야. 몸통 있고 말이야.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도 있다. 알았니? 아우, 자세하게 잘 썼구나. 더해서 이렇게 비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래. 이게 가운데. 빵빵하게,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끝부분은, 자, 이런 게 물고기라고. 알았지? 알았다고. 이게 요약과 정리예요. 자, 이 가운데 부분에는, 정보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출처가 꼭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출처예요. 네. 뭐, 사전이라든가, 어떤 공신력이 있는 믿을 만한 기관에서 얘기를 했다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출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영화 감상문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영화 감상문, 아까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상문 쓴 부분 봤지요?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고쳐 쓴다. 이거는 아니지, 벌써. 쓰고 나서 고쳐 쓰는 거니까. 영화를 감상한다. 자, 끝부분 한번 볼게. 고쳐 쓴다. 영화 감상한다. 영화 감상문을 쓴다. 친구들과 돌려 읽는다. 이건 뭐예요? 이거 공유한다는 얘기죠. 네글 내가 읽어주고, 내 글은 너가 읽어줘. 뭐 이런 거. 줄거리를 정리한다. 자, 이거는 글을 쓴다는 얘기야.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본다는 거야. 요 뒤에만 봐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죠. 일단 영화 감상문 써야 되니까 뭐부터 해요? 영화부터 감상해야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어떤 영화를 감상한 뒤에 쓴 영화 감상문이래. 이 영화 감상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힌트 드릴게요. 영화를 감상한 뒤에 쓴 영화 감상문 그랬어요. 자,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하고 나서 쓰는 독서 감상문. 이거랑 짜임이, 예, 아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독서 감상문 쓸때 제일 처음 뭐 써요? 책을 읽게 된 동기, 그치? 나 어디 갔더니 책의 표지가 좋아 보여서 표지가 호기심이 딱 가서 이 책을 읽게 됐어.

이런 동기,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 그걸 써줘야 되겠죠? 이런 줄거리야. 그거 써주고. 그걸 읽고 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거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감상문도 똑같아요. 진심으로 녹인 얼음. 어우, 제목이 아주 멋지네요. 한나라의 왕실 참배 중 언니는 얼음을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얼음을 만드는 재주가 있대요. 어릴 때그힘 때문에 동생이 다치는 일이 생기자 언니는 세상과 자신을 멀리하게 되었다. 아, 동생을 아꼈나 봐요. 성인이 되어,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어 왕위에 오르던 날 억눌러 두었던 힘이 폭발하며 왕국이 얼음으로 뒤덮였다. 자기가 얼음 만드는 힘이 있었지만 그걸 꾹 누르고 있었는데 왕국을 그냥 얼음으로 만들어 버렸대. 언니는 두려움에 산속으로 도망쳤고 동생은 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동생은 여행 중 여러 사람을 만나 함께 언니를 찾아갔다. 하지만 언니의 힘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았고 동생은 다시 위험에 처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왕국은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평화를 되찾았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부분은 감상문을 쓸 때에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바로 줄거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줄거리. 줄거리만 많이 썼어요. 그쵸? 네. 줄거리를 이렇게 썼으면 아마 생각하거나 느낀 점도 요 정도 수준은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나 그렇게 쓸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요몇 줄이라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부족한 점이 뭘까요? 예, 바로 줄거리를 좀 살을 좀 빼주고, 그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더 풍부하게 써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무엇이 빠져 있어요? 영화를 본 동기나 까닭,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 네. 인상 깊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인상 깊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예,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장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기억나는 장면. 네.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도장 파듯이 판단 얘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장면. 또 생각이나 느낀 점 등을 좀더 풍부하게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줄거리를 제대로 이렇게 좀저 살을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썼잖아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보고 썼는지 알것 같아. 선생님이 갑자기 막 노래가 생각나. Let it go, let it go. 이런 이 생각도 나고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 노래도 생각나고. 다 생각이 나네. 자, 어쨌든 이 줄거리 하나는 정말 잘 썼습니다. 네, 요런 그 글쓰기 실력이 있으면 아마 감상, 예, 생각이나 느낌도 잘쓸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화 감상문을 쓸수 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이런 거쓸수 있어요. 이게 영화잖아요. 영화니까. 그때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언니 엘사가, 동생을 위해 오는 장면이 너무나 슬펐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엘사의 얼굴이 확 크게 뭐 클로즈업 됐다. 크게 보였다. 이런 것도, 예, 얼마든지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점검 질문. 예, 우리가 글을 쓰고 나서 내가 쓴 글이 잘 써져 있는 글인지, 내가 잘 썼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스스로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남의 글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뭐부터 보라고요? 그냥 이거, 아이, 띄어쓰기, 이거, 아이, 이거 틀렸다, 받침 틀렸네, 이거 보지 말라고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글이 제대로 이 제목과 어울리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보시고, 또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이것부터 보셔야 돼. 그러니까 돋보기부터 들이대지 말고, 일단은 쭉 읽어. 알았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읽으세요. 예, 네, 그래서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나, 생각이나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문단 수준에서 중심, 그 문단에, 한 문단의 중심 생각이 명료하게 드러났나.

그래서 간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간결하게 써졌는가? 간단 명료하게 써졌는가? 뒷받침 문장 가운데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는가? 왜 쓰다 보면 아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인데, 예, 무조건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니라고 했죠?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호응이 맞게 써졌는지,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억, 글 수준에서 볼 만한 게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표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설명한 표야. 쓴 글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은 점을 설명한 표지요.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점검하고 고쳐쓰기 위한 질문을 제시한 표야. 상연이죠? 어떻게 알수 있어요? 바로 여기.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가. 그러니까, 예, 영화 감상문 점검하는 질문들이었죠? 기억에 들어갈 질문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골라 쓰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글 수준으로 적절한 낱말 사용했나, 글의 중심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냈나, 뒷받침 문장의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나,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예요? 요거는 문장 수준이 되겠고요. 요거는 문단 수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낱말이 적절한지,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문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받침 문장이라는 거는요, 중심 문장이 있어요. 이 문단을 잘 보시면 중심 문장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예, 앞에 들여쓰기 한다고 했죠? 중심 문장이 먼저 딱 나타나고 이 중심 문장을 잘 받쳐주는 뒷받침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뒷받침 문장. 뒷받침, 예. 뒷받침 문장. 이 뒷받침 문장이 튼튼하게 중심 문장을 잘 이렇게 받쳐주면 좋은 문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 이렇게 조마조마한 느낌이 든다. 이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집중을 못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숨을 제대로 숨쉬기가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증거이기도 하다. 많이 읽어봤죠? 하지만 이 불안이 항상 나쁜 건 아닌데 이유는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안은요, 조심해 너 하고 경고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 감정 덕분에 우리는 더잘 준비하고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심호흡을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게 어때?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몸의 반응, 아까 뭐라고 했는지 보면 아시겠죠? 자, 알맞지 않은 건 뭘까요? 몸이 차가워진다. 재밌네. 불안해요. 오, 몸이 차가워. 이상하지? 근데 재밌다. 자, 불안할 때 몸이 불편해지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아니, 불안하다는 건 감정이잖아. 그쵸? 감정인데, 보통 감정 그러면 이 심장 부분을 우리가 또 가리키게 되긴 하는데, 아니, 왜? 왜 몸이 불편해지는 거야? 바로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왜? 이 스트레스 받는 이 마음이 몸을 해칠 수가 있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 불안은 나쁜 감정이라 사라지는 게 좋아. 어이! 불안이 크게 느껴질 땐 숨을 빠르게 내쉬는 게 좋아. 불안이 사라져버리면 조심해야 할 일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 자, 누가? 지효가 제대로 짚었습니다. 불안은, 네, 덕분에 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안 덕분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은 그럼 뭘까요?

0: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나를 대비하게 할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이 불안. 아주 좋은 거야. 좋을 수도 있어. 이 말이죠. 꼭 나쁜 건 아니야. 네. 그래서 나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감정,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글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분 부분, 예, 부분 부분은 좀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체는 5번이 어울리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일단 주제를 정한다. 그치? 그 다음에 조사한다. 내용을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문을 쓰고요. 설명하는 글을 쓰고요. 처음, 가운데, 끝을 나눠서 글의 내용을 조직한다. 제일 처음 뭐예요? 주제를 정하셔야죠. 나 뭐에 대해서 쓸 거야? 그 다음에 주제를 쓰려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아우, 조사를 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어. 그 다음 어떻게 써야지 하고 조직을 해야 되겠죠. 처음 부분은 이거, 가운데 부분은 이거, 끝부분은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 볼게요. 나는 어느 때 불안을 느끼는지 써보세요. 나는요, 이걸 다못 먹을까 봐 불안해요. 왜냐면요, 지금 먹어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요. 나는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이걸 먹으면 좀덜 불안할 것 같아.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문제들 잘 풀어오고 계십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14번부터 풀어갈 차례고요.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고른 문제는 18번과 20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물론 이 문제들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중요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문제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문제를 풀때 미리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18번이나 20번보다는 15번을 좀더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럼 구원픽으로 안 골랐느냐? 네, 그건 이따가 15번 문제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15번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라면 15번 문제 풀이 들어보시고, 안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15번은 좀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좋아. 그럼 14번 문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 내심 I가 존재하고요. 결과적으로 길이 정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려면 결국은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 저 길이만 알면 6cm 더해서 둘레의 길이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대신에 무슨 조건 주어져 있어? 그렇지.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어? 반갑다라는 생각 들죠? 그래, 이런 그림들이 우리 개념책에서도 등장했었고요. 그때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왜냐하면 I가 내심이니까 선분 BI가 각 B를 2등분할 거고, 그렇다면 이 표시된 두 개의 각이 같아질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각이 엇각으로 올라가면서 같을 거야라는 생각해서 삼각형 DBI가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네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DE와 BC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괜찮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어때? 각 C를 CI가 2등분할 거니까 역시 세모를 위로 엇각으로 올려준다면 삼각형 EIC가 2등변 삼각형이야 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DB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를 잘라서 DI로 옮길 수 있고요. EC라는 길이를 잘라서 EI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의 합이 바로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AB 더하기 AC라는 길이의 합이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 16cm와 같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둘레는 여기에다 6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22cm를 정답으로 할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14번, 요렇게 옛날에 배웠던 평행선에서 엇각을 만들어내는 거 떠올리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15번 문제 갑시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물론 답을 틀린 친구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험 문제라면요, 답을 어쨌든 풀든 모르든 답을 하나는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쳐다보고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15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풀어도 15도로 찍어서 답을 맞추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구원픽으로 고르진 않았어요. 문제 정말 좋아요. 난이도 높죠. 하지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로 선호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이 문제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새겨는 놓읍시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15도라는 각을 가지고 각 MCB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각의 크기가 15도 하나밖에 없고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15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을 15도로 찍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하지만 우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봐야겠죠. 근데 이 명확한 근거를 추측할 때 15도를 우리 예상해 보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이 답이 왠지 15도가 될것 같아? 그럼 이 각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렇다면 뭔가 여기 있는 이 각과 같은 각이 반대쪽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자마자 풀이를 다알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잘 모르는 문제,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나라면 출제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을 이등변 삼각형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대쪽에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여기 MD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이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 선분을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자, 먼저 MD를 연장할 거예요. MD의 연장선, 일직선 상에 MD와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E라는 점을 하나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MD의 길이와 여기 있는 ME의 길이는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괜찮니? 이건 괜찮죠? 그러고 나면 AM의 길이와 BM의 길이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각은 서로 맞꼭지각으로 같아지게 되고요.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어요. 보이나요? 선생님, 삼각형 없는데요? 맞아. 지금은 없지만 이 B를 연결해 줍시다. 자, 이렇게 이 B를 연결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ME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 MDA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죠.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분 AD의 길이가 선분 BE의 길이와 같아지게 될 것이고, 지금 똑같은 길이가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죠. 근데 그 길이가 어디에도 있다? 바로 BC에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장시켜서 만들어진 삼각형 BCE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쪽 끝에 있는 각이 여기로 옮겨져 가 같은 각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의 크기가 얼마예요? 대응각 15도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너 15도? 그럼 너도 15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도 15도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각 MCB의 크기를 구해낼 수 있게 되죠. 새로운 삼각형을 그려내서 합동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근데 저

삼각형을 그려낼 때 우리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래, 이 각의 크기가 15도가 아니면 전혀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와 15도를 이쪽에서 찾아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선생님 설명 드렸다면 여러분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이 문제는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 이렇게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가면서 합동을 찾아내야 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정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겠죠. 자, 다음 문제 가자. 16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요. 그때 각 ACB의 크기, 우리 쉽게 그냥 각 C, 내각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저기 있는 C가 도대체 이 앞에 있는 조건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거니라고 생각해 보면요. I가 내심이었으니까 AIB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내심각이고 그 내심각과 각 C, 즉 ACB라는 각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도 하면 내심각 나온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AIB 먼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AIB라는 각은요, 여기 비례 배분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네요. AIB, BIC, CIA가 전체적으로 360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360도를 4대 6대 5로 쪼갠 것 중에 4만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360도 곱하기 다 더해서 15분의 4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비례배분 해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15와 360도 약분해주죠. 15로 나눈다면 여기 이게 24도 하고 쓰여지니까 결국은 각 AIB가 24도에다 4를 곱한 96도가 되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각이 96도야. 그럼 어때? 그렇지. 각 C가 12도여서 그 12도가 선분 IC에 의해서 6도와 6도로 나누어지면서 그 절반인 6도에 90도를 더해서 96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가 찾는 ACB라는 각의 크기는 6도 2개 더한 12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내심각에 관련된 공식들을 기억한다면 해결할 수 있었고요. 비례배분으로 각의 크기를 찾는 건 많이 보던 이야기니까 익숙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자. 역시나 I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삼각형의 내심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각 C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내심. 그냥 준게 아니겠죠? 내심이면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조건 활용해야 됩니다. 결국 각 A가 이렇게 두 개의 각으로 나누어져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각 B도 역시나 두 개의 각으로 나누어져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를 가지고 여기 72도와 98도를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자, 먼저 삼각형 ADC를 볼까요? 이 삼각형 ADC에서 각 BDA가, 즉 98도가 아, 삼각형의 외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98도는 동그라미랑 각 C를 더한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괜찮아? 그래, 음식 하나 써볼게요. 자, 98도 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동그라미 더하기 각 C야라고 이렇게 씩 만들어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생각하자. 그 다음은요, 이런 삼각형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에서 역시나 72도가 외곽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72도는 각 C에다가 세모 더한 거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72도를 생각해 보면 너 세모에다가 각 C 더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개의 식을 동시에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170도가 될 것이고 우변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두 배의 각 C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나는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개 더하면 170도에서 각 C의 두 배를 빼낸 거다라고 식을 하나 찾아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식을 하나 찾아놓고 나머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삼각형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을 봤더니 이제 삼각형 ABC에서 세 내각의 총합은요, 동그라미 두 개와 세모 두 개와 각 C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도 써볼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에 세모 더하기 세모, 거기에 각 C까지 더한 게 180도다라는 식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와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 두번 더해져 있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170도.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계산이 조금 귀찮고 복잡한 네, 그런 형태의 문제였죠.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 어때요? 조금은 식이 어렵고 복잡한 그런 형태의 문제지만 연립하는 형태만 잘 생각해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 우리 외곽과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었던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번 문제로 갈게요. 18번 보자.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문제입니다. 난이도는요.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쉬워요. 앞에 있는 문제가 오히려 훨씬 어려운데 이 문제를 왜 그럼 구원픽으로 골랐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림이에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그림.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들 다 똑같을 때 마지막에 있는 FEG라고 이야기하는 가게 크기 구해봐라는 게 문제네요. 그래서 16도를 한 번씩 계속 옮겨와 주면 돼요. 자, 근데 16도를 숫자로 계속 써 내려가기가 좀 불편해서 선생님은 문자로 바꿔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각을 각 A라고 해보도록 하자. 그럼 AB와 CB가 똑같으니까요. 아, 너도 A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와 A를 더해서 그렇지, 외곽 EA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CB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너도 EA가 돼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요렇게 삼각형 ACD를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표시하고 있는 각이 삼각형 ACD의 하나의 외곽인데, A라는 각과 EA라는 각의 합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네가 3A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너도 3A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봐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D라는 삼각형에서 너는, 그렇지. 3A와 A에 대해서 외곽이죠.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4A가 돼. 그럼 너도 4A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 FEG라는 각, 여기 있는 이 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커다란 삼각형 AEF라는 삼각형의 하나의 외곽이 되고요. 역시 4A라는 각과 A라는 각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이 5A다라고 쓸수 있어요. 자, A를 우리 16도를 A라고 잡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섯 배 하면 각이 몇 도? 80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0도야라고 쓸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18번 문제입니다. 어때요? 그래, 심각하지 않지. 그냥 산수 계산 쭉 해오셔도 돼요. 단지 선생님이 숫자를 계산해서 쓰는 게좀 불편하기 때문에 문자로 A라고 놓고 같은 각들, 그리고 외곽들을 찾아서 계속 각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네, 이 그림을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출제하느냐? 외곽을 만들어낼 때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각을 A, 너를 A, 그리고 널 EA, 너도 EA라고 잡았을 때, 그때 여기에 외곽 하나를 생각할 때, 자, 이 각을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EA와 EA에 현혹돼 가지고요. 저 각을 4A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너는 EA라는 거 말고 너는 이각 C 말고, 여기 있는 이각 말고, EA와 A라고 이야기하는 두 개의 각을 더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EA 더하기 EA가 아니라 A와 EA 더해준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실수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림이다. 난이도는 더 낮지만 실수를 유발하는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17번 대신에 18번을 골라본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 그러면 우리 19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9번 가자. 자, 그림과 같이 선문 AB하고요. AC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 있네요. 자, 근데 문제에 표시가 안돼 있어. 그래서 표시해주자. 자, AB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와 AC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괜찮니? 그러면 어때? 양쪽 두 개의 밑각의 크기 같아야 되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저 밑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지각의 크기가 78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밑각 구할 수 있겠죠. 180도에서
78도를 빼

해서 2로 나누어 주면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이게 2분의 102도 하고 쓰여지니까 너 51도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이 51도, 너도 각이 51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생각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삼각형 BDE에서, 삼각형 BDE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두 개의 각의 크기도 구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구할 수 있죠.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요, 직접 구하지 않고 너를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하면 몇 도인지 계산하려면 충분히 할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게요. 자, 그다음 오른쪽 삼각형 볼까요? FEC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세모라고 놓는 순간 우리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왜 그래? 삼각형에서 51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삼각형에서 51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근데 그두 개가 각이 같으니까 당연히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모두 다 같은 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동그라미로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니? 그럼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각, D, E, F라는 각은 뭐예요? E라는 점에서 만들어내는 평각에서 동그라미 두개 빼내면 되죠? 180도라는 각에서 동그라미를 두번 빼내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잖아.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거기에서 51도를 빼낸 게 동그라미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바꿔서 180도에서 동그라미 두개 빼내면 51도다라는 이야기 해줄 수 있겠죠. 계산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들을 숫자로 직접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동그라미, 세모하고 표시하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간편한 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니? 좋아. 요 요령은 꼭한 번에 눈에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혹시 두 개의 각을 직접 계산했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풀이에요. 자, 뭔 말인지 되지? 그래서 요런 문제들 풀때좀 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풀이, 그리고 조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내는 풀이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20번 문제 가죠. 20번도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골라놓고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점호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죠? 삼각형의 외심이야? 그런데 삼각형의 바깥쪽에 나와 있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단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 있는 삼각형 ABC에서, 아, 이게 둔각 삼각형이고, 각 B가 둔각이구나. 90도보다 크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바깥쪽에 있으니까. 자, 됐지? 그랬을 때, 각 ABC의 크기를 구해봐. 너 둔각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그럼 이 둔각이 도대체 외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둔각과 외심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서로 두배 사이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각이 각 B의 두 배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이게 왜 근데 어렵습니까? 그래요. 외심각 하면 우리 보통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경우만 많이 봤는데, 삼각형의 외부 쪽에 있는 경우는 좀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외부 쪽에 있는 외심각에 대해서 생각을 좀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저각 구해보자. 너 18도야? 외심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OAB가 되면서 반대쪽도 18도가 될 것이고, 그럼 180도에서 36도 빼내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각의 크기가 144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144도니까 전체 한 바퀴 360도에서 144도 빼내면 216도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배의 각 B가 216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변 2로 나누어주면 각 B의 크기가 108도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 문제에서 그러면, 아, 두 배의 각 B가 216도다라는 사실만 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풀어내는 다른 방법 한번 볼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산하다가 산수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80에서 18도 두개 빼면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360도에서 144도 빼면서 계산하는 거, 이거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점 O를 지나면서 선분 AC와 평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18도라는 각을요, 엇각으로 옮길 수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엇각으로 옮길 수 있고, 너도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18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 각은 당연히 평각이니까 180도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결국 내가 찾고 싶었던 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각이니까 180도에다가 18도 두개 더해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역시나 216도라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20번 문제, 이 216도가 각 B의 두 배다라는 관점으로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자, 21번 문제로 가보자. 자, 역시 삼각형 I하고 주어져 있는데 C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앞에서 너무 많이 강조했으니까 선생님 이번에는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내접원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CF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는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래, 요 길이 두 개의 동일한 길이 EC에 있으니까 이두 개의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6과 7을 더한 값에서 반대쪽에 있는 5를 빼서 2로 나누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렇다면 4cm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길이를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기는 이야기들 하면서 선생님이 공식까지도 설명드렸으니까 선생님 이 문제 이렇게 풀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공식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아니면 아, 요 길이가 7 빼기 X, 이 길이는 6 빼기 X, 그러니까 7 빼기 X와 6 빼기 X를 더한 게 5야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니까 뭐이 문제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자, 그다음 문제, 22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외심과 내심을 각각 OI라고 할 때, 각 OCI의 크기, 즉, 외심과 C를 혹은 내심과 C를 연결한 그 사이의 각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각을 구할 때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OCB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ICB를 빼면 되겠죠. 각 OCB에서 각 ICB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OCB 먼저 구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외심을 연결해서 외심 각을 찾아보죠. 52도의 두 배, 104도 하고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다면 양쪽 두 개의 각이 같은데 두 개를 합쳐서 76도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의 크기가 38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OCB의 크기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외심각 이용해서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 내심각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을 생각해 볼 때, BIC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26도, 즉 52도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하니까 116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내각의 이등분선과 이쪽에 있는 두 내각의 이등분선이 같은 각으로 쪼개어지게 되면서 116도를 180도에서 빼서 나머지 두 개가 세모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모 두 개를 더했을 때 우리 64도 하고 만들어지니까 주어져 있는 각이 우리 이 64도를 2로 나누어 준다면 32도라고 각의 크기를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럼 38도에서 32도를 빼주면 6도라는 정답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26도를 구하는 게 이게 더 쉽거든요. 이렇게 선을 나누면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O와 IO가 AO, IA, OI가 전부 다 일직선상에 이렇게 연장되어지면서 각의 이등분선이 되니까요. 이 각의 크기가 26도가 돼요. 외심의 성질에 의하면 네가 26도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됐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각 C만 구해내서 절반하고 26도를 빼내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이 가게 크기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180도에서 52도.

22도를 빼낸 128도를 2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요. 이게 64도가 될 것이고 그것의 절반하고 쓰여지니까 요 가격 크기가 32도가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32도에서 26도를 빼면 그 사이에 있는 각 OCI가 등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OCI의 크기를 6도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심과 내심의 정의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심각과 내심각의 성질을 활용해서 그 공식들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드렸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3번부터 이어서 뒤쪽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어? 다 먹었네?
1: 다 먹었으면 얼른 가서 손 씻어.
0: 에이, 귀찮은데. 옷에다 닦을래.
1: 아, 그 손 멈춰. 그러면 안 돼. 화장실 가서 비누로 깨끗이 손 씻고 오면 누나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0: 우와, 정말. 그럼 바로 씻고 오겠습니다요.
1: 그래.
0: 누나, 나 손 다 씻었다.
1: 오, 손 잘 씻었어?
0: 응, 응.
1: 비누로 잘 씻었지?
0: 응, 응.
1: 좋았어. 그럼 이 누나가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친 비누 용사 이야기 해줄까?
0: 우와, 재밌겠다. 신나, 신나.

0: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친 비누 용사. 옛날 옛적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갑자기 바이러스 괴물이 쳐들어왔어.
1: 괴물이다.
0: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지.
2: 바이러스 퀸!
1: 아유, 너무 싫다.
3: 갑자기 머리가.
1: 나도 좀 이상한
4: 건데. 열이 나는 것 같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0: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순간 비누 용사가 나타났어. 나는야 비누 용사.
1: 비누 용사입니다.
4: 저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받아라 비누 공격.
0: 야!

0: 왜 공격이 안 먹히지?
1: 바로 그때 빛과 함께 마법사가 나타났어.
2: 내가 왔소이다.
3: 마법사님? 마법사님! 어떻게 하면 저 바이러스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2: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겠소.
3: 그 방법뿐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2: 자네의 결심이 그렇다면 나와라! 수도 껍질!
1: 마법사가 마법으로 비누 용사에게 물을 뿌려준 거야.
0: 우와, 시원해! 우와, 시원해! 거품, 거품!
4: 오, 예쁘다.
0: 거품이 방울방울 나와요.
5: 저게 뭐지?
2: 비누용사, 지금이요. 공격하시오.
0: 네, 받아라.

0: 사라졌다! 만세! 만세! 만세!
1: 아니, 잠깐! 아니, 비누 용사님이 이상해요!
2: 비누 용사는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쳤지만 물 때문에 몸이 녹고 있었어.
3: 비누 용사님!
1: 사라지면 안 돼요!
4: 너무 슬퍼.
5: 너무나 안타깝구나.
1: 전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냈으니까.
3: 비누 용사님!
2: 그렇게 비누 용사는 사람들을 구한 후 녹아버렸지.
0: 비누 용사님, 바이러스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다니 너무 슬퍼.
2: 자, 여기 그만 울어. 비누로 손을 잘 씻으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비누로 손 잘 씻어야 돼.
0: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야?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냐고? 왜?
2: 그건 잘 모르겠네.
0: 그럼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봅시다.
2: 좋소.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비누 용사 딱지. 비누 용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아, 비누 용사님이다.
1: 안녕.
0: 완전히 녹은 줄 알고 걱정했어요.
1: 세상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한 비누 용사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0: 우와, 멋지다. 최고, 최고. 비누 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1: 그건 비누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랍니다. 화장실의 필수품, 비누.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해지고 거품이 나죠. 이 비누의 주요 성분은
6: 계면활성제는
1: 두 가지 성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물과 친한 성분.
6: 어, 물아, 너도 같이 놀자.
2: 좋아.
1: 다른 하나는
7: 기름아,

0: 너도 같이 놀자.
1: 기름과 친한 성분입니다.
2: 그럴까?
0: 우린 물도 좋고 기름도 좋아.
1: 이렇게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 양쪽 모두와 친합니다. 만약에 기름이 묻어있는 음식을 손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 기름이 손에 묻어요.
1: 맞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기름이 묻게 되겠죠. 이때 비누 없이 물로 마시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4: 아이 좋아. 미끌미끌.
3: 어? 난 기름 싫어.
4: 나도 물 싫거든.
2: 나도 갈래.
5: 가. 안 말려.
1: 물과 기름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4: 우린 아직 여기 있어요.
1: 손에 묻은 기름이 그대로 피부에 남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볼까요?
6: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호, 기름아, 같이 놀자.
0: 같이 놀자.
4: 그럴까?
1: 계면활성제의 기름과 친한 성분은 기름을 붙잡고 계면활성제의 물과 친한 성분은
6: 호, 물아, 너도 같이 놀자.
1: 물을 붙잡습니다.
0: 같이 놀자.
3: 어? 우린 이제 가야 해.
7: 응? 우리는 같이 가자.
1: 결국 기름은 계면활성제로 인해 피부에서 떨어져 물과 함께 씻겨 나갑니다.
3: 아, 그래서 비누로 씻어야 뽀득뽀득 깔끔해지는구나.
1: 맞습니다. 뽀득뽀득.
8: 어? 그런데 비누가 바이러스는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1: 비누 속에 계면활성제 두 가지 성분 기억하죠?
3: 네! 물과 친한 성분.
8: 기름과 친한 성분이요.
1: 자, 여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기름 성분의 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씻으면 계면활성제가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기름 성분의 막을 뜯어가 버려서 결국 바이러스가 죽고 물과 함께 씻겨 나갑니다.
8: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비누로 구석구석 골고루 30초 이상을 씻어야 효과가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8: 비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3: 맞아, 맞아.
8: 누나, 나 앞으로 비누로 더 잘 씻을 테니까 비누 용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3: 좋아, 노래 잘 부르면 줄게.
8: 우와, 신나,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8: 고고고!

0: 됐지. 와, 우리 어떡이 잘하는데.
1: 떴다.
0: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파이로스리
2: 둘러싼 마개는
0: 기름 성분 있어.
2: 비누로 씻으면
0: 깨끗하게
2: 물리칠 수 있지.
0: 와, 자 여기.
2: 와, 비누 용사 딱지 맞았다. 만세. 어예, 어예.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네 번째 단원,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열심히 이네 번째 단원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봐야겠지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이거예요.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쭉쭉 이어서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 파악도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하 소리가 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 문제부터 출발해 봅니다. 14번 문제는요,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꾸덕꾸덕 칼, 띠울, 미생물 같은 낱말들이 있네요. 먼저 글부터 읽어 봐야 되겠지요? 제목은 된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가 문단부터 보도록 할까요?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소개하고요.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단부터는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겠구나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단 볼까요?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찐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그러니까 물기 있는 물체에 거치 조금 마를 때까지 말립니다.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합니다. 띄울이란 뜻은요, 누룩이나 메주 등을 발효시킬 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준비를 한대요. 다음 문단 볼게요. 문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라는 것은요,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동물이나 식물 같은 유기물들이 이렇게 성분이 변해가지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들로 바뀌는 것이 바로 발효거든요.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진대요. 이 성분을 사람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잘 띄운 메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다시 볼까요? 자, 먼저 기억입니다. 꾸덕꾸덕할이라고 했습니다. 꾸덕꾸덕, 꾸덕꾸덕할의 뜻은요, 바로 3번에 있죠. 물기 있는 물체에 거치 조금 마르거나 얼어서 꽤 굳어 있을 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억이라고 적어줄게요. 다음은 띄울입니다. 띄울이란 뜻은요, 바로 누룩이나 메주 등을 발효시킬 이란 뜻입니다.

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니은이라고 적어줄게요. 다음은 디귿입니다. 미생물인데요. 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이 바로 미생물이지요. 따라서 2번에다가 디귿이라고 이렇게 차례대로 니은, 디귿, 기역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볼까요? 매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 선택지에서 핵심 낱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핵심 낱말을 글 속에서 찾은 뒤에 그 낱말의 앞과 뒤를 잘 보면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콩으로 만듭니다라고 했어요. 콩콩콩, 콩콩콩 찾아봐야 되겠지요.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라고 나와 있지요. 핵심 낱말의 앞뒤를 잘 보세요. 2번, 되게 네모난 모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모양인데 네모난 모양이래요. 네모난 모양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죠.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빗습니다. 역시 알맞아요. 3번, 따뜻한 곳에서 말립니다라고 했는데요. 말린다, 말린다 찾아보면은 바로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알맞아요. 4번. 여러 가지 미생물이 메주를 발효시킨다라고 했는데요. 미생물과 발효를 찾아볼까요? 미생물은요, 여기 있고요. 발효는요, 여기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선택지 4번도 알맞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겠는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5번은 메주의 미생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 안에서 말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말린다라는 말은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 다 문단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고 마지막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 안이 아니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볏짚으로 매달아 놓아야겠구나. 미생물이 날아가지 않도록이 아니라 미생물이 많이 퍼지도록 말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기 때문에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에요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6번 문제 만나볼까요? 다음은 글 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배운 내용 친구들 떠올려 볼까요? 글의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낱말, 핵심 낱말을 잘 보세요라는 거 배웠고요. 또 하나는요,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보세요라고 배웠지요. 중심 문장이 무엇인가요? 중심 문장은요, 하나의 문단에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잘 감싸고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요. 뒷받침 문장은요, 그 중심 문장을 뒷받쳐주는 예를 들어주거나 덧붙여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의 중심 문장을 잘 보면 좀더 글의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16번 문제 다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또 자세히 잘 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요. 메주를 1번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서너 달 매달아 놓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바람이 잘 통한다, 서너 달, 이런 중요한 낱말들을 글 속에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다 문단을 볼까요?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여기 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요, 무엇으로 묶냐면 바로 볏짚으로 묶어라고 했기 때문에, 아, 1번의 빈칸은 바로 볏짚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따라서 1번은 볏짚이라고 글을 잘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계속해서 볼까요? 이번에는
2번이 많이 퍼지도록 합니다라고 했어요. 많이 퍼진다라는 말을 또글 속에서 찾아보면요.

여기 있어요. 많이 퍼집니다. 그 앞과 뒤를 잘 볼까요? 그 앞에 미생물이 많이 퍼집니다. 어떤 미생물?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집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바로 미생물이 들어가야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물, 미생물 말이죠. 글 속에서 잘 보고 낱말을 찾아 여기에 미생물, 미생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볼까요? 이렇게 잘 띄운 메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립니다라고 이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은 볏짚, 2번은 미생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이어서 이제 17번 문제 보죠. 된장 만드는 순서에 맞게 기호를 나열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라마 글 마저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선생님의 머리에도 고추가 있죠? 자,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붉은 고추와 숯은 잡균을 없애고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이러한 재료를 넣는데 그중에서도 붉은 고추와 숯은 이런 역할을 해요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20에서 30일이 지나면 항아리에서 메주를 건져내요. 그리고 건져낸 메주를 발효시켜 된장을 만들어요. 마.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된장 만드는 순서에 맞게 기호를 나열해 볼까요? 자, 글의 내용을 한번 떠올리며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요, 리을이었어요. 찌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잘 빚어서 따뜻한 곳에서 말리는 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여기 리을 맨 처음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요, 샥샥 바람에 잘 말렸습니다. 미생물이 잘 퍼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디귿,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에 말리기. 이것이 두 번째 디귿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로 기역. 항아리에서 메주 삭히기가 세 번째였죠. 그래서 디귿 다음으로 기역을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건져낸 메주를 발효시켜 된장을 만들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니은. 건져낸 메주를 발효시켜 된장 만들기. 따라서 릴, 디귿, 기역. 니은순으로 기호를 잘 나열해주면 이렇게 17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해본 것처럼 중요한 낱말이 무엇인지 또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글의 중요한 내용도 조금 더잘 정리해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보죠.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라 문단의 중심 문장.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을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라고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숯, 소금물, 메주, 붉은 고추 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 잡균을 볼까요? 잡균은요,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잡균이라고 글의 라 문단을 통해 골라낼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인데요. 된장을 만들 때 붉은 고추와 숯의 역할은 무엇인지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9번의 붉은 고추와 숯을 이글 속에서 찾아볼까요? 붉은 고추와 숯, 여기와 여기도 있고요. 다음 문장에 여기와 여기도 있지요. 그리고 역할이라는 낱말도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붉은 고추와 숯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잡균을 없애고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봅니다. 글 마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각각 구분해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마,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고요. 중심 문장. 그 다음에 오는 문장,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1번은 중심 문장, 2번은 뒷받침 문장으로 각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1번 문제 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새로운 글입니다. 내 감자가 생겼어요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글인데요. 자,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볼 겁니다. 자,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시간. 시간.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장소. 장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읽으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더잘 파악할 수가 있죠. 세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물의 마음의 변화. 시간, 장소,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으면 이야기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시간, 장소, 인물의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 이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내 감자가 생겼어요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 봐 주세요. 자, 우리 식구는 토요일이면 할머니 집에 자주 가요. 토요일. 아하. 할머니 집은 시골이에요. 마루에 서면 산만 보여요. 아, 할머니 집은요, 시골이래요. 나는 할머니는 좋은데, 시골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가 할머니는 좋은데 시골은 싫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밭에 가서 일만 하고 나는 같이 놀 동무도 없고 심심해요. 같이 놀 친구도 없어. 참, 내 또래가 있긴 해요. 할머니 뒷집에 사는 상구요. 그런데 나만 보면 숨어요. 바보같이. 아까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아이고, 소리냐, 할미다. 내일 할미 집에 올 끼가. 소리 감자, 소리가 캐야지. 다른 때 같으면 가기 싫다고 했을 텐데, 왜? 시골은 싫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내 감자가 생각나서, 아, 맞다, 내 감자. 얼른 간다고 했어요. 싫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고 싶나 봐요. 왜? 내 감자가 생각나서. 내 감자가 생긴 건한 달도 더 앞이에요. 할머니네 감자밭을 지나는데 이랑마다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줏빛 꽃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야, 요! 자줏빛 꽃을 보니 고구마가 생각났어요. 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자, 21번. 소리가 시골을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가 바로 소리였지요. 소리가 처음에는요, 시골은 싫어요. 이유는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알수 있죠. 적어볼게요.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밭에 가서 일만 하고, 나는 같이 놀 동무도 없어, 친구도 없어, 같이 놀 동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 자, 인물의 마음. 처음에는 시골은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을 보죠. 22번. 자, 이글 속에서 논이나 밭을 갈아 고를 타서 두드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을 뜻하는 낱말은요. 마루, 동무, 또래, 이랑, 할미 중에 바로 이랑입니다. 따라서 22번은요. 4번이라고 이랑을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랑. 자, 다음 23번인데요. 소리가 할머니 집에 얼른 가겠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소리는요.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싫어, 싫어, 시골은 싫어, 친구가 없잖아, 라고 했는데, 자, 조금 보니까, 얼른 간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내 감자, 나만의 감자가 생각나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 상구랑 놀고 싶기 때문에, 2번, 할머니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할머니는 좋아, 하지만 심심해. 3번, 자신의 감자가 생각났기 때문에, 4번, 하얀 감자꽃을 보고 싶기 때문에, 5번, 밭에 가서 일을 돕고 싶기 때문에 중에서 바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알수 있죠. 정답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해서 글을 읽으면 이야기에 일어난 일을 조금 더잘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인물의 마음의 변화 말이죠. 자, 계속해서 24번 문제입니다. 하얀 감자꽃 사이에 핀 자줏빛 꽃을 발견했을 때, 이야! 소리는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자줏빛 꽃을 보니 고구마가 생각났어요. 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1번 감자를 먹고 싶다. 2번 고구마가 생각났다. 3번 자줏빛 꽃이 신기하다. 4번 두더지에게 주고 싶다. 5번 자줏빛 감자를 볼 생각에 설렌다. 중에서 자, 글의 내용을 봤을 때는 고구마가 생각났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24번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궁금한데요. 계속 보죠. 할머니, 저기에는 고구마가 달려! 이랬더니 할머니랑 아빠가 막 웃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저 감자에 뭐가 달리나 이 수수께끼 내입시다. 그럴까? 소리랑 어멈이 맞칠란가?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절레.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캐면 안 돼? 아이고, 떼대마, 소리가 캐면 되지? 그럼 저거 내 감자일 거야. 할머니가 잘갈 거야, 돼. 오야, 오야, 자주 꽃핀 감자, 이제 소리끼다. 그래서 내 감자가 생긴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서 소리 감자가 생겼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아하,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토요일, 고속도로를 달리다 작은 길로 빠져나왔어요. 할머니네 마을 이름이 새겨진 바위가 보였어요. 아, 결국에는 이 소리가 할머니 집으로 가는군요. 내 감자를 빨리 보고 싶어서. 자, 25번 보죠. 기억에서 알수 있는 엄마의 마음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요, 여기 있는데요. 자,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라고 했어요. 자, 왜?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머니 자줏빛 꽃을 보고, 할머니 저기에는 고구마가 달려? 왜? 고구마가 생각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자, 고개를 갸웃해 볼까요,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게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응? 이거죠? 응? 어떤 마음일 때 이렇게 하나요? 응? 1번, 궁금한 마음. 2번, 미안한 마음. 3번, 고마운 마음. 4번, 어색한 마음. 5번, 부끄러운 마음 중에서, 응? 그런가? 글쎄. 바로, 궁금할 때. 잘 모를 때. 그럴 때 고개를 갸웃할 수 있죠. 따라서 엄마의 마음은 고구마? 이렇게 궁금한 마음 1번으로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죠. 골짜기를 따라 길도 꼬불꼬불 꼬불꼬불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도 많았어요. 나는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지금 막 엄청 이 소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자. 나는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감자 캐러 가자고.

0: 졸랐어요. 호미 들고 자루 메고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아이고,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아, 꽃이 없이 할미도 모르겠네. 저긴가, 다 캐면 소리 감자 표날 테니 기다려봐라. 할머니는 맨앞 이랑에 앉아 감자를 캐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다음 이랑, 엄마는 그 다음 이랑에 앉았어요.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는요, 막 기대하고 있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조금 뒤,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가득 쌓였어요.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였어요. 하지만 표나는 감자는 없었어요. 그 자줏빛 꽃이 피었던 그 감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휙, 던졌어요. 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26번 보죠. 이 글에서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휙, 휙 던지는 거. 이, 왜 감자를 던졌을까요? 왜? 소리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해 봅니다. 자, 2번, 갸웃, 고개를 갸웃. 3번, 꼬불꼬불, 길이 꼬불꼬불. 4번,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다 모양을 흉내내는 말인데요. 5번에 이 오야오야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아니라 오냐오냐의 사투리입니다. 오냐오냐가 아니라 오야오야 이게 사투리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냐오냐. 자, 다음 27번 보죠. 소리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를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 현정이란 꿀단지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곤충 채집을 하였는데 빨간 고추 잠자리를 잡아서 신기했어. 신기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수는 주말 농장에서 토마토를 키울 때 형의 토마토는 크게 잘 자랐는데 뭐야, 내 토마토는 잘 자라지 않아서 실망했어. 실망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이 소리, 인물의 마음의 변화가 어때요? 처음엔 시골 가기 싫어. 그 다음은, 아, 내 감자! 빨리 가야지! 가서 봤는데, 내 감자가 없잖아. 표 나는 감자가 없잖아. 에잇! 감자를 획 던지면서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는, 아, 내 토마토 실망스러운데 실망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수가 정답이에요. 경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8번 문제인데요. 자줏빛 꽃이 피었던 감자를 찾지 못했을 때이 소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정말 실망스럽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시골에 왔는데. 1번, 귀찮다. 2번, 미안하다. 3번, 아이, 속상해. 4번, 아우, 지루해. 5번, 궁금해, 궁금해. 이 중에서는요, 바로 속상하다, 이 실망스럽다, 겠지요. 따라서 28번 문제 정답은 속상하다 3번이라고 이 소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긴 한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둘,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쪼?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와서 또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올 테니까 우리 다음에 또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경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서술형 문제까지 끝나고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딱 단원이 시작하는데, 말이 새로운 단원이지, 실제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때 이미 지금 사용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앞에서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고깔모자 모양의 닮음, 나비 모양의 닮음, 그리고 삼각형에서 평행선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들이 전부 앞쪽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들을 활용하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두 개의 개념도요, 선생님이 책에 없는 그런 닮음의 형태로 써주었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행선에서 선분의 길이에 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따지고 보면 삼각형들의 닮음에서 가져온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 중심으로 한번 개념을 써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실제로 설명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확하게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라고 쓰여져 있는 건데, 결국 그게 다음과 같은 삼각형과 겹쳐 있는 또 다른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고깔 모양의 닮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깔 모자 아시죠? 이게 고깔 모자 하나, 두개 이렇게 겹쳐 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거 두 개가 서로 닮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혹은 옆으로 돌려놓으면 나비 모양의 닮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의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공식들을 증명하고, 우리 이제는 저 공식들을 활용하는데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다라는 게 이번 시간의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즉,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할 때 표시한 삼각형들의 닮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식이 쓰여져 있는데 이 공식을 외우지 않는 걸로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걸 문자로 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하면서 분필 가지고 색깔 가지고 표시해 드릴 텐데, 그림의 형태로, 아, 요렇게 형상을, 이미지를 딱 눈에 찍어서 암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지금 삼각형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선분 BC와 선분 DE가 평행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동그라미라는 게 이쪽으로 그대로 같은 각 옮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요, 여기 세모가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온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 AA 닮음이란 이야기죠. 위에 있는 삼각형 ADE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가 AA 닮음입니다. 닮음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A를 중심으로 해서 A에서 동그라미까지 연결한 AD 대 A에서 동그라미까지 연결한 AB. 이게 길이의 비가 항상 다른 대응 변과 일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의 알파벳 순서를 그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문제에서는 AB 대 AD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삼각형을 먼저 보고 동그라미까지 작은 삼각형을 나중에 본 거죠.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어떤 일할수 있어요? A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삼각형을 먼저 보고요. 그래요, 작은 삼각형을 나중에 볼수 있겠죠. A에서부터 세모까지 선분 AC 대 A에서부터 세모까지 선분 A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AC 대 AE. 됐니? 그럼, 그렇지. 나머지는 밑에 있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커다란 삼각형에서 선분 BC 대 작은 삼각형에서 선분 DE라고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모든 B들이 전부 삼각형이 닮아 있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B다라는 거죠. 됐죠? 이제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다? 이렇게 기억하겠다. 너대 너는 너대너 이렇게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해요. 보시면
전체 대긴 변. 자, 이걸 긴 변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짧은 변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전체 대긴 변. 그게 전체 대긴 변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겁니다. 괜찮은가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할 거래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 선분 BC 대 DE도 전체 변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대, 긴 변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으로 대응시켜서 기억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것도 역시 동일한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한꺼번에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죠? 알파벳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A, B, C라고 쓰여져 있어야 될 알파벳이 DY로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다? 전체 대긴 게, 전체 대긴 거야,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알파벳의 순서에 상관없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알파벳들은 외우지 않습니다. 형상화시켜서 외워갈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선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런 형상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 긴 거, 짧은 거 전체로 구별할 겁니다. 괜찮지? 만약에 삼각형이, 닮음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게 짧은 거, 이게 긴 거, 요걸 전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긴것대 짧은 것의 비가 긴것대 짧은 것에 비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됐지? 그리고 전체 대 짧은 것의 비가 전체 대 짧은 것의 비와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만들어지는 밑변 대 짧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밑변도 길이의 비가 대응변으로 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형상화 시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이 오른쪽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 오른쪽은 더 쉬워요. S자와 리을자를 생각하면 돼.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바로 물 흐르듯이 대응하고 있는 변들이 이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요것 대 요거, 요것 대 요거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요. 그래. 선생님이 이것 대 이거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S자처럼 리을자처럼 만들어지면서 대응변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변과 아래쪽에 있는 변이 역시나 대응변이라서 길이의 비가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형상화시켜서 기억하는 겁니다. 문자로 기억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의하셔야 돼요. 문자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들을 형상화시켜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선분 AD 대 DB. 자, AD 대 DB 요 길이, 그거의 길이의 비는 AE 대 EC랑은 같아지는데, 그게 요 DE 대 BC와는 같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주의해 줍시다. 선생님, 요거 긴거대 짧은 것도 그러면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네, 유지가 돼요. 지금은 긴 것대 전체 이렇게 살펴봤지만 실제로 위에 긴 것과 아래 짧은 것의 길이의 비도 왼쪽과 오른쪽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AD 대 DB가 AE 대 EC다라고 주어져 있는 요거, 요게

AD 대 DB. 긴것대 짧은 게, 긴것대 짧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대신에 이두 개의 변의 대응변이랑은 같지 않다라는 거지. 짧은 변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주의사항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나비 모양의 닮음에서도 S자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S자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대 전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너대 전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형상화시켜서 기억해 주시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 지금 실제로 앞에 있는 그림에서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라는 걸 가지고 그냥 바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뒤쪽에 있었던 긴것대 짧은 것의 길이의 비가 긴것대 짧은 것의 길이의 비와 같아진다라는 건 삼각형의 닮음 가지고 한 번에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끔 수행평가에서 저걸 증명하라라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한번 증명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 그 교재 74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BC의 평행한 직선과 ABAC의 교점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선분 AD 대 DB가 AE 대 EC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칸 채워봐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게 뭐예요? AD 대 DB가 AE 대 EC다라는 거. 긴것대 짧은 것이 긴것대 짧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증명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 삼각형의 닮음 가지고 한 번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흐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수행평가나 서술형에서 직접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념 확인 문제지만 이게 만만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따져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점 1을 지나고 선분 AB의 평행한 직선과 BC의 교점을 선분 AB, 자, 2를 지나면서 선분 AB의 평행한 직선과 BC의 교점을 F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삼각형 ADE와 삼각형 EFC에서 닮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삼각형 ADE라는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EFC, 이두 삼각형에서 집중해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설명입니다. 그럼 어떤 각이 동의각으로 똑같으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각 DAE의 동의각 찾아야겠죠? DAE라고 이야기하는 이각, 이각은 뭐랑 동의각이야? 당연히 너하고 동의각이겠지. 그래서 FEC의 순서로 그대로 맞춰서 써주셔야겠죠? 각 FEC하고 써주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역시나 또 동의각으로 뭐하고 똑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ECF랑 동의각을 찾으래요. 자, ECF라는 각, 요각, 세모라고 표시한다면 동의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너랑 너 평행이잖아, 지금. DE와 BC 평행이니까 동의각입니다. 그래서 ECF의 순서 그대로 AED라고 써주셔야겠지. 그래서 각 AED라고 이렇게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두 개의 각이 같아지니까 AA 닮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ADE라는 삼각형, EFC라는 삼각형. 대응하는 점 순서 잘 찾기 위해서 네모라고 표시해놓고 밑에 계속 읽을게요. AD 대 EF가 그럼 뭐랑 똑같으니라고 물어봤네. 자, AD 대 EF는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연결한 거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좌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나타나야 되니까 AE 대 무엇이랑 쓰여져야 될까? 체크해보자. AE는 동그라미랑 세모 연결하는 거니까요. 동그라미랑 세모 연결한 EC로 표시해야겠죠? 선분 EC가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 따라서, 아, 그리고 사각형 BDBFE라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여기 있는 EF라는 길이가 그대로 어디로 옮겨온다? DB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DB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AD 대 DB가 AE 대 EC라고 얘기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EF라고 이야기하는 변이 DB로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생각해서 AD 대 DB라고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EF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 EF가 DB랑 길이가 같아지니까

EF 대신에 DB를 갖다 집어 넣어준 거라는 거지. 그래, 그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AE 대 EC처럼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역시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위쪽에 있는 식의 EF와 DB만 바뀌어져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됐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닮음인데 대응변, 대응변, 대응변, 대응변인데 이 대응변과 길이의 똑같은 DB로 바꿔치기 했더니 긴것대 짧은 것이 긴것대 짧은 것이다 라는 이런 우리 평행선에서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얻어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 과정 한번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수행평가 때 도움이 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형상화시켜서 긴것대 짧은 것은 긴것대 짧은 것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됐지? 자, 이제부터 이걸요, 문제에다 적용해 볼 거예요. 지금 닮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공식들을 몇개 증명을 했는데 그 공식들을 문자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림 봅시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평행한 선두개 존재하죠. 그랬을 때 X센티미터에 X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 자, 문제를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긴것대 전체는 긴것대 전체 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대 15는 6대6 더하기 X라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하고 쓰기 전에 9대 15 간략하게 3대 5라고 정리를 해준다면 30이 18 더하기 3X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X가 4다라는 결과 얻어줄 수 있겠죠. 괜찮죠? 하지만 우리 앞에서 또 어떤 것도 배웠습니까? 긴것대 전체가 아니라 긴것대 짧은 것이 긴것대 짧은 것과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9대 6이 6대 X다라고 비례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X가 36이 되면서 X값이 역시 4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괜찮니? 그래요. 다시 한번 긴 것대 전체가 긴 것대 전체다라는 얘기 가능하고요. 긴 것대 짧은 것이 긴 것대 짧은 것이다라는 얘기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얘기도 할수 있는 겁니까? 전체 대 짧은 게 전체 대 짧은 거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같은 위치에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형상화시켜서 공식을 외우는 거야. 물론 이 문제 그렇게 안 풀고 어떻게 해도 돼요? 아, 이 삼각형 두 개가 동이각, 동이각, 동이각, 동이각으로 같으니까 AA 닮음이야. 대응변들을 잘 찾아서 길이의 비를 찾아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과 개념 설명 한 15분 하면서 저런 것들을 몸으로 봤고 증명을 해봤으니, 눈으로 봤고 증명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냥 내 몸에 익혀두고 문제를 풀 때는 긴 것대 전체, 짧은 것대 전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X값 구해봤습니다. Y값 구해볼 겁니다. Y값은요, 지금 밑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긴 변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 이건 전체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이니까 긴 것대 전체의 비가 그대로 6대 y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긴 것대 전체 9대 15, 즉 3대 5가 자, 3대 5가 어디에도 6대 y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y가 30이니까 y값이 10이다라고 구해지겠죠. 그래서 두 개의 x와 y 값을 각각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4, Y는 10 하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됐니? 그림을 다음 문제에서도 역시나 다시 한번 형상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자. 역시나 여기서도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보이죠? B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긴 것대 짧은 것, 긴 것대 짧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접근해 보자. 지금 선분 BC의 길이가 15cm, EC의 길이가 5cm니까 BE의 길이는 10cm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B를 중심으로 해서
긴 거.

것대 짧은 것의 길이의 비, x 대 4라는 것. 그게 뭐랑 똑같아죠? b를 중심으로 해서 긴것대 짧은 것, 10대 5랑 같아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10대 5가 얼마예요? 결국은 2대 1이니까 x는 8이다 라고 결론 얻어줄 수 있겠네. 됐니? 물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긴것대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x 대 x 플러스 4가 여기에서 긴것대 전체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10대 15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치? 예, 이렇게 해도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똑같이 계산해도 역시나 x는 8이라는 답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 x 값은 이렇게만 제가 써드리고 따로 구하진 않겠습니다. 자, y 값 구해볼까요? y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 9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 아, 그러면 y 대 9라고 하는 것이 긴것대 전체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밑에는 이거 10cm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긴거 10cm 대 전체 15cm 2대3 하고 쓸수 있고, 그렇다면 y 값이 6이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x는 8, y는 6이니까 x 플러스 y 계산하면 14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 다음 유제 3번 가보자. 자, 이제 설명을 선생님이 내용을 좀 줄일 거예요. 자, 표시만 잘 보자. 자, 지금은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나비 모양의 닮음이니까 S자 읽어보면 4대 8, 1대 2하고 쓰여질 수 있고, 그렇다면 1대 2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 선분 DA의 길이 6cm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를 생각하면 둘 더해서 18cm다라는 정답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접근을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8대 전체는 8대 12는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8대 12가 2대 3이니까 2대 3은 12대 전체라고 얘기해서 12대 선분 BD라고 식을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배의 BD가 36이어야 되니까 역시나 선분 BD가 18cm다라고 이렇게 동일한 정답을 얻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림의 형상화. 이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것도 어때요? 자,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나비 모양의 닮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잘 봤을 때 3과 3 빼기, x 빼기 3이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가 보여야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를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빼기 3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가 15cm, 전체가 20cm니까, 아, 네가 5cm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대 15, 요렇게. 그리고 5대 15는 1대 3하고 쓸수 있겠지. 그게 3대 x-3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전체 EC가 20cm, AC가 15cm, 그럼 넌 5cm. 그러면 5대 15, 1대 3이 3대 x-3하고 식을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x-3이 9다. 그래서 x가 12다라고 x값 구해 볼수 있어요. 이제 우리 y값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5cm라는 거 알았으니까 5대 15, 즉 1대 3하고 쓰여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4와 y도 1대 3의 비율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y도 역시나 10이다라고 x값, y값 다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x, y 각각 구하여라. 정답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그림 봤더니, 아, 형상화 시켜서 삼각형의 닮음을 좀 빠르게 적용해 보자라는 게 목표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 자, 그 다음 우리 반대되는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앞에 개념에서는요,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웃하는 변에서 길이의 비들이 등장했었는데, 이번엔 반대예요. 이웃하는 변에서 길이의 비들을 성립시킬 수 있다면 이두 개의 선분이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첫 번째에 완전히 반대라는 거지. 그래서 긴것대 전체가 오른쪽에서 긴것대 전체가 되면
이두 변이 서로 평행이구나라는 얘기 거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나비 모양의 닮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너대 너가, 너대 너다라는 조건 만족하면 이 둘은 서로 평행이다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이두 번째 개념입니다. 평행선을 찾는다라는 거죠. 즉, 평행할 때 성립했던 길이의 비가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다면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그림도 긴것대 짧은 것이 긴것대 짧은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면 아, 너네 둘은 평행이구나라는 얘기를 거꾸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짧은 것대 전체가 짧은 것대 전체다라는 얘기가 눈에 보인다면 그래, 그러면 너네들 평행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에서도 짧은 것대 전체가 짧은 것대 전체다라는 거 눈에 보이면 아, 너네 둘 평행이야라는 얘기 할수 있다는 거지. 개념 1과 완벽하게 반대 방향입니다. 개념 1에서는 평행이라는 걸 전제해서 닮음을 찾아내고 길이의 비를 설명했다면 반대로 길이의 비가 성립하면 둘이 평행이다라는 걸 우리 바로 알아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1번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1의 반대가 개념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도요,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돼요. 보시면 12대 8하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요게 12대8대 6하고 주어져 있는데 이 길이의 비가 서로 똑같으면 너네들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가요? 12대 8 하면 3대인데 너는 3대 2가 되지 않죠? 4대 3이죠. 그래서 DF와 BC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더라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괜찮지? 그래서 이걸 일일이 이렇게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그럼 C를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6대 8이면요, 3대 4거든요. 그래서 C를 중심으로 해서 3대 4가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3대 4 되니까, 아, 너랑 너 평행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AB하고 EF가 평행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죠. AB, EF 평행인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 이렇게 두 개의 선이 평행이라면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래서 CFE라는 삼각형과 CAB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은 잘못됐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길이의 비를 각각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의 비가 성립하면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요렇게 비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라고 얘기하면 8대 12는 2대 3인데, 그게 이쪽에서도 성립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12대 9는요, 4대 3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엉뚱한 길이의 비가 만들어져서 얘네 둘이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됐죠? 결국 평행인 선분은 EF와 AB 두 개밖에 없고, 그럼 닮음인 삼각형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CFE와 CAB만 닮은 삼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1번만 옳다라고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선분 DF의 길이가 10cm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DF의 길이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정답 1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다음 봅시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들이 주어져 있고 길이의 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AD 대 DB, AD 대 DB 이게 AE 대 EC 요거랑 같아진다라고 문제에서 조건 주고 있네요. 뭐 하자는 얘기야? 아, 이거 둘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알아채자라는 이야기죠. 됐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 설명 가지고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각형 ABC와 ADE 닮음이고요. BC와 DE 평행이다라는 얘기 했죠. 그리고 5대 3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DE의 길이 구해봐야 될 거야. 그럼 긴것대 전체가 5대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DE 대 10이다라고 우리 비례식 세워서 DE의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분 DE의 길이 구해준다면 너는
8분의 60이라고 쓸수 있고, 나눈다면 2분의 15가 되겠네요. 결국 2분의 15cm라고 D, E의 길이

3이다, 역시. 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AE 대 EC는요? AE 대 EC는 긴것대 짧은 것이니까 5대 3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맞는 이야기예요. DE 대 BC는요? 이건 긴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인데 전체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밑변이니까 5대 전체, 즉5대 8하고 쓰여져야 맞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 5번만 잘못됐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의 핵심들은 다 뭐예요? 형상화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의 닮음들을 공식화,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자, 이번 시간은요. 영역 통합 지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문학 독해 1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영역 통합 지문 4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성도 좀 다르죠.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지문에다가 문제들도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스스로 이제 비문학 독해 1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도 스스로 좀 다 풀어본 다음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만날 두 개의 지문. 첫 번째 지문은 불국사의 내진 설계.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액션 페인팅과 엔트로피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배경 지식부터 키워보도록 하죠. 그랭이질. 그랭이 공법, 그랭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기법인 줄 알았어요. 뭔가 우리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고유의 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제시된 그림에서 주춧돌과 나무 기둥이 만날 때 맞닿는 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쪽 부재를 다른 부재의 모양대로 깎아내는 일련의 작업을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그랭이질은 부재가 서로 만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주춧돌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울 때 뭐 이런 거죠. 주춧돌 모양에 맞춰 나무 기둥 아래를 깎아내는 것에서 볼 수 있어. 돌을 쌓을 때도 그랭이질을 한대요. 쌓은 돌에서 그랭이질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국사 돌벽 석축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불국사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하문 전면의 돌벽은 자연석 위에 가공된 장대석을 올렸는데 자연석의 굴곡에 맞춰 장대석을 깎아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굴곡에 맞춰서 깎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깎습니다. 얘가 그랭이 칼이에요. 약간 지금 보는 거랑 뭐랑 비슷하냐면 컴퍼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주춧돌의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랭이가 얘를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무 기둥의 밑에 그랭이 선 보이죠? 이 주춧돌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남겠죠? 그랭이 칼이 지나가니까. 그럼 그대로 이렇게 깎는 거야, 나무 기둥을. 그러면 주춧돌의 그 울퉁불퉁한 모양대로 딱 깎이니까 쫙 맞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무 기둥뿐만이 아니라 돌을 쌓을 때도 이렇게 그랭이질을 했다는 건데 사실 그 서양의 건축 기법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주춧돌 위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때는 주춧돌을 이렇게 파겠죠. 이렇게 파. 나무 기둥 모양으로 파서 나무 기둥을 끼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서양의 건축 기법인데 와, 실험을 해봤더니 그 서양의 건축 기법 그리고 그랭이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축기법. 지진에 뭐가 더 튼튼하냐? 이게 훨씬 더 튼튼하대요. 그래서 그랭이질은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처음 그 개발된 게 고구려 때고요. 우리 지문에서 이제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꽃 피운 내용이 나와요. 우리 조상의 지혜가 정말 또 한 번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문 보겠습니다. 불국사의 내진 설계. 1문단은 불국사의 창건 목적이 나와 있는데 때는 통일신라 때입니다. 8세기죠. 그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불국토를 완성하기 위해서 불국토란 뭐냐면 부처가 있는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든 절이 바로 이 불국사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불국사에서는 다보탑과 석가탑, 청운교와 백운교, 칠보교와 연화교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죠.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수학여행 항상 늘 경주. 그 불국사 앞에서 늘 단체 사진을 찍었죠. 저도 찍었고.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특히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암문 전면의 돌벽이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대요. 돌벽은 위층과 아래층으로 구분되는데 종축과 결구, 그랭이 기법 등에서 신라인들이 돌을 다루는 기법, 과학적 목적 등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질 내용에서 이런 그 기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종축과 결구, 그랭이 기법이 바로 돌벽에 구현된 건축 기법입니다. 이렇게 이문단 불국사의 건축과 특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어서 봅니다. 먼저 위층 돌벽에서는 종축, 결구 등 목조 건축적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축이나 결구는 목조 건축적 기법이야.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암문 돌벽은 기둥을 세울 때긴 직사각형의 돌을 가로로 쌓지 않고 세로로 놓아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그림 여러분 참고할 수 있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게 종축이에요. 세로로 놓아서 만든다. 또한 여러 개의 긴 돌을 수미터 간격으로 위아래로 배치한 뒤 기둥 돌끝 부분에는 홈을 파 마치 나무에 홈을 파고 다른 나무를 연결해 끼워 맞추는 것처럼 긴 직사각형의 돌을 끼워 기둥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했어요. 그림 보시면 정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결구라고 합니다. 홈을 메워 종축을 연결하는 돌이 뭐냐면 동틀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동틀돌은 외부에 돌출되어 있어. 그래서 돌벽의 화려한 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대강의 틀을 짠뒤 기둥들 사이에 자연석을 쌓고 그 안쪽에 흙으로 다져 돌벽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위층 돌벽의 건축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그럼 아래층 돌벽은 어떠냐? 돌을 쌓아 벽을 만드는데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랭이 기법. 아래층 돌벽은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의 땅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둔채 자연석인 큰 돌을 아래부터 쌓아 올라가면서 점차 위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작은 돌을 조합해서 채웠다고 합니다. 이게 아래층 돌벽의 벽 구성인데요. 그리고 돌벽 맨 위쪽에 인공석재인 장대석을 누르듯이 얹어서 완전하게 밀착을 시키는데 이때 돌벽 맨 윗돌의 모양에 따라 장대석의 일부분을 깎아내요. 그 자연석 모양에 따라서 깎아내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그랭이 기법. 아까 본 것처럼 그랭이 칼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이는 거죠. 그랭이 기법입니다. 자, 사문단 아래층 돌벽의 건축 기법인데요. 자, 이와 같은 그랭이 기법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종축 기법이나 그랭이 기법은 건축 미학적, 그러니까 건축 그건 사실 기술인데 아름다움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죠. 예뻐야 되잖아요, 건물이. 근데 그런 미학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불국사가 입지한 곳이 지진이 빈번한 활단층이라는 점도 고려됐대. 그러니까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인 거죠. 자, 불국사의 건축적 기법과 불국사 입지의 관계입니다. 그 동네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왜몇년 전에 경주 지진 크게 난적 있었잖아요. 저는 경주에 친인척분이 사세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더 걱정이 돼가지고 막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난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저 같은 거죠. 이제 객지에 사는 친인척분들이 다 이제 놀라서 전화를 하는 바람에 통화량이 몰려서 전화가 잠깐 안 됐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담벼락 정도만 좀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주 지역은 지진이 빈번합니다. 지진이 나면 돌벽 안쪽에 채워진 흙의 압력으로 인해 기둥들이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종축과 결구는 어때? 기둥들을 짜맞추잖아요. 틈이 없게 짜맞춰. 해서 압력을 이겨내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축과 결구도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랭이 기법도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다. 자, 내진 설계, 지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이고,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그랭이 기법은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부분과 인공석재 부분이 그랭이 질로 완전하게 밀착이 돼요. 그래서 지진의 수평 하중에 의한 충격에 강한 응력을 갖는데, 그래서 수평으로 흔들려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랭이 기법의 효과. 정말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죠. 아울러 자연석들 사이에는 조그만 틈이 있어 지진 에너지가 여기에서 상당히 소모되어 돌벽이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려 여러분 8세기 때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상의 지혜가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지? 자, 여기까지 오문단 불국사의 내진 설계 방법이고요.

마지막 6문단에서 불국사 돌벽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건축의 진정한 미,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라고 하죠. 왜냐면 과학에 근거한 아름다움. 그냥 단순히 예쁜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으니 과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정말 최고다. 이렇게 건축의 진정한 미를 보여줬다라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문제 가볼게요. 스텝 3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고를까 고민을 했는데 스텝 3 문제들에서 골라봤어요. 1번 볼게요. 미끌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불국사의 건축 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용어의 개념.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건축 기법과 관련된 용어로 뭐 나왔어요? 종축, 결구, 동틀돌, 그랭이 기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윗글에 대한 특징과 전혀 관련이 없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 그랬는데, 윗글의 A는 불국사의 내진 설계죠. 그랭이 기법을 포함한, 그죠? 그리고 B는, 여기도 내진 설계인데,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위치한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치세 기간에 세워졌다. 첨성대는 2016년에 일어났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성대가 지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로 1500여 년 전에 있었던 내진 설계를 꼽고 있다. 그러니까 첨성대, 너 지금 소름 돋았어. 첨성대에도 내진 설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뭘까? 첨성대가 지진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로 무엇보다 낮은 무게중심이 꼽힌다. 첨성대는 하부가 상부보다 직경이 더 길고 첨성대 안쪽 절반 가까이 흙과 돌이 채워져 있어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첨성대의 무게중심이 낮고 진동이 와도 오뚜기처럼 견디는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첨성대 아래쪽에 있는 2단 구조의 돌도 첨성대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원인이야. 낮은 무게중심과 함께 2단 구조의 돌. 첨성대 아래쪽 지하 1.2m까지는 사각형으로, 그 아래 3m까지는 원형으로 돌이 채워져 있다. 이러한 2단 구조의 돌들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한 것이다. 또한 첨성대의 단면이 원형이고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은 것도 첨성대가 지진의 강한 이유에 해당한다. 네 가지 이유죠. 낮은 무게중심과 2단 구조의 돌과 단면이 원형이고 석재를 엇갈려 쌓은 것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거 보죠. A와 B는 3단으로 쌓아 만든 돌의 구조? 둘다 3단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관련이 없어요. A와 B는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았다는 것은 B에 대한 설명이지 A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A는 석재의 단면이 원형이라는 것과 B는 기둥을 짜 맞추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했죠. 석재의 단면이 원형인 게 B고 기둥을 짜 맞추는 방식이 A예요. 그죠? A는 수평으로 흔들려도 어긋나지 않는 그랭이 기법. B는 무게중심이 낮은 것과 관계 있다. 이 설명이 맞는 설명. 답은 4번입니다. A는 상부가 하부보다 직경이 더긴 구조적 특징과 B는 안쪽 절반 가까이 채운 흙이나 돌과 관계가 있겠군 하는데, 이 설명은 맞는데 A가 상부가 하부보다 직경이 더긴 구조적 특징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예요. 요게 이제 불국사. 그 계단 요 부분에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부분에서. 자, 가가 위층 돌벽이고 나가 아래층 돌벽입니다.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가에서 위층 돌벽에서 긴 직사각형의 돌을 세로로 박은 것은 종축, 목조 건축의 기법을 보여준다. 그래 나와 있죠. 3문단 내용입니다. 가에서 자연석 안쪽으로 다져 넣은 흙은 지진이 났을 경우 기둥을 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 그죠? 이 얘기가 5문단에 있습니다. 역시 있고 아닌 걸 찾는 거죠. 가에서 동틀돌은 기둥으로 세운 긴 직사각형의 돌들을 결구하는 역할. 그죠? 그건 맞아요. 근데 기둥 사이에 자연석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군이라고 했는데, 3문단에 보시면 긴 직사각형의 돌을 끼워 기둥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이 결구예요. 이때 홈을 메워 종축을 연결하는 돌이 동틀돌이다는 건 맞는데, 동틀돌은 외부에 돌출되어 돌벽에 화려한 맛을 더해준다라고만 했지, 이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답은 3번이 돼요. 넘어가 볼까요? 나에서 자연석 사이의 빈 공간들은 지진이 났을 경우 지진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그 얘기가 5문단에 있고, 나에서 자연석과 만나는 인공석재의 일부분을 깎아내어 매끄럽게 다듬어 밀착시킨 것에서 그랭이 기법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4문단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글, 먼저 시각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잭슨 폴록의 기법. 액션 페인팅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잖아요. 작가가 만든. 근데 그, 이 작품에는 아무런 창작 목적도 없고, 심지어 제목도 그래서 없어요. 자, 그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잭슨 폴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에 제목 없이 번호만 매겼다라고 해요. 자, 이와 같은 번호는 그림에 특별한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를 나타내며, 그래요.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잭슨 폴록만의 방법이죠. 그림에서 색깔이 뒤섞인 부분일수록, 그치? 막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물감이 여러 번 찍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섞이겠지? 물감이 섞여서 중첩이 이루어진 정도가 크다고 할수 있다. 그렇겠죠. 자, 이와 관련한 글 내용 보겠습니다. 액션 페인팅과 엔트로피예요. 추상 표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에 반대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화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회화 사조이다. 추상 표현주의는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이성에 반대하여 개인의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 추상 표현주의가 표현하려는 세계입니다. 1차 대전 때도 그랬다고 했는데 2차 대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결국은 전쟁이네. 어? 그 결과 그냥 전쟁일 뿐이네. 이성하고 합리성이라는 게뭐 중요해?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어떤 뭐 그런 질서나 뭐 계산에서 만들어진 형태 이런 걸다 거부합니다. 싹다 거부하고 그냥 감정의 본능에 충실한 그냥 무의식을 강조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추상 표현주의인 거죠. 그래서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다. 자, 1분단 추상 표현주의가 표현하려는 세계에 대한 내용이죠. 이어서 봅니다.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가 우리 앞서 봤던 그 잭슨 폴록이에요. 회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회화적 관습을 탈피합니다.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왜 담아라는 거죠. 화폭을 바닥에 놓고 막대기나 에나멜 페인트, 레커 등으로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드립이 뭐야? 떨어뜨린다는 거죠. 드리핑 기법. 방법을 통해서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대요. 이게 바로 잭슨 폴록의 기법입니다. 폴록은 그의 그림이 애초부터 어떤 의도나 주제 없이 그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목 없이 그냥 변호만 매겼어요. 화자의 감정과 본능을 그냥 추상의 방법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물감을 흘리고 끼얹고 튀기며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폴록의 기법. 바로 그래서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평론가 로젠버그가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액션 페인팅이 바로 제목에도 있죠.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자, 이 문단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방식은 물감이 번지는 범위, 속도를 통한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 참,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리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뿌렸을 뿐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물감이 번지는 범위, 속도를 통한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겹친다는 거예요. 그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반을 둔 효과를 설명하고 있네요.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물감을 또 떨어뜨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물감은 처음에 떨어진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가죠. 섞여요. 진하게 됩니다. 물감이 퍼져나가는 방향과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복잡하죠. 이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입자의 밀도 혹은 농도 분포의 차이가 날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진대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혹시 배웠다면 확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부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확산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잭슨 폴록은 물감의 확산 현상 자체를 그대로 채색에 활용을 한 셈인 거지 뭐 그치. 뿌리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확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물질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현상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3분단 액션 페인팅 기법의 효과인데요. 자, 자연계에서 물질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우리는 그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중심화된 제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물질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진행을 못해요. 엔트로피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이며 무질서한 상태로 증가하기만 한대요. 자, 비가역적이다라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뜻이 나와 있어요. 주의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어렵고 비가역적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다시 본 뒤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격.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컵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툭 쳐가지고 물을 쏟았어.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으면 가역 반응이에요. 근데 돌릴 수가 없죠. 이게 비가역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다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간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예요. 재현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엔트로피의 특성입니다. 잭슨 폴록의 페인팅 기법은 이러한 엔트로피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대. 그가 그림을 그릴수록 캔버스는 점점 무질서해진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물감을 계속 뿌리기만 하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엔트로피를 가지고 온 거야. 참 해석을 하신 분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 기법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반영된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자, 사실 뉴턴 시대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질량을 가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속도가 정해지면 그 후 위치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을 이렇게 들고 있어. 요 위치에서 요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으로 던져. 이만큼의 속도로 던지면 정확히 1초 뒤, 2초 뒤, 3초 뒤에 이 공이 어느 위치에 어느 만큼의 힘으로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 알 수 있다. 이게 뉴턴 시대의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미래가 결정돼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많은 현상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맞는데 어떤 거는 아닌 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엔트로피 이론이 등장하게 돼요. 자, 봅시다. 뉴턴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이름도 너무 멋있어.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대. 위치와 속도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한 게 결정론적이잖아요. 하이젠베르크 뭐라고 했냐면 절대 알 수 없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전자의 위치를 알잖아? 그럼 속도를 알 수가 없어. 운동량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잖아? 위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관찰해야 한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추론은 불가능하며 확률론적인 추론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확률로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이고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제일 싫어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베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뭐 양자역학이 맞죠. 우리는 지금 양자역학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걸요. 어쨌든 그래요. 엔트로피는 이러한 관점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엔트로피가 작으면 질서 정연한 상태, 엔트로피가 크면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엔트로피 이론의 핵심 개념인데, 핵심 내용인데 그 자연계에서 물질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거죠. 애초 재현할 의도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으려 하며 복제도 불가능한 잭슨 폴록의 무질서한 그림. 그렇죠. 바로 엔트로피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라면서 잭슨 폴록의 그림과 엔트로피 현상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엔트로피까지.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볼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답은 2번이죠. 특정 미술 기법. 뭐야? 액션 페인팅이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물리학적인 개념. 뭐예요? 엔트로피. 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3번 볼게요. 잭슨 폴록에 대해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한 내용 그랬어요. 보기. 인상주의입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미술의 한 경향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의 고유색을 부정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늘 무슨 색이야? 파란색? 아니야, 잘 봐봐. 하늘이 항상 파랗지 않다니까? 그리고 정말 온통 다 파란 건 아니야. 자, 나뭇잎 무슨 색? 초록색? 아니야. 다 초록은 아니야. 어디는 연두고 어디는 노랑이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주의 화가들이에요. 태양광선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상의 순간적인 색채를 포착해서 빛에 따른 아주 작은 변화까지 고려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잭슨 폴록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 아니,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그것이 그림이지.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것. 당신은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그림은 사물의 고유색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고유색 부정했다고 하니까. 맞지 않죠? 회화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관습을 탈피하려고 하지만 제목을 붙이는 것도 회화적 관습일 뿐입니다. 제목 붙이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인상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죠. 당신은 전쟁을 일으켰던 이성을 반대하지만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성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당신은 개인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은 자각이 없는 의식의 상태로 결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 의식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당신은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를 통해 자유분방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쵸? 잭슨 볼록. 맞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그리는 거,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판했겠죠. 가장 알맞은 것은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위크레이건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잭슨 폴록이 액션 페인팅 작업을 해서 짜잔! 이렇게 디셈버 1! 이라는 작품이 나왔네요. 자, 가는 물감이 퍼지는 방향이나 속도를 정밀하게 계산해요? 아니요, 계산 같은 거안 한다 그랬죠.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라고 했습니다. 가는 액션 페인팅이 화폭을 바닥에 놓고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작업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자, 맞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2번 내용은 맞습니다.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나에서 색깔이 뒤섞인 부분일수록 여러 물감이 섞여서 중첩을 이루는 정도가 크다고 할수 있고요. 나의 제목을 디셈버 1로 매겼어요. 특별한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 나타내는 거 맞죠? 가와나 모두 대상의 외형에 대해 판별이 불가능한 것은 엔트로피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자, 엔트로피가 낮으면 질서 정연한 거고, 엔트로피가 높으면 질서가 무너진 거라 그랬죠. 그리면 그릴수록 질서는 없어.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정도가 크다. 그래서 외형에 대해서 판별이 불가능하다. 무질서해져 버렸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모두 만나봤네요. 자,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먼저 응력인데요. 우리 앞에 글에서 있었죠. 물체가 외부 힘의 작용에 저항하여 원형을 지키려는 힘이에요.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부분과 인공 석재 부분이 그랭의 질로 완전하게 밀착되어 지진의 수평 하중에 의한 충격에 강한 응력. 그러니까 그 충격에 저항해서 원형을 지키려는 힘을 갖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휘는 탈피하다인데요. 탈피하다를 이제 사전에서 찾으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중에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회화적 관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벗어나 이런 뜻이겠죠. 화폭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응력과 탈피하다 두 개의 어휘 오늘도 익혀봤습니다. 보물상자에 잘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비문학 독해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더니 이제 끝이 보이네요. 역시 영역 통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글과 함께 할 건데 어떤 영역들이 통합됐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되고요. 지문 내용 꼭 읽어보시고 문제들이 좀 많죠. 문제도 꼼꼼히 풀어보면서 비문학 독해 1, 내가 스스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잘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질문들과 함께 또 문제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사실 하려고 했었던 얘기인데 비문학 독해 하면서 여러분 문제 그 지문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꼼꼼히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읽고 오시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빛과 파동에 대한 공부 시작합시다. 이렇게 만나서요. 지난 시간 우리가 빛의 성질 네 가지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 빛과 파동이니까요. 오늘은 이 파동에 집중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동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실 거냐면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손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외부 파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지 이거 파악해 보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네,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 정말 이게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담고 있는 너무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나는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앞으로 진행이 된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내용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동에 대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거든요. 도대체 파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있잖아요. 한 지점에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동하지 않으면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진동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점이 위아래로 지금 계속 진동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가요, 그렇죠.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으로 퍼져가겠죠. 이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파동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파원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전달될 때 이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그 물질을 지금부터 매질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수 있어요. 아,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다가 내가 돌멩이 하나 탕 던집니다. 그럼 거기에 넘실넘실 뭐가 생기냐면, 그렇죠. 물결파 생겨요. 즉, 각각의 이제 물을 보면 물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옆으로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물결파, 파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물결파의 경우에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파동이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우리 공기도 있고 또 물, 땅 여러 가지 있거든요. 즉,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있어야 하는구나.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로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지진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위아래로 흔들려요. 그러면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파동이 전달되죠. 그 전달하는 물질, 바로 매질은 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파동의 종류, 그에 따른 매질을 보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파동,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빛 공부했죠. 이 빛도 파동이거든요. 근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이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는 그러한 파동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일단은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가는 현상. 그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미지도요, 한 곳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퍼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연결해서 이러한 파동이 전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질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동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요, 돛단배를 이렇게 하나 지금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돛단배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거 계속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돛단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제가 파동을 정의할 때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위아래로 운동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돛단배의 진동 보면 역시나 위아래로만 운동하는 것이지 계속 이걸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파라고 하는 것의 매질이 뭐였죠? 그렇죠. 땅이었죠. 그럼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지. 지진이 났다고 해서 땅이 모두 이동해서 여기는 텅 빈 공간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한 번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뭔가 선생님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바로 매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위아래로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영상할 때 손을 어떻게 흔들었죠? 위아래로만 흔들었어요. 그러면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따라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이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파동이 전달될 때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고요. 이런 에너지가 전달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해안가에 보면 이런 에너지의 전달 때문에 계속 깎이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매질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 영상 보여드렸죠. 제가 위아래로 매질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파동이 어떻게 진행됐죠? 매질의 이동 방향은 위아래였는데 그것 때문에 생성되는 파동은 그렇죠. 앞에 방향. 즉 이 둘이 수직인 파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횡파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인 거죠. 그 내가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 앞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파동을 우리는 바로 횡파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주 두꺼운 용수철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즉 매질의 진동 방향도 좌우인데 이럴 때 파동도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파동들이 있어요. 그런 나란한 파동을 우리는 지금부터 종파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 이런 종파의 대표적인 것에 바로 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은 횡파다 라고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건데요.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그 표현 방식, 표현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파동, 지금 사실은 어느 한 점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점으로 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한 점에서 진동하고 있는 건데 그 어느 한 상황을 팡 찍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는 건 내려올 거고 내려가 있는 부분은 올라가면서 우리 눈에는 넘실넘실 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한 장면을 사진으로 탕 찍었어요. 그때 이 파동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도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의 이름이었거든요. 이 맛의 끝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부분이다라고 한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면 이런 표현 자주 볼 겁니다. 가장 높은 거, 우리 마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동에서도 제일 높은 거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 골짜기라는 말 들어 봤죠? 골 뭐예요? 가장 깊은 곳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에 부분을 바로 우리는 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의 개념이에요. 거리.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파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진동의 중심 있죠? 이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이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이 수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진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 가장 높은데 마루, 가장 낮은데 골.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파장.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진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네 가지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파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딱 1초를 재면서 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거 몇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봤더니, 얘가 1초 동안 10번 진동하네? 라고 해요. 그러면 얘 진동수는 바로 10회가 되는 거고, 우리 진동수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헤르츠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물어봤으면 질문 바꿔서 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데는 몇초 걸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라고 하니까 나 10번 진동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 데는 몇초 걸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나 10분의 1초 걸려. 그쵸? 1초에 10번 진동했으니까 한번 진동하는 데는 10분의 1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너한번 진동하는데 아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하니까 아나 20번 진동해. 그러면 너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응, 나 당연히 20분의 1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나 30번 진동해.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나 30분의 1초 걸려. 지금 여러분 관계 찾으셨어요? 아,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진동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수와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성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 진동수와 주기를 묻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진동수와 주기, 아, 이들이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제시되어 있던 파동의 표현 요소들 모두 바르게 이해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파장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제가 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에서 5 갔으니까 아, 파장은 4cm

나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진폭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센티미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폭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제시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다가는 진동수 넣고 주기 넣고 하면서 나머지 주지 않은 정보들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마루, 고을,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특히 진동수와 주기 관계들까지 내가 무언가 하나를 그림에 두고 각각의 표현 요소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 종류, 표현, 요소까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파동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 종파의 한 종류였던 소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진동을,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휴대전화를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넣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요. 네, 지금 소리를 전달해줄 물질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매질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벨이 울려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려면 그 파동이 전달되려면 매질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요소들로 우리 또 결정이 되는지 우리 소리의 특성,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리의 세기입니다. 소리의 세기라는 건 뭐냐면 큰 소리, 작은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낮이 말고요. 같은 음이어도 작은 소리가 있고 큰 소리가 있잖아요. 이 작은 소리,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프 분석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 여기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 그러면 진동수는 동일한 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쵸? 예, 지금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수직거리가 몇 칸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얘는 두 칸이에요. 근데 얘는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혹은 골까지의 거리가 네 칸인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뭐였죠 우리가? 그렇죠. 진폭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진폭이 크다면 그때는 큰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인 바로 이 진폭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리의 세기가 동일하더라도 낮은 소리가 있고 높은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기는 동일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같은 세기로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해도 낮은 도가 있고 높은 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높낮이가 다른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높낮이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동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진동수를 뭐라고 했죠? 그쵸? 너

0: 최초의 몇번 진동에 이거 얘기였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폭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색한이에요. 여기도 색한으로, 아, 진폭은 동일하구나. 그러면 두 소리에 있어서 소리의 세기는 같구나라고 하는 분석을 먼저 1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진동수를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두 번. 이거든요. 근데 대신 얘는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동수가 훨씬 더큰걸 보실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진동하는 횟수,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니까, 아,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낮은 소리가 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 얘기할 때는 진동수를 떠올려야겠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지금 진동수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동수가 높아졌더니 지금 변하고 있는 것또한 가지 혹시 찾으셨나요? 우리 정리했던 것 중에. 그렇죠. 우리 파동의 표현 요소 공부할 때 가장 높은 거 마루라고 얘기했고요. 가장 낮은 거 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이 거리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바로 파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동수가 커졌더니 여러분, 파장이 어떻게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대략 거의 한 6칸 조금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칸으로 줄어든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동수가 많아졌더니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졌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실로폰 나와 있거든요. 보면 얘는 낮은 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진동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낮은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그렇죠, 작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수가 작다는 걸 우리는 조금 더 가서 진동수가 작았더니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수가 작았더니 파장이 길어지더라. 그거 봤죠? 아, 그래서 지금 파장이 길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좀 여유가 된다면 제가 앞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종파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과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 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빽빽한 부분 있죠? 그 부분, 그 사이를 우리가 바로 파장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높은 음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게 높은 음이 나려면 진동수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동수 크다라고 되어 있었고, 앞에 그래프 보면서 진동수가 커졌더니 파장이 짧아졌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도 지금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까지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게 되는 문항 안에서는요, 이렇게 낮은 음, 높은 음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을 진동수로 연결할 수 있음은 물론 조금 더 가서 파장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소리의 3요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의, 그렇죠, 색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작은 소리, 그리고 큰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 이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폭이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였는데, 이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바로 진동수였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파장까지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아, 지금 우리 문항 하나만 조금만 더 풀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진동수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렇게 문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E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음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건 진동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지금 작은 거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진동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음을 찾으라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즉 그냥 높낮이라고 하는 걸 진동수에서 끝내지 마시고 파장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낮은 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가 가장 낮은 음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작을 거고 진동수가 작다는 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음일 겁니다라고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정리했고, 마지막 한 가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리의 음색이에요. 여러분도 보면,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 어떤 소리, 혹은 어떤 악기의 소리,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도, 목소리만 들으면, 대략 누구겠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색을 소리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라고 본다면 이 파동의 지금 모형이에요. 모양.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파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플루트 소리랑 바이올린 소리가 나와 있는데 얘네 지금 진폭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얘기하는 거니까 요런 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세 칸인 거예요. 그죠? 얘도 진동의 중심에서 높은 혹은 가장 낮은 데까지의 거리 역시 진폭은 3인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진폭이 동일하니까 이두 소리의 세기는 같을 것이다. 자, 이제 진동수 볼게요. 한 번, 두 번. 아예 두번 진동하는구나. 여기요. 두 번. 그러면 지금 같은 시간 동안 두번 진동하는구나. 진동수 역시 동일한 걸 통해서 이 둘의 음은 동일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음을 낸다고 해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얘는 플루트의 소리로 인식하고 얘는 바이올린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더라라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리의 그렇죠. 색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높낮이 음색이라고 하는 게 진폭과 진동수 파형으로 각각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그래프 제시가 됐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의 3요소에는요, 소리의 이것, 이것, 이것이 있다. 오늘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것, 이것, 이것이 각각 우리가 공부했던 파동의 표현 요소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1대1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 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4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요, 국어 4단원이에요. 자, 벌써 4단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 이상을 왔네요. 4단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상을 설명해요 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지 기대되죠? 좋아요.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 다음 중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우리 질문의 목적 세 가지 기억나죠? 자, 1번, 학급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번,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로 이러이러하다는 것이지요? 이거라는 것이지요? 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된다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1번에 있었던 그 질문은 우리가 다양한 정보나 대안을 묻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3단원의 핵심은 질문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해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국어 4단원 대상을 설명해요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 부분을 쭉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단원 평가 1회 문제, 10문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 보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29쪽 핵심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친구들 4단원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을 한 페이지 안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꼭 필요한 내용에는 체크해가면서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 요약하기입니다. 자, 우리 4단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돼요. 첫 번째 활동은요, 설명하는 글을 쭉 읽고 요약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 활동은 내가 직접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요약하는 활동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글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글의 구조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데 그 뜻을 보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뭐 어떤 일기 글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따라서 우리는 내용을 쭉 구상하고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정돈된 설명하는 글을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글의 구조를 잘 아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건 우리 친구들도 그 뜻을 잘 알고 있죠.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간추려 정리하는 겁니다. 짧게 줄여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요약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긴 글을 읽고 더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글의 구조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열거.

그렇죠. 어떤 굉장히 다양한 정보 혹은 사실들, 예시들을 쭉 차례로 늘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설명을 보면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특징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 식장생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식장생의 특징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거 구조로 설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대상의 여러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식장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첫째, 식장생의 뜻, 식장생에 포함되는 것, 식장생의 상징적인 의미. 자, 이렇게 부분,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하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 글을 읽은 다음에, 이 글이 열거 구조인가? 를 확인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라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낱말들이 보이면, 아하, 이거 열거 구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둘째, 셋째 이것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거 구조의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꼭이 모양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열거 구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왼쪽에 네모칸에 우리는 설명하는 대상을 적어줍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지 그 대상을 여기에 주인공이 되겠죠? 적어주고 각 항목별로 첫째, 둘째, 셋째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쭉그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열거 구조 틀이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글의 구조 나오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 구조입니다. 순서 구조는 그 이름에 뜻이 잘 담겨 있어서 조금 더 쉽죠?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순서 구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일이 일어난 순서, 혹은 장소가 변화한 순서, 또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뭐 요리를 할 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글에다가 적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우리 교과서에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이 나오죠. 그글 속의 내용을 보면,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쭉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순서 구조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다. 어떻게? 그렇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마법의 단어들을 활용해서요.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낱말들을 통해서 그래서 방법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긴 글을 읽고, 먼저, 다음으로라는 낱말이 보이네? 라고 하면, 아, 이거 순서 구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순서 구조의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화살표의 흐름이겠죠.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또는 일이 일어난,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이 이 제일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이 특성을 잘 살려서 얼마든지 새롭게 다양한 틀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돼요.
자, 마지막 글의 구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나와 있네요. 비교, 대조.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비교라는 것은요, 두 대상이 있을 때그두 대상의 공통점을 찾는 것을 우리가 비교라고 해요. 공통점. 그 다음,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이 됩니다. 따라서 비교와 대조 구조는 어떤 두 대상을 가지고 그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의 구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을 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교과서에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글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알수 있겠죠? 이 소나무와 잣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글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도 또 마법의 낱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공통점은 또는 비슷하게, 무엇무엇과 같게 또는 모두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설명하면 좋겠죠. 반면에 차이점을 드러내는 말에는요, 차이점은 무엇무엇입니다. 또는 무엇무엇과 다르게, 또는 뭐 반면에 무엇무엇과 달리, 이런 것들, 이런 낱말을 넣어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와 대조 구조의 틀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원 모양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중간을 겹치게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각각 설명하려는 두 가지 대상, 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에는 두 대상의 공통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는 소나무, 차이점, 잣나무, 차이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틀에다가 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좀더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약하기 활동을 마쳤다면 직접 설명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알맞은 내용을 먼저 선정해내야 됩니다. 자, 쭉그 순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누구에게 왜 쓰는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 그리고 주제를 정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두 가지는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기 전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뒤에 내용도 볼게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고요. 쓸 내용을 모두 떠올렸다면, 아, 이쓸 내용은 어떤 글의 구조와 가장 어울리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면 그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글을 쓴 다음에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고쳐쓰기 활동까지 이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확인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에 글의 이것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일정한 틀에 따라 구성하는 이틀 자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글의 구조라고 한다. 4번, 다음에서 열거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열거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특징을 나열한다라고 했죠. 나열할 때 쓰는 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되겠죠. 7번, 비교와 대조 구조를 정리하는 알맞은 틀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틀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2번에 해당하겠죠. 1번은 열거 구조 틀이죠. 8번. 대상을 설명하는 글을 쓸때 다음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쓰세요. 자, 주제가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합니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십장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 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 구름과 돌 대신에 달과 사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라고요. 아, 십장생 안에 어떤 열 가지가 들어가는지를 소개했어요. 둘째,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가 문단을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십장생의 특징을 첫째, 둘째, 나열하고 있네요. 나 문단 볼게요. 먼저 폐현수막을 분리합니다. 폐현수막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각목, 종이 집게 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목과 종이 집게 심을 빼낸 다음에 현수막 천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아, 이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폐현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릅니다라고요. 자,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를 활용해서 그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하고 있죠. 다문단 더 볼게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반면에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잣나무의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고 검은빛을 띠는 갈색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다문단을 보니까 지금 설명하는 대상이 두 가지인데 소나무와 잣나무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1번. 글, 가에서, 다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가는 무엇에 대한 특징이었죠? 그렇죠. 십장생의 특징을 첫째, 둘째 이렇게 나타냈고요. 나에서는 맞아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답으로 연결. 2번. 글, 가에서 다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 표시하세요. 자, 먼저 11번. 십장생에서 산과 돌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그 문단에 있는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자, 그 뒤에 산과 돌, 달은 무엇을 상징한다?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가위 표시. 2번. 폐현수막을 만들 때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는 딱 맞게 잘라야 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서 딱 맞지 않고 여유 있게, 여유를 어느 정도는 두고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죠. 땡. 3번.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정확하게 지문 속에 이 문장이 나와 있었어요. 동그라미. 3번. 글, 가에서, 다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먼저 가를 다시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면 십장생의 특징을 첫째, 둘째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쭉 나열하고 있지요. 아영이 글, 가는 생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어? 아니죠. 공통점, 차이점 아닙니다. 해수, 글, 나는, 자, 글, 나 볼게요.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했어. 맞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하세요라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어. 맞죠? 그다음 글 다를 설명한 우리 현진이도 볼게요. 글 다는 숲에 있는 나무들의 모양과 특징을 나열했어. 아니죠. 글 다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해수죠. 해수. 4번.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에서 비교와 대조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두 가지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 기억은 첫째, 니은 먼저, 디귿은 다음으로, 리을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음은 반면이에요. 자, 비교와 대조 구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리을과 반면에 그 뒤에 어떤 반대되는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뜻하는 미음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첫째, 이것은 열거 구조. 먼저, 다음으로 이두 가지는 순서 구조에 알맞은 낱말이 되겠죠. 자, 5번. 글, 가에서, 다에서 다음 글과 글의 구조가 같은 글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글과 글의 구조가 같은 것이 가나 다 중에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집처럼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둘째, 태풍이 올 때에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하, 지금 이 글은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잖아요. 열거 구조에 해당하죠. 열거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글, 가, 나, 다 중에서 열거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가였습니다. 가의 십장생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는 열거 구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반면에 나는 순서 구조였고요. 다는 비교와 대조 구조였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답을 작성하면 가가 이 글과 같은 글의 구조, 즉 열거 구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에서 8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문단 보면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 왕 가운데 한 명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지금 성덕대왕 신종의 뜻, 그리고 어떻게 이름이 유래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나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가 3m가 넘는 아주 큰 종이다. 종의 맨 위에는 소리와 울림을 도와주는 소리통이 있고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다 성덕대왕 신종은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으면서도 웅장하기로 유명하다. 종소리는 깊고 은은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성덕대왕 신종의 특징, 유래, 종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6번, 성덕대왕 신종은 어느 시대의 종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때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7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1번,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지문에 나와 있었죠.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렸다라고요. 2번.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통은 웅장한 종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이 종소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성덕대왕 신종은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꽃 모양이다. 아니죠. 여기 용머리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8번.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쓰세요.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글은 어떤 구조였죠? 그렇죠. 바로 열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열거 구조의 틀로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 왼쪽에 설명하는 대상, 주인공, 성덕대왕 신종이다라고 적어 두었고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 항목들에 대해 중심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만들어진 까닭은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였죠. 공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업적이 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크기와 모양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종소리의 특징도 정리하면 되겠죠. 그 중에 중심 문장만 가지고 와서 쓰면 됩니다.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고 웅장하다. 또는 깊고 은은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이렇게 지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9번에서 1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글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어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라고 했죠. 자, 모두라는 것은 그 뒤에 공통점이에요.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고려 청자에는 구름무늬, 항무늬, 연꽃무늬처럼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려청자는 고려인의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 감각을 잘 보여준다라고 고려청자의 설명을 해주었죠. 반면에 조선 백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 특징이다.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고요. 조선 백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건 공통점이 되겠죠.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누리집에 올렸더니 그 아래 친구가 댓글도 달았죠. 9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까 그 댓글이었는데요. 이 새싹천사라는 친구가 이 글은 이 구조를 사용하니 두 문화유산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라고 했어요. 방금 그 글은 어떤 구조를 활용했죠? 그렇죠.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10번,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 이 활동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정 중에서 방금 이 상황은 내가 쓴 글을 누리집에 올리고 그 글에 대해서 친구들이 답글도 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내가 쓴 글을 공유하기 4번 단계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오늘의 퀴즈.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글은 이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엔 단원평가 2회 문제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늘도 나를 왠지 도와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정성 그리고 성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럼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0: 우리 삼촌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퇴근 후에 매일 자격증 공부를 하셨어.
1: 회사 생활도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시다.
0: 어렸을 때부터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으셨대. 4년 동안 도전한 끝에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어.
1: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구나.
2: 오늘의 속담,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든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모님의 병이 회복되셨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너희 효심에 하늘도 감동한 모양이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심청전. 황주 도화동의 심학규는 눈이 먼 봉사로 아내 곽씨 부인과 함께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았다. 부부는 불공을 들여 딸 심청을 얻었으나 곽씨 부인은 산후조리를 못하여 심청을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심봉사는 눈먼 몸으로 동양젖을 먹이며 심청을 애지중지 키웠고 심청은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봉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심봉사가 개천에 빠지게 되는데 그를 구해준 몽운사 화주승으로부터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심봉사는 덜컥 약속을 했고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다. 남경 상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로 하고 인당수의 재물이 되기로 한다. 심청은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뱃머리에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며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심청은 물에 빠졌으나 죽지 않고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의 도움으로 모친인 곽씨 부인을 수정궁에서 상봉했다. 이후 옥황상제는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가상히 여겨 연꽃에 태워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뱃사람들이 연꽃을 발견하여 황제에게 바쳤고, 황제는 연꽃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맞이했다.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황성에서 맹인잔치를 열었고, 신봉사는 우여곡절 끝에 잔치에 참여했다. 잔치 마지막 날, 심청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재회하게 되며,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극에 달한 신봉사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검푸른 인당수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심청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안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뛰어든 숭고한 희생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심청은 황후가 되어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신봉사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뜹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처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진리를 심청의 간절한 효심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2: 오늘의 속담,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 간절함은 헛되지 않는 법이요.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세포호흡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역할놀이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호흡계, 배설계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 역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세포호흡으로 이어지는지를 역할놀이로 표현해 볼 겁니다. 이를 통해 기관계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 활동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모둠별로 이산화탄소, 노폐물이라고 각각 쓴 종이컵 20개를 준비하고 산소, 영양소를 각각 적은 부침 쪽지를 20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노폐물이라고 적힌 종이컵에 영양소 부침 쪽지를 붙여 쌌습니다. 이 활동에서 종이컵과 부침 쪽지는 우리 몸속을 이동하는 물질을 상징해요. 영양소가 붙은 종이컵은 음식물이 소화된 뒤 몸속으로 들어온 상태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종이컵은 세포활동을 결과로 생긴 물질을 나타냅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리고 세포가 다음과 같이 각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합니다. 소화계는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 영양소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종이컵을 하나씩 빼는 행동은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소 형태로 몸속에 공급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순환계는 소화계와 호흡계에서 가져온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호흡계와 배설계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맡은 학생이 물질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호흡계는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호흡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종이컵에 산소 부침 쪽지를 붙이는 행동은 기체 교환을 통해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배설계는 세포활동의 결과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노폐물 종이컵을 책상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은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조절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예요. 부침 쪽지를 모아 에너지를 만드는 활동은 세포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번 역할놀이를 통해 각 기관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한 그 역할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활동의 결과를 함께 정리해볼까요? 소화계는 음식물 속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얻은 영양소와 산소를 순환계는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서는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죠? 이 물질들은 순환계로 이동하여 호흡계,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이처럼 세포호흡은 세포 하나만의 활동이 아니라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각 기관계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오늘도 반가운 우리 탐험 대원들. 네, 오늘도 멋진 도깨 탐험을 한번 즐겨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과연 어딜까요? 네, Origin Island, 유래의 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단어의 어원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주인공은 바로 이 대머리 독수리예요. 우리가 대머리 독수리를 영어로 Bald Eagle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왜 Bald, 대머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지금 사진을 보면 머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어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보기 전에 오늘의 단어 의미부터 함께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urn, 무엇으로 변하다, 무엇을 하게 되다. From a distance, 멀리서. Be born, 태어나다. Easily, 쉽게. Bald, 대머리. Gray, 회색. Spot, 발견하다, 찾다. Normally, 보통. Contrast, 대조, 차이를 보이다. Tail, 꼬리. Light, 밝은. Feather, 깃털. 자, 우리 이렇게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단어량이 조금 적었죠.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우리 지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o you know? 여러분은 아시나요? 무엇을? The name of the bird. 이 새의 이름이요. In the picture. 네, 그림 속에 새 이름을 아시나요?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요. 그 새는 누구이다? 그렇지, 바로 대머리 독수리이다. A bald eagle이라고 했었습니다. It is a bald eagle. 그렇죠.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입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Look at the bird again. 자, 그 새를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look at이라고 하면 네, 전치사 at과 같이 쓰여서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새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고요. Is it bald? 그것이 대머리인가요? 아니죠. 대머리는 아니고요. 머리가 있습니다. No, it's not.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It may look bald. 자, 여기서 may라는 조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조동사라고 하면 뭐였죠? 동사 원형 앞에서 그 동사의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look이라는 동사가 원형 형태로 나와 있고요. 자, may라는 조동사는요, 어떤 약한 추측 또는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it may look bald라고 하면, 그것은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Because of its white head.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의 하얀 머리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because of에 한번 이렇게 형광펜 좀 쳐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because라는 접속사를 많이 봤죠. because는 접속사이고요. because of는 of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와 뒤에 취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엇이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요. Because of는 의미는 같아요. 네,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인데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because of its white head, 그거의 하얀 머리 때문에라는 뒤에 명사가 일단 나와 있고요. 여기서 그럼 it,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The bald eagle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대머리 독수리의 white head, 하얀색 머리 때문에 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Look bald,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it이 나옵니다. It. 그것은 contrast with, 뭐뭐와 대조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앞에서 나온 그것의 White head, 하얀색 머리가 되겠죠. 그 하얀색 머리는 contrast with라고 하면 뭐뭐와 대조를 보이다란 뜻이거든요. 자, 무엇과 대조를 보이냐면 its dark body feathers, 그것의 dark, 어두운 몸통
깃털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feather, 깃털이란 뜻이죠. 아, 그래서 지금 머리가 하얀 바로 이 대머리 독수리인데요. 유독 대머리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다?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죠. 몸통은요, dark body feathers, 어두운 깃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는 하얗기 때문에 그 대조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머리로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때그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따가 풀어보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Then, 그쵸. 그러면이라는 연결어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why? 왜 그것은 is called a bald eagle? 대체 왜 대머리 독수리라고 불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is called 비동사와 그리고 call 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같이 쓰였거든요. 우리가 그냥 call 이라고 하면 부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비동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가 함께 쓰이면 뭐뭐라고 불리다. 수동의 의미로 쓰여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뭐뭐라고 불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붙어서 is called로 쓰이는데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앞으로 간 겁니다. Why is it called a bald eagle? 왜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라고 불릴까요? Bald. 자, 지금 좀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머리라는 단어는 BALD인 bald였죠. 그런데 갑자기 E가 추가된 bald가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겠지만 옛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이 bald라는 단어가 means 의미한다. 무엇을? White. 하얀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볼게요. When bald eagles are born. 자, 접속사, when, 주어, 동사. 대머리 독수리들이 태어나면 their color is light gray. 자, gray는 회색이죠. light가 밝은이란 뜻이었어요. 즉, 그들의 색깔은 밝은 회색이다. light gray. 자, 그 다음에 they turn brown. 아, 그들은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 그렇죠. 갈색으로 변한대요. When they get older, 그들이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갈색으로 변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older에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볼까? 그쵸. old라고 하면 나이든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뒤에 er이 붙어서 어떤 비교급이 된 겁니다. 비교급. 그래서 뭐더 나이가 든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When they get older,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들면서, 그쵸? 더 자라면서 뭐가 된다? Turn brown, 갈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When they are 4 to 5 years old. 자, 그들이 한 4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they normally have white heads and tails. 자, normally라는 부사, 보통이란 뜻이죠. 그들은 보통 have white heads and tails. 하얀색 머리와 꼬리를 가지게 된대요. 자, 지금 이들의 색깔의 변천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무슨 색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밑줄 그어볼게요. 밝은 회색이었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무슨 색이 된다? 그렇죠. brown. 갈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살에서 5살이 되면요. 그렇지. 이때 드디어 White heads and tails. 하얀색 머리와 꼬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You can spot them easily. 자, spot. 아까 봤던 단어죠? 찾다, 발견하다. 자, 여러분은 그들을 easily,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From a distance. 자, from a distance라고 하면 멀리란 뜻이에요. 자, 멀리서 쉽게 찾을 수 있대요. Because of their white heads. 그리고 because of가 또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의 하얀색 머리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에 because of도 하나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Because of, 무슨 뜻이다? 뭐뭐 때문에인데.

전치 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bald eagle이라고 하면 지금은 대머리라는 뜻이지만요. 옛날 영어 단어로는 뭐가 있었다? bald가 있었다. bald. 그런데 이 bald는 무슨 뜻이다? white. 하얀색이란 뜻이래요. 그치? 그런데 이 bald가 지금의 단어 bald가 되면서 대머리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가 사실은 진짜 머리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t's because 그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Bald 자, 이 bald라는 단어가 comes from 어디에서 온다? An old English word 저옛 영어 단어인 bald에서 온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문장 중에 why 왜 이렇게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냐면 Why is it called a bald eagle? 왜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라고 불리나요? 그 다음에, 아, 옛 영어 단어 bald가 나오네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요. 그렇지. be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서 bald eagle에 관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하얀색 머리 때문에 대머리처럼 보이지만, 그치, 사실은 대머리가 아니다. 자, bald는 옛 영어 단어인 bald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 이거 맞네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그치? 지금의 bald라는 단어가 옛 영어 단어 어디에서? bald에서 유래된 말이죠. 여러분이 조심히 잘 읽어야 되는 문장이었어요. 2번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다. 자, 이들은요. 그렇지. 태어날 때는 밝은 회색, light gray였다가 자라면서 brown, 갈색으로 변한다. 자, 그리고 4, 5살이 되면 그렇지. 그때 드디어 무슨 색이 된다? 하얀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가볼게요. 위글에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it, 그것은 contrast with, 대조를 이룹니다. With its dark body feathers. 그것의 몸통 깃털과 대조를 이룬다. 자, 그럼 대조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앞에서 언급된 바로 그것의 white head. 하얀색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면요. It's white head. 그것의 하얀 머리가 되겠네요. 그치. 이것과 어두운 몸통 깃털들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쵸? 자,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를 보니까 My grandfather is blank. 우리 할아버지는 빈칸이십니다. He has no hair on his head. 자, 그는 머리에 뭐가 없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없으십니다. 자, 그럼 뭘까요? 대머리이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대머리라는 단어 bald입니다. bald. My grandfather is bald. 자, 그다음 B번. This bag is as light as a blank. 자, 지금 여기 보니까 as라고 하면 뭐뭐만큼 뭐뭐한 원급 비교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우리가 거의 한 초반쯤에 독해 지문 볼때 나왔던 구문일 텐데요.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 가방은요. 뭐뭐만큼 light, 가볍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light는 우리가 아까 봤던 밝은이란 단어가 아니고 가벼운으로 해석하면 돼요. light가 밝은 뿐만 아니고 가벼운이란 뜻도 있다. 그럼 이 가방은 빈칸만큼 가볍다라는 거죠. I can lift it with my finger.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들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 가벼운 것, 그래 뭐가 나와 있죠? 깃털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A feather. 이 가방은 깃털만큼 가볍습니다. 그래서 feather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체크를 다 풀어봤는데,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99쪽이고요. 우리 1번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하얀색 머리 때문에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여기서 may라는 조동사는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어떤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것은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뭐뭐

라고 할때 우리는 because of, 그쵸? 전치사 of를 같이 써줬죠. 쟤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because of its white head. 그것의 하얀색 머리 때문에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자, 2번 한번 가봅니다. 왜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로 불릴까? 자, 우리가 아까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건요, 본인이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동태 구문으로 쓴다라고 했었는데요.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동사의 과거분 상태가 온다. 그래서 is called라는 형태로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라는 의문사를 먼저 쓰면 why,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오죠. Why is it? 자, 왜 그것은 called, 불릴까요? 무엇으로? A bald eagle, 대머리 독수리로. Why is it called a bald eagle?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is called,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수동태 문장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대머리 독수리가 태어날 때, 자, 그럼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when이 나오죠? When bald eagles, 자, 이들이 뭐할 때요? 그렇지, are born, 이들이 태어날 때. Their color is light gray, 그들의 색깔은 밝은 회색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그들은 보통 하얀색 머리와 그리고 꼬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요. They, 그들은 갖고 있다. have라고 쓰고요. 아, 보통이 있네요. 그쵸. 보통이라는 부사를 먼저 써줍니다. 그러면 they normally have 무엇을? White heads. 하얀색 머리와 and tails. 그쵸. 꼬리를 갖고 있는 거죠. They normally have white heads and tails. 네,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그것들을 멀리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you can spot,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어떻게? 그렇죠. easily, 쉽게라는 부사가 일단 나옵니다. 어디에서? 멀리서인데요. you can spot, 이거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them을 쓰고 easily 부사가 나오겠죠. 어디서? 멀리서, from a distance. 그래서 you can spot them easily. 여러분은 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From a distance. 멀리서라는 표현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오늘 영작 훈련 조금 더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열쇠를 드디어 찾았는데, 바로 12번째 열쇠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because of는 전치사다. 전치사.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명사나 명사구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어요. 자, 이거 그동안 우리가 많이 쓴 because라는 접속사랑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죠.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렇지. 주어와 동사가 나오지만 because of는 그렇지 않다.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의 예문 한번 볼게요. It may look bald. 그것은 대머리처럼 보일 수 있대요. 뭐 때문에? Because of its white head, 그것의 하얀 머리 때문에 라고 해서 명사구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탐험 인증이죠? 그렇다면, 왜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로 불릴까? 이 문장을 완성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탐험한 걸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살짝 떨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리딩파워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Solar Day 의윤이인데요. 오늘은 Solar Day 의윤이라고 하는 이 소금 사막에 대한 글을 같이 한번 독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글을 보시면요. 이렇게 A, B, C 지칭하는 대상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각 명사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한번 파악해 가면서 읽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Bolivia's Solar Day 의윤이, the world's largest salt flats, is a beautiful sight. 자, 우리 동사가 비동사 is니까 그 앞까지가 다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주어가 긴 것은 사실 이 컴마와 컴마 사이에 설명이 추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볼리비아의 살라데 우유니는 이렇게 주어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는 설명이 추가가 됐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salt flats, 소금 사막이거든요. 소금 사막인 볼리비아의 살라데 우유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동사 갑니다. is 그리고 a beautiful sight. 자, 우리 sight 하면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볼리비아의 살라데 우유니라는 소금 사막이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가볼까요? It was actually a giant lake. 자, 그것은요. actually 하면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거대한 호수였대요. 근데 언제? About 40,000 years ago. 자, 우리 숫자 앞에 about 쓰게 되면 대략, 약 이런 뜻이거든요. 약 4만 년 전에는 거대한 호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is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소금 사막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비도 있네요. A giant lake. 자, 그것이 실제로 호수였으니까 호수가 가리키는 것 역시 it과 똑같다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볼게요. When it dried up.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when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when은요. 언제 이런 의미 아니고요. 시간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말랐을 때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여기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역시 소금 사막이니까 똑같은 대상이겠네요. 그것이 다 말랐을 때요. It left behind tons of salt. 자, 우리 leave behind라고 하면 남기다란 뜻이거든요. 남겼습니다. Tons of salt. 굉장히 많은 양의 소금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However, 하지만, 자, 이야기가 전환되겠네요. There is another formation story of Solar Day 의윤이. 자, 앞에 나온 ABC와 살라데 우유니는 같은 대상입니다. 그쵸? 살라데 우유니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formation story거든요. 우리 form이라고 하면 동사로 형성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얘는 명사니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지만 살라데 우유니의 또 다른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또 다른 형성 이야기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t's the legend of Aymara인데요. Aymara 족의 전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전설이 뭔지 계속 볼게요. According to it. 자, 여러분, according to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에 따르면이라는 건 그 전설에 따르면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에 이시 가리키는 것은 The Legend of Aymara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A부터 D가 나타내는 것과 E가 나타내는 것은 좀 다르겠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고요. 계속 볼게요.
The mountains around the lake, 호수 주변에, 여기서 around는 주변이죠. 호수 주변의 산들은요, were actually giant people. 실제로는 거인들이었대요. 그 거인들의 이름 나옵니다. 디누바 앤 크리스.

They got married. 그들은 결혼을 했고요. But Cusco betrayed Tunupa. 하지만 이 쿠스쿠가 투누파를 뭐 했을까요? Betray라고 하면 배신하다요. 배신하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아이마라족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Tunupa's tears, 배신당한 투누파의 눈물이 formed the current salt flats. 자, formed, 동사 나왔죠? 형성하다, 형성했습니다. 근데 무엇을요? Current salt flats. Current 하면 현재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오늘날의 소금 사막을 형성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when it rains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when 중요하죠. 여기서도 when은 시간 접속사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when it rains 라고 하면 비가 오면 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The thin layer of water. 자, 우리 layer 하면 층이거든요. 얇은 층의 물이 acts as a mirror. act는 작용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작용을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생긴 얇은 층의 물이 거울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And it becomes one of the world's largest mirrors. 그리고 그것은 됩니다. 우리 one of 하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거울 중 하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when the salt flats reflect the sky 라고 하였는데요. 역시 시간 접속사 when이 또 나왔으니까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when 어떻게 해석할까요? 소금 사막이 하늘을 reflect, 이게 비추다거든요. 비출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소금 사막이 하늘을 비출 때 혹은 소금 사막이 하늘을 비추면 이라고 해석이 되겠고 You feel like 당신은 이러한 기분을 느낄 거래요. You are walking on clouds. 마치 구름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그림 보시면 왜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 우리 바로 문제를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위글의 밑줄 친 A부터 E 중 가리키는 것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독해하면서 확인해 보셨죠? 앞에서 언급한 A부터 D까지는 모두 Salar-de-Uyuni였고요. E만 아이마라족의 전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번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Salar-de-Uyuni에 대한 설명으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이다 라고 했는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네, 맞는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이다 라는 내용 첫 번째 문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2번 보시면 볼리비아에 위치해 있다. 역시 첫 번째 문장의 맨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4만 년 전에는 거대한 호수였다 라고 했는데 역시 해당 내용도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4번을 보시면 거인 부부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라고 했는데요.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투누파와 쿠스쿠, 거인 부부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죠. 그런데 5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거울을 만드는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거울처럼 작용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거울을 만드는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글의 세부 내용도 파악을 해보았고요.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예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have bad eye 빈칸이라고 했어요. 나는 나쁜 눈 빈칸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인데요. 뭔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눈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I love

빈칸 of the city at night. 나는 밤에 도시의 빈칸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밤에 보는 도시의 풍경, 광경이 정말 예쁘죠. 아,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sight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정말 나쁜 눈 광경을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일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sight가 광경이란 뜻도 있지만 시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I have bad eyesight라고 하면 나 시력이 진짜 나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ight의 두 가지 의미, 광경, 풍경 혹은 시력, 이거 둘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볼게요. John 빈칸이. 자, 어떤 동사가 나올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John이 나를 빈칸했어 이런 뜻이니까요. He took Susie to the dance. 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took는 데려갔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dance를 좀 댄스 파티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수지를 댄스 파티에 데려갔어. Instead of me, 나 대신에 나를 댄스 파티에 데려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수지를 데려갔어. 그럼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배신감이 들어요. 배신했어요. 따라서 betraye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etrayed는 betray의 과거 형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B 갈게요. After she watched a sad movie. 자, 끊어지네요. 자, 우리 after도 when처럼 시간의 접속사예요. After은 뭐뭐한 후에. 그러니까 그녀가 슬픈 영화를 본 후에 빈칸이 fell down her cheeks. cheek 하면 볼이거든요. 뺨. 그녀의 뺨으로 빈칸이 흘러내렸다. 슬픈 영화를 봤으니까 뭐가 흘러내릴까요?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tears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가장 중요한 단어와 구문 다시 한번 정리하러 우리 워크북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중요한 단어와 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ry B, A부터 볼게요. 단어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써볼 건데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salt, flats 나와 있죠. 원래 flat이라고 하면 뭔가 평평한 땅 이런 뜻인데 salt flats 하게 되면 소금 사막 정도로 여기서는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ight의 두 가지 중요한 뜻 짚어보았죠? 광경 혹은 시력입니다. 둘 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actually인데요. actually도 독해 지문에서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뜻이었죠. 다음으로 giant인데요. 우리 gia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인이라고 할 때 giant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다음으로 lake인데요. 우리 lake 하면 호수. 다음으로 dry up. dry up 하면요. 마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behind인데요. behind는 어디에? 뒤에 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 tons of입니다. 자, 우리 ton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수톤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은, 엄청난 양의 혹은 다수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formation인데요. 우리 form이라고 하면 형성하다, 동사예요. 그런데 formation, 명사 형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egend인데요. 우리 legend 하면 뭐예요? 전서입니다. 그리고 betray 하면 배신하다. 그리고 tear 나와 있는데요. 얘는 눈물이죠. 다음으로 form입니다. 자, 우리 formation 형성이었는데 form은 뭐라고요? 형성하다. 동사예요. 이어서 current인데요. current 하면 현재의. 그리고 thin 하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얇은 혹은 마른도 됩니다. 이어서 layer인데요. layer

behind. 자, left behind가 남겼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다량의 소금을, tons of salt. 이어서 2번을 보시면 전설에 따르면 그 호수 주위의 산들은 실제로 거대한 사람들이었다. 영작해 볼게요. 일단 according to the legend, 전설에 따르면까지 나와 있네요. 그 호수 주위의 산들은 the mountains around the lake고요. 실제로 거대한 사람들이었다니까 were actually giant people 이렇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으로 가볼 텐데요. 비가 오면 얇은 층의 물이 거울처럼 작용한다. 자, 일단 우리 앞부분 비가 오면 영어로 뭐라고 했죠? When it rains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when은요, 시간 접속사로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뒷부분 우리 영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얇은 층의 물이 거울처럼 작용한다. 이 뒷부분 한번 영작해 볼게요. 일단 얇은 층의 물이 the thin layer of water이 되겠고요. 거울처럼 작용한다는 acts as a mirr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중 하나가 된다. 자, 뭐뭐 중 하나는 one of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중 하나인 거니까 one of the world's largest mirrors 이렇게 가지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5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비추면 당신은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자, 여러분, 우리 앞부분부터 영작해 볼게요. 그것이 하늘을 비추면, 자, 우리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시간 접속사 when 활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when it reflects the sky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을 비추면, 당신은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당신은 뭐뭐 한 것처럼 느낀다. 영어로 you feel lik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it reflects the sky, you feel like you are walking on clouds.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구문 포인트들 구문 포커스 안에 넣어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데이식스의 또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독해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예습 꼭 필수입니다. 계속 잔소리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습 미리 해서 수업 참여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독해에 힘을 실어줄 오늘의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루싱크 오늘의 리딩 파워는 스탠드의 생각보다 다양한 해석들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그 근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외워주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박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서 있다, 서다라는 뜻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의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먼저 첫 번째 stand for 하면 무언가를 위해서 또는 대신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for에. 그래서 얘가 무언가를 뭐 대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tand by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옆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stand out 그러면 말 그대로 혼자 out 튀어나와 서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띌까요? 그래서 걔가 바로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라는 뜻으로 연결된다. 생각하면서 이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이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세개 중에 하나가 우리 독해에도 나올 겁니다. 그때 또잘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요. 또 A, B, C, D 다양한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1번의 지칭어 주로 문제여서 밑줄 친 A에서 이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대상 하나를 또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Symbols began in the early days of civilization. 자, 우리 오늘의 소재는 symbol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네, 우리가 상징이라고도 하지만 네, 기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시작했어요. 언제 시작을 했냐면 In the early days of civilization. 그래서 문명의 초창기. 아, 기호라는 거 우리 문명의 초창기에서부터 있어 왔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The first people carved symbols onto rocks or shells.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이 이 기호들을 바위나 조개껍데기 같은 곳에 새겼답니다. 자, 우리 그러면 A는 최초의 그 기호를 새겼던 사람들 잘 머릿속에 넣고요. 자, carve가 바로 새기다, 뭐 조각하다라는 뜻이 있죠. 기호를 자, onto 하면은 말 그대로 on 접촉해서 그 방향성을 뜻해서 어디에다가 새겼느냐면 바위나 아니면 조개껍데기 뭐 이런 것들을 새긴 거죠. The symbols represented people or things.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이 뭐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였던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이러한 기호들은 represented 나타나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뭘 나타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어요. These people were called hunter gatherers.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수렵 채집인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자, 우리 B에 these people도 당연히 그 초창기에 기호를 쓰고 막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A의 the first people과 결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상인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읽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C에도 지금 밑줄이 같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초의 이런 어떤 기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즉 Hunter Gatherers 하면은 수렵 채집인이라고 불린 거니까 당연히 B하고 C는 완전히 완벽하게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Hunter Gatherers라고 불렀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런 수렵 채집인들이 Hunted animals and gathered nuts and berries for food. 아, 뭐 동물을 사냥하고 그러니까 헌터이고 그리고 또 gather 모으기도 하니까. 그래서 gather 하면 원래 모으다, 채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뭘 채집합니까? 견과류 아니면은 뭐 산딸기류 이런 거 있죠. 베리류 같은 거 for food. 식량을 위해서 이런 것들 사냥도 하고 아니면은 뭐 채집도 하고 그래서 붙여서 뭐 수렵 채집인들 이렇게 불렸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까지는 그리고 D까지 전부 다 같은 인물이네요. 아, 그럼 우리 하나 남았으니까 답은 E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에 밑줄 그어져 있었던 them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였는지 계속 따라가 보죠. To tell each other about how to hunt animals or where to find them. 서로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랬네. 기호를 쓴 이유가 동물을 어떻게 사냥하고 또 어디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뭐 동굴 벽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가죽에다가 기호를 새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보죠.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잘 되고 있죠. 부사의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서로 서로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뭐에 관해서? How to 뭐뭐하는 방법, 그쵸? Hunt animals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 또는 Where to find them 어디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뭘 찾는 거예요? 동물이겠죠. 사냥하고 나서 어디서 찾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에 대미받는 것은 앞에 언급한 사람과는 다른 동물이었다. 아, 그래서 정답은 이다. 요렇게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지금 how to, where to 이렇게 둘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구문이 있죠. 보통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붙어서 명사 역할 하면서 해석이 많이 되고요.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where to는 어디서 뭐뭐 할지, 그리고 또 when to는 언제 to 할지, what to는 무엇을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hide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명사로 쓰였고요. 원래 hide가 동사로 쓰이면 우리 친구들이 아마 숨다 이렇게도 알고 있을 텐데 명사에서는 가죽이었습니다. 그 동물의 가죽에다가 혹은 뭐 동굴 벽에다가 이제 기호를 새겼다, 뭐 그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람들이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는요, 그들은 또한 이 기호의 체계를 사용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for. 나타내기 위해서, 대표하기 위해서요. 뭐를? 사람, 장소, 그리고 물건 같은 거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런 얘기. 다시 가볼까요? 자, 왼절 주어 동사 나오고요. 컴마 찍힐 거 예상하고 다시 주어 동사 이어지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요런 구조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또한 뭘 사용했다고요? 기호의 어떤 이런 상징의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자, 투부정사 여기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stand for 하면 뭐였어요? 뭐뭐를 상징하다, 나타내다, 뭐 대표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 장소, 아니면 물건,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Some of the earliest examples come from ancient Egypt. 그리고 그 초창기의 예들 중 하나는 몇 가지는 또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콤마 where 나오면 그곳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앞에 장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받으면서 부연 설명하는 where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법 용어로는 관계,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 where 들어본 친구들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편안하게 독해할 때 콤마 where이 나오면 앞에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서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요. 되셨죠? 다시 가볼까요? 자, 초창기에 어떤 예들, 아마도 이거는 뭐 기호의 얘기겠죠. 그럼 지금 계속해서 초창기, 뭐 이집트 시절, 그리고 뭐 되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기호를 활용을 해왔는지, 그 과거의 기호의 어떤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을 거고, 그게 또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를 하는데, 그곳에서, 즉,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Many different gods. 많은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런 해석이죠. Each god, 그리고 각각의 신은 had its own symbol. 자신만의 또 기호, 상징이 다 있었고요. 자, each는 항상 단수 취급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명사와 짝꿍이 됩니다. In Egypt, 이집트에서 symbols were also used. 이 기호는 또한 사용이 되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for water, buildings, food, and other parts of life.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됐죠? 자, water 하면 물, 뭐 buildings 하면 건축물들, 그리고 food, 식량,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삶의 부분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도 기호를 사용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과거의 기호의 어떤 다양한 쓰임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있었죠. 얘만 animals, 동물을 가리켰고요. 나머지는 다 초창기의 사람들, 뭐 수렵, 채집인들을 가리키는 대상이었다. 5번이 정답이고. 자, 이번에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passage mainly talking about? 해서 말 그대로 주제가 무엇이냐, 무엇에 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 자, 정답이 바로 보여서 이 문장을 먼저 보죠. What did the symbols in the past represent? 딱이 얘기잖아요. 그쵸? 과거에 이 기호들이
무엇을 stand for 또는 represent

present. 나타내는 것이었냐라는 거. 뭐 음식, 식량, 뭐 동물, 아니면 물건, 때로는 장소일 수 있고, 막 기타 등등 계속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적절한 제목이고요. 자, 1번은 How were the first symbols taught? 최초의 기호들이 어떻게 가르쳐졌냐?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았어요. 2번은 Who were called hunter-gatherers? 자, 누가 수렵 채집인이라고 불렀느냐? 아, 이걸 우리가 주제라고 잡기는 어렵죠. 3번은 When did people begin to grow crops? 언제 사람들이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는지도 정확한 시기가 언급된 적 없고, 5번은 Where did the first people carve the symbols?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이 이 기호를 어디에다가 새겼는지는 물론 언급은 됐지만, 이걸 우리가 주제라고 잡기는 힘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클에서 찾아서 완성하는 문제고요. 질문 볼까요? 왜 수렵 채집인들이 동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이유 부분이 요 독해 부분 여기에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To tell each other about how to hunt animals or where to find them. 서로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동물을 어떻게 사냥을 할지 또는 그 동물들을 어디에서 찾을지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말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치 want가 있고요. 이 want도 투부정사랑 연결하면서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대로 to부터 쭉 밑줄 그은 부분까지 붙여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쓰인 to와 여기 연결된 to는 다르기는 하지. 얘는 명사,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이렇게 쓰였지만 어쨌든 그대로 정답으로 옮겨도 무방하다. 자, 계속해서 명령풀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케이브는 동굴인 거 아시죠? 자, 동굴 관련된 풀이는 당연히 3번이죠. 3번이 어떤 해석이야? A large natural hole. 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구멍인 거죠. 동굴이 in the side of a hill. 그 언덕의 옆쪽에 나 있는 그런 걸 말하고. 자, 심볼이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그림일 수도 있고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일 수도 있고요. That has a particular meaning. 특정한 의미를 가진 그게 바로 기호죠. 자, 마지막에 carve가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뜻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by cutting it out of wood or stone. 나무나 아니면 돌에서 이렇게 잘라내서 그게 조각하는 거고 그게 새기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잘라내서 만드는 행위가 바로 carve의 영영풀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의 문제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이어지는 파워업에서 또 워크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리 다 채워왔겠지만, 자, 중요한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의 핵심 소재였던 symbol, 요거, 상징. 또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호라고 해석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carve 하면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epresent 무슨 뜻이었어요? 이게 바로 나타내다라는 뜻이었고, 자, 그리고 비슷한 뜻으로 stand for도 있었습니다. 상징하다, 의미하다, 나타내다 뭐 이런 해석이었죠. 그쵸? 뭔가를 대표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gather가 모으다 또는 모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으다, 모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이고요. hide가 명사로 쓰일 때 얘는 숨다가 아니라 가죽이라는 뜻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자, 이제 영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번과 2번은 해봤으면 좋겠고요. 쌤과 3번부터 한번 같이 배열하는 영작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서로에게 어떻게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지 말해주기 위해 그들은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다까지는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긴요 부분을 해주면 되는데 끝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계속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투부정서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0: 투부정사로 시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To tell. 근데 서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순을 잘 생각해야 돼요. To tell each other. 서로에게. 네, 뭐에 관해서? About. 어떻게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동물들을 잡는 방법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뭐 하는 방법으로 아까 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활용해서 나타내 줄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how to hunt animals 하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길어 보이지만 간단하게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to tell each other about how to hunt animals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으로 가서 그것들 중 몇몇은 이집트에서 유래하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죠? Some of them come from Egypt. 자, 우리가 할 부분은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믿었다. 자, 장소가 이미 언급이 됐어요. 이집트에서 오는데 거기에서는 할때 where로 받을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where 거기서는 자, 이제 주어 동사 쓰세요. 편하게 사람들이 believed 믿었어요. 누구를? Many gods, 많은 신들을요. 자, 마지막엔 기호는 물, 건물, 그리고 음식, 다른 삶의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되었다. 근데 뭐 물, 건물, 음식, 다른 삶의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호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 잡으세요. Symbols. 자, 사용이 되었다. 수동태입니다. be plus pp, were used. 자, 역시나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to stand for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symbols were used to stand for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마무리해보죠. 자, 우리 오늘의 왕관 미션은 stand for입니다. 오늘의 리딩 파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왕관 미션으로 끝을 내보죠. 자, 요거 뜻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걸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도 만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stand for 말고 stand by도 있었고 stand out도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것들과 뜻의 차이를 잘 구분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 생각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1: (목소리)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본문에 있는 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서 3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she must remember 이라고 왔습니다. 일단 remember 보면 우리가 좀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하죠. 동명사와 투부정사 목적어를 다 가질 수 있더라. 근데 뜻이 달라졌죠.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 must remember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봤더니 my가 나와요. 그러면 my a present for her mother's birthday next week예요. 그럼 뭐예요? 다음 주에 그녀 엄마의 생신 선물을 사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살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to buy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하지 않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t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He called the police. 그는 경찰에 전화를 했네요. Because, 왜냐면요. He found his bicycle being gone by someone. 일단 by가 나와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자전거가 뭐된 거예요? 도난? 된 거네요. 그죠? 스틸이 훔치다니까 훔쳐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의 자전거가 훔쳐진 것이니까 뭐예요? 자, stealed인가요? PP형이? 아니죠. PP형이 stolen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골라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everybody was pleased with. 우리 be pleased with 하면 뭐뭐 해서 기쁘다라는 거죠. 자, 모두가 기뻤어요. 뭐 때문에? The 빈칸 experience at the stadium이라고 했어요. 그 경기장에서의 경험으로 다 기뻤던 거예요. 경험 때문에. 근데 어떤 경험이냐? 이 경험과 연결이 되겠죠? 자, 경험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능동이니까 excitin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빈칸에 못 들어가는 거 골라야 합니다. 자, Mike keeps reading. 자, 일단 동사 자리고요. keeps reading 괜찮나요? 그렇죠? keep ing 괜찮아요. likes reading 괜찮나요? 자, like는 그렇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다 목적으로 취하면서 뜻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ing 가능하죠. stop ing 맞나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맞고요. finish ing 맞죠? plan to 우리는 plan to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기로 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는요. I can keep 빈칸 over 5 hours. keep ing. 그렇죠? 뜻이 뭐예요, 여러분? 뜻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진행 중인 느낌이죠. 그래서 ing를 쓰는 겁니다. 자, 나는 쇼핑을 계속할 수 있어. over 5 hours. 5시간 넘게. 대단해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쇼핑을 골라주시고요. 그다음 2번. don't open the door. 문을 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without 뭐 없이라고 했습니다. without의 정체는 뭐예요? 얘는 전치사죠.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오는데요. 그냥 명사가 오면 괜찮지만, 동사 형태로 올 때는 무조건 동명사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에서 7번은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즉, 영작을 잘한 것 고르면 되겠네요. 그는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 노력하다 뭐예요, 여러분? 노력하다? try to 였어요. 그쵸? try to 부정사. 그러면 try ing 하면 한번 시험 삼아서 시도해 보다 였죠? 그래서 tried to겠죠? 노력했다니까. 그래서 tried to 일단 얘는 to가 없네요. 그죠? tried to, tried not to 뭐뭐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하면 not이 맞지만 얘는 안 되고 여기는 to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냐 3번이냐인데 try to 뒤에 ing냐 동사 원형이냐? 얘는 투부정사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나는 따뜻한 물 없이 샤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렵죠. 그렇죠? 자, 나는 주어고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얘는 관용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뒀었죠. 뭐예요? have trouble ing. 그럼 볼까요? have trouble에 ing까지 있는 거 여기 있네요. have trouble ing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데? 샤워하는데 taking a shower. 얘도 잘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판가름은 여기서 나겠네요. with냐 without이냐? 따뜻한 물 없이예요. 없이. 뭐뭐 없이 without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선생님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cannot help ing예요. 자, 시제에 따라서 당연히 couldn't 될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나는 그의 농담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웃을 수밖에 없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표현 뭐 있다고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관용 표현만 알고 있으면 이제 바로 쉽게, 아주 쉽게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은 다음 중 우리말 해석이 잘못된 것, 해석 잘못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1번은 the firefighter. 소방관이죠? 그 소방관은요, try to 뭐였어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맞죠? 노력했다. 동사 원형. 그렇죠? put out 하면요, 여러분. 불을 끄다입니다. 뒤에 a fire까지 있어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다. 괜찮죠? 아주 잘 해석했고요. 자, my mother stopped. 우리 엄마는 멈췄다. 자,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라고 하려면 stop, ing고 to가 보이면 여기서 끊으라 그랬죠. 엄마가 멈췄다. 뭐 하기 위해 멈췄다. 이렇게 되겠죠. to buy some flowers. 꽃을 좀 사기 위해서 해석 잘했고요. 그 다음 3번, I remember swimming. 자, remember 뒤에 ing가 왔네요. 이거 뭐예요?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 과거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수영했던 것을 기억한다가 되겠죠? In the sea last summer. 지난 여름 바다에서 수영했던 것을 기억한다. 너무 해석 잘했고요. 그 다음 4번, she regrets not telling. 자, regret 뒤에 ing, to 부정사 다올수 있는데 ing가 오면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근데 그것 앞에 not이 왔어요. 그래서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을 쓰기 때문에 잘온 거죠.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은 것? Telling her father the truth. 그녀의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너무 해석 잘했습니다. 그다음 5번, Do you forget traveling이라고 했어요. Forget 뒤에 ing 하면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죠. 그럼 너는 나와 스페인을 여행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니?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스페인 여행할 것을 잊었니? 아직 안한 거죠. 이럴 땐뭘 써야 돼요? Forget to travel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5번이 해석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10번은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걸 물어봤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she was cooking pasta예요. 자, 그녀는 파스타를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얘는 뭐예요? 비동사 뒤에 ing가 와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요. 얘는 현재 분사로 쓰인 거죠.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현재 분사이다. 비동사와 함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러면 역시 여기도 현재 분사인 거 고르면 됩니다. 1번은 뭐예요? go skiing 하며 스키 타러 가는 거예요. 얘는 go ing 동명사죠. 그래서 친구들과 다 같이 함께 나는 스키를 타러 간다, 갈 거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동명사. 자, 그다음 2번. When I took a shower, I was listening. 내가 샤워할 때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 얘네요. 그쵸? 비동사 ing. 과거 진행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나는 이미요. spend too much money ing. 우리 spend 돈이나 시간 ing. 이거 동명사에 우리가 뭔가 관용어구처럼 수거처럼 외우는 거였죠? 얘는 동명사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새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그 다음 on hearing the news. 전치사 뒤에는 뭐예요, 여러분? 동명사. 전치사 뒤에는 원래 뭐예요? 명사.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명사 다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on hearing the news, he burst into tears 했어요. 그래서 burst into 하면 뭔가를 갑자기 이렇게 탁 터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듣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on ing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saving money for the trip to 제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동사 is. 얘가 동사겠죠? 그럼 앞에는 다 주어져.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쉽네요.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saving이라고 했으니까 돈을 아끼는 거, 뭐 절약하는 거, 저축하는 거다 돼요. 즉, 제주로 가는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is our goal, 우리의 목표이다. of this year, 올해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1번에서 12번 역시 쓰임을 묻고 있는데요. 나머지 네것 쓰임이 하나 다른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ou can use my shopping cart예요. 자, shopping, ing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쇼핑하는 카트예요. 카트가 직접 가서 막 물건 담으면서 쇼핑을 하나요? 아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쇼핑을 위한 카트죠. 쇼핑 카트라고 우리가 하지만 얘는 그럼 뭐예요? 쇼핑을 위한 카트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그쵸? 얘는 동명사다.
그다음 I have to

Take Mr. Ha's writing class tomorrow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하 선생님의 writing class, 작문 수업을 내일 들어야겠죠. 수업이 직접 뭔가 글을 쓰나요? 수업이 글을 쓸순 없죠. 그렇죠? 글쓰기 수업, 즉 글을 쓰기 위한 수업인 거죠. 글쓰기를 위한 수업. 그래서 얘도 뭐예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My father bought me dancing shoes라고 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뭘 사주셨어요? 자, 춤을 추고 있는 신발 아니죠. 그죠? 춤추기 신발. 즉, 춤을 추기 위한 목적의 신발인 거죠. 이것도 for dancing 이 말이 되니까 얘도 역시 동명사가 되겠고요. 자, 4번. I see my sister sleeping in her bedroom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내 여동생이 뭐 하는 걸본 거예요? 저 그녀의 침실에서 자고 있는 걸 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내 여동생이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 문장 구조를 조금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보통 C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서 얘가 이거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현재 분사가 뒤에 뭔가 꼬리가 달리면, 이게 뒤에 뭔가 수식어가 있어서 길어지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죠. 그래서 그녀의 침실에서 자고 있는 내 여동생을 보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명사를 수식하는 뒤에 현재 분사 구로 볼 수도 있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찌됐든 얘는 현재 분사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I'd like to try on the shirt in the fitting room이라고 했어요. Try on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 셔츠를 입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피팅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직접 이 방이 옷을 입어보는, 피팅을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피팅을 위한, 옷을 입어보기 위한 방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그 다음 12번 역시 볼게요. Taking a nap is good for your health예요. 그럼 뭐예요? 낮잠을 자는 것은 얘는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낮잠을 자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자, your battery is running out. run out 하면 다 쓰다, 고갈되다 하거든요. 그럼 너의 배터리가 고갈되고 있다, 다 닳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is 뒤에 on? 그렇죠.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traveling abroad. 여기까지 주어겠죠. 그럼 뭐예요?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은 동명사가 되겠죠. 많은 돈이 든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I like taking pictures예요. 자, 나는 좋아해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목적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되겠죠? 자, like는 동명사, 투부정사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나는 자연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 그다음 5번, Tom's dream. Tom의 꿈은요, 이다, 비동사죠. 그리고 뒤에 뭐예요? 자, 이거는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할수 없겠죠? 되는 것이다.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이므로 얘도 동명사입니다. 따라서 쓰임이 다른 것 하나,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은 짝 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 그럼 나머지는 A, B가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의 A, B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Started to clean이냐, start cleaning이냐, 얘는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Start는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뜻도 바뀌지 않는 아주 너그러운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죠. 둘다 의미가 같고요. 자, Mike prefers to it. Mike prefers eating. 자, 얘는요? 그죠? 얘도 prefer도 투부정사 동명사를 다 목적으로 취하지만 뜻이 변하지 않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점심으로 국수를 먹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 다음, I like to watch romantic movies when I'm sad.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밑에와의 차이점은 역시 to watch냐, watching이냐. Love는? 그렇죠. 둘다 상관없고, 다올수 있고, 의미 변화 없고. 그 다음, Jim stopped to look for his wallet. Jim stopped looking for his wallet. 얘는요? 그쵸. Stop 뒤에 to 보인다. 여기서 끊으라 그랬죠. 얘는요? Stop에 목적어.
적어다. 그래서 그의 지갑을 찾는 것을 그만두었다라는 거고요. 얘는요, 그의 지갑을 찾기 위해서 뭔가 하던 걸 멈추다, 가던 길을 멈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뭐뭐 하기 위해 멈췄다, 뭐뭐 하는 것을 멈췄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같은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 얘는요, continued to work, continued working. 얘는요, 다 되죠. 얘도 to 부정사, 그다음에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14번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He looks forward to. 그렇죠? 우리 look forward to 다음 뭐라고요? ing. 자, 얘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뭐다? 전치사 to더라. 그래서 ing가 오더라. So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그냥 관용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럼 정답은 4번. to visiting이 되겠죠. 뜻은 뭐예요?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는 것을 엄청 기대하는 거예요. 매우 기대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는 그의 새 직장에서 직장을, 그렇죠? workplace, 직장을 방문하는 것, 그의 새 일터를 방문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은 밑줄 친 부분에 용법이 같은 것. 자, 용법도 물어봤어요. 이게 같은 것끼리 잘 짝지어진 것 골라야 합니다. 자, A를 봤더니 I like the boy. 나는 저 소년이 좋아요. 그쵸? 근데 어떤 소년이냐? Standing next to 미나. 이건 뭐예요? 미나 옆에 서 있는 소년인 거죠. 앞에 있는 the boy를 수식을 하고 싶은데 뒤에 standing next to 미나라고 더 뒤에 표현이 달려 있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현재 분사. 그쵸? 그다음 B. I can't go to the beach. 나는 해변가에 갈수 없어요. Without wearing sunglasses. 뭐 하지 않고는? 그쵸?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는 without 전치사 뒤에는 뭐예요? 동명사. 그쵸? 자, 그 다음 C는요. The news was very surpris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요. 매우 놀라웠다. 사람들이 놀라게 한 거죠.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는요. Sam hates talking to strangers. 자, Sam은 싫어해요. 자, hate도 뒤에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다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는 동명사를 썼습니다. 그럼 뭐예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얘도 동명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B의 동명사와 D의 동명사가 조금 차이가 있죠. 얘는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얘는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그것까지도 구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써놓을까요?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전 써놓을게요. 얘는 동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다음, How about having dinner at John's house?라고 했어요. 얘는 뭐라고요? 전치사. 그럼 얘는 동명사죠. 동명사인데 얘도 전치사의 동명사네요. 자, 그러면 쓰임이 같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있나요? 자, A, B는 안 돼요. 자, A, D는요. 현재 문사 동명사 안 되고요. B, C는요. 여기 동명사 현재 문사 안 되고 A, E 현재 문사 동명사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은 B이네요. 자, B 동명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 얘도 동명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우연히 얘가 빠진 건지 의도적으로 빼서 문제를 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까지 쓰임이 같아요. 그쵸?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에서 17번은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골라라. 4개는 틀렸다는 소리네요. 보겠습니다. Being not on time is rude to anyone. 이거 뭐예요? 어디가 틀렸죠?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동명사 바로 앞에 써야죠. Not being on time 이렇게 되겠죠.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rude하다, 그렇죠? 무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eating too many cookies, 그렇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너무 많은 쿠키를 먹는 것은 are ba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나쁘다. 뭐가 잘못됐죠? 자, cookies라고 are 쓰면 안 되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더라. 그래서 is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sleeping alone at night. 그죠? 밤에 혼자 자는 것은 동명사 is 뭐하다?
매우

무섭다. 괜찮죠? 그렇죠? 얘는 정답인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onsider eating not candies anymore 이라고 했습니다. 자, consider 나는 생각하고 고려하는 거예요. eating, consider ing 맞나요?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not의 위치.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의 앞에 not을 써야 한다. I consider not eating candies anymore.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탕을 먹지 않는 걸좀 생각 중이다.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Does this book interesting or boring?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책이 흥미롭나요? 재밌나요? 지루한가요? 물어봤어요. 자, 얘는 형용사. 그럼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가 필요하죠? Is this book interesting or boring?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17번도 보겠습니다. He remembered to leave. 얘는 뭐예요? Remember to 부정사는 뭐뭐 할걸 기억하는 거죠. 근데 in LA 10 years ago예요. 10년 전에 살았던 걸 기억하네요. 그러면 leaving이 되어야겠고요. So my aunt tried wearing a necklace at a jewelry shop. 이라고 했어요. 자, try ing 뭐라고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쵸? 우리 이모가, 뭐 고모가 어쨌든 목걸이를 한번 해봤어요. 주얼리 샵에서 괜찮죠? 그죠? 한번 해본 거? 예, 아주 잘 썼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Did you forget closing? Forget ing는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있는데, 너 창문 닫는 거 잊었어? 이건 뭐예요? 창문 닫을 걸 잊었니? 가 되겠죠. 맥락상 보통.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자연스럽고. I don't regret to buy a jacket yesterday. Yesterday인데, 내가 자켓 산걸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어제 자켓을 산 걸, 외투를 산걸 후회하지 않는다가 되어야 하므로 마잉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 we stopped shopping. 이건 뭐예요? 쇼핑하던 것을 멈췄다예요. 뭐 했을 때? we found a shopping mall. 쇼핑몰을 발견했을 때. 쇼핑몰을 발견했을 때? 쇼핑하던 걸 멈췄다. 이상하죠. 그쵸? 쇼핑몰을 딱 발견하고 쇼핑을 하기 위해서 멈췄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쇼핑이 아니라 to shop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에서 20번은 반대네요. 어색한 걸 골라라. 다 맞는데 틀린 걸 하나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18번에 1번에 My favorite food is frying chicken. 자, 이거 뭐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 한글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죠. 프라잉 치킨이에요. 이거라면 후라잉 치킨이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쵸? 자, 틀렸습니다. 자, 치킨의 입장에서 보세요. 프라이는 튀기다잖아요. 치킨이 튀기는 치킨 아니죠? 튀겨진 치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정답 1번이겠고요. 나머지 확인만 해볼게요. 자, 그 소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풀 위에 풀밭에 잔디밭에 누워 있는 소년이죠. lie down이 눕다니까 소년이 눕는 거죠. ing 맞습니다. 그다음에 Tom thinks. Tom은 생각해요. 뭐라고요?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이 매우 지루하다고.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클래식 음악이 괜찮고요. 능동 잘 썼습니다. 그 다음, I had an embarrassing moment. 자, embarrass 하면 당황하게 하다죠? 당황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당황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순간이 나를 당황시킨 거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잘 썼고요. 그 다음, Joe was depressed. Joe가 우울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depressed 잘 썼습니다. 그 다음 19번. I look forward to working. 이거 뭐예요? Look forward to ing. 너무 잘 썼죠? 나는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기대된다. 괜찮죠? 그 다음, I feel like going. feel like ing. 뭐다? 뭐뭐 하고 싶다. 였어요. 아, 나 이번 일요일에 수영하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I'd like to. 동사 원형이 와야죠. 이거 우리 배웠죠? want to와 같은 뜻이더라.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I'd like to drink a cup of water, please. 저는 물한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니까 정답 3번이고요. We postponed visiting. 그쵸? postpone, ing. 방문하는 것을 미뤘다, 연기했다라는 거죠. 박물관 방문하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5번에는요, he is used to using. 이거 뭐예요?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는 앱을 사용하

쓰는데 익숙합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잘 썼죠? 그죠? 정답 3번이 되겠고. 자, 20번도 역시 어색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being able to ride a bike. 자, 이게 좀 낯설어 보일 순 있어요. 근데 우리 be able to 동사원형 뭐예요? 뭐뭐 할수 있다죠. 근데 can의 의미인데 can을 ing로 쓸순 없잖아요. 그래서 being able to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자전거를 탈수 있는 것은 동명사 주어. 그럼 단수니까 is very exciting. 매우 재밌다. 자, exciting. 자전거를 탈수 있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신나게 해주는 거죠. ing. 괜찮네요. 그쵸? 자, 2번. Bill tries to avoid. try to 동사 원형 뜻이 뭐예요? 뭐뭐 하려고 노력했다. 그쵸? 여기는 노력한다. 현재니까. 자, Bill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자, 근데 avoid는 또 뭐예요? 뒤에 ing. 그쵸? 자,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는 맞아요. Bill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너무 늦게 자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void ing 때문에 얘는 sleeping이 되어야 하므로 어색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도 확인해 볼게요. I can enter the room. 나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By showing. By ing 뜻이 뭐예요? 뭐뭐 함으로써. 얘도 전치사의 목적어이므로 ing 동명사 잘 썼습니다. 자, 내 신분증을 보여줌으로써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she began. 그녀는 시작했어요. 뒤에 to run, running, ing 다올수 있죠. 뜻의 변화 없습니다. 그죠? 그녀는 달리는 것을 시작했어요. When she saw a dog. 그녀가 강아지를 보았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we practiced playing. practice, ing. 이렇게 세트로 외웠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어디서? 공원에서. 이렇게 되겠고, 정답 2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같이 풀이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부분 같이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도 잘 복습해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3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국어 6번째 단원 작품을 즐겨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읽어볼 건데요. 이야기를 읽긴 읽는데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점이 나에게 인상 깊은지 그 부분들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읽어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를 읽다가 말았잖아요. 그 줄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 김수철 박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감정을 잊어버리고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참다 못해 그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아들이 일하는 그 연구소 앞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연구소 앞에는요, 실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봇과 사람이 이 서로를 끌어안고 감정을 읽어내는 실험 말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지금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죠. 출발합니다. 자, 궁금하니까 바로 뒷부분 살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실험이 시작되자 어떤 실험? 바로 로봇과 사람이 끌어안고 서로의 감정을 읽어내는 그 실험이 시작되자 이 사람과 로봇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어떤 틈일까요? 이 로봇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생각을 읽어냈지만 사람들은 로봇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랬구나. 피곤해서 로봇 이야기입니다. 피곤해서 푹 쉬고 싶은 모양이군요 라고 로봇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로봇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일 다 제쳐두고 푸른 보리밭을 걷고 싶은 모양이네요 라고 로봇이 또 읽어냈는데 또 이 사람도 하고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감정을 쉴 새 없이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삐리삐리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군요 또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고 로봇의 감정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늘어선 사람들 모두가 실패했다. 로봇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척척 알아맞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로봇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실패할 때마다 구경꾼들은 아이고야 신음소리를 내며 아쉬워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차례가 되었다. 여기서 어머니는요, 이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겠죠. 김수철 박사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지만 어머니는 그를 모른 채 했대요. 왜 그럴까요? 구경꾼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며 우레, 천둥이나 벼락과 같은 큰 박수를 보냈다. 우레와 같은 박수라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자, 로봇 휴머니드와 어머니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로봇의 큰 목소리가 확성기,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기계를 통해 흘러나왔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시는군요. 이 김수철 박사가 연구하는 로봇 휴머니드가 어머니의 감정을 읽어낸 거죠.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답할 차례였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로봇을 힘차게 끌어안은 다음 큰 소리로 외쳤다. 얘야 로봇, 넌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그 말을 들은 로봇이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네, 맞아요. 전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요. 구경꾼들이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물어왔다. 사랑이 뭔데요? 바로 이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랑이 뭔데요?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기계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랑의 감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이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김수철 박사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사랑의 감정을 알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때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매일매일 느꼈지만 이 도시로 건너와서부터는 이 사랑의 감정을 거의 못 느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아, 내가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을 떠올린 거겠죠. 구경꾼들도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안간힘, 안간힘 둘다 표준 발음입니다. 안간힘을 썼다. 구경꾼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 이게 사랑의 감정인가? 구경꾼들은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 어, 이런 게 사랑이군요. 아,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드디어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수는 박수인데 우레와 같은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며 그냥 박수를 보냈다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글쓴이는 우레와 같은 박수라고 했죠. 우레는 천둥벼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수의 소리를 우레에 빗대어 표현한 거죠. 매우 매우 큰 소리 말이죠. 1번 큰 소리의 박수 맞습니다. 비가 오는 날 치는 박수 좀 이상하고요. 3번 구경꾼들의 실망감일까요? 아니겠죠. 구경꾼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박수를 쳤겠죠. 실망감은 옳지 않습니다. 4번 어머니를 그래요. 응원하며 희망을 걸고 그런 큰 마음이 담긴 박수겠죠? 로봇이 이기길 바라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로봇의 마음을 좀 읽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겠죠? 알맞은 것은 1번과 4번 선택지 두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글을 읽고 떠올린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의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진화부터 보죠. 이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것 같아. 그래요.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서로를 끌어안지도 않았나 봐요. 서로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빴는데, 그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끌어안고, 아, 이게 사랑인가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따뜻함을 나누는 것 같아. 좋아요. 자, 레이, 도시 생활은 바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이 이야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좀 무리가 있겠죠.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제서야 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를 느끼고 교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는 레이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인데요. 이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쓰시오라는 좀 열린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오늘의 공부 주제처럼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에서 나는 이 장면, 이 표현, 이런 부분이 인상 깊어라를 생각하면서 여기 어떤 부분이 인상 깊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수철 박사가 자, 이것만 정답이에요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내가 찾은 부분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김수철 박사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장면. 감정을 되찾는 장면이 나는 인상 깊었어.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을 적어주고요. 그 이유로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김수철 박사가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 그 까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감동적이었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왜그 부분이 인상적인지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주면 돼요. 어머니를 만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다음은요, 우리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단원학습 알에서 태어나다인데요.
제목이 아래서 태어나다.

아래에서 무엇이 태어날까요? 새일까요? 뱀일까요? 무엇이 아래에서 태어날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하죠. 자, 역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뭔데요?처럼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표현, 비유적 표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새로운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죠. 제목은 아래에서 태어나다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동부여의 금왕이 태백산 남쪽 우발수라는 목가를 지나던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대는 웬 여인이기에 홀로 이곳에 있는가? 라고 지금 금왕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로 유화라고 합니다. 화창한 봄날에 동생들과 나들이를 나왔다가 해모수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천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만든 신을 말합니다. 저는 한눈에 그에게 반했답니다. 그도 저를 좋아하여 제게 혼인하자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갔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혼인을 했어요. 해모수는 제게 집에 가 있으면 곧 데리러 가마 라고 약속했지만 그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아신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노하시면서 저를 이곳 우발수로 쫓아보내셨습니다. 라고 홀로 이곳에 있는 이유를 유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고 나와 있네요. 금왕은 이상이 여겨 유화를 궁으로 데려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 으슥한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죠. 햇빛이 들지 않던 방에 어디선가 햇빛이 들어와 유화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게다가 햇빛이 마치 그림자처럼 유화를 쫓아 그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며 비추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일이네요. 그런 일이 있고 난후 유화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이윽고 닷 되드리만 한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유화가 알을 낳았다고. 회개한 이리로다. 그 알을 돼지에게 주도록 해라. 회개라는 것은요, 굉장히 회개 망측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요상스러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왕의 명령으로 유화가 낳은 알은 돼지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알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밟을까 두려워하는 듯이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개에게 주어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괴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38번인데요.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알을 낳았다. 1번, 2번, 동부여의 공주이다. 3번, 물의 신 하백의 딸이다. 4번, 해모수라는 남자와 혼인을 했다. 5번, 금왕이 궁의 으슥한 방에 가두었다.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우리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동부여의 공주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3번처럼 물의 신 하백의 딸이 유화라고 나와 있었죠.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인데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금왕이 유화를 으슥한 곳에 가두었는데, 신기하게도 햇빛이 유화의 몸을 따라가며 비추었죠? 이것이 1번이고요. 다음으로 유화의 배가 불러오더니 큰 알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왕이 그 알을 회개한 이리로다라고 하면서 돼지우리에 버렸지만, 돼지는 알을 피해 다니고 개도 알을 피해 다녔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3번이라고 적어주면 순서대로 숫자를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40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햇빛이 유화를 쫓아온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그래서 찾아 세 글자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빗대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바로 비유적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유적 표현이 무엇이었지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점을 가진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바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죠. 자,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게다가 햇빛이 마치 그림자처럼 유화를 쫓아 그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며 비추는 겁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신기하게도 유화를 쫓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냐면 바로 그림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도 이 사람을 마치 졸졸졸 따라다니듯이 이 햇빛도 마치 그림자처럼 유화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그림자에 빗대어 그림자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세 글자로 쓰면은요, 그림자.

자라고 40번 문제의 정답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은 알을 길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소들도 알을 밟지 않으려고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왕은 알을 들판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깃털과 몸으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에잇, 그럼 내가 직접 알을 깨트려 보겠다. 왕은 도끼로 찍어 보기도 했고 창으로 찔러 보기도 했지만 무엇으로도 알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알이 무사히 돌아오자 유화는 기뻐하며 포근히 감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얼마 후알 껍데기가 저절로 갈라지면서 늠름하고 영특하게 생긴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네요. 어디서? 바로 이 알에서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대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알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살이 되자 아이는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곤 했는데 100번을 쏘면 100번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주몽의 뜻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몽은 금왕의 일곱 아들과 어울려 놀았는데 활 쏘기에서도 말 타기에서도 사냥에서도 주몽의 재주가 단연 뛰어났습니다. 늘 주몽의 재주를 시기하던 태자 대소. 이 태자라는 건 임금의 뒤를 이을 임금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소가 어느 날 아버지 금왕에게 말했습니다. 주몽은 본디 사람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놈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그를 없애지 않으면 후환. 그러니까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에 있을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이기에는 주몽의 재주가 너무나 아깝고 살려두자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왕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천한 일, 지위가 낮은 일을 시켰습니다. 인간이란 천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천해지게 되지. 그러면 큰일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의 명령으로 말 먹이는 일을 하게 된 주몽은 이런 왕의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똑똑해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언젠가 떠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몽은 가장 좋은 말을 골라 일부러 먹이를 조금씩만 주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주몽은 왕의 생각을 간파한 겁니다. 눈치를 챘기 때문이죠. 그 말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마구간에 왔다가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마른 말인데요. 마른 말인데 나뭇가지 같이라고 비유적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말들은 모두 털이 반지르르하고 살이 쪘는데 저놈만 비쩍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을 4개 줄 테니 잘 먹여 보아라. 이렇게 해서 주몽은 천하의 명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좋은 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죠. 주몽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찾아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몽은 활잘 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대로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활잘 쏘는 사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낱말이 나온다면 사전도 없다. 그런데 이 낱말의 뜻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낱말의 앞과 뒤를 자세히 보면 그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대로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까닭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네요. 가는 왕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천한 일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아래를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천해지게 되지. 그러면 큰일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선택지 1번과 5번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 5번. 생각조차 천하게 되어서 큰일을 할수 없게 될 것이라서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42번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기역님 디귿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기역은 후환입니다. 후환의 뜻은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 낱말입니다. 기역은 3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천한이란 뜻입니다. 천한은 지위가 낮은이란 뜻이에요. 천한 일, 지위가
낮은 일, 따라서 니은은 1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디귿은 명마입니다. 명마는 매우 우수한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2번으로 각각 연결해주면 이렇게 각 낱말의 뜻을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4번 문제. 나에서 나뭇가지와 말에 비슷한 점을 딱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말인데요. 그 앞에 마른 말이에요. 삐쩍 지금 말이 말랐습니다. 그 마른 말을 지금 나뭇가지 같이라고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나뭇가지는 어때요? 나뭇가지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좀 앙상하죠. 앙상하고 길쭉한 모습. 그러니까 비쩍 여윈 말, 마른 말의 모습을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에 빗대어 표현했잖아요. 따라서 비슷한 점을 한 가지만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가느다란. 가느다란 모양이다. 또는 뭐, 가느다랗고 길쭉하다. 이렇게 한 가지만, 네, 비슷한 점을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대상과 비슷한 점이 있어야 우리가 빗대어 표현할 수 있죠. 이런 표현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한다라고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주몽이 묵묵히 말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태자 대소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주몽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요. 지금 이 태자는요, 이 주몽이 눈에 가십니다. 아우, 저거 어떻게 없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유화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주몽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를 해치려는 무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주몽에게는 유화 부인이 어머니겠죠? 어서 이곳을 벗어나 화를 면하도록 해라. 주몽은 눈물로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궁을 벗어나 말을 달렸습니다. 충실한 부하이자 믿음직스러운 벗인 오이, 마리, 협보는 주몽을 따랐습니다. 이 대소의 무리가 그 사실을 알고는 주몽 일행을 뒤쫓았습니다. 에헤이, 말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기역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이 갑자기 앞다리를 치켜들고 멈추었습니다. 깊은 강물이 주몽 일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대소의 무리가 뒤쫓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뒤쫓고 있네요. 주몽은 강물을 바라보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며 물의 신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화를 피해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왔으니 어찌할꼬? 라고 지금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비스럽게 말이죠. 고맙다. 주몽 일행은 자라와 물고기 등을 밟으며 달려 강을 건넜습니다. 주몽 일행이 강 건너편에 내리자마자 자라와 물고기는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뒤쫓아온 대소의 무리는 유유히 달리는 주몽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네요. 졸본주에 이른 주몽은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습니다.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일단 비류수 상류에 초막을 짓고 머물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건국한 바로 주몽의 이야기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 알고 있네요. 아, 그리고 자신의 성도 고씨로 새로 정했습니다. 이때 주몽의 나이는 12살. 그가 왕위에 올라 왕이라 칭한 것은 기원전 3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지만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신이나 신에 가까운 인간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이야기를 담은 신화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5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주몽이 대소 무리를 피해 도망갈 때 강에서 일어난 일로 알맞은 것은 뭐예요? 선택지 1번부터 5번 중에서 바로 5번에 있죠. 이 자라와 물고기들이 나타나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드는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가에서 말이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묻고 있습니다. 기역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 바람처럼, 개구리처럼, 거북이처럼, 지렁이처럼, 아지랑이처럼, 바로 무엇이 빠르게 달린다라는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택지 1번에 바람이 들어가야 어울리겠죠? 휙휙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빠르다라는 것.

0: 것이 비슷한 점이겠네요. 따라서 선택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문제, 나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 묻고 있습니다. 자라와 물고기가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은요, 있을 수 없지만 이 이야기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신화니까 말이죠. 외로움, 그리움, 실망함, 쓸쓸함, 신비로움 중에 바로 신비로움이 정답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48번 문제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 알맞게 말하는 친구 묻고 있는데요. 장소는 백제를 세우게 된 과정 아니에요. 고구려를 세우게 된 과정 담고 있고요. 회교, 비유적 표현이 있으면 표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웠잖아요. 표현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요. 글쓴이의 감정을 더잘 느낄 수 있고 내가 익숙한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무엇이? 비유적 표현이 말입니다. 말입니다. 스미, 대소의 무리가 주몽을 뒤쫓아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는 표현이 재미있어.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 찾으며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답은 스미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48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질문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죠. 오늘 읽었던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방금 봤던 문제의 친구들처럼 선생님, 친구들아, 저는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라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볼 시간이니까 잊지 말고 미리 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열심히 국어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조은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점왕 단원평가 어떤 강의인지 궁금하죠? 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각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핵심 정리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강의예요. 학교 시험에 단단히 데뷔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만나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국어 1단원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요. 네, 우리 국어 1단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볼 겁니다. 자, 1단원 핵심 정리 내용 먼저 만나보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의 문제도 만나볼게요. 먼저 1단원 핵심 정리 시작할게요. 핵심 정리입니다. 우리 개념 첫 번째예요. 전기문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전기문이라는 말도 좀 궁금할 거예요. 아래 한번 볼게요. 전기문은 실제 위인의, 그러니까 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기문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인물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 봅니다. 자, 일제강점기인지 아니면 뭐 근대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인물이 어떤 말 그리고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말과 행동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하며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말하고 행동할 거잖아요. 이렇게 말과 행동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글에서도 이렇게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랑 어떤 점이 같은지, 어떤 점이 다른지. 그 다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개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에는 인물이 딱한 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요.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비교하며 각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짐작해 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두 인물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책 깎는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에서 장호와 봉운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말과 행동을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호는 돈, 물질적 가치, 효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 봉운이는 노력, 끈기, 책임감 같은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거죠. 알겠죠? 다음, 네 번째 개념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짓는 거예요. 자신의 삶, 나의 삶과 관련을 지어보는 겁니다. 먼저,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요. 네, 이건 우리 앞에서부터 했었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뭘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그러니까 나의 삶과 관련 지어보는 거예요. 자,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에는 그 인물이 추구하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가치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해 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개념이에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은 점이에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인물 나랑 굉장히 비슷하네 하는 경우도 있고, 나랑 생각이 정말 다르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1단원의 핵심 정리 내용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확인 문제 만나볼 거예요. 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 자, 실제 위인이래요. 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한 거래요. 그러면 가, 시일까요? 아니면 나, 동화일까요? 아니면 다 전기문일까요? 라 설명하는 글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다 전기문입니다. 전기문은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이에요. 자,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 여러분 만난 글 있을 거예요. 의병장 윤희순, 바로 이 글이 전기문에 해당하는 글인 거죠. 알겠죠? 다음 2번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고 알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여자들도 의병 운동을 하자. 일본 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뜻을 지닌 노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다시 보니 의병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병운동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섰던 그 행동, 바로 그것이 의병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일본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킨대요. 아,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죠. 아, 이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 있네. 일제강점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병운동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번 시대 상황, 2번 인물의 나이, 3번 인물의 이름. 자, 밑줄 친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시대의 상황이죠. 인물의 나이나 인물의 이름은 밑줄 친 부분에서 알기 어려워요. 다음 3번입니다. 전기문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을 떠올리며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유의할 점이라고 하는 건 주의해야 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인물이 겪은 이것과 시대 이것을 관련지어 이해하면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기 위해서 인물이 겪은 이것과 시대 이것을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대요. 뭘까요? 그렇죠. 인물이 겪은 일과 또 시대 무엇? 그렇죠. 시대 상황. 시대의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하면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인물이 추구하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본다. 자, 인물이 추구하는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 말, 행동을 살펴야 할까요? 그렇죠. 인물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가치죠, 가치. 그래서 빈칸에는 가치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다음 가운데 문학작품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기 위해 꼭 살펴보아야 할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1번, 인물의 생김새. 자,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아니죠. 자, 알맞지 않고요. 장소의 분위기. 자, 장소의 분위기가 뭐 슬프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장소의 분위기로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알 수 없습니다. 자, 3번.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의 까닭이래요. 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알맞은 거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각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서로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한다. 비교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 써서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이에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승혁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서 문학작품 읽으면 다양한 가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여러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이 한 가지로 정해진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한 가지로 정해진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승혁이가 됩니다. 승혁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8번.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너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본 적 없지? 나중에 한번 해봐. 해보면 알 거야. 버드리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발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것은 1번. 인물의 말과 행동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2번. 인물의 생각과 태도에 해당할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본 적 없지? 인물의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버드리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땅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 그렇죠. 행동이죠.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동에 해당한다. 바로 첫 번째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9번,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가, 인물의 직업, 나, 이야기의 결말, 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삶을 비교하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럼 알맞은 것은 바로 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10번, 밑줄 그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시오. 영원히 나로의 것일 것만 같았던 메달을 한 번, 두 번 빼앗아 가더니 언제부턴가 꽉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화가 났다. 자, 나루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메달을 한 번, 두 번 빼앗아 가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났대요. 승리 또는 즐거움 중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나루는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핵심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는 단원평가 1회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어 단원평가 1회는요, 총 1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1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담비가 마을 아낙네들한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맞아요. 의병장 유니순이에요. 우리가 여성 의병 활동을 했던 유니순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전기문을 살펴볼 거거든요. 여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같이 찾아볼게요. 노래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던 것이다.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 것 같아요. 담비가 유니순한테 드디어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모두 유니순한테로 쏠렸다.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당에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내들처럼 다 함께 의병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담비였다.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 내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마침내 유니순은 마을 아낙네들을 끌어모아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노쇠와 구리를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내놓기도 했다. 우린 고구마밖에 없는데 괜찮다면 이거라도 내놓겠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안사람 의병대가 밤낮 없이 애쓴 덕분에 춘천 의병부대는 날로 힘이 세졌다. 덩달아 의병들의 사기도 부쩍 드높아졌다. 1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노래의 제목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의 제목 기억하나요? 그렇죠. 바로 안사람 의병가였습니다. 안사람 의병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안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부인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 바로 안사람 의병가예요. 2번, 글 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재우예요. 유니순은 마을 아낙네들에게 직접 노래를 가르쳤어 라고 했습니다. 자, 직접 노래를 가르쳤나요? 아니죠. 우리 담비를 통해서 노래를 가르쳤죠. 알맞지 않아요. 혜윤, 유니순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의병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어. 그랬나요? 네, 맞아요. 우리들도

카네처럼 의병운동에 나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가해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재우가 아니라 바로 혜윤이가 되는 거죠. 혜윤,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글 나에서 기억의 장면이 보여주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글로 돌아가서 우리 기억을 살펴보아야겠죠? 자, 글 나입니다. 기억이 어디 있나 보니까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점점점점 안 사람 의병가 노래 가사예요. 담비였다.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자,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자,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함께 따라 부르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대요? 노래는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노래로 사람들이 흩어졌던 마음이 한 데로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주는 효과? 그렇죠. 우리 의병의 수가 많음을 강조했나요? 아니죠. 노래의 정확한 가사를 알려주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의병운동이 실패했음을 암시하고 있나요? 아니요. 의병운동이 실패했다는 얘기 없었죠. 4번, 마을 아낙네들의 노래 솜씨를 자랑했나요? 아니에요. 노래 솜씨 자랑은 아니고요. 5번,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냈죠. 자,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우리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 함께 부르는 행동으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4번이에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참고하여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자, 볼게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 안 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 이것의 뜻은요.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등을 이야기한대요. 그럼 잔소리, 하소연, 혼잣말 중에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소연입니다. 하소연은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소연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 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하소연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정답 바로 2번 하소연입니다. 5번이에요. 글 가와 나에서 유니순이 추구하는 가치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1번 용기, 2번 정직, 3번 절약. 4번 유명세, 5번 애국심이에요. 자, 우리 유니스는요, 담비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안 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를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도 사내들처럼 의병운동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행동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혹시나 일본 사람들에게 들켰다면 아마 의병운동을 할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요. 또,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죠. 바로 애국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니순이 추구하는 가치, 알맞은 것두 가지는요. 1번 용기, 그리고 5번 애국심이죠. 1번, 5번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번부터 10번은 또 다른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은요. 바로 책 깎는 소년이라는 글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장호와 봉운이라는 이두 소년이 서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점과 같은 우리 서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글인데요. 이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봉운이는 서가에 남아있는 책들 수를 헤아린 후 작업장으로 갔다. 늦은 시간인데도 각수어른이 판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자, 판각은 그 글자를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각수어른, 조웅전이랑 심청전, 소대성전이 몇권 없구만요. 더 찍어야 할것 같더라. 알았다. 근데 아직까지 집에 안 갔냐? 늦었으니 어서 가거라. 각수어른의 말에 동훈이가 우물쭈물하며 눈치를 보았다. 각수어른이 무엇이냐는 듯 쳐다보았다. 저 어르신, 서포일 끝나고 난 뒤에 지가 여기 와서 일을 도와드려도 될랑가요? 서포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괜찮겠냐? 예, 걱정 없구만요. 봉은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각수어른이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을 했다. 봉은이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각수어른이 이런 표정으로 봉은이를 쳐다보았다. 자, 이번에는 글 나예요. 야단만

0: 잔뜩 맞을 거라 생각했던 봉은이는 뜻밖의 칭찬에 어안이 벙벙했다.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인께 앞으로도 오늘 그 맴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자, 맴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에요, 마음. 봉은이는 각수어른이 준 책판을 가슴에 안고 작업장을 나섰다. 그동안 수없이 책판에 글자 새기는 날을 꿈꿔왔다. 서포에서, 서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날의 서점입니다. 처음 책을 보고 각수어른을 만나 이를 배우면서도 감히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던 소중한 꿈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새긴 색반을 보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설렘보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가슴에 남았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자, 관련 있는 문제 볼게요. 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봉은이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각수어른이 이런 표정으로 봉은이를 쳐다보았다. 자, 우리 봉은이가 각수어른께 서포일이 끝난 다음에 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각수어른께 뭔가 일을 배우고 싶었나 봐요. 자, 그랬더니 각수어른은 어떤 표정으로 봉은이를 쳐다보셨을까요? 그러거라 하면서, 자, 놀란 표정? 아님 슬픈 표정? 흐뭇한 표정? 무서운 표정? 당황스러운 표정? 그렇죠. 바로 3번,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셨겠죠. 대견하잖아요. 7번, 봉은이가 처음으로 책판을 새기게 된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장르를 보고 따라했나요? 아니죠. 혼자 연습삼아 시도했나요? 아닙니다. 각수어른이 허락 없이 몰래 했습니까? 몰래 하지 않았죠? 다른 제자의 도움을 받아 연습한 것도 아니었어요. 5번, 각수어른의 허락을 받고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8번, 중요한 문제죠. 봉은이가 자신이 새긴 책판을 안고 작업장을 나서면서 느낀 감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란 표를 하래요. 자, 기쁨과 설렘, 무관심과 피로, 두려움과 책임감. 자,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글을 보니까, 자, 우리 책판을 보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대요. 오히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설렘보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가슴에 남았대요. 그러니까 3번, 두려움과 책임감이 알맞겠죠. 자, 마냥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아,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나 진짜 잘할 거야. 이런 책임감도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3번 정답 찾아주면 되겠죠. 9번, 이 글을 읽고 각수어른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먼저 성우예요. 각수어른은 느긋하고 게으른 사람이야. 자, 각수어른 느긋하고 게으른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알맞지 않아요. 윤지, 각수어른은 무뚝뚝하고 냉정한 장인이야. 자, 무뚝뚝하고 냉정하다? 자, 사실 그런 면만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은근히 우리 봉은이를 격려해주기도 하고 오, 잘했다. 이건 너 선물이다.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따뜻한 면모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설명은 알맞지 않고. 종원, 각수어른은 엄격하지만 제자를 아끼는 스승이야. 자, 엄격하시긴 해요. 이거 너 일 배우려면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엄격하시지만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원이의 설명이 알맞은 설명이죠. 그래서 종원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책 만드는 일에 대한 봉은이의 태도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봉은이의 태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봉은이는 책 만드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소중하지 않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봉은이는요, 책 만드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책 만드는 일을 소중하게 하게 생각하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한다. 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봉은이가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관찰해서 썼다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깔끔하게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의 정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단원 평가 문제 10문제를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웠나요? 네,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핵심 정리 내용을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문제풀이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바로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단단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그 정답은 선생님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두지 않고요. 선생님 통톡에다가 올려두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정답을 어디에? 바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 국어 1단원 1회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단원평가 1단원 2회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1: 공부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니 지진탐정반으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와, 여러분, 우리 벌써 8단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우리 그림자 인형극에 대해서 알아봤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야기를 그림자 인형극으로 만나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요, 의좋은 형제라는 작품을 만나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면요, 바로 인형극이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인형극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활동 교과서 있죠? 국어 활동의 내용을 알아보는 국어 활동 학습하기 내용도 만나볼 거예요. 어때요? 재미있겠죠?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형극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의좋은 형제 이야기 우리 인형극으로 감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볼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감상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림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옛날 옛날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의좋은 형제라는 건요, 사이가 좋은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두 형제는요, 농사를 함께 짓고 있었어요. 자, 이제 농사를 잘 지은 다음, 가을에 벼를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벼는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밥 먹는 쌀 있죠, 쌀. 네, 이 쌀을 벽쌀로 만들기 전에 이 껍질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벼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벼를 베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 그러니까 아우가 함께 벼를 막 베고 있었어요. 자, 벼를 베고 나니까, 이제 나누어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이 벼단을 둘로 나누어서 반씩 갖기로 합니다. 벼단을 쌓아 놓은 거죠.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형님네는 식구도 많은데 왠지 형님네가 좀더 볕단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형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우 혹시 이 볕단이 더 많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래서 형은 그리고 아우는 이런 결심을 해요. 아, 그래. 내 볕단을 형에게, 아우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밤에 몰래 다가가서 내 볕단을 형에게, 그리고 형은 자신의 볕단을 아우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몰래 말이죠. 그 다음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형도 아우도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어젯밤에 분명히 내 볕단을 옮겨다 놓았는데, 아니, 내 볕단이 줄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이상한데? 다시 밤이 되었어요. 아, 아우는 다시 한번 내 벼단을 형에게 옮겨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형도 역시 자신의 벼단을 아우에게 옮겨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때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누군가? 거기 누군가요?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형, 그리고 아우인 거예요. 이렇게 밤에 서로를 마주치게 되고요. 아, 그래서 내 볕단이 줄어들지 않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형과 아우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정말 예쁘죠? 여러분들도 형제와, 그리고 자매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네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의좋은 형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인형극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 인물들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말과 행동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넘어가서 형과 아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글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형극 또는 연극에는요.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보면요.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들을 찾게 될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은요, 여기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1번 글입니다. 아우에게 벼 베는 법을 알려주는 형. 그러니까 여러분 벼 있죠? 이 곡식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둘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우, 즉 동생이죠? 이제 이 벼를 잘 베면 되지요? 그랬더니 형이, 그래, 올해도 농사가 잘 됐구나. 다치지 않도록 해라. 아우가 그러더니, 예. 그리고 낫을 찾아요. 여러분, 낫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벼를 벨때 사용하는 농기구예요. 굉장히 날카롭고요, 약간 우리 한글 기역자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 낫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잘 되게 생겼다. 그 다음, 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벼를 베면서, 으차! 이렇게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아오예요. 자, 벼를 베려 애쓰며, 으잇! 하면서 벼를 베려고 애를 써요. 으라차차! 자, 행동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번엔 형이 이렇게 말해요. 허, 뭐 하는 거야?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 낫을, 밑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야지. 그랬더니 아우가 아하, 밑동에 대고요. 그러니까 이 벼의 아랫부분에 대고요. 어디? 벼를 쓱 베면서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우에게 벼 베는 법을 알려주는 형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에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형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형의 말을 통해서, 뭔가 답답해하는 그런 느낌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자, 다음, 우리 글 2도 만나볼게요. 어리둥절한 형제.

뭔가 이상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당황해하며 뭔가 당황해하는 그런 표정을 짓겠죠? 또는 어떤 행동을 하겠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긁는다던가 머리를 긁는다던가 나 아무 일 없다. 그랬더니 아우는 이상하다. 내가 볕단을 갖다 두렸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형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가 분명히 볕단들을 옮겨갔는데? 그리고 아우가 이상하다. 내가 볕단을 갖다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 아, 형제들이 뭔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형극을 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잠시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인물의 행동, 그리고 말에 집중하면서 알아보았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인형극을 보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요. 우리가 인형극 공부할 때 말고 평소에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보면 인물의 마음을 알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 나서 나라면 어땠을지 상상까지 해보는 것이 인물의 마음을 제대로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해 보았다면 어떤 활동을 할수 있냐면요. 바로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형극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이 의좋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형 또는 아우가 되겠죠. 둘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을 떠올리고요. 그 인물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도 좋고요. 또는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지 까닭을 떠올려서 함께 써주면 편지 쓰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편지를 써서 직접 그 인물에게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거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관련 있는 문제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우리 17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글 1에서 형은 아우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쓰세요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 글 1에서 형이 아우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자, 어떤 걸 알려줬냐면요. 아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 낫을 밑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야지. 자, 어떤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벼 베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답에는 벼, 베는 법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생각하면서 꼭 써줘야 하는 거 알겠죠? 벼를 베는 방법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글 2에서 형과 아우가 서로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1번 옷, 2번 떡, 3번 과일, 4번 가방, 5번 볕. 자, 여러분, 우리 글 2에서 형이 무엇을 옮겨갔다고 했죠? 그래요. 분명히 볕단들을 옮겨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아우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이상하다. 내가 볕단을 갖다 드렸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과 아우가 서로에게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볕단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죠. 그런데 선생님, 볕단이 대체 뭔가요? 자, 볕단은요, 벼를 베어서 묶은 단을 말하는 거예요. 벼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이런 곡식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알맹이 있죠? 자, 이 우리 나달 하나를 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 벼에 쌀알, 이 껍데기를 벗겨요.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하얀 알맹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쌀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볕단이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이 벼를요. 아주 많이 베어요. 그래서 하나를 묶어 놓은 단을 우리가 벼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벼단.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1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 2에서 형이 어리둥절해한 까닭으로 알맹이

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어리둥절해 하다라는 건요,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우리가 어리둥절해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이 어리둥절해 하는 부분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갸우뚱하며, 어허, 내가 분명히 볕단대로 옮겨갔는데? 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어리둥절해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자, 1번 볼게요. 아우에게 볕단을 가져다 준다고 한 것을 깜빡 잊어서.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가져다 주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해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볕단은 몰래 옮겨다 준 거예요. 자, 2번. 아우에게 볕단을 가져다 주었는데 볕단이 그대로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리둥절해 한 거죠. 지난밤에 분명히 옮겨놔 놨는데, 왜 양이 그대로지? 왜 줄지 않았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여긴 거예요. 정답은 두 번째 2번이 되겠죠. 2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글 1과 2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재미있는 부분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인형극을 보고 또는 글을 읽고 나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보라 라고 하면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친구들마다 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다면 그것을 골라서 써주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 어디에 있었나요? 네, 선생님은요. 서로에게 볕단을 가져다 줬는데 서로가 이렇게 볕단을 나눠줬다는 것을 모르고 아침에 어리둥절해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예시 답안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서로에게 볕단을 가져다 준 것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는 형과 아우의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장면인지 쓴 다음 그 부분이 재미있었다, 재미있게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은 답이 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인형극으로 이야기를 만나보니까 조금 더 생생하고 재미있지 않았나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국어 활동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면서 국어 활동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와 이야기를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자, 이 내용도 만나보았죠. 시를 낭송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시속 인물들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어때요?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 시를 낭송하고 나서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좋겠죠. 알맞은 것이니까 동그라미 표해줍니다. 2번이에요. 시의 장면을 상상하거나 또는 시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한다. 어때요? 시의 장면 상상하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 그렇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훨씬 더 좋겠죠. 시속 인물의 마음이 짐작되니까, 나의 생각도, 느낌도 더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맞은 것, 동그라미 해주는 거죠. 3번,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느낌을 말한다. 자,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재미있지 않은 부분도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느낌 같은 것들 함께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맞지 않죠? 가위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이에요. 은혜 갚은 개구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자, 은혜 갚은 개구리라는 이야기 한번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야기 읽고 여러분 생각, 느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은혜 갚은 개구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서 헤엄치고 있는 올챙이 몇 마리를 보았어. 가만 보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올챙이가 다 죽게 생겼네. 저런, 딱하기도 하지. 할아버지는 올챙이들을 곱게 떠서 근처 연못에 옮겨주었어. 그러고는 오가다가 올챙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지켜보며 흐뭇했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어느 날집 밖에서 개굴개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가보니 예전에 연못으로 옮겨준 올챙이들이 커서 개구리가 된 거야. 그 개구리들은 할아버지 앞에

냄비 하나를 놓고 가버리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냄비에 쌀 한 주먹을 넣고 물을 부어 밥을 했어. 그런데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냄비 안에 흰밥이 가득한 거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 요술냄비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때부터 밥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았대. 그뿐인가?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집으로 찾아와 배불리 먹게 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가 거의 죽을 뻔한 이 올챙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올챙이들이 나중에 개구리가 되어서 아주 신기한 요술 냄비를 선물로 한 거죠. 선물로 준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요술 냄비가 있어서 아주 적은 양의 쌀로도 많은 밥을 지을 수 있었대요. 와, 저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관련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은혜 갚은 개구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를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보래요. 자, 이 친구들 은지, 민우 중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잘 말한 친구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은지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좋아하나 봐.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죠. 그 다음 민우는 어때요? 은혜를 갚으려고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온 개구리들의 행동이 멋지다고 생각해. 그래요. 우리 은혜를 갚으려는 이 개구리들의 행동 정말 멋지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했으니까 민우에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자, 은혜 갚은 개구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뭐 할아버지가 올챙이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어 나타나서 이 요술냄비를 가져다 드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요술냄비 안에서 밥이 점점 많아져서 가득 차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장면을 하나를 고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써보는데요. 뭐 이 부분이 재미있다, 또는 뭐 뿌듯할 것 같다, 아니면 이 개구리들의 행동이 뭐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올챙이를 구해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자, 그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 작은 생명도 소중히 아끼는 할아버지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억에 남는 장면을 잘 적어주면 모두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설명 중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의 가위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가위표 해보는 거예요. 1번, 시를 읽을 때 시의 장면을 떠올리며 읽습니다. 자, 시를 읽을 때 시의 장면 떠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떠올리지 말고 그냥 글자만 읽을까요? 네, 시의 장면 떠올려야겠죠. 시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알맞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해주는 거죠. 2번, 시를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습니다. 자,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안 읽고 싶은 부분은 안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면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잘 집중해서 읽어줘야 하는 거예요.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죠. 인형극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입니다. 자, 인형극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고 밑줄 그은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는 마음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면 놀람, 두려움, 답답함, 기쁨, 슬픔이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한번 골라서 써보는 거예요. 먼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림자 인형극에 있는 내용이죠. 또리와 순이가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순이도 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순이가 오빠, 저기 동아줄이 내려오고 있어. 그랬더니 또리가 우와, 정말 순이야, 꽉 잡아. 자,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오고 있어요. 호랑이한테 거의 잡아먹힐 뻔했는데 이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왔으니까 또리하고 순이는 이제 이 동아줄만 잡으면 호랑이를 피할 수 있게 됐잖아요. 자, 정말 순이야, 꽉 잡아. 또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우와, 정말 놀랐어요. 놀랐지만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쁜 마음이 더 가깝겠죠. 기쁘면서도 놀라웠다. 가장 어울리는 것은 기쁨이겠죠. 또리의 마음, 기쁨. 왜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쁨.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이번에는요, 의좋은 형제의 내용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보이죠? 형과 아우가 몰래 볕단을 나르다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아우가 이렇게 말해요. 아, 좀 비켜주시오. 형이, 어허, 먼저 비켜요. 자,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서 서로를 못 알아보고 있었죠? 아우가 볕단을 내려놓으면서, 아니, 거 대체. 형이, 누군데? 그때 형과 아우가 서로 마주보고 놀랐어요. 아니, 너? 자, 어둠 속에서 누군지 몰랐는데, 볕단을 지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아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형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너? 하면서 놀랐겠죠. 놀람이죠, 놀람. 형의 마음, 놀람.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인물의 마음 잘 짐작해 볼수 있겠죠? 확인 문제예요. 다음 설명 가운데에서 알맞은 곳에 모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1번. 인형극을 볼 때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피며 감상합니다. 어때요? 그렇죠.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피며 감상을 하면 인물의 마음도 잘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알맞은 것이니까 동그라미표. 2번. 인형극 속의 인물의 경험과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경험을 비슷한 것을 떠올리면 인물의 마음 쉽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맞더라. 동그라미 두개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글 가와 나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쓴 글에 동그라미표를 해봅시다. 가와 나 읽어볼게요. 먼저 가예요. 해와 달이 된 온누이에서 또리가 호랑이를 따돌리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호랑이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냐고 물었을 때 또리는 기름을 바르면 된다고 둘러대었다. 기름을 바른 호랑이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이 우스웠다. 나도 위험한 순간에 또리처럼 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어때요? 이야기를 우리 인형극을 보고 나서 내가 느꼈던 것, 느낌 잘 표현했죠?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도 잘 표현했죠? 그러니까 잘 드러나게 쓴 글이에요. 나 볼게요. 의좋은 형제에는 형과 아우가 등장한다. 형과 아우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아우는 벼베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형은 아우에게 벼베는 법을 알려주었다. 자, 어때요? 생각이나 느낌 드러났나요? 아니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인형극에서 있었던 내용을 짧게 줄여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느낌 없으니까 동그라미는 가에다가 해주면 되겠고요. 자, 해와 달이 된 온누이와 의좋은 형제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인형극 하나 골라보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서 어떤 점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서 써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의좋은 형제를 골랐어요. 자, 의좋은 형제를 골랐고, 형과 아우가 서로의 집에 몰래 볕단을 가져다 놓으러 가다가 만나는 장면이 인상 깊다라고 써보았어요. 어때요? 둘이 서로 마주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형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몰래 볕단을 가져다 놓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나도 의좋은 형제의 형처럼 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느낌 같은 것들을 함께 써주면 아주 좋은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잘 적어보세요. 이번에는 마지막 확인 문제예요. 다음 설명 가운데에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를 하세요.

0: 인형극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쓸 때는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생각을 쓸때 생각이나 느낌 잘 드러나야겠죠? 알맞아요. 2번, 인형극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쓸 때는 인형극의 줄거리만 정확하게 써야 할까요? 아니죠. 줄거리,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느낌까지 적어야겠죠. 알맞지 않으니까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활동 내용까지 정리해 보았어요. 어때요? 재미있었죠? 여러분들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의좋은 형제 인형극에서 형과 아우가 서로의 집에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무엇인지 알수 있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하고요. 오늘 두 번째 중단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1단원의 제목을 보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죠.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은요.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공부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중단원은 그렇죠. 민주화와 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민주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민주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민주화. 자, 민주화라는 것은요, 민주주의가 넓고 깊게 자리 잡는 과정을 민주화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하죠. 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는 우리 과거의 시민들이 열심히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 세 가지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세 가지의 민주화 운동 공부할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원인. 자,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과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결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배경, 과정, 결과. 그래서 선생님이 이세 가지의 민주화 운동 설명할 때 배경, 과정, 결과 순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엮어서 이해를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 출발해 볼게요. 먼저 4.19 혁명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19 혁명은요, 1960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가 1948년에 남한만의 정부를 세웠잖아요. 자, 그때의 초대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19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배경을 한번 볼게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이어가던 이승만 정부가 자,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요, 이승만 정부가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헌법을 바꾸면서 장기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자, 헌법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이 헌법을 개정했대요. 헌법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때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 간선제였거든요. 자, 간선제는요,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선거 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이게 간선제예요. 자,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요, 이 간선제의 선출 방법을 직선제로 바꿉니다. 직선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럼 선생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으니까 엄청 좋은 거네요. 국민들한테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때 이승만 정부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까닭은요, 또다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선거 인단들이 이승만을 지지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대통령을 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법을 바꿨냐면, 초대 대통령의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의 하나요. 대통령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계속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바꾼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 장기 독재를 이어갔어요. 자,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60년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3월 15일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이때는요, 이승만이 이미 세 번의 대통령을 하고, 네 번째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 출마한 선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3월 15일에 있었던 이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4.19 혁명의 원인,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한 것을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겼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3.15 부정선거의 모습, 일단 유권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권자들을 3명 또는 5명씩 조를 짜서 특정 후보, 그러니까 이승만이 속한 당이겠죠. 자유당에게 투표하도록 합니다. 왜 3명, 5명씩 조를 짜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라고 그런 겁니다. 조를 짜줘서 투표하러 같이 가요. 그래서 누가 이승만이 속한 당을 찍지 않는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 부정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였고요. 또 투표함을 바꾸거나 투표한 용지를 태워 없앴어요. 자, 이것은 상대방 후보에 관한 투표 용지를 태워서 없앴겠죠? 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시민들이 이거 선거 무효다 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과정 볼게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막 열립니다. 근데 마산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시위가 막 열리고 있는데 이때에 김주열이라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이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이 시신이 발견된 날이 4월 11일이었어요.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시위가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전국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화 운동을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과 어땠을까요? 이승만은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국민들의 승리였죠.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 자, 다시 하라, 선거 다시 하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이때는요,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초등학생들이 막 시위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총부리. 이 총의 앞부분을 총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시위하고 있고, 자,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게 4.19 혁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어요. 자, 그럼 새롭게 정부를 꾸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부가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장면 정부. 자, 장면은요, 국무총리 이름이에요. 자, 이때에는요, 이제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권한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장면 정부라고 해요. 자, 장면은 국무총리 이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면 정부가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막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 1961년에, 자, 지금 이게 1960년에 있었던 일이죠? 1960년. 자, 그런데 1961년에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읽어볼게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요. 1961년에 군사정변을 일으켰어요. 자, 5월 16일에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5.16 군사정변이라고 해요. 이 정변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큰 변동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권을 박정희가 잡았습니다. 자,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장발 단속과 복장 검사 등을 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억압했습니다. 자, 장발 단속이 뭐냐면 긴 머리카락을 단속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머리카락 기를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복장 검사. 여자들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검사한 겁니다. 짧은 치마 입을 수 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서 독재 정치를 펼쳐 나갔죠. 자, 약 18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이 독재에 반대하며 저항을 했는데, 그러던 중 박정희는 부하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부하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요. 자, 이게 1979년이 되겠습니다. 1979년 10월이에요. 부하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자, 이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이제 다른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데요. 자, 비상계엄은 이따 선생님이 자세히 말을 해줄게요.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1979년 12월에 이번에는 전두환이요, 젊은 군인 세력들을 데리고 또다시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부터 볼게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되겠는데요. 자, 배경을 보면 4.19 혁명 이후 5.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가 독재 정치를 펼치다 사망했다라고 했죠. 자, 이게 1979년 10월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해 12월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는요, 젊은 군인 세력을 신군부라고 합니다. 자, 정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또다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이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계엄령이 무엇일까요? 자, 계엄령이라는 것은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이게 계엄령이거든요.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계엄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계엄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제주도까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냥 제주도만 빠졌다가 들어간 건데, 왜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되나요?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게 계엄령이요, 전국이냐, 부분이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전국으로 확대하는 순간, 이게 전두환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거는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고,

대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자, 휴교령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교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겠죠. 자, 그런데 1980년 5월 18일에 전남대학교로 들어가려는 학생들과 경찰들 간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경찰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 현재는 광주광역시거든요. 자,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어떻게 했냐면 계엄군 있죠? 군대를 광주로 보냈습니다. 계엄군을 광주로 보내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자, 이에 시민들이요, 항복할게요. 이게 아니라 시민들도 시민들만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어요. 시민군을 만들어서 대항합니다. 계엄군에 맞섭니다. 자, 이게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결과 볼게요. 자, 결과는요, 계엄군이요, 시민군을 강제로 진압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친 사람도 수천 명이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수백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5.18 민주화운동은요, 후에 세계 여러 나라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민주화운동을 보고, 우리도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자,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요, 광주에 이렇게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조직된 시민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광주 시민들은요,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을 조직해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주 시민들이요, 굉장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자, 공동체 정신이 뭐예요?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공동체 정신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은 서로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식량도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시민들이 서로서로에게 헌혈을 해줬습니다. 자, 이때 왜 헌혈을 해주었냐면 광주가 사실상 고립이 되었어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이 광주로 들어가는 길목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었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쉽게 광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군은 싸워서 다쳐요. 헌혈이 필요한 상황인데 피를 구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헌혈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헌혈이 쉬웠겠어요? 공동체 정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모습,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광주 시민들, 공동체 정신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그 결과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결과를 가지고 온건4.19 혁명이죠? 계엄군에 의해 많은 시민이 희생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우리 친구들 계엄군 나오면 항상 5.18 민주화 운동 생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전두환 정부가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세 번째 민주화 운동이죠. 6월 민주항쟁 공부합니다. 이것은 1987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 되겠는데요.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자,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시작이 되었죠. 배경, 전두환 정부가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자, 언론을 통제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는 방영이 될수 없었다라는 거죠. 언론을 다 통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들을 탄압했죠. 자, 이렇게 독재 정치를 이어가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학생, 서울대학교 대학생인데 박종철이요.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1987년 1월이에요. 1월.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은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요. 과정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책임자 처벌과, 그러니까 무슨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거예요? 박종철 경찰 고문 사망 사건 책임자를 처벌해라. 자,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는

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 직선제 실시. 대통령 직선제는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것이 대통령 직선제예요. 자, 이때에는 지금 전두환 정부 때에는요,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간선제였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이제 뽑는 거죠. 자, 그런데 전두환의 대통령 임기가 1988년 2월에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해에 전두환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전해인 1987년에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뽑지? 이것은 정말로 큰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당연히 직선제의 방법을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6월 민주항쟁을 생각할 때 항상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이한열이라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이한열이 최루탄, 화학 무기입니다. 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시민들은 이제 더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그럼 6월 민주항쟁의 결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결과. 정부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는요, 여당 대통령 후보를 통해, 자, 여당은 권력을 잡고 있는 당이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다, 대통령이 속한 당이 여당이겠죠?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는 노태우였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를 통해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6월 29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29 민주화 선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겠다. 이제 국민들이 투표로 뽑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대를 시행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사진을 좀 볼게요. 박종철을 추모하는 학생들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 된 박종철 경찰 고문 사망 사건. 자,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 자, 직선제로 민주정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시민들. 너무 기뻐서 오늘 기쁜 날 차값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친구들, 선생님이랑 6.29 민주화 선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자, 6.29 민주화 선언은요, 1987년 6월 29일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 발표한 선언이에요. 자, 여기에는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인권 보장, 지방자치제 시행, 언론 자유 보장,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은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거예요.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가 대통령 직선제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요,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국민의 관심과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죠. 자, 이 대통령 직선제는 박정희 정부 때 폐지가 되었죠. 자, 우리 아까 3.15 부정선거 그때 직선제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박정희 정부 때 폐지가 되었다가 1987년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으로 다시 실행이 되면서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지요. 자, 이게 대통령 직선제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6.29 민주화 선언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민주항쟁 이후 달라진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했죠?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어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대통령 직선제. 자,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요,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지역 중

0: 국민들이 해결하겠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자, 지금 주민회의를 하고 있죠? 자,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이 되었어요. 실은 이 지방자치제는요, 이승만 정부 때 지방자치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지방자치제는 오늘날과 같은 지방자치제는 아니었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지방자치제가 있었는데요. 6월 민주항쟁 이후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지방자치제는 시행이 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시민단체라는 것은요,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뭐 환경보호 시민단체도 있겠고 여성 인권신장 시민단체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치적 자유가 보장이 된 거죠. 참여의 자유. 자, 그리고 자유로운 정치를 참여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정치 참여.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자유롭게 오늘날에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서명운동이에요. 서명운동. 자, 어떤 정책에 있어서 내가 이 정책을 동의한다. 자, 그러면 내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 적는 서명운동입니다. 서명운동은요, 조용한 방법이지만 정말 강력한 정치 참여 방법이에요. 자, 이 정책을 동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천만 명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정치 참여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누리집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고 있지요. 자, 이런 것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다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을 알아보면서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에는요, 시민들이 정말 다양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당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어요.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요. 그런 정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수 있고요. 1인 시위, 혼자서 하는 시위. 이렇게 1인 시위도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서명운동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에 동의하면 내 이름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서명운동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미디어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종이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캠페인은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동아리 있다면 캠페인 활동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캠페인이라고 하죠. 자, 이런 캠페인 활동도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청회 참석. 자, 공청회. 자, 이 공이요, 공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은 듣는다. 회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듣는 모임인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정말 이 정책을 실행해도 될까? 자, 그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정책인가요? 자,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청회입니다. 자, 그리고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요즘엔 SNS에 나의 정치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죠?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의견 올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이제 민주화 운동 알아보고,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정치 참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6월 민주항쟁 이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무엇이 시행되었죠?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접 선출입니다.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민주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할게요. 자, 국가가 지역의 모든 일을 해결하나요? 아니요. 지역의 일은 지역이, 지방자치제 아니죠. 자, 2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 시민단체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친구들, 오늘 공부 재미있었나요?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공부했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 대표를 통해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아,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
0: 와.
1: 한번 가면은 진짜
0: Yes.
1: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1: 맞아요.
0: 안에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0: 네.
1: 햇빛을 세게 받으면
0: 네.
1: 살짝 흐려져요.
0: 아,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건가요?
1: 달라요, 달라요.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0: 아,
1: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우,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Three weeks,
2: Three
1: I,
2: weeks.
1: I, I, 3 weeks later, sunshine.
2: Late.
1: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0: Don't jinx it.
1: 응?
0: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징스?
0: Don't jinx it.
1: 응.
0: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0: Look, the clouds.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0: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라고.
0: You like the clouds? You don't
1: No,
0: like the
1: no, no.
0: clouds? Boo.
1: No, no.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그, 탁, 탁, 바, laundry.
0: Are you
1: Laundry
0: gonna
1: outside.
0: hang out the laundry?
1: Yeah. Sunshine.
0: Don't blame me
1: 응?
0: if it pours again.
1: 아, 정말?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주 저주를 퍼붓네.
2: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1: 아, 그러시던가요?
2: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 그죠.
2: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1: 네.
2: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See ya.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될
2: 너무
1: 것
2: 기분
1: 같아요.
2: 좋으니까.
1: 예. The sun is after 3 weeks. 3주가 후에. 예,
2: 왜?
1: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응. 그러면은 예, 다시 났네. Sun is
2: 써니 어디 갔었잖아요.
1: 그죠?
2: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2: 모든 거 노래와 관련이 있네요.
1: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2: 오케이. 알라이트.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1: 와우.
2: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1: 네.
2: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하도 많이
1: 알죠.
2: 봤을 거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1: 후에요.
2: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Right? Okay.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After 6 months.
2: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1: After 10
2: there you
1: years.
2: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1: Yes.
2: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1: We met after 6 months.
2: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1: He's back after 몇이요?
2: 10년? 10년?
1: Ten years.
2: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1: 네.
2: Yes? 자, 낭독해 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1: We met after 6 months.
2: He is back after 10 years.
1: He is back after 10 years.
2: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1: 네.
2: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그러니까
1: 그죠.
2: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2: 상대방이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다
1: 아,
2: 씻기잖아. 이런 거
1: 그죠,
2: 있죠.
1: 그죠.
2: 네.
1: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2: 맞아요.
1: 너무 그렇게 뭔가 막
2: 네.
1: 촐랑촐랑하면요.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2: 아니요. 이상하게
1: 달아나더라고요.
2: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1: 오!
2: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1: 맞아요.
2: 하지 마. 이렇게 돼요.
1: 그러면 상대방이
2: 어?
1: 골을 넣더라고요.
2: 그렇죠.
1: 예.
2: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Don't jinx it.
2: Okay.
1: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are forming again. forming은 저건데요.
2: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게?
1: Cleansing form.
2: 아, 그거는 foam이고요.
1: 아,
2: 네,
1: form이에요.
2: 그렇습니다.
1: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거 처음 봐요. 예.
2: 오케이.
1: 그러면
2: 일단 구름이
1: 구름이니까.
2: 없네요.

0: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Alright, so 구름이 낀 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1: 네.
0: Okay.
1: Go ahead. Cloudy.
0: That's right. 정답?
1: Yes.
0: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1: 예.
0: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1: Form. 끼다겠네요.
0: 끼다겠네요.
1: 예, 끼다.
0: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1: 아~
0: form, right?
1: Form,
0: yes.
1: Yeah.
0: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So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sense?
1: 아, 이게 platform 할 때 왠지 form?
0: Platform, yes, yes, yes.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1: 예.
0: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얘는 it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1: 네.
0: 그냥 jinx it 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히려 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1: Don't.
0: 이걸 쓸 확률이 거의
1: yes.
0: 99%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inx it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나
0: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 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때요?
1: I don't want.
0: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1: jinx it.
0: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느낌.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 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는
0: 맞아요.
1: 명사화해서.
0: That's right.
1: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0: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1: 오, nice. 제가 하나 드렸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0: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1: 네.
0: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jinx it은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1: 네네.
0: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 보면
1: 네.
0: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거 하지 마.
0: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jinx it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1: 네.
0: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야, 너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 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1: Expect.
0: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1: So much.
0: 더 부정적인 느낌.
1: Too much.
0: Too much.
1: Yes.
0: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1: Don't expect too much.
0: 그래, hey, don't expect too much,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 문 열지 마. 뭐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1: 예.
0: 괴물이 있어요. So 그 문 열지 마.
1: Don't open the door.
0: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1: 네.
0: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y, don't expect too much.
1: Don't expect too much.
0: Hey, don't open the door.
1: Don't open the door.
0: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1: 형용사.
0: That's right.
1: 예.
0: 형용사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거 제가 몇 번째 해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1: 욕심.
0: 아, 몰라. 네. 자, greedy.
1: 아, greedy.
0: Right? 그러면, 욕심내지 마.
1: Don't be greedy.
0: 그렇죠.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1: Yes.
0: So, 얘는 욕심을 내는, greedy. 욕심이 있는.
1: Yes.
0: Okay?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1: Don't
0: 사용한 거죠.
1: Greedy.
0: 그렇죠.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1: 네.
0: 인위적인 거.
1: 네.
0: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1: 예.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1: Don't be greedy.
0: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0: forming again.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네, 자 다음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1: 그럼.
0: 교훈을 얻은 거예요.
1: 그렇죠. Uh-huh.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에. 오랜만에 해가 딱 또 여기 기회다.
1: 무조건이죠.
0: 무조건 밖에다. 에.
1: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0: 아,
1: 조심해야 되거든요.
0: 네.
1: I am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Uh-huh.
1: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Okay.
1: 네. 나는
0: 밖에
1: 빨래를
0: 런드리를
1: 널 거야.
0: 어,
1: 널다.
0: 널다.
1: 널다.
0: 이 널다.
1: 널다. 이렇게
0: 영어가 더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1: 그렇죠.
0: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1: 펼치는 거.
0: 펼치는 거요?
1: 예, 예.
0: 바닥에요?
1: 아니요. 그러면은, 건조대.
0: 어, 뭔가
1: 예, 걸단가 보다.
0: 어.
1: 아, 행이다. 행. I am
0: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1: Yes, hanging. 아, 그치, B-I-N-G.
0: Okay,
1: I'm
0: hanging.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오. 이거 진짜 이거
0: okay.
1: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지금.
0: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 아.
0: 자,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와, 이 뭐 맞았다.
0: Perfect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1: 와.
0: 괜찮아요. 자, 그래서 행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1: 거는 거요.
0: 거는
1: 걸다.
0: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써요. 뭐 너는 거든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이병적하진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1: 네?
0: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 때 H-A-N-G잖아요.
1: 네.
0: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1: 어, 이거 했었잖아요.
0: 어.
1: Hang, hung, hung.
0: 오!
1: 우후!
0: Nice.
1: Yeah.
0: Hang, hung, hung.
1: Uh-huh.
0: 자, 한번 써볼까요?
1: 네.
0: 스펠링을 한번 써볼게요.
1: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칸이 많죠?
0: 이거는 그냥 밑줄인 것뿐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예, 헷갈렸어요.
0: Yeah.
1: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두시네요, 선생님.
0: 아, 이제는 조금
1: 예.
0: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Hang, hung, hung.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Ha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어쩔 때는 행의 과거가 행드가 있습니다. ED.
1: 같은 의미인데요?
0: 의미가 달라요.
1: 아,
0: 그래서
1: 그쵸?
0: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1: 네.
0: 자,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1: 빨래.
0: 그렇죠, 빨래예요. 세탁물, 빨래. 네.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U-A-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1: 어.
0: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어는 아니지만 입모양을 O보다는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1: laundry.
0: Mm-hmm.
1: laundry.
0: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Mm-hmm.
0: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1: 오.
0: 어디서 끊어줬어요?
1: outside 다음이요.
0: No matter what.
1: 예.
0: 이거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이거 너무 익숙한데요?
0: No matter what.
1: 예.
0: No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뭐가 됐든,
0: 막 맞아.
1: 이런 느낌?
0: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1: 예.
0: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1: 예.
0: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1: 오.
0: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1: 무조건.
0: 바로 그렇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이 되겠습니다.
1: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no matter no matter what 짜라짜라짜라짠짠짠 이렇게
0: 그렇게 하나요?
1: 아니요.
0: 아 그렇군요. 아니요.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1: 예.
0: 그거 하나 내도 될 것 같은데
1: 예,
0: 오케이. So no matter, no matter what
1: 예.
0: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볼게요. 나 간다고 I am
1: I am going.
0: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가. 나 무조건 간다.
1: I'm going no matter what.
0: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1: Yes.
0: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네.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조건 떠나야만 해.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 Yeah.
0: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1: I'm going no matter what.
0: All 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All 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어, no matter what 계속 생각나서 큰일 납니다.
1: 그렇죠?
0: 네.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1: 오.
0: 너 지금 징스한 것 같아.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이죠.
1: 네.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Mm-hmm.
1: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 붓는 건데요.
0: 오.
1: 날씨니까 또 이시 나왔나 봐요.
0: 예,
1: 쏟아 다시 쏟아 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0: 날 뭐하지 말라요?
1: 탓하는 거예요.
0: 그게 영어로 뭘까요?
1: 탓하다. 나를 미워하지 마러 갈게요.
0: 오.
1: 예, 그것도 말 되잖아요.
0: 괜찮아 이게요? 괜찮아
1: 이게요? 내가 경고했어. Don't hate me. Yeah.
0: 오케이. Don't hate me.
1: 나 미워하지 마.
0: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1: 네.
0: 나 싫어하지 마라. 그게 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1: 네.
0: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1: 아마
0: 보면은 아, 맞다, 맞다 이럴 거예요.
1: 어?
0: 바로
1: 아!
0: Blame.
1: 알죠, 알죠.
0: Alright, so
1: 예.
0: B-L-A-M-E, blame이라는 동사. 이거는 뭐 사전을 찾으면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1: 네.
0: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1: 네.
0: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은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1: pours again.
0: Again.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이렇게 쏟아 붓는 건데요.
0: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쵸?
1: 예.
0: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 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1: 아~
0: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1: 예.
0: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oh,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1: 아.
0: 이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Don't blame me
1: 음?
0: if it pours again. 어피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 예.
0: 문제 없어요, 실제로.
1: 네.
0: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1: 뭐뭐 한다면.
0: 그렇죠. 뭐뭐 한다면.
1: 네.
0: 비가 온다면 나를 블레임 하지 마.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조금 뭔가.
0: 비가 네. 오면 날 뭐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1: 에이.
0: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에이.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1: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에이.
0: 맞아요.
1: 에이.
0: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1: 예.
0: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 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가 뭐뭐 할지라도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1: 빼고.
0: 거다.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평소음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1: 뭐라도
0: 막 pours 하더라도
1: yes. oh,
0: don't blame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1: 네.
0: 원래 해석했는데
1: 네.
0: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할지라도 하더라도
1: 네.
0: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1: 지더라도
0: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Let me just show you.
1: Yeah.
0: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 마.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1: 네.
0: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0: 라도 sad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1: 그럼요.
0: Alright, 읽어볼게요.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Very nice.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1: Oh,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Yes,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1: 네.
0: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1: We met.
0: 6개월 후에.
1: After 6 months.
0: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He is
1: back.
0: Alright. 10년 후에.
1: After 10 years.
0: Beautiful. Mm-hmm.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1: Finally.
0: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1: The sun is back.
0: 3주 후에.
1: After 3 weeks.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No matter what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1: I'm going no matter what.
0: Alright.
1: Yes.
0: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1: I'm hanging outside.
0: Hanging?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0: 자, 무슨 일 있어도요.
1: No matter what.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Yes.
1: Wow.
0: Good job, you guys.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나 학교 가고, 학교 가서.

0: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1: There
0: study.
1: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무조건 그걸 끝내자. 만드시면
0: 오호.
1: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시의 화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상황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로그인합니다. 자, 한 친구가 귀신의 집에 갔어요. 놀이공원 가서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두 번째는 귀신이 갑자기 쑥 나타났어. 이 친구 어때요? 기겁하고 놀라겠죠? 공포 스릴러가 따로 없어요. 갑작스럽게, 물론 더 무서웠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귀신이 나타났다 치고, 이 무서운 귀신을 보고 아주 기겁을 하면서 나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가는 입장일 겁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 이 장면은 공포 스릴러가 따로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장면 볼까요? 반면, 이제 요거 볼게요. 이 귀신 분장을 한 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보면,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어. 어우,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고함 치면서 그냥 도망만 가면 되지. 발로 차고 그래. 막 그러면서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힘든 점을 하소연하고 그러겠죠. 막 피곤에 젖은 이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알바생으로 바뀌었을 때는 아주 짠내 나는 직장인 스토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공포물이 되느냐, 짠내 나는 직장인 시트콤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의 화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텐데, 시의 화자에 따라서도 이렇게 정말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화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했으니까 뭐 다시 강조 안 해도 되죠. 뭐 다시 강조할 것도 없어.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가 화자였으니까, 뭐 그게 다 했으니까. 그럼 화자의 특성, 어떤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화자의 나이, 성별, 직업,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화자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캐릭터가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딱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시의 내용을 술술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화자의 특성을 알았으니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태도와 정서를 보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화자의

독성이 도대체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왜 이렇게 시의 화자를 2시간이나 걸쳐서 우리 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화자의 특성이 시에 미치는 효과 정리해 볼게요. 화자가 누구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귀신의 집 학생과 알바생 입장에서 달랐죠? 동일한 대상이라도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대상을 봤어. 그리고 화자에 따라서 시선과 전달 방식이 변할 수 있죠.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니까. 그렇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인상 깊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이 굳이 자신이 직접 등판하지 않고 대리인인 화자를 내세우는 거겠죠. 좀더 인상 깊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더 강조를 해야 될게 있어요. 화자를 염두에 두고 시 감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는데 이번 시간에 또한번 강조합니다. 화자를 고려한 시 감상 방법. 일단 화자가 누구인지 화자의 특성을 우리가 앞에서 발견했다 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화자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제 자동으로 다음 뭐 나오겠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화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겠는가 이거를 파악하면 시의 주제를 발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선생님이 짤막한 시 하나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시의 화자를 정리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짧으니까 다 읽어볼까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참 예쁜 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예쁘다고 우리가, 아, 예쁘다고 끝내면 안 되죠? 화자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해 볼게요. 나는 일단 없어. 그렇죠? 화자가 나로 직접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에서는. 그럼 우리 화자 찾기 이제 들어갑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이인가 보다. 아이. 그치? 아이. 엄마. 다큰 사람이 엄마 그러지 않지, 어머니 그러지, 그쵸? 보통 아이들이 엄마 그러니까 아이인 것 같아. 그리고 누나라고 하니까, 남자아이네, 남자아이. 그쵸? 남자아이. 그럼 합치면 뭐야? 소년이지, 소년. 소년이라고 우리가 화자를 딱 특정했어요. 소년.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뭘까요? 아까 화자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생각하면 돼요. 어리다.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리고 순수한 존재로서 소년이 딱 화자로 등장했습니다. 자, 화자 찾았어요. 그 다음에 화자가 처한 상황을 찾아보라 그랬죠. 시가 짧아서 그러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짧으니까 추측을 금방 해볼 수 있어요. 강변 살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변 살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렇죠. 두 번이나.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강변에 살아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강변과는 뭔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강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뭔데? 요,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나와 있어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평화롭죠. 아름답죠. 그다음에 정겹죠. 이런 순수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서의 강변이 나와요. 화자가 자꾸 강변 살자, 강변 살자 산다는 건 지금 화자는 강변에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강변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 어떤 정서를 보고 있어요? 강변으로 가고 싶다, 강변에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화자의 처지. 그 다음에 태도나 정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시가 소년을 내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소월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우리 나이로 21살, 고향인 평안북도를 떠나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할 때라고 해요. 고향을 떠나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자기 어린 시절 정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겠지. 그게 유년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소년의 목소리로 그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의 목소리로 어머님 누님 강변 삽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 마치 저기 리버뷰 아파트로 이사 가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 청산하고 우리 시골

시골 가서 살까? 뭐 전원 생활할까?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 학습한 중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핵심 한컷 순삭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화자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느냐? 화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의 주제와 분위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를 가지고 연습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 핵심 내용은 이게 다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나갑니다. 자, 운동화를 내세웠죠. 학교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 그런데 차마 고백을 못 해. 그래서 이 나의 심정을 나의 운동화로 빗대어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내 운동화의 입장에서 한번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주변만 맴돌다 밑창에 다 달았어.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운동화의 그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게 잘돼 있는 것 같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말고, 그쵸? 사람으로 말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내이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련하면서도 아주 또 깜찍하고도 애틋한 그런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의 화자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17강입니다. 오늘이 우리 2단원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2단원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개념 다시 한번 선생님과 떠올려보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만큼은 더 집중해서 선생님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5번까지 했었죠? 이어서 선생님과 6번 풀어봅니다. 북 2 교재고요. 우리 친구들 13쪽 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6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6번에서 9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아래 보면 단어라는 글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글이죠.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장의 짜임을 이해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 우리 조상들은 단어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자,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기념하는 때를 말했어요. 자, 왜 단어를 중요한 명절로 여겼나요? 뒤에 이유가 나오죠.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 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에 단오를 중요한 명절로 여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라고 적혀 있죠? 우리 1단원에서도 공부했지만 소망하다, 바라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래는 마음으로라고 적으면 틀린 거예요.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해요. 자, 단오날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자, 단오날 시옷 받침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건강을 바라는 다양한 풍습이 있대요. 자, 풍습이라는 것은 습관, 풍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나 글과 다 글에서 단오날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다양한 풍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나, 단오는, 자, 비어 있는데요. 5월 5일입니다. 자, 단오의 날짜, 뭐예요? 그래요. 음력. 음력 5월 5일이죠. 우리 글에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 설날은 음력 1월 1일, 그리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 자, 음력이라는 것은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로 해서 계산하는 달력이에요. 이 음력은요, 우리가 농사일 할 때, 그리고 명절 지낼 때 중요한 계산이 됩니다. 자, 음력,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자, 그래서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

받았어요. 자, 이런 풍습이 있었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어요. 자, 이런 풍습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낙을 읽었고요. 이어서 닭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이것도 즐겼대요. 자, 지금 빈칸 되어 있지만 우리가 뒤에 글 읽고 앞에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설명을 볼까요? 남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열었어요. 남자들은요. 자, 사람들은 씨름 대회 우승자를 천하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자들은요.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대요. 자, 씨름 대회 그네 이거 다 무엇에 속하는 거죠? 놀이에 속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니은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단오날에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까닭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단오날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죠. 또 창포물로 머리 감는 풍습도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을 왜 했나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글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부채를 주고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는데,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창포 물로 머리 감기 그 까닭은 나쁜 기운 없애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어떤 놀이를 했는지 쓰시오. 자, 우리 다 그래서 조상들이 단오날에 했던 놀이를 알수 있었어요. 자, 남자들은 뭐 했죠? 씨름 대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자, 씨름. 여자들은요? 그네를 탔다고 했죠? 그네. 자, 이렇게 적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씨름 대회 혹은 그네 타기. 자, 이렇게 적어 주어도 되겠습니다. 자, 7번 됐죠? 글 읽으면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8번 문제 풀어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우리 아까 글 읽었을 때 기역, 니은 빈칸이었잖아요. 하지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 우리가 생각해 주었었어요. 자, 나 보면 단오는 5월 5일입니다. 자, 기역 어떤 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다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무엇도 즐겼다고요? 씨름과 그네 타기가 놀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놀이도 즐겼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했었죠. 자,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음력.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놀인데요. 자, 여기 뜻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한번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가, 놀이. 놀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을 놀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놀이 많이 하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자, 지금 니은이 놀이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에 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나 보겠습니다. 명절. 자, 명절은 해마다, 매년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명절이라고 합니다. 자, 단오를 중요한 명절로 여겼다. 거기에서 나왔던 낱말이에요. 자, 다 모내기. 자, 모짜리에서 기른 모를, 이 모짜리에서 기른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일을 모내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모내기 하는 사진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모내기 다시 한번 기억해요. 자, 그리고 음력. 음력이란 달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한 달로 삼아서 만든 달력을 음력이라고 합니다. 이 음력은요, 농사일 할 때, 또 명절 지낼 때 우리가 중요한 계산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음력을 알면 양력도 알아야 해요. 양력. 자, 양력은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 양력이죠. 자, 우리 친구들 양력과 음력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음력이었잖아요. 기호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해결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문장에서 아래 문장 있죠? 다음 문장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오. 자, 어찌하다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볼게요.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조상들은이죠. 누가. 자, 그리고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다. 자, 이게 뭐예요? 동작이니까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따라서 밑줄을 긋는다면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밑줄 그어주면 되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 더위를 이겨내려고 꾸며주는 말도 있고요. 부채를 목적어도 있지만 자, 지금 이 부분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9번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도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장면을 보고 만든 문장 가운데 무엇이다가 들어있는 문장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세 가지의 문장을 만들었대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이 중에 무엇이다가 들어있는 문장을 동그라미 하래요. 자, 그림을 보면 지금 광대가 줄을 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광대란 예능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줄을 타기도 하고 인형극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했죠. 자, 어떤 문장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문장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광대가 줄을 탑니다. 그러네요. 광대가 줄을 타고 있죠? 자, 지금 이거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줄을 탑니다. 어찌하다 문장의 짜임입니다. 자, 무엇이다는 아니죠? 자, 2번, 구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줄 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네요. 자, 구경하는 사람이 누가 많습니다. 뭐예요? 많다 상태를 말하잖아요. 어떠하다의 문장이에요. 무엇이다 들어있지 않죠? 자, 3번. 갓의 색깔은? 자, 이게 무엇이죠? 검은색입니다. 자, 지금 갓의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다예요. 자, 지금 갓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갓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자, 따라서 무엇이다가 들어있는 문장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해결되었나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부터 14번 문제까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이 글은요, 발표 예절이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유창하게 띄어 읽기 연습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발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려주고 있죠?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해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진지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이게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또 말할 때도 진지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발표하는 사람은.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둘째,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자, 순서를 지켜야 한대요. 차례를 지켜야 한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발표합니다. 자, 차례를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차례차례 발표하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례를 지켜 말했을 때의 좋은 점도 덧붙였네요. 자, 이어서 셋째. 자, 이번에는요,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한대요. 자, 존중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하는데, 자, 존중하는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요. 자, 이런 태도가 바로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 예절이라는 글 함께 읽어보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 뭐예요? 발표 예절이죠. 이 글의 제목도 발표 예절입니다. 1번 수업 규칙 아니고요. 2번 발표 예절 정답입니다. 3번 친구 간의 예절 아니고요.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 아니고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 아니죠. 물론 발표 예절 세 번째에서 듣는 사람이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뭐예요? 발표 예절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예절 두 가지 이야기했고요.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한 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 속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한다. 자, 이것은 누가 지켜야 하는 예절이에요? 발표를 듣는 사람이. 자, 그리고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한다. 이것은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이었죠. 자, 이거 말고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또한 가지 더 있었죠. 뭐예요?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도 있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어서 13번 풀어볼게요. 기억을, 자, 이 문장을 유창하게 읽을 때 알맞게 띄어 읽는 방법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그럼 일단 이 문장을 유창하게 읽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띄어 읽기 하면 좋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들. 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자, 문장을 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문장의 짜임을 보자면 우리는 누가죠? 좋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이 물어봐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발표하다. 움직임, 동작이죠? 그러면 어찌하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창하게 띄어 읽을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첫 번째,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는다. 자, 그러면 누가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띄어 읽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한번더 띄어 읽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뒷부분이 길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읽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는다. 또 있었어요. 자, 그럼 결국 이 문장을 유창하게 띄어 읽는 방법은 뭐예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는다. 그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어떠하다 다음에 조금 띄어 읽는다? 아니죠. 2번,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는다. 맞습니다. 누가 다음에 조금 띄어 읽었죠. 3번, 띄어쓰기 하는 부분마다 모두 띄어 읽는다. 자, 지금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마다 모두 띄어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마다 모두 띄어 읽기 하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학년 때도 공부를 했어요. 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띄어 읽는 방법 공부했습니다. 자, 그때 의미 덩어리를 잘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띄어 읽으라고 했지,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마다 모두 띄어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음 문장을 읽을 때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을 두 군데 찾아서 이 띄어 읽기, 쐐기표 표시를 하래요. 자, 이 문장 볼게요.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문장의 짜임을 생각해 본다면 발표는 무엇이에요? 무엇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다. 자,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는다, 조금 띄어 읽는다. 자, 그리고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한 번 더 띄어 읽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좀 길죠? 자, 한 번 더 띄어 읽어줍시다. 어디에서요? 의미가 잘 드러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으면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우리 친구들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친구들 이제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문장을 읽을 때 이것보다, 쇄기표보다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어야 하는 경우를 두 가지 고르시오. 우리가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띄어 읽기 할 때 이런 표시했었죠. 자, 이렇게 띄어 읽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어요? 맞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 또 문장 부호 뒤, 마침표나 물음표나 이런 문장 부호 뒤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어야 합니다. 자, 1번 문장 부호 뒤 맞죠? 2번 문장과 문장 사이 맞습니다. 3번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띄어 읽어야 되죠? 4번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낱말 앞 아니고요. 5번 문장이 길 때 누가 무엇이 다음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두 가지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15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친구들. 자, 16번에서 20번 문제까지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할게요. 자, 우리가 길게 길게 읽었던 글입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치즈, 카프카. 그 글이죠.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 자,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 글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랑 동네 세계 여행을 하기로 하고 첫 여행지예요. 자, 첫 여행지는 중국.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단의 집이에요.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 치즈랑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자, 중국말로 가지라는 뜻이래요. 자, 이렇게 아린단의 집에서 중국 세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고 여기에서 치즈 하면서 못 찍었어요. 기념사진 찍었죠. 자, 그리고 나 가겠습니다. 나, 엄마의 친구 도미니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자, 여기 최고의 꾸며주는 말 잘 살려서 읽습니다.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자,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프랑스의 문화를 알 수 있어요. 프랑스 세계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자,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띠, 프랑스 말로 비단 원숭이라는 뜻이래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자, 여기 물음표 있죠? 문장 부호의 역할 생각하면서 읽어줍니다. 위스티띠라고 말할 때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나에서는 우리 프랑스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위스티띠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 볼게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사오리 언니네 집이에요.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니이, 일본 말로 숫자 2라는 뜻이래요. 자, 니이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그래서 니이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위스티티랑 조금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 글 읽었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가나다에서 우리 가족이 여행한 곳은 어디인지 쓰시오. 자, 동네 세계 여행을 했지만 각각에서 여행한 곳, 가는요? 첫 여행지는 중국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중국을 여행을 했고요. 자, 나는요? 도미니크 아저씨,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자, 그리고 다는요? 아까 사오리 언니네 집이었죠. 일본에서 온 사오리 언니네 집. 따라서 다에서 여행한 곳은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이 동네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을 알아보고 그런 말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죠. 자, 1번 나라의 대표 춤을 배웠다 아니고요. 2번 나라의 대표 음식을 먹었다 아닙니다. 3번 나라의 전통 의상 옷을 입어보았다 아니고요. 4번 나라에서 유명한 장소의 사진을 보았다. 그 나라에서 유명한 장소의 사진을 본건 아니죠. 5번 나라에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맞습니다. 기념사진 남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사진 찍을 때 하는 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방금 읽은 글에서 각 나라에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 알아보았죠. 자, 그리고 그 뜻도 글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치에즈. 이것은 중국에서 하는 말이죠. 이 뜻은 가지였어요. 자, 2번, 위스티띠. 이거는 프랑스에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 뜻은 비단 원숭이였죠. 3번, 니. 이것은 일본에서 하는 말, 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글 읽고 해결해 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자, 프랑스와 일본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프랑스에서 사진 찍을 때 친구들 위스티띠라고 하고, 일본은 니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죠? 그래요.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그럼 1번, 웃음이 난다. 아니고요. 2번, 손인사이다. 아니고요. 3번, 입이 벌어진다. 정답이죠. 4번, 자주 쓰는 말이다. 아니고요. 5번, 치즈와 발음이 비슷하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글에 나옵니다. 자, 19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예요. 보기를 참고하여 기역과 니은을 읽을 때 알맞은 방법을 쓰시오. 자, 보기를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방법인데 한번 볼게요, 친구들. 첫 번째, 문장부호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는다. 우리 공부했었죠? 그 문장부호의 쓰임을 생각하면서 실감나게 읽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서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는다. 이것도 공부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뭐였어요? 맞아요.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부분 또박또박 읽는다. 자,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보기를 참고해서 기역과 니은 문장을 읽을 때 알맞은 방법을 쓰래요. 기역 문장을 읽을 때 알맞은 방법. 니은 문장을 실감나게 읽을 때 알맞은 방법을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기역 문장 볼게요. 엄마의 친구 도미니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최고의라는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자, 따라서 기역은요, 최고의라는 꾸며주는 말을 살려서, 강조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요. 그쵸? 자, 그리고 니은 문장 볼게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하고 물음표가 있죠. 친구들, 우리 2학년 때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를 공부했습니다. 설명하는 문장, 묻는 문장, 감탄하는 문장 기억나나요? 자, 우리 묻는 문장에서는 물음표라는 문장 기호가 쓰인다고 했어요. 자, 그럼 물음표의 쓰임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이렇게 읽어주면 실감나게 읽는 거죠? 자, 무슨 방법으로 읽은 거예요? 문장 부호, 즉, 물음표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어준 거죠. 그러니까 물음표의 역할을 생각하며 니은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적을게요. 자, 기억은 최고의가 꾸며주는 말이니까요. 최고의는 꾸며주는 말이므로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드시입니다, 친구들. 이 드시, 물어보는 드시 읽는다. 자, 이렇게 우리 정답 쓸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 단어 마무리 했는데요, 친구들. 정말 많은 내용 공부했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글 읽을 때에도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유창하게 띄어읽기 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3단원 함께 하겠습니다. 북일 교재 가지고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나를 표현하는 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할을 나타내는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람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5개 사진 가져왔어요. 사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떤 역할을 드러내는 사진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를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좀 앞장서서 뭔가를 지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이나 팀을 이끌고 방향을 정하는 사람. 이런 역할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말로는 지도자, 또 우두머리, 또 이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어로는 lea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leader. 한번 더 leader. 잘하셨습니다. 네, 문장 속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녀는 우리 모둠의 지도자이다. 그러면 she is a leader of our gro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 그러니까 a good leader, 네, 좋은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listens to others. 네, 그렇죠. 리더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지도자가 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자, leader 한번 보셨고요. 네, 다음 사진 봅니다. 네, 이분을 보니까요. 지금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고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르면서 팀의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네, 우리가 follower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명사로 추종자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추종자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지도자와 추종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 추종자들, 따르는 사람, followers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빈칸에는 지도자가, 맞아요. The leader make the team strong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Followers help the leader make the team strong. 우리가 배운 두 단어 넣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많은 팔로워가 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팔로워 쓰거든요. 네, 어떤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서 네, 그 사람의 게시물을 보는 거잖아요. So she has many followers on her social media account. 문장도 한번 봐둘게요. 좋습니다. 다음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 네,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요? 경쟁자 영어로는 rival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rival. 한번 더. rival. 잘하셨습니다. 예문 속에서 한번 볼게요. 그는 그 경기에서 나의 경쟁자이다. 네, 경기는 매치고요. 그 매치에 이렇게 지금 경쟁하는 상대, he is my rival, 네, is the match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경쟁자들은 서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네, 경쟁

경쟁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네, 서로 경쟁하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Rivals can make each other better.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역할 보겠습니다. 함께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네, 우리가 짝꿍이라고 부르는 거, 영어로는 partner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partner. 한번 더. partner. 잘하셨어요. 예문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너는 오늘 너의 짝과 함께 일할 거야. 이런 얘기들. 짝꿍하고 같이 할 거야.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지요. You will work with your partner today. 네,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짝꿍을 우리가 partner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좋은 짝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짝을 돕는다. 이럴 때, a good partner shares ideas and helps their partn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 나눠 보겠습니다. 오, 이분 굉장히 듬직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사람이나 장소를 지키고 안전을 살피는 사람. 네, 우리가 경비원 또는 지키는 사람을 영어로는 guard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guard. 한번 더. guard.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경비원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네, 이렇게 뭔가를 지키고 서 있죠? The guard stood in front of the ga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경비원들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네, guards keep people saf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 살펴봤고요. guard까지 다섯 개의 역할을 나타내는 사진을 보면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고 퀴즈 풀어볼까요? Quick Review입니다. 다섯 개 단어들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해 두시고요. 퀴즈 타임이 시작하면 여러분이 직접 큰 소리로 단어 외쳐 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여자친구를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다른 친구들을 이끌고 있거든요. 네, 이팀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사람, 이 역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leader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볼게요. 이분 굉장히 듬직해 보이지 않나요? 네, 문 앞을 지키고 계신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guard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친구 서로서로 함께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짝, 나의 짝꿍. 영어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접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partner였습니다. 어때요? 퀴즈까지 풀어보니까 단어 더잘 외울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는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어요. leader, follower, rival, partner, guard까지 다섯 개 단어들 복습하면서 마지막 미션입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기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때 가장 잘할 수 있나요? 그 역할을 골라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I am a good rival. 네, rival은 경쟁자인데 좋은 경쟁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because we make each other better. 네,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또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낮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다섯 개 단어 배워봤으니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서아시아와 유럽의 사회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오늘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세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세계관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파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종교전쟁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종교개혁과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뒤로 선생님이 뺐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제정, 군사국가, 과학혁명, 계몽사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제정, 군사,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들어온 단어거든요. 이전에는 절대왕정이라고 표현됐었는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제정, 군사, 국가로 새롭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특징을 알아보고 각 국가의 제정, 군사, 국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과학과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제정군사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일단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군사력과 재정을 함께 쥐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제정군사국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제정군사국가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영국형입니다. 영국형은요, 왕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프랑스형입니다. 프랑스형은 영국형과 다르게 의회와 왕이 약간 타협하지 않고 왕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강의를 들으면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가 작년에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한 번씩 노래를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받았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말한 노래가 제가 중학생 때 듣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다시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레트로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패션이라든지 음악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르네상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4세기, 16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떻게 한다?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에 맞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르네상스가 좀 그림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상에서, 조각상에서 보면 알수 있겠지만 인간의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약간 인간의 몸의 굴곡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서유럽 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교회 예술이 주된 문화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르네상스는 어떤 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냐면, 비잔티움 문화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잔티움 문화가 다시 유럽으로 수입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고요. 이때 보여지는 여러 문화 작품들을 보면 그림을 되게 그리스 로마 문화와 비슷한 형태로 띈다. 이제 그림이 이제 되게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지역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 유산들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죠. 누구한테 멸망했죠? 그렇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문화 활동 자체가 뭐 경제적인 뭐 소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문화 작품을 그 예술 작품을 사줘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도시의 상인과 군주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고요. 특히나 문학, 미술 분야 등에서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경 부분을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문학 작품에서는 페트라르카의 서정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한 작품은 흑사병을 피해서, 도시에 살던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10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 시골에 별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모여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10일 동안 나눈 거를 기록으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거를 데카메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 데카메론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험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갔을 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수위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수도사라든지 교회가 되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실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띄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치를 가진다 보면 될것 같고요. 미술 작품으로는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16세기 이후에 확산이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 갔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정말 예술 작품의 형태였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현실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라 스미스의 우신 예찬,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게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와 교황, 수도사, 이런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크가 할파인 쇄술을 발명하면서 지식과 사상의 확산에 기여하게 됐던 것이죠. 예전보다는 더 빠르게 인쇄물들이 전래가 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조금 더 종교개혁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초기화요 스티커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세속의 근심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죠. 나는 오히려 그들이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일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어리석은 신입니다. 우신 덕분에 이토록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삶은 사도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싸우면서도 스스로를 신앙의 수호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의 모습은 그냥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 향락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다. 14세기부터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문화 운동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 문화 운동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하였는데 특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르네상스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요,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은 다 르네상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5번은 중세 유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봤던 에라 스미스의 우신 예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교회 비판, 사회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까지 기억하면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작품을 봤을 때, 뭐야,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건하지 않네? 되게 세속적이네? 라고 하는 비판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교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첫 시작을 끊었던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루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루터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성당의 증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남발을 했거든요. 자, 그럼 면벌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는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들키지 않더라도 죽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죄를 지으면 벌을 사후 세계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황과 교회가 너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 면벌부를 통해서 벌을 면제해 줄게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도 이 면벌부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이 시기 때 이걸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게다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서 발생했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이 엄청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황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위치인데, 독일에 있는 황제와 교황이 합심해서 루터를 되게 제압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거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게 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내전 끝에, 이제 교황과 황제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아우크스 부르크의 하이다. 화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황제가 당연히 세니까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요, 뭔가 국가긴 한데 사실상 봤을 때 내부의 여러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간섭을 받고 있었고요.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황제가 외부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후들과 어쩔 수 없이 화해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내용이고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칼뱅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정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과 하는 일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특히 좋아했었냐면 상공업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중세 때는
돈을 만지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예정서를 들어보니까 내가 상인으로 태어나서 상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즉,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상공업자들이 이 칼뱅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환영하게 됐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 국교회인데, 국교회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루터와 칼뱅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서린의 시녀가 있었는데, 앤블린이라고 하는 시녀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앤블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교황한테 아, 나 지금 아내인 캐서린이랑 이혼할래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교황 입장에서도 좀 난처했던 게 캐서린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해서 마침 유럽 대륙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호응하고 있었던 성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집해서 우리는 이제 교황과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종파와는 조금은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한번 보면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면제를 말할 때 모든 벌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자신이 내린 벌만을 뜻한다. 진짜 벌을 좀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한 크리스트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형벌과 죄를 완전히 사면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면벌부에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 면제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루터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교랑 신교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뉘어지게 되는데 구교와 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교황의 존재입니다. 일단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 플러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과 성사 약간 의례적인 것들을 좀 참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권위의 원천도 성경 플러스 교회의 가르침인데 신교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교에서는 교회의 존재도 되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신교는 믿음과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를 가지고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엄청 국제전으로 확전됐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공인받지 못했던 칼뱅파까지 인정받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가톨릭, 그다음 루터파, 칼뱅파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크리스트교 세계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트교가 서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이후에 구교와 신교로 또한번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전쟁 이후에 제정군사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거 아까 30년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국제적인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좀 국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가지려면 이 병사들, 장군들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재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 제도와 중앙행정기구를 갖춘 제정군사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약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왕이 국가에서 직접 고용했고 군인을 약간 업으로 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대포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별 모양의 요새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비군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돈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료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료제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수입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다라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 자체를 되게 인정하고 높게 해주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이때부터 식민지 확보를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중상주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완성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원료를 수입해서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해야 되고 국가 안에 있었던 원료를 수출하는 걸 금지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원료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위해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정군사국가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영국형은요, 왕권과 의회가 협업을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형은 왕권이 좀 절대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의회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영국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던 헨리 8세가 두 번째 아내 엠블린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의 발전이 엄청 눈부시게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걸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도 무역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과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돈이 많은 계층들이 의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왕이 누구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왕을 잉글랜드의 왕으로 같이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행사했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하니까 의회에서 참다 못해서 안 된다. 우리 영국에서는 그게 전통이 아닙니다, 폐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청원하는 글을 제출합니다. 찰스 1세가 이걸 보고 처음에는 승인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의회를 해산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심각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영국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내전에서 의회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교도혁명의 결과에서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의회파의 승리를 이끌게 됐고 왕을 제거하면서 영국은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너무 무섭게 통치를 했어요.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크로멜이 다스리는 공포 정치, 그다음 공화정보다는 왕정이 낫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왕정이 부활되게 됩니다. 근데 또한번 제임스 2세에 의해서 똑같은 전제 정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의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메리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됐고 그 과정이 피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예혁명의 끝에 권리장전이라는 걸 승인받게 되면서 의회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고 이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형 제정군사국가, 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왕의 권력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권을 높이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왕권 신수설, 나의 권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합니다.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자처하기도 했고요.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과시했는데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때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고 왕권도 강했고. 하지만 국왕의 독단적인 세금 징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이제 씨앗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도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이외 국가들을 보면 에스파냐, 펠리페 2세가 무적 함대를 앞세워서 해상권 장악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격파되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가 좀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유럽 문화를 수용하고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발전하려고 했고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인데 프리드리히 2세 때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수시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프랑스 말로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나왔던 베르사유 궁전을 좀 모티브로 따서 나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의 군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다짐을 볼수 있었던 그런 궁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스로를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고요.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요. 이러한 가해 정책과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대외 전쟁으로 인해서 왕국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정 군사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왕권이 의회권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데 반면에 프랑스는 왕권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좀 절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프랑스의 재정군사 국가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번,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2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3번,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4번,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과학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지금 노했다, 화났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뉴턴의 이런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아, 신의 섭리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이 법칙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이 과학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근대 철학도 발전했는데 데카르트 때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계몽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계몽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이 사회를 진보하게 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이성과 진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를 진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항권은 국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 저항해서 국가를, 정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고요.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 볼테르는 언론의 자유, 루소는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0: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물고기 도돔. 망망대해에서 그 전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오! 왔다! 빨리! 건드려, 건드려!
0: 낚싯줄 하나를 두고 펼쳐진 뱀을 돋돔과 인간의 치열한 사투.
2: 우와! 야,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0: 악전고투 끝에 마주한 돛돔. 인간을 압도합니다.
3: 저도 이 배 바다생활 하면서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0: 그 전설의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는 법.
4: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억 원 넘겠죠? 예. 이거 지금 안감이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거랑
5: 아유, 다 먹게 됐네. 밀가루가 될 정도로. 봐봐요. 가루가 됐잖아요, 가루가. 와. 가방을 이제 오래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6: 고강도 씹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0: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명품 가방 수선.
5: 이 수선이라는 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0: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5: 진짜 깔끔하게 실용성 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0: 노력과 정성이 쌓이는 시간. 쓰임을 다한 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세계를 만나봅니다. 부산 광역시. 동이 트기도 전 항구가 소란스럽습니다.
3: 우와! 아이, 잠깐만. 나
0: 성인 3명이 달라붙어도 버거운 이것. 엄청난 대물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3: 보십시오.
5: 우와, 얼마나 큰 거야.
0: 대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니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거대 물고기, 대체 정체가 뭘까요?
7: 전설의 고기 돛돔입니다. 어제 저희도 나가서 잡았거든요.
5: 어제 나가서 잡으셨다고요?
7: 네. 1m 60에 85kg입니다.
8: 와, 웅장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봤습니다.
5: 이거 뭐예요, 선생님?
8: 돛돔 비늘.
7: 아, 일본에서 네. 돛돔 비늘 갖고 기타 삐꾸를 만들면은 최고 비싸답니다.
5: 아, 진짜로요?
7: 네.
0: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최대급 어종 중 하나인 돛돔. 전설의 물고기답게 옮기는 것조차 보통 일이 아닙니다.
5: 이거 이불이에요, 이불?
7: 네, 이불에 쌓았다고.
5: 그 냉동기.
0: 크기 160cm에 무게는 85kg. 대물 중에 대물입니다. 돛돔이 향한 곳은 국내 최대 어시장. 매일 전국에서 모인 각종 물고기들이 위판되는 곳이죠. 돛돔은 대부분 경매로 팔리기에 이곳으로 온 건데요. 귀한 돛돔, 혹시라도 선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7: 가리만 나는 한 얼어 먹기 때문에 네. 얼어도 안 되고
5: 네.
7: 딱 그 영하 1도로 해서 올라가면은 아. 딱 좋아요.
0: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존재감.

0: 진짜 그래.
1: 또 뭐 자주 들어오나요?
0: 아니요, 저희도 거의 5년에 한번 들어오는 겁니다. 2020년에 한번 들어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지금 막 들어왔어요. 제가 15년도에 입사했는데 한 3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2: 전설의 물고기 등장 소식에 들썩이는 시장. 어느새 오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 아, 낚시로.
0: 네?
3: 낚시인데요.
4: 아, 네, 낚시로.
0: 낚시.
3: 오, 우와.
2: 자, 요, 가겠습니다. 한 해 잡히는 양이 손에 꼽히는 귀하신 몸.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과연 오늘의 낙찰가는?
0: 400만 원에 또 한 마리 또 나갔습니다. 뭐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2: 전설의 물고기 돛돔. 과연 어떻게 잡는 걸까요?
5: 안녕하세요. 돛돔잡이 10년차 선장. 저는 김광효라고 합니다.
6: 반갑습니다.
5: 돛돔은 1년에 20마리 내외로 나오는 고기로 제가 알고 있고 수심 보통 400에서 600m 사이에 서식하는 고기인데 항상 지금 시즌 되면은 산란을 위해서 조금 얕은 바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4명의 선원들과 같이 출항을 할 건데
7: 돛돔도 저도 참 잡아본 중에 제일 멋진 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몇 마리 걸어봤는데 너무 힘이 좋고 기분도 좋고 올릴 그 순간에 참 짜릿하고
5: 중요한 건 오늘 한 마리 잡든다 안 잡든다.
7: 아,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5: 안 잡으면 바다 일이 내리소.
7: 야, 잠수를 했어도 잡겠습니다.
5: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 출항 전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8: 안에 고기 있는겨.
2: 입맛이 까다로워 웬만한 미끼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돛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돛돔이 좋아하는 미끼를 찾아냈습니다.
5: 아, 씨알 딱 좋은 사이즈로 된
0: 붕장어거든요.
1: 네.
0: 이게 돛돔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입니다. 고등어도 무는데 저희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최고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끼우는지 하고 이런 게 보시면은 아, 이래서 붕장어 쓰는구나 하고 할 거예요.
2: 다음 날 새벽 2시가 되자 선원들이 하나 둘 항구에 도착합니다.
9: 네, 안녕하세요.
2: 출발 전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0: 많이 주십시오.
2: 잡기 어렵다 보니 기도는 필수라는군요.
5: 또 인사를 드려야
9: 네.
5: 또요. 한 마리 안 주시겠습니까? 4월, 5월, 6월 조업을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4번 도전해서 3번 성공했는데 둘째 날에 3마리,
9: 네.
5: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4마리. 그런데 어제부터 입질이 조금 약은데 오늘 한번 오늘은 지금 어제보다는 기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은 기상성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채비도 단단히 하는데요.
9: 뭘 단추래요?
7: 얼음.
9: 선들을 위해서 20kg? 아, 20kg짜리 네. 아, 6개 준비하시는 거예요?
7: 네.
2: 돛돔이 워낙 크다 보니 신선들을 위해 준비하는 얼음 양도 상당합니다. 북서 태평양 일부에서만 서식하는 돛돔. 평소 수심 400m 이상 심해에 숨어 살다가 산란기인 4월에서 7월 잠시 연안으로 올라오는데요.
9: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일찍 출발하세요?
5: 지금 현재 저희가 돛돔 잡는 거리가 2시간 반 이상 걸리고요.
9: 네.
5: 지금 위치가 대한해역 거의 끝입니다. 끝.
2: 우리나라에선 남해와 동해 일부 해역에서 서식합니다.
9: 확률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5: 보통적으로 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2: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장비부터 남달라야 합니다.
10: 우리 돛돔 낚싯대는 일반 낚싯대하고 틀려서 이게 사람이 후와도 이 정도로 단단합니다. 어지간한 낚싯대는 돛돔 걸리면은 낚싯대가 다 부러지는데 이 낚싯대는 돛돔하고 참치하고 잡기 위해서 이 낚싯대가 필요한 거예요.
9: 아, 안 부러지는 거예요?
10: 예. 아무리 큰 거 잡혀도

0: 꼬라지요. 아, 이게 보통 바늘입니다.
1: 아, 이게 보통 바늘이에요.
2: 이 정도면 무기 아닌가요?
0: 이 손가락 길이보다 더 크니까 한 7cm, 8cm, 7, 8 정도. 일반 물고기 잡는 바늘이고, 요거는 보통 바늘이라고 바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부러지지도 안 합니다. 이거는 물어도.
2: 낚시 바늘만 큰 게 아닙니다. 낚시줄도 차원이 다른데요. 200kg까지 버텨내 참치와 상어 잡을 때 쓰는 줄이죠. 낚싯대에도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0: 보통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닐, 전동닐입니다.
1: 아, 전동 감아주는 거예요?
0: 네, 전동닐. 우리 일반 전동닐 갖고는 이 고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130kg 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 가동 일입니다.
1: 와, 그럼 힘이 엄청 나겠네요.
0: 아, 예, 엄청납니다.
2: 2시간 30분을 내달려 조업장소인 대한해역 끝에 도착했습니다.
0: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2: 낚싯대 준비를 마친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도톰이 즐겨 먹는 것은 오징어와 불볼락, 우럭같이 암초 주변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미끼로 선택한 것은 붕장어. 머리를 바늘로 꿰면 바다에서 오래 살아있어 입질 확률도 올라갑니다.
3: 요왕님, 한 마리 주십시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요왕님한테 비시는 거예요? 네.
2: 곧 시작될 것 같았던 조업. 하지만 날이 밝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선장의 눈이 한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데요.
5: 밑에 여기가 돌이거든요.
4: 네.
5: 돌 위에 오탐에 보면 이렇게 있는 게 도톰의 확률이 높아요.
4: 아, 저 노란색?
5: 네네. 여기가 있고.
2: 오랜 경험으로 찾아낸 도톰 서식지. 하지만 발견했다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기다림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죠.
0: 60m, 70m, 130에서 140m 사이. 이제 땅에 딱 대이거든요. 대이면 우리가 보통 한 2m에서 3m 바닥에서 띄우는 거예요. 고기 입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4: 다른 분한테 운전 맡기고 직접 나오셨네요?
5: 원래 요 자리에서는 두 마리 나왔는데, 아, 이 자리에서는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낚싯대 해놓고 하면서 했어요.
2: 갑자기 낚싯대에 포착된 이상징. 선장의 손놀림이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가워진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 건들이 났어요.
4: 아, 건들이 계속 하신 거예요?
5: 이 분이 이제 안 나던데.
2: 그 순간, 아하, 이런. 이번에도 허탕인 모양입니다.
4: 방금 입질이었어요, 선생님?
5: 입질이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아웃이라. 악하게 탁 물어갖고 돼야 되는데.
4: 아,
5: 지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고기 톡 치고 건들기만.
4: 아, 그 미끼를.
5: 이게 맨날 나오는 고기 같으면, 뭐, 벌써 뭐, 저 때부터 돼가지고, 이거 안 하고 있겠죠.
2: 서둘러 미끼를 올려 확인해 보는데요.
5: 꼬리만 살짝 쳤는데.
2: 근처에 도톰이 있다는 증거. 선원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5: 붕장어가 살아 있어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임이 좀 있어야 확 물어봅니다.
2: 하지만 5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이럴 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6: 아버지! 한 마리만 주세요!
2: 전설의 물고기 도톰. 명성대로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7: 바꿔!

0: 손끝에서 놓친 대물. 아쉽고 분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1: 확 뛰었잖아요.
2: 아이고, 좀 잘 좀 깎아야 되는데 잘못했네. 바늘 꺾이진가 이거? 아이고, 터졌다 바늘.
3: 바늘 터졌다.
1: 아, 어떻게 된 거예요?
3: 이 상처 갖고 이 줄이 자아들 입이 빼빠로 돼가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썰어보면은 야돌도 끊기버려.
1: 그러니까 바늘 통째로 삼키면서 줄은 끊어진 거예요.
3: 네, 그렇죠, 그렇죠.
4: 아까울 정도가 아니죠.
1: 돈인데. 네.
2: 미치죠, 미치야. 돈 400만 나.
1: 아이고.
2: 오늘 마음을 내가 비웠어. 지금 성질을 안 내지. 안 그러면 욕 해봐가지고 얻으면 죽는다, 자태.
5: 그 줄이 지금 200호를 쓰는데 잘 안 끊어지거든요. 고기가 많이. 지금 최고도 높고 힘도 엄청 좋네요, 지금.
0: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강우리.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그 시각 배 아래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 돛똥. 미끼인 장어가 눈앞에 나타나자 톱썩 삼켜버립니다.
6: 왔다!
7: 왔다! 왔다!
6: 왔다!
7: 빨리!
8: 버텨줘! 버텨줘!
7: 버텨! 버텨!
6: 버텨!
7: 버텨!
8: 버텨라!
0: 돛돔이 지칠 때까지 완급 조절을 하며 버텨야 합니다.
7: 내만 딱 들고 있으면 된다. 버텨라!
0: 물속에서 황소처럼 힘을 쓰는 돛돔. 혼자서는 방해낼 수 없어 선장도 달려들었습니다.
7: 와, 딱 이만 오늘 막 극한 직업 왔다고 오늘 힘 더 쓰네, 이놈의 새끼. 아,
8: 됐습니다, 지금.
7: 와, 실체가 상당합니다, 와. 이거.
0: 계속되는 힘 겨루기에도 지칠 듯 지치지 않는 돛똥. 어느새 20분이 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방심은 금물.
8: 바깥에 빼갖고 딱 손에 들고 있어라.
0: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8: 밑에 위에 잡으면 안 된다, 밑에.
2: 다 왔다. 잘했다, 잘했다.
8: 자, 이제 올라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9m. 8m.
6: 와!
8: 나왔습니다.
1: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
0: 마침내 전설의 물고기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
6: 우와!
1: 우와!
6: 우와! 여기 있습니다, 선기물!
2: 저 옆에.
6: 어머니, 낚시 빨리, 그래, 낚시 때리라.
0: 갈고리가 빗나간 아찔한 상황.
8: 하카, 찍어, 하카!
7: 빨리 걸어, 걸어! 아가미에 넣어라!
0: 다행히 이번엔 제대로 걸렸습니다.
6: 와,
7: 줄, 줄. 줄줄아.
6: 와, 푸아.
0: 성인 남자의 육박하는 무게라 올리는 것조차 허겁습니다.
8: 내잡아라, 내잡아라.
0: 줄을 아가미에 넣어야 간신히 올릴 수 있죠.
7: 됐다, 됐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됐다. 자.
8: 올라온다.
0: 네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올렸습니다.
6: 와, 이쪽으로.
8: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야, 와, 이쪽아. 에이.
0: 야, 진짜 대물이라 불릴만 하네요.
9: 죽겠습니다.
6: 왜, 그냥 죽겠어, 힘들었어.
9: 사람이...

0: 기분이 안 좋을 땐 도처럼 바짝 세웁니다.
1: 거의 165?
0: 잡히기만 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돛돔. 다 자라면 길이 2m, 무게는 28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2: 와, 진짜 크네요. 우와.
0: 얼마나 큰지 담당 PD와 비교해봤습니다. 머리 크기만 해도 사람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기쁨을 뒤로하고 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3: 피를 빼가지고 네. 저희가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선도 유지를 위해 가지고 피를 쫙 빼면 비린내도 안 나고 나중에
0: 전설의 물고기 돛돔. 맛도 전설급으로 좋아 최고급 횟감으로 손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잡으면 비싼 가격에 팔려 어부들에게는 복권 당첨과 다름없죠.
4: 실감이 안 납니다. 와, 이런 고기가
5: 살 안 챙긴다
4: 있다는 게 와, 정말 신기하고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진짜 올라올 때 보니까 심장이 오늘만 네. 파지는데 굉장합니다, 굉장해.
3: 기분 좋게 또 일주일 고기 많이 들어가 있다. 오늘 또 몇 마리 더 잡아가자.
0: 기사를 몰아 다시 시작된 조업.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잠시 후 입질일까요?
6: 오겄다 거기 누구나. 거기 오겄다.
7: 어?
6: 가라. 아니 너무 빨리 간다.
7: 아이고!
6: 너무 빨리 갔어!
7: 근데 그거 방금 전에 낚시 때 확 휘신 거죠?
4: 예. 조금 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다시 휘어지는 낚싯대. 과연 돛돔이 있는 걸까요?
6: 어? 거기 있다! 거기 있다!
7: 오!
6: 잘한다! 화이팅! 어, 됐! 딱, 딱, 딱! 너무 용쓰지 마라! 너무 용쓰면 안 된다! 너무 용쓰지 마라!
8: 어, 고기 다 먹었다!
0: 다시 시작된 사투.
9: 예!
10: 아, 내가 버틸까?
9: 버티는 빨리 잡아라!
10: 내가 발톱 빠졌더라! 똑바로 쓰라. 똑바로 안 쓰면 안 된다. 똑바로 딱 쓰라. 힘만 들지. 그, 한번 똑바로 딱 쓰고 버티기
4: 바쁘다. 이야,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10: 와, 한국 돛돔 마신 선장의 1인자 누굽니까?
4: 와, 우리 부산의 강호 형님. 와, 대단합니다.
0: 계속되는 줄다리기. 이제 승부의 쐐기를 박을 때입니다.
6: 어이구, 크다. 이리다.
0: 마침내 두 번째 돛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
11: 오, 씨알 좋아.
6: 씨알 좋아.
4: 오! 야! 대박이다!
0: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여성.
6: 하나, 둘, 셋!
8: 하나, 둘, 셋!
0: 여러 명이 혼신의 힘으로 끌어올린 보람이 있습니다.
4: 성공했다.
6: 와,
7: 이것도 어마어마한데요.
0: 낚시도 잡았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크기. 다시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7: 우와, 저렇게. 축하드립니다!
0: 오늘 운수 대통이네요.
7: 느낌이 어떠셨어요?
4: 우리 선장님하고 오늘 우리요, 돛돔 우리요, 선생님하고 안 도와줬으면 아마 끌려갔을 정도로 힘이,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와, 영왕님 감사합니다.
0: 바람이 거세집니다.
10: 오늘은 바다에서 뜨거운 바깥만 받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0: 희귀종이라 개체 보호를 위해 더 욕심을

0: 내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게 측정을 시작하는데요. 한 마리도 잡기 힘든 돗똥을 두 마리나 잡다니 경사입니다. 무엇보다 선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다행이죠.
1: 안전하게 일단 갔다 온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시다시피 두 마리까지 나아져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0: 다음 날 선장이 선원들과 사투 끝에 잡은 돗똥을 가지고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1: 우리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살 수가 있으니까.
0: 다금바리보다 맛있다는 돗똥. 하지만 회 맛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갑옷같이 딱딱한 비늘을 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2: 비늘 벗기가 힘듭니다. 네. 이거를 껍질과 같이 먹으려면 요거 비늘을 쳐야 이제 돗똥 껍질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0: 그래서 비늘을 제거하는 작업만 해체 작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돗똥은 거의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데요.
2: 간으로 이거 생간으로 드시는데 고소합니다.
3: 아, 고소하구나. 네.
2: 일반 생선과 다르게 좀 이게 식감도 좀 탱글탱글합니다.
0: 모든 게 신기합니다.
1: 이게 사포처럼.
3: 아, 꼬질꼬질
1: 하거든요. 이거, 이거 고기를 올리면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요. 여기다가 살아있는 게 꽉 물면 한 번씩 물 때가 있거든요. 네. 입을 닫으면 이렇게 이제 상처가.
3: 이게 물린 상처라고요?
1: 네, 고기 올리다가.
0: 조선시대 자산 어보에 따르면 낚시에 걸리는 상어를 통째로 집어삼켰다는 기록이 있는 돗똥. 머리가 이렇게 크다 보니 귀한 볼살도 남다릅니다. 본격적으로 몸통 해체에 들어가는 요리사. 크고 살이 많다 보니 비늘 벗기기부터 모든 부위 해체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2: 이거는 볼살, 이거는 등살, 이거는 가마살, 이거는 중간 뱃살, 이거는 밑에 뱃살.
1: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3: 30명 정도는 안 드실까요?
2: 이게 지느러미 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귀한 돗똥 지느러미, 어떤 맛일까요?
1: 맛있네. 아, 이건 진짜 쫄깃쫄깃하다. 아,
3: 직접 잡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 우리가 어저께 잡아서 좀 얼음에, 그 우리가 창에 얼음에 좀 조금 숙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름도 착 올라오고 살도 탱글탱글하네.
0: 보통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심해에 사는 돗똥은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합니다. 그래서 흰살 생선임에도 기름진 것이 특징이죠.
4: 뱃살.
2: 입에도 살살 붙는데요.
4: 뱃살?
0: 참치나 소고기와 맛이 비슷하고 속살은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5: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것이 더 나아요.
0: 돗똥은 껍질도 먹는데요. 보기엔 이래도 가장 맛있는 부위로 손꼽힌다는군요.
6: 일단 비린 내가 아였고요. 많은 껍질을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경쟁을 할 만할 정도였던 그런 고기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드네.
0: 사투 끝에 올린 전설의 고기. 하지만 선장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살려서 와본 적은 없는데 혹시 뭐 이게 가능하다면. 살려서 와가지고 필요한 뭐 연구하는 데 있으면 거기 한번 기증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
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곳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품 브랜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다 모여있는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매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문 수선 매장도 있죠.
7: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이 가방을 한 지가 벌써 반세기 걸러갔습니다. 명품 가방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200만 원에서 1000만 단위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0: 명품 가격이 껑충 오르면서 망가지거나 낡은 가방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8: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0: 몇십 억은 넘겠죠?
1: 여기 보관있는 가방 가격이요?
0: 보통 4,500에서 뭐 비싼 거는 천 단위까지 있으니까. 요런 가방 이제 안감이 이렇게 녹았어요.
1: 아, 지저분하네요?
0: 예, 예.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녹아서 안감이 녹거나 삭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찢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안감 교체 많이 하시고요. 가죽 교체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1: 아, 낡았으니까요.
0: 예, 예, 맞아요.
2: 오늘의 첫 의뢰는 여행용 가방.
3: 이 캐리어 가방이 네. 이 코너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1: 아,
3: 예, 예. 이 교체를 지금 해야 돼요. 가죽 교체를. 아, 이렇게 다 뜯어져 가지고 왔어요.
2: 무려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3: 네, 이렇게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니까.
4: 아이고야.
3: 아유.
4: 아내가 더 심하네.
3: 네, 심란하죠? 네.
4: 네.
3: 여기가 가죽이 지금 워낙 낡아가지고 가죽이 좀 찢어졌다고.
1: 아, 가죽이 찢어졌다고?
3: 네. 돌도 들어가고 했을 거라고요. 비도 맞고, 그 안에 있는 녹동에 녹도 쓸고 이렇게 많이 헤어졌어요.
2: 주인의 추억이 담긴 명품 가방이지만 당장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과연 수선이 가능할까요?
3: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 뜯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안쪽을.
2: 이런 가방의 경우 수선보다 복원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관건. 그래서 가죽도 꽤 깐깐하게 고릅니다.
3: 수십, 수백까지 되죠.
1: 아, 가죽 종류면?
3: 그러면 아주 비슷하죠?
2: 매 눈으로 고른 가죽. 수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3: 약 30만 원 정도.
1: 선생님이 하셨던 것 중에 네. 최고 수리 비용 나온 게 얼마예요?
3: 한 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 수리비가요?
3: 예. 네.
1: 그럼 그 가방은 한 몇천만 원 했나 봐요?
3: 아, 그 가방은 뭐 1억 단위까지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손으로 꼬매야 돼. 미싱을 어떻게 박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1: 구조상?
3: 네, 구조상.
2: 재봉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방법은 손판을 질 뿐. 원래 있던 땀수까지 맞춰 한 땀 한 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3: 아래에 있는 실을 연결해가지고 걸어서 끌어올리는.
2: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손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감쪽같네요. 이제 상태가 더 심각한 안쪽을 수선할 차례. 진단해보니 세월을 이기지 못한 원단의 일부가 본체와 떨어졌습니다. 본드로 꼼꼼히 칠해 떨어진 원단을 붙여줍니다.
3: 이거 보강 테이프라고?
1: 보강 테이프요?
3: 네.
2: 보강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확 늘어나는 가방 수명. 오래된 가방일수록 절대 빠질 수 없는 작업이죠.
1: 이제 본드로만 붙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3: 본드로 붙여가지고 또 봉제를 해야죠.
2: 그런데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3: 이런 여행용 가방은 이렇게 철 와꾸가 들어있어요.
1: 어, 어디요?
3: 전체적으로.
1: 철, 아, 철
3: 있잖아요. 철 있잖아요.
1: 네.
3: 무너지지 말라고.
1: 오.
3: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1: 네.
3: 얘를 붙잡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이게.
2: 그래서 여행용 가방은 작업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겹겹이 떨어진 원단 위치를 오차 없이 맞추고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박아야 하는 작업. 50년 경력의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됐어.
1: 아, 됐어요?
3: 네. 그렇죠.
2: 이제 남은 건 벗겨진 가죽뿐. 가방 모서리는 사용하다 보면 가장 먼저 닳는 곳인데요.
3: 좀 약으로 좀, 좀 그 냄새 약으로
1: 네.
3: 좀 칠해줘야죠. 왁싱 닦아. 네.
2: 세심하게 칠해줍니다.
3: 염색약에 가깝죠.
1: 염색약?
3: 염색약에. 그래가지고, 이제 벗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칠해주면은, 네. 오래 또 들고 다닐 수 있지. 제대로 됐나, 이제.
1: 뭐 네, 검수 한번 하시죠.
3: 검수도 중요하니까.
4: 그러니까 깜짝 같네요.
2: 버려질 운명이었던 여행용 가방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안팎이 수선된 걸

0: 앞으로 10년은 거뜬할 것 같네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야, 세모가 되셨네.
2: 네,
1: 뭐. 네, 요거죠.
3: 가방을 세 개나 먹겠구나.
2: 네.
4: 아니, 이거 더 먹겠죠. 가방을.
2: 오실 때마다 이렇게.
1: 진짜 마음에 들죠.
4: 네, 다 90년대 가방들이에요. 저렇게 편리한 가방들, 네발 바퀴 달린 거 많이 있는데.
3: 네.
4: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옛날 우리 그러니까 90년도에
3: 네.
4: 외국을 나갈 때 그 느낌,
3: 네.
4: 그 낭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추억 같은 거.
0: 명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수선 장인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2: 작업하실 건데
5: 예.
2: 내용 보시고 전체 가죽 교체.
5: 한 이틀은 걸리겠는데요.
2: 아 그래요?
5: 예, 예. 원단은 아니고
3: 네.
5: 이 글씨 있는 부분이 원단은 아니고
3: 네.
5: 이 보이는 노르스로만 얘네들만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0: PVC 원단을 제외한 어깨끈과 장식용 가죽이 교체 대상.
5: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쉬운 것 같아도
3: 아, 저 아래도 다 있네요.
5: 네.
3: 그 가죽도 교체하는 거예요?
5: 마감 부분을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3: 그 정도요?
5: 예, 네, 듭니다.
6: 자, 그러면 작업을 가죽 교체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0: 시작은 봉제선 뜯기. 쉬워 보이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5: 이렇게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뜯어야죠.
7: 이거 하나 잘못 뜯었을 때는 이 상처 입을 때는 저희가 변상을 또 해야 돼요.
0: 특히 고가의 가방일수록 부담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손을 움직이는 장인. 50년간 쌓은 숙련된 기술로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5: 가죽 재단을 하러 가야죠.
3: 아, 재단을.
5: 네.
0: 가죽도 브랜드 가방별로 달라 그때그때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5: 가죽입니다. 또 이태리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 카와이드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또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색상이 변한 거죠.
3: 아, 예. 원래 이 색깔이었어요.
0: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장인처럼 재단도 손으로 직접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5: 냉극기라는 그런 기계인데 이 가죽 테두리에
3: 네.
5: 그 라인을 살려주는 작업인데 그 엘사만의 특유의 이 라인을 만들어줘요.
0: 전문가가 아니고선 알아채기 힘든 디테일. 하지만 이 선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가방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 이번에는 뭔가를 꺼내는데 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5: 엘사에서 쓰는 전문 약물이에요, 약물. 이 측면에다가 그 유약이라고 들어보셨죠? 굴곡진에 다 메꿔주고 또 예뻐요, 칠해놓으면.
0: 유약은 가죽 단면을 메꿔주는 동시에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골고루 칠해지도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0: 수선 장인의 열정이 들어가서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명품 태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들여 만든 가죽을 깎기 시작하는 장인.
3: 왜 깎아내시는 거예요?
5: 장식을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0: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 보강.
5: 연결되는 부분들은 보강 테이프로 보강을 해줘요. 많이 탄탄하게. 웬만한 포크레인으로 끌거나 안 끌어질 거지, 이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3: 아, 그래요?
5: 네.
3: 포크레인이 지나가도 안 끊긴다.
5: 포크레인이 끌고 가도 안 끊어질 거야, 만약에.
3: 아니,
5: 너무 과장됐나?
0: 다음 과정도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5: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내가지고 봉제하려고요.
0: 재봉틀로 땀수를 맞춰가며 가죽끈에 봉제합니다. 그런데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5: 빨리 가면 땀수가
3: 네.
5: 일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0: 완성도와 관련된 일은 어느 것 하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5: 뭔가 좀 되어가죠?
3: 네. 이 가죽 자체는 너무 때를 잡아요.
5: 네.
3: 때가 같아서.
5: 작업 다 했는데 중간에 오물이 묻게 되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 아, 네.
5: 이렇게 씌워가지고.
3: 대일한 색이네요.
5: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3: 안 나오는 거예요.

0: 이제 몸판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니까.
1: 합체네요, 합체.
0: 그렇죠.
2: 어느새 수선 마무리 단계. 가방 몸체부터 차례차례 맞춰갑니다. 양쪽 장식끈을 새로운 가죽으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으면 완성입니다.
0: 자크 왁스를 한번 발라드리겠습니다.
1: 오, 왁스요?
0: 예,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예,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2: 어디 살펴볼까요? 가방 밑부분은 물론 변색되고 균열이 갔던 어깨끈까지 새 가방이 됐습니다.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명품 회사 대신 이곳에 수선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0: 본사 브랜드로 찾아가면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 아, 수리하는 게요?
0: 예, 예.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리고.
2: 며칠 후.
4: 아, 어서오세요. 네, 뭐 하시게.
5: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4: 아, 예.
5: 사이즈도 줄어요?
4: 예, 사이즈죠.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버스로도 내실 수 있고, 네, 네. 들 수도 있고.
5: 네, 네. 60만원?
4: 60만원.
5: 네, 네. 아무래도 조금 크다 보니까 좀 작게 해서 크로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로도 좀 메고 다니고 편하게 일상생활에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쓰던 거 그냥 더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서 네. 쓰고 싶어서.
6: 예, 알겠습니다. 네. 네. 3분은 일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2: 수선뿐만 아니라 유행 지난 가방을 리폼하려는 고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6: 가방의 첫째는 가방의 구조 상태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가방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알고 이제 내가 이 수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3점 정도는 해야
1: 이렇게 과감하게 해체할 수 있어요?
6: 대충, 예.
2: 모든 명품을 속속들이 꿰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7: 네, 이렇게 이제 배를 다 했습니다.
2: 기존 가방의 원단을 살려 만들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나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6: 이렇게서 자르면 요 모양대로 요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똑같은 요 고객이 어렸든 모양이 나올 겁니다.
2: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단. 40년 경력의 작업자도 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6: 이렇게 이제 다 됐고
2: 다음 단계는 가방끈 만들기. 최대한 원래 가방의 원단과 부속을 살려 리폼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가방끈은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네.
2: 인내와 정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작업의 과정. 손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6: 겨울철 되면 손이 많이 갈라지죠.
1: 아, 갈라진다고요? 여름엔 좀 난다 봐요. 그나마.
6: 그나마 이제 땀이 나니까.
2: 그럼에도 40년간 손을 멈추지 않는 작업자. 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바닥이 생겼네요.
6: 예.
2: 보면 볼수록 신기한 리폼의 세계. 가방 하나에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새 완성이 코앞입니다.
6: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1: 아, 앞뒤 양옆으로.
6: 예, 예.
2: 이제 마지막 단계. 가방끈의 브랜드 특징에 맞게 구멍을 내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6: 이게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 이제 긴 가방이.
2: 리폼 전과 비교해 보니 환골탈태 수준. 이 정도면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4: 어서 오세요.
8: 네.
9: 맞아요, 이거예요.
5: 이런 네. 거 원했어요.
8: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스트랩 연결이 길게 돼서.
5: 이것도 같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8: 네.
5: 좋아요.
8: 길게.
5: 네. 길게. 아, 크로스로 해서.
8: 예, 네, 길게 매시는 네. 정도예요. 자, 네, 거울 네. 보시고.
5: 어, 네, 딱 좋아요.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용성도 더 있고 매일매일 데일리 가방으로 쓸 수도 있고.
6: 제가 건강도 허락한 데까지 네. 열심히 하는 거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제가 벌어서 네. 노후도 좀 준비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형용사적 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품사로 기능을 한다. 명사와 형용사를 공부했고 이제는 부사입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니라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도 보기는 했지만 정말 투부정사의 많은 쓰임이 이 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해석을 할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I exercise to lose weight. 나는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하냐? 그 행동의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살을 빼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투부정사인 거예요. 아, 투부정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한다? 부사적 용법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대부분 말이 됩니다. 물론 명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그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겠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부사로 흔히 쓰인다. 그리고 같은 표현이라고 해서 in order to, so as to가 나와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걸까? 당연히 원어민들도 말을 길게 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이게 목적의 의미가 맞나라고 읽는 사람이 혹은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분명히 목적의 의미야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in order to, so as to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면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투부정사 앞에 무엇을 쓴다? not을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의미도 부정이 되어서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줘요.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Not to fail.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 경우에도 in order to, so as to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not의 위치만 잘 보고 갈게요. 결국,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거라서, to 앞에 not을 쓰는구나라고 정리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의 의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서 문맥에 맞춰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부사라고 하는 건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마치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미료가 가지고 있는 맛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다양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는 것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게 되어 무엇한이라는 뭐 감정의 원인부터 결과를 나타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그럼 이렇게 표가 등장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씩 적용해서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감정을 나타낸 이런 형용사가 나오면 왜 행복한지 그 이유가 뒤에 나와서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만나서 다시 보게 되어 행복하다. 그리고 This sentence is hard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굳이 to understand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hard나 easy, difficult와 같은 이런 형용사와 만난다면 무엇하기에 쉬운, 어려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줘서 무엇하기에 무엇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역시나 판단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걸 풀다니 영리한데와 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무엇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냐? 주로 grow up이라든지 leave라든지 이러한 동사와 많이 쓰여서 자라서 결국 스타가 되었다라든지 자, 그리고 거북이가요 살았습니다. 188살까지 8세까지 살았다와 같이 이렇게 결과를 얘기해 줄때 주로 쓰이는 동사는 바로 grow up과 leave이다. 자, 그러면 한번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의미에 의하여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 문제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문장을 잘 읽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 볼게요. I'm glad. 나는 기쁩니다. 기쁘대요.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만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왜 기쁜지,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주는 말이라. 나는 너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3번 볼까요? Mr. James는요, it's very hard.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To please. Please라고 하는 건 기쁘게 하다, 뭐 만족하게 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hard나 difficult, 그리고 easy와 같은 말 뒤에 오면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해줘서 무엇하기에 무엇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제임스 씨는 만족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와 같이 hard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도록 해석해주면 돼요. 남은 문장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도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꼼꼼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B로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투부정사와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그 똑똑한 학생은 자라서 과학자가 되었다. 자라서 되었습니다. 아, 이거 결과를 얘기하는 거구나. The smart student, 그 다음에는 grew up, 자랐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투부정사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to be a scientist. 자, 이어지는 C. 이번엔 배열을 해볼 건데요. We are. 주어와 동사는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말 써야 될까? 왠지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please를 써야 될것 같아요. 기쁜데요. 무엇에서 기쁘다? 그 이유를 나타내줘야겠죠? 투부정사 덩어리. To meet our cousins. 우리는 우리의 사촌들을 만나서 기쁩니다. 자, 이어지는 D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는 겁니다. 너는 굉장히 thoughtful,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런 말이에요. Remembering what I said. 너 정말 사려 깊고 생각이 깊구나.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기억하다니 판단의 근거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remembering이라는 ing가 아니라 to remember, 투부정사로 쓴다. 자, 그다음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볼 건데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쭉 보시면 1번과 2번, 3번 그리고 5번까지는 전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을 보면요. 부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Some letters are to meet in Seoul next week. 다음 주라고 하는 미래 표현과 쓰여서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be to 용법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쓰임이 혼자 다르니까 4번 고른다. 자, 이어지는 워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쓰임에 집중해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hurry, 서둘러야 합니다. 자, 왜 서둘러야 하는지를 뒤에 완성해 보면 Not to miss the flight. 비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야 합니다. 자, 6번. 그의 아들은요, 딱 보이는 동사 덩어리 뭐예요? grew up. 자랐습니다. 자라서 되었습니다. To become a firefighter. 어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유닛 7은 바로 투부정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다 봤던 친구들입니다.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다시 정리.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거고, 어떤 역할로 쓰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건 명사로 쓰인 거야? 이건 형용사로 쓰인 거야? 라는 걸 구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석을 할줄 알고 또 반대로 영어 문장을 써야 할때 적절한 to 부정사를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막 그걸 보고 기계적으로 이건 명사적용법이네, 부사적용법이네 라고 구별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으니 너무 문법 문제를 위한 그런 문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 볼게요. A번 보면 문장 안에서 이 밑줄 친 부분이 명사, 형용사, 부사 중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쓰라고 하는데 사실 역할을 구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과 의미 파악이다. 그런데 역할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계에서 연습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역할보다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미, 해석을 할줄 알아야 한다. 2번 볼까요? 그 책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 끝내도 돼요.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책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내용이 너무 어렵다란 거겠지? 라는 말입니다. 이 뒤에 for them to read란 말이 나와 있어요. to 부정사 앞에 for them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죠? 의미를 따져보니 주어, 의미상 주어가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누구누구가 무엇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선 read이니까 더 정확하게 읽기에 어렵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말 없어도 되는데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들이 읽기에 어려운. 그럼 이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8번. 나는 몰라. What to do? What to 부정사? 의문사 to 부정사죠. 명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석은 무엇을 할지.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할까? 자, 이어지는 B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과 to 부정사 이용하여 문장 완성해 볼 건데요. 그 영어책을 읽는 것은 너에게 어렵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너에게라고 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해야겠죠. It 써볼 겁니다. It is difficult 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to read라고 하면 그냥 그 영어책을 읽는 게 모두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다른 문장이 돼요. 너에게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 여기 제시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For you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를 어디 앞에? to 부정사 앞에 써서 for you to read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어지는 워크북 문제.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to 부정사가 포함된 문장으로 완성을 하랍니다. 자, 2번과 3번이 있어요. 근데 2번. 영어책을 매일 읽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어떤 친구들에게는 매일 읽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읽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완성해 보면 일단 an English book every day라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 It이 있으니 it을 활용해야겠죠. 가주어, 진주어 쓰라는 거구나. It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게요? 그냥 read라고 쓰면 안 되죠. to 부정사 써야 되니까 to read. 그 다음 3번. 그녀는 이탈리아어를 배우려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녀가 수업을 듣는데 그 이유가 뭐다?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게 바로 수업을 듣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to 부정 써야겠죠. She attends. 그 다음에는 a class. 수업을 듣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Italia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So attend a class. 아, 이게 수업을 듣는다. 수업에 참가하다라는 게 수업을 듣는다라는 거구나. 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어지는 유닛 8은 to 부정사, 그리고 enough to 부정사입니다. 자, 이거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교과서에 정말 자주 문법 포인트로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to부터 보죠. 여기서 앞에 나온 이 to는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또한이란 의미의 말로도 알고 있지만, 너무란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엇해서요 할수 없습니다. 또는 무엇하기에는 너무 무엇합니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I was too tired to study. 나는 너무 피곤해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나는요 공부하기에는 너무 피곤했어요라고 얘기해.

해도 결국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먼저 알아둡니다. 이렇게 끊으셔도 돼요. 나는요, 너무 피곤해서요. 공부할 수 없었어요. 부정의 의미라는 걸꼭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걸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이른바 so that 구문이라고 해서 I was so tired. 나 너무 피곤했어요. That 그래서요, I couldn't study 라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절로 바꾼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that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시제를 잘 봐야 하고요, 또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to는 부정이다 그랬죠. 할수 없었다, 할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couldn't를 쓰든 can't를 쓰든 부정의 의미를 써야 하고 여기서는 왜 couldn't를 썼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줬다. 자, 그러면 enough to 부정사는 무엇이냐? enough라고 하는 건 충분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이고 충분히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여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밑줄 친 smart는 형용사죠. enough는 형용사 뒤에서 부사로서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똑똑한, 충분히 영리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는 충분히 똑똑해 란 말과 그것을 푼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두 앞뒤의 말을 연결할 때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요, 충분히 똑똑한데요. 무엇 하기에? 그것을 풀기에 충분히 똑똑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끊어서 봐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똑똑한데 뭐 하기에 그것을 풀기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아래와 같이 so that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긍정의 의미잖아요. 하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영리하다, 착하다, 멋지다 등등 이런 긍정의 의미를 살려서 이 뒤에는 can이라고 하는 말을 써줘야 한다. 긍정의 의미 할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A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 The runner. 그 달리기. 주자는요. Is enough fast enough to win. 이기기에 혹은 뭐 우승하기에 충분히 빠릅니다. enough는 형용사 앞이 아니라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을 해주니까 fast enough. 그 다음에 2번. One day. 하루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is 짧습니다. 온전히 그 도시를 즐기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to를 골라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B. 우리말과 같도록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그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He was.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to 부정사를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 to가 더 붙어서 너무 무엇해서 무엇할 수 없다, 없었다, to 부정사가 떠오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바꿨던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꿨다? So that 다음에 그 뒤에 시제와 의미에 맞춰서 써준 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to냐, so that이냐? 잘 보면 주어진 말에 so가 있어요. so that's라는 거구나. He was, 그는요, was so, 그 다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걱정이 되는, 걱정하는 영어로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anxious라고 합니다. so anxious, 그 다음에 that 나와야죠. that, 그래서요, 누가요? 그가요, he couldn't sleep.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so와 that을 써주는데 이 사이에 적절한 형용사를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 주어를 똑같이 he로 잘 잡아내야 한다. 이어지는 couldn't는 그 의미와 시제에 맞춰서 couldn't라고 써야 한다. 자, 계속 가보죠. 이번에는 C입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네요. 우리는요, 너무 exhausted, 지친, 기진맥진한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지쳐서요,우리는 Couldn't go up the stairs. 계단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to로 바꾸라는 거죠. We were too exhausted.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이 뒤에 동사 덩어리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 to의 의미 자체가 부정이 된다. 그래서 to go up, 그리고 뒤에 the stairs는 있죠.

fast enough. 출구다 명사 나왔어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to 부정사를 넣어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to catch a zebra 그리고 to reach the top shelf라고 완성해 주시면 돼요. 위에는 긍정, 아래는 부정.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1번부터 볼 건데 so that이 보이나요? so that 너는 똑똑하다. That you can solve this. 여기서 so that은 너무 무엇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정말 똑똑해서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that you can solve this를 어떻게 해석한다? 긍정의 의미니까 이것을 풀수 있다. 너 정말 똑똑하잖아. 이거 풀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너는 이것을 풀 만큼 충분히 무하다. 똑똑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you are smart enough일까요? smart일까요?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smart enough 그리고 to 부정사 to solve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enough가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I'm not good enough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은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좋은 사람이 아니야. 뭐 착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거 대사 워낙 유명해서 검색해보면 나올 거고요. 그렇게 어떤 하나의 문장을 통째로 기억을 하는 것도 문법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계속 가보죠. 2번. It is too expensive. 그것은 너무 비쌉니다. For her to buy. 그녀가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라는 건 그것은 너무 비싸서 그녀가 뭐할수 없다. 살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It is 다음에 이번에는 so that을 활용하는 겁니다. It is expensive. 비싼데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So가 있어야죠. It is so expensive that. 그래서 누가요? 그녀가요. She cannot 혹은 can't buy it 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할 거.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to 형용사 혹은 뭐 to 부사 다음에 바로 그냥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또? 이렇게 사이에 어떤 말? 의미상 주어가 있죠. 아,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필요할 때는 그 앞에 넣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대절 안에 있는 주어가 다릅니다. 그 의미 살려서 she를 꼭 써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seem to 부정사로 가볼게요. seem to 부정사. 이거 딱 보면은 뭔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설명을 보겠습니다. look이라고 하는 말과 달리 seem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무엇으로 보이다라는 건데요. to 부정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다. 그냥 to 부정사가 뒤에 나올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예를 들어 seem이라고 하는 말의 보어로 그냥 he seems 라고 하고 a nice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looks like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괄호의 의미는 보통 생략하는 거지만 이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like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he seems like a nice person이라고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일단 like가 필요하다. 그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looks와 바꿀 수 있는데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그는 나이스해 보인다. 나이스한 것 같다. 훌륭한 것 같다라고 할때 이렇게 look으로 바꿔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우와, 난리 났어요, 지금. 또 지금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는 바로 이 표. 고등학교 가면은 결국 풀으셔야 되니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 seem to 부정사라고 하는 걸 it seems that이라고 하는 이 문장 형태로 바꿀 건데요. 이때 여기 동그라미 시제 주의를 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seem to 부정사 똑같이 seem to 부정사인 것 같은데 여기는 왜 have PP가 쓰였을까요? 자, 위에 거만 먼저 볼게요. seem에 있는 시제와 대절의 시제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seem은 보이다이죠. 그래서 이거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는 seems to know me. 나를 아는 것처럼 보여.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시제가 같아요.

0: 여기 아래도 그는 seem to know me는 나를 아는 거로 보였다라고 할때 판단도 과거에 한 거고 그 사실 생각도 과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는 나를 알았던 거로 보여. 지금 보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 같네 라고 시제가 다를 때는 to have PP. 여기도 그는 보였어. 나를 알았던 거로 보였어 라고 해서 또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가 나타났죠. 이렇게 시제가 다를 때는 어떻게 나타내 준다? to 뒤에 have PP를 써주는 겁니다. 마치 조동사 have PP를 쓰는 것처럼 시제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A번. 민지는 seems to have일까 has일까? 내용을 잘 몰라도 to 부정사이니까 어떻게? have를 써야겠죠. 동사 원형. 민지는 지금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네. 민지는 했던 것처럼 보인다. 시제가 다르니까 study들을 고르는 거예요. 자, 다음 B. 그는 어제 아파 보였다라고 하는 걸 배열해서 완성해 보면 어떻게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데, 보였습니다. 아파 보였습니다라고 과거에 생각을 해본 거고, 그 과거 일에 대해 생각한 거니까 시제에 맞춰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두 문장의 의미 같도록 빈칸 채워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 시제가 서로 다르다는 거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증거를 찾았던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D. 어법상 어색한 거 2번 볼 거예요. 어디가 어색할까? She didn't seem that 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It seems that을 활용해서 부정형을 만들어준 거고, she를 is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내신 기출 문제. 우리말 같도록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 장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과거에 추측을 하는 건데 더 이전의 일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시점을 더 과거로 표현해주기 위해 과거 완료인 3번을 골라준다. 자, 이제 마지막 워크 문제 풀어보면 끝납니다. 2번 볼게요. 의미가 같도록 알맞은 말을 써볼 건데요. It seems that 무엇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전에 중국어를 공부해 왔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시점이 달라요. 그럼 일단 시제를 어떻게 잡아줘야 합니까? 과거로 잡을 건데 그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어떻게 쓴다? to have pp로 써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는 보였습니다. seemed 근데 어떻게 했던 것처럼, 뭐였던 것처럼 보였냐면, have learned Chinese. 중국어를 공부해왔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보였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seem to 부정사는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보였는데? 인데, 만약에 이렇게 to have PP가 나왔다. 그러면 판단하는 그 얘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시점보다 더 이전인 겁니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열심히 또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내용 정리하면서 투부정사 두 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투부정사 내용 정리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오늘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기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공기템은 짜잔! 바로 관찰입니다. 사실 이 관찰은요,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은 평소에 관찰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리 여기 조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볼게요. 자, 여기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관찰을 할 때는요, 오, 오. 관찰을 할 때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해요. 하지만 눈 말고도요, 코도 사용할 수 있어요. 코를 사용하는 게 관찰이라고요? 맞아요. 이 냄새는 짜장면 냄새, 이 냄새는 부침개 냄새. 자, 이때도 코를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 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먹어봐야지. 짜장면은 이런 맛이 나는군. 부침개는 이런 맛이 나는군. 자, 입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 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리하는 소리가 맞는데, 자, 이렇게 귀를 사용해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눈, 코, 입, 귀를 모두 사용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잘 자세히 살피는 것이 바로 관찰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겁니다. 바로 만져보는 것이죠. 손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찰이라는 것. 자, 그럼 글쓰기의 제일 가는 기본, 관찰을 생각하시면서 진도 나가볼게요.

자, 관찰을 이용해서 쓸수 있는 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보고하는 글? 보고 나서 쓰는 글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보고는 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조사하고 나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합니다! 할때그 보고예요. 자, 색깔이 변하는 사과를 열심히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글은요, 보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하는 글은요, 짜임새가 있어요. 어떤 정해진 짜임이 있어요. 그 짜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제목은 색깔이 변하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색깔이 변한다고요? 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엄마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대요. 엄마께서는 접시에 방울토마토도 주시고 딸기도 주시고 사과도 주셨는데 이 사과를 한입 크기로 담아 주셨답니다. 나는 과일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오후에 먹으려고 남겨뒀어요. 자, 그런데 오후에 과일을 먹으려고 보니, 어? 이게 웬일이야? 사과의 색깔이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지 않을까요?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현상인데, 사과의 색깔이 변해 있었어요. 보통 갈색으로 많이 변하죠?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그대로래요. 그런데 사과는 도대체 왜 변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이게 바로 관찰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글을 쓰게 된 동기도 되겠죠. 자, 사과의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한 점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사과의 색깔을 안 변하게 할수 있을까? 궁금, 궁금, 궁금해. 자, 이것도 궁금했고요. 자, 일단 사과 색깔이 왜 변했는지, 그리고 사과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이 보고하는 글을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궁금함을 해결하려고 사과가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자, 무엇을 관찰한다고요? 사과가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자, 오늘의 공기템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죠? 눈, 코, 입, 귀, 그리고 촉감까지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찰이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 되는 것이 관찰입니다. 여러분, 작가 있잖아요?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뭐 소설가든 동화 작가든 그림책 작가든 이분들도 평소에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관찰해 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관찰한 과정을 기록해서 목적이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이 신기한 사실, 뭐가 신기해요? 오, 아니, 딸기나 여기 방울토마토는 색깔이 그대로인데 왜 하필 사과만 변하냐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 신기한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여기 아주 친절하게 관찰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원래의 그 사과, 이 사과를 관찰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깎은 사과죠. 네, 이것을 깎은 사과. 껍질을 깎은 사과. 정하고 나서 2000몇년몇월 며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관찰을 하는데 3시에 관찰하고, 한 3시간 있다가 6시에 관찰했다. 이게 아니라 3시부터 6시까지 그 3시간 사이에 1시간마다 사과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변화지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보고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아, 내가 사과를 먹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사과 색깔이 변하더란 말이지? 아, 왜 변했는지 궁금했어. 안 변하게 하고 싶은데, 아이, 그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참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서,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했고, 관찰 시기는 바로 이때야. 그때 사과가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지 내가 관찰하기로 했다고 하고, 내가 보고하는 글을 쓰게 된그 동기와 궁금증과 그 다음에 관찰 시기를 앞부분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건 편지죠? 어떤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이건 설명이 아니라 보고하는 글이라고 했죠? 알려주는 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글을 쓰셔야죠. 어떤 주제에 대해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자, 관찰, 조사, 실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일단 관찰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할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얘기해 주겠죠? 이 글에서 글쓴이가 관찰하기로 한 대상은 뭐였어요? 사과죠. 사과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이죠. 자, 관찰한 기간은 2000몇 년, 몇월 며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인데, 1시간마다 관찰을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고 나서 보고하는 글을 쓸 때는요, 대상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기간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했느냐, 이 관찰을 언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얼마 동안 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글쓴이가 껍질을 깎은 사과를 관찰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찾아서 해볼게요. 자, 학교 과학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보고서를 써야 해서 절대 이런 말은 없었어요. 엄마께서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예, 엄마는 깎기만 하세요. 그쵸? 먹으려고 남겨둔 사과의 색깔이 변한 것을 보고, 아, 왜? 왜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시침이 딱 되고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 이렇게 변했을까? 예, 궁금했다고 했죠? 자, 여기 동그라미표를 했습니다. 자, 사과 기다려.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볼게.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 대상, 깎은 사과죠. 한 조각. 그 다음에 한 조각이 아니라 그냥 조각. 예. 관찰한 기간 2000몇 년몇월 며칠 3시부터

5시부터 6시까지 관찰하게 된 동기, 궁금했으니까, 왜 변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 관찰을 통해 알고 싶은 점, 알고 싶은 점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과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다라고 했죠.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찰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 위에 올려놨대요. 그리고 한 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뭘로 관찰했대요? 돋보기로 관찰을 했답니다. 그러면 돋보기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 우리 감각 기관 중에 눈을 사용하겠다. 사과의 겉면도 만져보겠다. 자, 만져보겠다. 이건 뭐예요? 예, 손을 사용하겠다. 우리 감각 기관 중에 이제 촉감, 촉각을 사용해 보겠다. 촉각을 사용하겠고요. 냄새도 맡아보겠다. 자, 이건 뭐예요? 코를 사용하겠다. 예. 코털도 좀 이렇게. 예. 자, 코를 사용하겠다. 예. 냄새를 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했었잖아요. 공기템 얘기할 때. 여기에는 모든 걸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손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지금 이 친구는 우리의 그 감각기관 모든 걸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이제 고른 것이죠. 네. 자,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어떻게 하겠다? 사진으로 찍겠다.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다.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관찰 보고서, 이게 지금 관찰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관찰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관찰 보고서에 이 사진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그죠? 예, 그림으로 그려도 되지만 요새는 또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것이 또 대세니까. 예. 자, 이 사진으로 찍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3번. 3번 문단은, 요, 세 번째, 3번 문단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관찰 방법이 되겠죠? 나 이렇게 관찰했어. 자,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관찰 방법. 너 어떻게 관찰한 건데? 나 돋보기로 관찰했고, 만져봤고, 또 냄새도 맡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너 그렇게 관찰했구나. 자, 이게 관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관찰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관찰을 이렇게 했는데 그 관찰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자, 관찰 내용. 어쩌면 관찰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찰 내용, 관찰 결과. 한번 볼게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마다 사과를 관찰해 보니까 사과의 색깔과 촉감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이더래요. 이 변화가 중요한 거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어느 면에서? 사과의 색깔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만져보니까 이 촉감에도 변화가 있었대요. 1시간 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뒤 어떤 변화가 있나.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여러분도 연필 갖고 있죠, 지금? 연필 있지요? 있지요? 연필 옆에 있죠? 예. 잡아봐요, 빨리. 잡았어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번 해봐요. 자, 글은 평면에 있잖아요. 종이 평면에 있잖아요. 이 글이 입체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입체로. 오, 입체야. 글이 입체로 떠올라오고 있어. 그러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연필로 똑같이. 1시간 뒤, 2시간 뒤, 그리고 3시간 뒤. 자,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글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자, 1시간 뒤 변화 보겠습니다. 사과는 처음과 다르게 군데군데, 전체가 아니죠? 군데군데, 연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촉감과 향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색깔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2시간 뒤에 보니까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았어요. 자, 1시간에는 군데군데 변함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확대되는 거죠. 많았어요.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껍질을 깎자마자 사과에서 만져지던 물기가 있었어요. 촉촉하잖아요, 사과가. 이 물기도 마른 듯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말랐네? 이렇게. 3시간 뒤 사과는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

연한 갈색이 아니라 아예 갈색이에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한 시간 뒤 군데군데 연해. 두 시간 뒤 연한 갈색이 많아졌어. 세 시간 뒤 전체적으로 아예 갈색이야. 이렇게. 자, 변화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림은 없지만. 겉면은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였고, 막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아주 말라져 있다. 바짝 말라 있었대요. 향도 잘 느껴지지 않았대요. 아주 표현을 잘했죠? 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 내용이나 결과를 쓸 때에는 여기 사문단처럼,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객관적인 설명. 그 다음에 때로는 묘사도 중요하지요. 때로는 묘사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묘사를 또 해줄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였고 이래야 되는데,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여서 징그러웠고,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여기다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사실적으로 써라. 예. 사실적으로 써라.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글쓴이가 관찰한 것은 무엇인지 모두 고르시래요. 맛, 향, 색깔, 무게, 촉감. 향, 색깔, 촉감. 요 세 가지였죠? 그래서 2, 3, 5번 써주면 되겠고요. 자, 아까 우리 관찰 방법. 향, 그 다음에 색깔. 예, 요거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촉감. 요거 사용했었죠. 그냥 우리가 그 글 속에 나타나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 답에서 골라서 써 넣으면 돼요. 글쓴이가 대상을 관찰한 방법은 무엇인지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똑같네. 요 봐요. 관찰한 거 뭐니? 요거. 자, 관찰한 방법 뭐니? 요거. 사실 37번, 38번 다 비슷한 문제예요.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 풀다가 아, 모르겠다 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뒤, 아, 이거 모르겠다. 별표 해놓고 나중에 풀어야지. 어? 다음 거 풀다가 저절로 그 별표 해놓은 문제, 내가 못 푼 문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혹시 못 푼 문제 있으면 별표 해놓고 나중에 풀어봐야지 하면 풀리는 경우 아주 많아요. 자, 사과의 향, 뭐예요? 냄새 맡기. 냄새 맡기. 네. 이 향, 그러면 일단 좋은 냄새죠? 예. 네. 나쁜 냄새 뭐라고 불러요? 악취. 그러죠? 네. 자, 사과의 촉감. 뭐예요? 만져보기. 요게, 관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색깔 변화는 돋보기로 보겠다. 돋보기로 관찰을 해 보겠다. 자, 그래서 관찰은 향, 촉감, 색깔. 그 변화를 모두 보는 것이 바로 관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 3에 나타난 보고하는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3 요거였어요.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에 올려놔요. 한 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돋보기로 관찰해요. 사과의 겉면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봐요.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요. 자,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내가 어떻게 관찰했는지 관찰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물어보면 돼요. 아우, 나 이거 모르겠다. 너 어떻게 관찰했어? 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뭐 어떻게 관찰했냐면 돋보기 사용했고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도 봤어. 어떻게 관찰했어? 방법이죠. 관찰 방법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찰한 시간에 따른 사과의 변화 과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게요.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자, 군데군데 연한 갈색이다. 전체적으로 갈색이다.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아졌고 물기가 조금 말라있네. 자, 정리가 되죠? 1시간 뒤 군데군데 연한 갈색이네. 그런데 2시간 뒤에는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아졌어. 물기도 좀 말랐는데? 우와, 3시간 뒤가 되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갈색이야, 갈색. 겉면이 아까는 조금 말랐는데 지금은 아주 바짝 말랐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시간 뒤는 1번, 2시간 뒤는 3번, 3시간 뒤는 2번으로 선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관

관찰을 할 때는요, 이 변화 과정이 잘 드러나게 정리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관찰을 한번 보세요. 관찰. 무엇을 관찰할까? 변화가 드러나는 것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관찰할 수 있어요? 뭐 변화가 있어요? 없잖아요. 변화가 잘 드러나는 것을 관찰 대상으로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간마다 관찰했을 때 이렇게 다 변하잖아요. 그쵸? 관찰 대상을 아주 잘 잡은 거예요. 자,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어린이 과학 잡지, 2000몇년제몇 호에서 찾아봤대요. 자, 5번. 5번 문단은요, 내가 관찰을 다 하고 나서 그냥 이랬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이 생겼단 말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자, 자료를 수집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넣어 놓은 거죠. 이 자료, 어린이 과학이라는 그 잡지 자료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 사과 색깔이 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린이 과학이라는 잡지에 있었구나. 방울토마토와 딸기에는 이 성분이 없대요. 이 어떤 성분이 없대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여러분 조금 더 알아보면 이 성분이라는 게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다죠. 이것이 이 공기에 있는 산소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한답니다. 요 성분 때문에, 예. 요 성분 때문에 갈색으로 변하는데 요걸 갈변 현상이라고 한다지요. 예.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갈변 현상. 뭐 사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자도 깎아 놓으면 감자 나중에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갈색. 예. 감자도 그래요. 이번 관찰을 통해 껍질을 깎은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고 마른다. 자, 겉면이 내가 보니까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색도 변하고 마르더라. 예, 마른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보세요. 처음에는 색깔이 변하네? 이랬는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고 조사해 보니까 야, 이 물기도 마르네. 이걸 알게 된 거죠. 앞으로 껍질을 깎은 사과를 보관할 때에는 아하, 그래서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내가 갈색으로 변하는 거 싫었나 봐요. 다음에 또 궁금한 일이 생기면 또 다른 것도 관찰해 보고 싶다라고 뭐예요? 자, 이 전체적인 6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느낀 점. 예, 내가 관찰을 하고 나서 느낀 그것을 여기 6번 문단에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글쓴이가 사과를 관찰하고 나서 한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앞으로 사과를 자주 먹지 말아야겠다. 사과를 보관할 때는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사과보다는 방울토마토와 딸기가 더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예, 1번과 3번은 예, 선생님들이 옛다 질문, 뭐, 옛다 쉬워라 하고 이제 던져주신 것 같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껍질을 깎아둔 사과의 색깔이 변한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았으래요. 자, 이 친구가 관찰한 것을 끝으로 그냥 뭐 끝낸 게 아니라, 모든 걸 끝낸 게 아니라, 더 궁금한 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수집을 했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서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하였다라고 이 글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찾아 쓰라고 하면 제발 좀 찾아 쓰세요. 예? 그냥 대충 아 이게 맞지 하고 그냥 쓰지 마시고 찾아 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공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와 만나 색을 변하게 했고요. 다음에서 보고하는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읽은 이 보고하는 글 어떤 특징이 있나? 무엇을 왜 관찰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쓰고, 대상을 어떻게 관찰했는지 관찰 방법도 쓰고, 관찰한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해 써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예, 추측해서 쓰면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주제와 관련해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쓴다. 아까 수집한 자료 어린이 잡지였죠? 객관적인 사실만 담아야 되니까 느낀 점은 쓰지 않는다. 예, 끝부분에는 느낀 점쓸수 있어요. 그런데 관찰 결과에다가 뭐 징그러웠다, 예뻤다.

아, 뭐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예, 느낀 점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느낀 점도 끝부분에 썼지요. 그래서 5번.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서 보고하는 글로 쓰면 좋은 대상거리를 한번 생각해서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이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아까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처럼, 예,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거뭐 있을까요? 씨를 심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만 줬는데, 가지도 나고, 꽃도 나고, 열매도 펴요. 열매도 달려요. 이런 것들. 되죠? 얼음을 놨어요. 얼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이 변해요. 막 모두 생기기도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쓰면 되죠. 뭐, 개구리 알을 가지고 와서 관찰했더니, 거기서 올챙이가 생기고, 뒷다리가 생기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면 됩니다. 교실의 온도 변화. 이것도 변화죠. 강낭콩 꽃이 피는 과정. 이것도 변화죠. 얼음이 녹는 과정. 이것도 변화죠. 다 사실은 변화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쓰면, 글로 쓰면 좋겠죠? 단, 두 가지 쓰시오 그랬죠? 이렇게 두 가지 쓰라 그랬는데, 하나, 둘, 세 가지 쓰시면 안 되고요. 예. 이건 그냥 예니까. 이 중에 두 가지만 쓰거나 다른 거두 가지 쓰시면 되겠고요. 자, 껍질을 깎은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 일단 관찰 대상을 정하고, 이렇게 방법과 기간을 정해야지 관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보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관찰하고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을 써주면 되겠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아하, 여기에 계획이 들어가겠구나. 네, 힌트가 되지요. 자, 그래서 관찰 계획을 세운다. 1번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서 언제 해야 하는 일일까요? 관찰한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 관찰 대상을 정할 때, 내용을 정리할 때, 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을 관찰할 때, 자료를 수집할 때, 뭐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어느 과정에서 하면 좋을까요?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언제예요? 네, 대상을 관찰할 때죠. 그래서 3번. 네.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사진 못 찍으니까. 자, 다음은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래요. 관찰 대상 정한다, 대상을 관찰한다, 자료를 수집한다. 2시간 뒤에 사과는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았다. 껍질을 깎자마자 사과에서 만져지던 물기도 좀 마른 듯했다. 뭐예요?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여기에서 찾아서 보니, 뭐,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 색을 변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료 수집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 다음은 보고서의 어떤 부분일까?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그대로인데 사과는 도대체 왜 변했을까? 관찰 동기일까요? 아니면 관찰 준비물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진짜. 다른 건다 그만, 가만히 있는데, 왜 사과만 변했을까? 정말 좋은 관찰 동기가 된것 같아. 답을 얘기해버렸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믿어줬어.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아, 사슴이 아니고 기린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에 가장 키가 큰 동물이죠. 다 자란 기린은 키가 5m를 훌쩍 넘습니다. 저는 기린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기린의 심장은 정말 터질 것처럼 생겼습니다. 보시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은 기린의 심장 단면입니다. 제일 왼쪽은 정상 사람 심장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심부전 환자의 심장입니다. 정상 심장과 비교하면 심장 근육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안에 공간이 거의 없죠. 피가 들어올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꺼워지면, 비후해지면 오히려 딱딱해진 심장은 피를 잘 받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린 심장은 정확히 신비대 환자의 심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혈압 때문입니다. 사람도 목 때문에 괴로운 동물입니다. 인류는 직립을 시작하고 다른 동물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 요통이 그 중에 하나고요. 다른 포유류들은 우리처럼 요통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를 보내는 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심장에서 뇌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심장에서 짜준 압력은 머리에 도착하면 50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에서 120에 80mm 머큐리로 피를 짜주게 되면 뇌에 도착했을 때 70에서 30만 남아있습니다. 길이는 우리보다 목이 훨씬 길고 높습니다. 5m 가까운 높이의 뇌에 100mm 머큐리의 압력을 유지해 주려면 기린의 심장은 수축기 혈압 200mm 머큐리 이상으로 피를 짜줘야 됩니다. 기린의 심장이 중증 고혈압 환자의 심장처럼 비대해진 이유입니다. 기린은 고혈압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기린이 물 먹는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양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심장 높이를 낮추고 재빨리 물만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심장보다 내려가면 머리로 가는 압력이 높아져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모습 더 안타깝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자다 보면 뇌출혈로 사망해서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체를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게 전부입니다. 기린은 이렇게 두꺼운 심장을 가지고도 심부전에 시달리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기린의 심장에는 두꺼워져도 근육이 돌처럼 굳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유전자, 생물학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가 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발굴되고 동물 실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기린으로부터 알게 된 심부전 약제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은 신약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현대 과학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아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장 리모델링 기술들입니다. 지난 3강에서 1930년대의 노르웨이 의사 뮬러가 보고했던 슬픈 가족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못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비명횡사하는 가족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죠.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유전자를 분석하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4밖에 안 되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알게 됐는데 이분의 유전자를 검사해봤더니 그동안에도 사실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된 유전자들 몇 개를 알고 있었었는데 이 여성분은 특히 PCSK9이라는 나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오히려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른 생활은 다 정상적이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에어로빅 강사였었고 혈관 상태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런 발견에 열광하게 된 연구자들은 이제 PCSK9을 억제하는 약제를 개발하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이 개발됐고요. 불과 10년 만에, 이분이 보고됐던 게 2005년인데 2015년에 미국 FDA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약제가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높은 고혈압을 견디는 기린의 유전자처럼 에어로빅 강사의 콜레스테롤 수치 14를 기록한 유전자처럼 이런 여러 심장병 환자들을 살리는 표적 치료의 설계도를 건네준 셈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끝판왕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근데 기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잘라내고 집어넣고 편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임상 단계이기는 한데 이런 약들이 상용화되면 딱 한 번 맞으면 평생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원샷 백신처럼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약이라고 하면 신부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질환이 없습니다. 심장질환이 종착역에 다르면 결국 심장이라는 펌프 엔진이 지쳐버리는 신부전 상태가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신부전은 어지간한 암보다 예후가 나쁜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사이에 신부전 치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약물 치료가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네 가지 핵심 약제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이런 네 가지 핵심 약제를 제대로 쓰면서 신부전 환자의 예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약물로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은 심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장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심장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심장 이식은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환자들만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신부전 환자분들은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이식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좌심실 보조장치, 엘바드라는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또 심장 끝에 펌프를 다는 거고요. 작은데 성능이 아주 좋은 펌프를 심장 끝에 달아서 심장을 도와서 피를 타주는 기구입니다. 국내에서 점점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엘바드 달고 건강하게 퇴원하셔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엘바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아예 완전한 인공심장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공심장보다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까이 온 기술은 이종장기 이식입니다. 이종장기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인간끼리가 아니라 다른 종으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는 거고요. 생명공학 기술의 성과가 담겨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 몸에 넣으면 우리 면역 반응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초급성 거부 반응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표현에 따르면 눈으로 보는 이 가운데 장기가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강력한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장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돼지에서 한 10개 정도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조작하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종 심장 이식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멉니다.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종 신장 이식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는 거의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의료 기기 발전이 눈부신 영역 중에 하나는 대동맥 판막 협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장의 마지막 관문인 대동맥 판막이 낡아서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열리지 않는 병이고요. 잘 안 열리다 보니 피가 잘 못 나가서 기운이 없고 뒤에 피가 차서 폐에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은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이 없고 물리적으로 판막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요. 전신 마취하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열어서 낡은 판막 잘라내고 인공 판막을 넣고 한 땀 한 땀 꿰매는 개용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고령의 환자분들, 동반 질환이 많은 분들한테 생기다 보니 이런 수술을 사실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술을 개발을 한 거고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한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영어로는 줄여서 TAVI라고 불러서 우리도 그냥 TAVI라고 많이 하고요. 이렇게 카테터에 집어넣은 판막을 보통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진입하게 되고요. 심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뛰고 있는 심장에 재빨리 판막을 넣고 나오게 되는 고난이도 시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만큼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시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초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이루어졌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점점 더 경험이 쌓이면서 성적도 좋아졌고 기술도 더 좋아졌습니다. 판막도 더 좋아지다 보니까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까지도 수술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이긴 하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도 탑의를 일찍 하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첨단 시술과 신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 오시기 전 모니터링 과정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의 건강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제가 사용하는 워치만 해도 걸음수는 물론이고 맥박수, 산소포화도, 심전도 알려주고요. 기기에 따라서는 혈압수치를 알려주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이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하루 종일 나오는 병이라기보다는 숨어있다가 아주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정말 힘든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는 검사가 24시간 심전도 검사, 홀터 검사하고요. 24시간이 아니라 더 시간을 길게 모니터링하면 더 많은 부정맥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기계를 무거운 걸 차고 줄줄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달고선 하루 종일 생활하니까 좀 번거로웠는데 최근에는 기기를 경량화시키고 패치형 홀터를 붙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졌거든요. 샤워도 하시고 운동도 가능한 이런 검사들이 가능해져서 일주일, 뭐 길게는 2주까지도 긴 시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웨어러블 혈압계도 개발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진료실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고 가정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24시간 혈압계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검사입니다. 혈압계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일상생활 하시면서 혈압을 재는데 얘가 15분, 30분 간격으로 계속 혈압을 재다 보니까 번거롭거든요. 일상생활 하다가 웅 하고 올라가는 것도 귀찮은데 주무시다가 이게 혈압을 재면 자꾸 잠을 깬다고 한숨도 못 잤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웨어러블 혈압계는 불편함 없이 커프 없이 손가락에 끼우면 하루 종일 혈압을 측정해주는 기구고요. 기존 혈압 방법 측정 방법 대비해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증명하면서 임상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난리죠. 의료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제품들 중에는 입원 환자 심정지 예측 AI가 있고요. 가끔 병원에 오셨다가 심폐소생술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CPR팀 어디 어디로 이런 방송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방송이 나면 머리가 춥다서가지고 제 환자는 아닌가 막 불안해하고 찾아보고 제 환자가 아니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심정지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한번 생기고 나면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후유증이 남아서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심정지 예측 AI는 인공지능이 환자분의 상태를 잘 모니터하고 있다가 심정지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영역에서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CT, MRI 등 전문적인 검사 영역에 AI가 차츰차츰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더 잘 얻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영상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부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혈력학적인 기능 정보를 주는 데에도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도 기술의 힘을 빌려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 영역에서도 심장 시술 로봇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 3년 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거다. 의대 가지 말아라. 이런 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할 때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게 되다 보니까 의료진이 장비 옆에서 방사선 노출되면서 시술하는 게 아니라 시술 밖에 조종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시술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기술이라서 의사를 대체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장래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AI 기술과 로보틱스가 합쳐지면서 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차례 강의를 통해 고대 이집트의 미라부터 아프리카 초원의 기린,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약하는 첨단 병원의 모습까지 길고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심장병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어떤 문제가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8번의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한 번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더욱 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라는 친구가 있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They grabbed whate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촌과, 사무엘의 삼촌과 사무엘의 아버지와 사무엘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만약에, 맞죠?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무서웠다면, 겁을 먹였다면, 그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이 겁을 먹었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보이지 않았다,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장이 길어 보일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잡았습니다. Whatever 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 그들은 무엇이든지 손에 잡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무엇이든지냐 하면은 뭐 하는 무엇이든지냐 하면은 바로 뒤에 나오죠.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뭐라고요? 뭐냐면은 이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와 대항해서. 이 거대 오징어와 대항해서 먹힐 만한, 통할 만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은 집어들었다가 되겠죠. 즉, 이제 다시 싸우러 가려나 봅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괴물, 즉, 거대 오징어. 대왕 오징어나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와 싸우려면 뭔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로 쓸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이제 배에서 찾아서 집어드는 것이죠. Pry bars라고 하면은 바로 지렛대가 됩니다. 지렛대. Boat hooks라고 하면은 배에 있는 이런 갈고리 같은 것들. 그다음 dive knives라고 하면은 이 다이빙 칼이 되겠죠. And even 그리고 심지어 a sledgehammer이라는 것은 대형 해머. 망치가 됩니다. 대형 망치 같은 것들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생각해 보면은 물속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속이잖아요. 자, 어쨌든 일단은 모든 연장들과 도구들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번 볼까요?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라고 돼 있네요. None of the divers, 다이버들의 이 잠수부들이죠. 잠수부들 중 아무도, none이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hesitated. 뭘안 했습니까? hesitate이라는 것은, 아, 할까? 말까? 아, 싸우러, 아, 가지 말까? 갈까? 이렇게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게 hesitate이라는 게 할까 말까? 이 망설이다, 주저하는 것. 이게 바로 hesitate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잠수부들도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하는 것을 바로 했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무언가를 바로 했습니까?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싸우러 가자. 가자니까 오케이 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One inch at a time. One inch at a time. 한 번에 1인치씩. inch라는 거. 여기 있죠. One inch at a time. inch는 우리나라는 이 센티미터, 미터법을 쓰지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치를 자주 씁니다. 인치는 2.54cm입니다. 이 2.54cm면 한요 정도? 한요 정도 되겠죠. 한 요정, 요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이빙 케이지 바다에서 2.54cm 같으면 그렇게 큰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1인치 at a time 이라는 것은 실제로 2.54cm를 우리가 계산해서 생각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 조금씩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이빙 케이지 여기 있는 케이지는 다이빙 케이지가 됩니다. 다이빙 케이지는 was lower. lower이라는 것은 바로 내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빙 케이지가 내려졌습니다. back into the ocean. 다시 바닷속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죠. 그 다이빙 케이지 안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비들, 이렇게, 저는 리모컨을 들고 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연장들과 도구들,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이제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이빙 케이지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1인치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They face down.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The Kraken together. 이 The Kraken. Kraken이라는 것은 바로 크라켄이라고 하는데요. 전설 속의 거대한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크라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 즉, 크라켄, 즉, 괴물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맞서냐 하면은 크라켄, 그 거대 오징어나 바다 괴물을 맞설 것입니다. As a family, 가족으로서, 즉, 가족처럼 다 함께 맞설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0: depended on it이라고 되어 있죠. Bringing back 가지고 오는 것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their golden treasure 그들의 황금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 지금 그 galleon이라고 하잖아요. galleon이라고 하면은 그 난파선입니다. 그 안에 지금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the kraken 즉 괴물 바다 에 있는 거대 오징어가 있잖아. 그거 그 난파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황금 보물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은 depended on it. depend on이라는 것은 뭐 어디에 달려 있다. 그것에 달려 있다. 즉 바닥에 물을 묻지르냐 못 묻지르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난파선에 그 난파선을 지키고 있어 보이는 그 난파선에 있는 그 거대 오징어를 물리치면은 우리가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못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사실 이게 난이도로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중학교 내신 시험 그리고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내신 시험이나 서술형 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 포인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들어도 최소 4점 이상 따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bringing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가 주어일 때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명사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명사라는 것은 이 말도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이때까지는 동명사라고 하면 아, 또 동명사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 동명사라는 게 뭐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면은 안 어렵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동명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명사예요. 이 동이 뭐냐면 겨울동 아닙니다. 겨울동 아니고요. 동사였는데.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동사였는데, 현재는 명사로 쓰이는 것. 즉,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 형태는 어떻냐면,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끝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모양이 어떻다고요? 동사에 ing를 붙이고, 이 동사에 ing를 붙인 건 뭐다? 원래는 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그대로 쓰는데 거기에 ing를 붙인 거예요. ing를 붙임으로써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만 보냐 하면은 동명사가 주어일 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무언가 약간 헷갈리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초등학생이 보고 있다면, 아,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나중에 조심해야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Playing soccer helps me stay healthy라고 돼 있죠. 축구를 하는 것. 아, 저도 축구. 아, 과거에 열심히 했었는데요. 축구를 하는 것,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것은 helps me, 나를 도와준다. 뭐 하는 걸 도와주는데요? Stay healthy, 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딱 보이죠? 동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밑줄을 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있죠? 저기 앞에 있는 playing이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축구를 하는 것은 helps me stay healthy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축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축구가 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주어가 soccer이 아니라 soccer도 주어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진짜 주어의 그 핵심만 끄집어내라고 하면은 playing이 되겠죠. 자, 요거 조금 더 두드러지게 조금 더 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 다음 문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간단한 문장이죠. Reading books is fu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동사는 무엇입니까? 동사는 그대로 밑줄 쳐드릴게요. is가 동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is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볼까요? books가 있죠. books는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여러 권이에요? books라고 하니까 여러 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books가 나왔네. 그럼 are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books가 아니에요. 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reading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이 주어라는 것이죠.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하니까 is, 즉 reading, books, 책들을 읽는 것, 책들이 주어가 아니라 읽는 것이 주어예요. 읽는 행위 하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is를 쓴다라는 거죠. are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다? 바로 이 동사와 붙어 있는 단어가 하필이면 복수네요. 하필이면 S가 붙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reading books are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착각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뭐다? reading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Watching movies makes me happy. 아,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여기 보니까 makes가 붙어 있네요. 그런데 영화들이네. 어? Watching movies. 영화들을 보는 거네. 영화들이니까 여기 make 적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watching이니까 makes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점 벌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One inch at a time,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They'd face down the Kraken together as a family.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손에 뭐가 있냐면 at the net. net이라고 하면 그물이죠. 그물. 그의 손에 있는 그물을 내려다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뭐지? 라는 생각이 드냐면 he couldn't believe it.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t was 여기 내 나의 손 안에 있는 이 그물이 나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지고 가도록 allow라는 것은 허락하다죠. 그에게 허락한 전부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 지금 뭐 가져갔어요? 대형 망치, 지렛대 또 뭐 가져갔습니까? 또요? 어떤 갈고리 배에 있는 갈고리 어떤 사람은 칼 가져가는데 사무엘은 어떤 뭘 가지고 갑니까? 지금 손에 보니까 그물이 있는 거예요. 에게 나는 그물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뭔가 그 거대 오징어를 잡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물밖에 못 가져가? 너무 서운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컸는데 나도 무기를 들 수 있게 해줘야지. 이 그물이 무슨 무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Even worse,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설상가상으로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 라고 되어 있네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had ordered him. order이라는 것은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주문하는 게 아니죠. 어, 여기 다이빙 수트 한 개요.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order이라는 것은 바로 명령하다.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아버지는 사무엘 아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to let 하게 놔두라고 하겠다고 무엇을 하냐면 to let the grown-ups, grown-up이라고 하면 성인이거든요. 성인이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겠다고. 즉, 성인들이 누구를 처리합니까?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를 다루고 처리하도록 놔두라고 그에게 명령했다. 즉, 사무엘 너는 오징어에게 오지 마. 우리 성인들이 알아서 할게. 아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손에 그물이 있고 그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명령을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s.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Even worse,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함께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Whatever. Whatever.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Hesitate. Hesitate.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Depend on. Depend on.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Order. Order. She ordered him to leave the room. Deal with. Deal with. I can deal with this problem mysel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show입니다. show가 두 가지 의미로 대표적으로 쓰인다는 것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show인데 he showed me a picture of his dog 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나에게 show했답니다. 무엇을 show했냐 하면 a picture of his dog. 그의 개의 사진을 나에게 show했답니다. 즉 보여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의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We watched a magic show today.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마술 보여주는 것. show라고 하면 보여주다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 볼까요? 마술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봤답니다. 마술을 보여주는 것 뭐예요? 마술 공연이 되겠죠. 혹은 전시가 되겠죠. 그래서 마술 공연을 오늘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평가 2회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잘 알고 있는지 확인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6쪽을 보면 확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7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수설정을 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부분을 쓰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용수설 저울도 그렇고요. 전자저울, 가정용 저울 모두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한다고 했었죠. 자, 기준점을 우리가 0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0점을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눈금을 0을 가리키도록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용수설 저울의 어떤 부분이냐고 하냐면 바로 0점을 조절해주는 나사다 해서 0점 조절 나사였죠. 그래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 0점 조절 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용수설 저울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용수설 저울의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용수설 저울의 부분 부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그 용수설 저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수설 저울로 무게를 측정할 때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표시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표시자와 그 눈금이 어느 부분에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 눈금을 읽어주면 그것이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되었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표시자와 나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물체의 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자는 바로 이 부분이 표시자죠. 자, 이 부분이 표시자인데 이 표시자와 눈금이 만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눈금의 숫자를 읽어주면 얼마인가요? 200이지요. 따라서 우리 이 용수설 저울의 무게는 바로 200g이 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 볼까요? 빗면을 이용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더 어떠한 힘이 드는지 우리 괄호 안에 낱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빗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공부했었냐면 바로 지뢰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힘을 덜 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 힘은 우리가 크기라고 하죠. 자, 힘의 크기는 우리가 크다, 작다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우리가 적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힘이 적게 들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적은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크기 같은 경우에는 크다, 작다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작은이라고 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와 빗면 중 어떤 도구를 이용한 것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병따개를 이용해 병뚜껑을 딴다. 자, 우리 병따개는 여러분들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병을 딸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지뢰와 빗면 중에 1번은 지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땅으로 내려간다. 자, 미끄럼틀은 우리가 경사진면을 이용하여서 쉽게 내려가는 것이지요. 자, 경사진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빗면이었어요. 따라서 2번은 빗면이 정답입니다. 3번 볼까요? 가위를 이용해 색종이를 자른다. 자,
자, 가위 역시 병따개처럼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뢰를 이용한 것이니까 3번도 역시 정답 지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통해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경사로 역시 우리 이렇게 경사면, 기울어진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휠체어가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은 빗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확인 문제 네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어느 정도 감 다시 되찾으셨죠? 그럼 이제 단원평가 2회 문제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평가 2회는 우리 교재 143쪽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하여서 비교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물체의 무게 손으로 어림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구가 있었지요.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바로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물체를 그럼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아, 여러 개의 물체의 무게를 정확히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저울이 발생한 것은 어떤 불편점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불편점을 해결한 이유가 첫 번째가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두 번째는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서 무게를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4번이 되겠죠. 사람마다 비교한 결과 무게의 값이 어림을 했을 때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지금 설명한 저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에요. 물체의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 물체의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1번 문제에서 살펴봤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이 무게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한 것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만든 도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저울이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두 물체를 저울로 측정을 하면 정확히 무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더 무거운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하기에 알맞은 저울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된 것이 가정용 저울, 양팔 저울, 윗접시 저울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니은 디귿,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무엇이 아쉬울까요? 자,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은요, 기준이 되는 물건을 올려놓고 이 물건보다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우리 수평의 원리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수평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가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확인해 볼수 있는 저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일의 무게를 잴 때, 우리가 청과점이나 또는 마트를 가면 전자저울도 있지만 이러한 기업과 같은 가정용 저울 형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바구니를 올려놓고 이곳에 과일을 담아서 우리가 무게를 재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가정용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3의 답에 해당하는 저울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문제 3의 답에 해당하는 저울은 바로 가정용 저울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용 저울, 여러분들, 언제 사용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했었죠. 또, 과일의 무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정용이니까 가정에서 저울을 잴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고기의 무게를 잴때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생선과 같은 것의 무게를 잴 때도 사용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가정용 저울을 사용하는 예. 자, 채소의 무게 또는 뭐 고기의 무게, 이런 것을 잴때 사용한다와 같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저울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수철 저울의 각 부분의 이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고 했었죠. 자, 이처럼 저울에서 각각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전자저울의 각 부분인데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물체를 올려놓는 곳이에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기억부

부분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니은 부분에 숫자가 뜨게 되지요. 아, 그러면 우리 기역과 니은은 알맞은 것이구나, 옳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 0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 전자저울에서 이 검정색 버튼, 이 부분은 바로 0점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버튼, 리을, 수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빨간색 버튼은 사실 어떤 역할일까요? 바로 이 버튼은 수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된 문제죠. 선생님이 지난 단원평가 1회 해결했을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자저울이든 용수철 저울이든 가정용 저울이든 이 저울들을 사용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용수철 저울 순서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용수철 저울을 측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0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0점 조절이 들어있는 디귿 부분 있죠? 용수철 저울을 들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 표시자를 눈금 0에 맞춰야 된다. 자, 이것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고요. 디귿.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무게를 측정할 물체를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이 두 번째에 오겠습니다. 자, 고리에 걸고 나면 여러분들 용수철 저울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려줍니다. 자, 들어 올리면 여러분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지요.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면서 표시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기역이 세 번째 오고. 자,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이 표시자가 가리키는 숫자를 눈금, 옆에 눈금이 적혀져 있죠. 그 눈금을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리을이 가장 마지막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디귿, 니은, 기역, 리을이 되겠죠? 그럼 이제 7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7번 문제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확인 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죠. 자, 이처럼 저울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친구들, 자, 어떻게 읽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봐요. 자,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는 표시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표시자와 눈금이 일치하는 선의 숫자를 읽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 용수철 저울을 보니까 표시자 의이 선이 이곳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곳에 있는 눈금을 읽으면 여러분들 옆에 숫자가 얼마였었냐면 30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다? 그렇죠. 300g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과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 자, 용수철 저울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는 전자저울의 부분의 이름, 그리고 역할 살펴보았었죠? 자, 이번엔 용수철저울이에요. 그럼 먼저 1번 볼게요. 용수철, 물체를 걸면 줄어드는 부분. 자, 우리 용수철저울은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난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표시자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이 설명이 정확한지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가리키는 부분. 맞죠? 우리 이 표시자와 그 다음에 눈금을 일치시켜서 우리가 읽어주면 그것이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된다고 했어요. 자, 2번 설명은 맞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3번 볼게요. 눈금.

표시자를 눈금 0에 오도록 조절하는 부분이다. 자, 표시자를 0에 오도록 조절하는 부분은 바로 0점 조절 나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눈금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4번 볼까요?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부분. 자, 이 설명이 바로 눈금에 대한 설명이죠. 자, 따라서 우리 3번과 4번은 이 부분의 이름이 서로 바뀌어야겠네요. 자, 5번 볼까요? 고리는 용수철 저울을 잡거나 스탠드에 거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용수철을 잡을 때 고리를 잡는 것이 아니죠. 고리에는 물체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잡는 것은 손잡이 부분을 잡죠. 따라서 우리 5번도 부분의 이름,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가정용 저울의 사용 방법에 맞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가정용 저울, 어떻게 생겼었더라? 자, 가정용 저울 앞에서 나왔었죠? 자, 선생님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정용 저울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안에 바늘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위에, 바로 이 부분이 저울 접시가 되는데요. 이 저울 접시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바늘이 움직이게 돼요. 자, 움직이면서, 어느 눈금에 있는지 그 눈금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그것이 이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늘이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용수철 저울 때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용수철 저울을 보면, 용수철 저울에서도 우리가 표시자가 있는데 이 표시자가 위아래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늘어났을 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시자가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이 눈금을 읽고 이 물체는 얼마이다라고 알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저울도 이 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을 때그 눈금의 숫자를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움직이지 않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울로 측정한 우유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가정용 저울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눈금이 움직이는데 이 눈금의 아이 바늘이 움직이는데 이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자, 바늘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멈췄군요. 자, 그런데 이 바늘이 가리키는 이 부분을 볼까요? 200과 300, 그 어딘가에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작은 눈금들이 있어요. 자, 이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냐면 바로 10g입니다. 그러면 이 눈금이 첫 번째 작은 거, 두 번째 작은 이 눈금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물체의 무게는 200 중에서도 두 번째 작은 눈금이니까 22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은 220g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빗면 나왔네요. 자, 질의나 빗면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경사로는 지뢰를 이용한 것이다. 자, 경사로는 지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빗면을 이용한 것이지요.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부터 바로 나왔죠. 자,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1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줘야 되는데요. 경사로를 이용하면, 자, 큰, 작은이 있는데요. 자, 어떤 힘으로 무거운 자전거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자, 경사로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긴 것이 경사로죠. 자, 이 경사로는 바로 빗면을 이용한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우리 이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의 크기가 작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작은 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13번 볼까요? 병뚜껑을 열때 손이 아닌 병따개를 이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힘의 크기를 고려해서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병따개는 지뢰를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죠. 자, 지뢰를 이용한 거 병따개 말고도 가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뢰 공부했을 때 빗면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뢰와 빗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뢰와 빗면은 우리가 힘을 들이는 것보다 더 힘의 크기가 작아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었어요. 자, 그럼 그 좋은 점의 내용을 적어주면 자, 직접 손을 이용할 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병뚜껑을 열수 있다. 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 작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쓰임새에 알맞은 도구의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사다리, 나사못, 가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다리는 빗면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니은 역시 빗면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은 여러분 가위, 지뢰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쓰는지 보겠습니다. 1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편하다.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거 바로 사다리지요. 따라서 우리 1번의 정답은 기역이고요. 색종이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건 바로 지뢰를 이용한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힘으로 못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사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 니은까지 적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단원이 전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1단원이 전부 마무리되면 우리 수행평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 교재 145쪽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하는 모습과 저울로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볼게요. 1번.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저울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 어림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사람마다 이 무게를 느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저울이었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어림하면 정확한 무게를 알수 없다. 우리 문제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끔 문장을 적어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울을 이용하면 여러분 어떻다?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손으로 어림하면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저울을 이용하면 정확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은 2번 문제 볼까요? 용수철과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물건의 무게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용수철저울과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각각 무게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먼저 용수철저울 같은 경우에는 저울의 범위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까닭은 너무 큰, 무게가 너무 큰 것을 이 고리에 걸게 되면 용수철이 쭉 늘어나게 되는데 이 용수철도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용수철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즉, 고장이 날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표시자가 움직입니다. 자, 이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눈금을 읽어줘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자,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우리 0점 단추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우리 이 0점 조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 용수철 저울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표시자를 0에 맞춰줘야 되겠죠. 자, 0점 조절하는 거 주의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수평계를 이용해 저울의 수평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자저울을 순서했을 때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평평한 곳에 수평을 맞춰서 놓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판자의 왼쪽에 나무토막 한 개를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1번. 어떤 상태를 수평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우리 수평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수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우리가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볼까요? 무게 같은 나무토막으로 수평을 잡으려면 나무판자의 오른쪽 어느 위치에 나무토막을 올려놓아야 할까요? 자, 그 번호를 먼저 쓰는 건데 두 개가 같은 무게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면 같은 무게라면 같은 받침점에서의 거리만큼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서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즉, 5번에 놓았다면 이 물체도 몇 번에 놓아야 될까요? 그렇죠. 5번에 놓아야 되겠죠. 그 까닭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 5번 위치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과학적 원리 바로 이 아래에 나와 있죠. 같은 두 물체를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올려놓으면 수평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같은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올려놓을 때 수평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1단원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용수철 저울, 전자 저울, 양팔 저울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몸무게를 잴때 이용하기에 적합한 저울은 어느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정답과 이유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과학 1단원 마무리 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국어와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는 지각의 변화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이전 강의까지는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과 암석에 대한 내용 공부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한 번 만들어진 광물과 암석이요, 영원히 계속 그 형태가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이야기를 조금 좁은 관점과 넓은 관점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 사진 딱 보면 무슨 사진 같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요. 뭔가 쿠키를 좀 자세하게 확대한 사진 같다 이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땅을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을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뭔가 이렇게 땅이 갈라진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땅에 갈라진 모습을 우리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층의 크기, 이렇게 봐서는 별로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실제로 이 단층의 총 길이는요, 무려 1200km가 된다고 해요. 이 길이는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배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퀴즈는 이겁니다. 미국 캘

위에 있는 이 커다란 단층이요. 만들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뭐 어떤 사람이 힘을 줘가지고 지구를 쪼갰다.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과연 어떠한 힘이 작용했길래 이 단단한 땅이 갈라질 수 있었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답이 맞았는지 확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각의 변화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먼저 좁은 관점에서 지각의 이 표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표에 암석이 있어요. 그쵸?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배웠는데, 이 암석이 영원히 그 형태 그대로 올곧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공기, 생물 등등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되면요, 성분이 변해서 표면이 좀 약해지거나, 혹은 크기가 작게 잘게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통틀어서 우리는 풍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풍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단단한 암석을요, 에게 공기가 혹은 물이나 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지?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화가 되는 과정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이에요. 물이 암석을 쪼갤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도요, 하물며 물도 돌을 쪼갤 수 있대요. 어떤 과정으로요? 자, 먼저 예를 들어 비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암석의 그 미세한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졌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얼음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은요,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되죠? 네, 고체이지만 부피가 조금 더 팽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좁은 틈을 아주아주 아주 조금씩 넓히고 넓히고 넓히면서 결국 계속해서 이 틈을 넓히고 돌을 잘게 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뿌리도 이 돌을 잘게 부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나무를 갖고 이 돌을 가지고 와서 둘이 부딪히게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는 나무가 더 약하니까 나무가 부러지겠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나무가 뿌리를 좁은 틈을 파고 파고 파고 들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 암석도 조금씩 조금씩 틈이 벌어지면서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지하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하수가 특히나 석회암 지대에 흐르게 되면 이 탄산칼슘은 약한 산성을 만나면은 성분이 변하면서 약해지게 녹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수가 약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석회암 지대에 흐르게 되면 녹이게 되면서 뻥 뚫린 석회 동굴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석을 잘게 부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의 작용, 심지어는 기체도 이렇게 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대요. 암석이 공기에 닿으면 성분이 변해서 암석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철이에요, 철. 철에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게 되면은 녹슬면서, 녹슨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면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잘게 부서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바로 압력에 의해서도 풍화작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큰 압력을 받다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지반이 위로 상승하게 되면은 압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거대한 암석도 부피가 미세하게 팽창을 해요. 눌려있던 암석이 이렇게 압력이 작아지면서 팽창하면 겉을 감싸고 있는 부분은 잘게 쪼개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요인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한순간에 짧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풍화작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몇천 년, 몇만 년, 심지어 몇억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작용이며 그 결과 지표의 모습은 영원히 영구적으로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풍화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생명의 땅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토양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받아서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된 흙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을 다른 말로 짧게 표현하면 이제 흙인데요. 토양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걸쳐서 생성되는지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기반이 되는 암석이 있어야겠죠. 가장 먼저 A가 있을 겁니다. 단단한 암석이

풍화가 돼서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반암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 용어까지 정확하게 뭐 지칭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칭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 기반암이 있고요. 이 기반암이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암석 조각들 혹은 더 작으면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 됩니다. 그 층, 비가 바로 모질물 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층이 생길 것이냐? 우리 친구들 그냥 딱 생각하면 당연히 순서대로 C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B층 다음에 생성되는 층은 바로 D층입니다. 그러니까 B, 이 작은 암석 조각이나 모래가 더 잘게 부서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토양이 되는 층이 먼저 D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서 성숙한 토양이 되면은 이 D층 아래에 새로운 층인 C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위층에 있었던 물질 중에서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 녹아가지고 아래층으로 집적되고요. 그리고 위층에 있는 물질 중에서도 입자가 굉장히 작은 진흙과 같은 그런 작은 입자들이 아래층에 촘촘히 쌓이게 되면서 새로운 C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층은 가장 표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의 흙이다, 표토라고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조금 깊은 흙이다라고 해서 C층을 심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 B, C, D가 아니라 A, B, DC인 거. 이거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 잘 짚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토양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양은요, 당연하게도 생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요.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친구들의 이제 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1m, 3제곱 미터 안에 들어있는 생물의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평균적으로 약한 마리 정도 살고 그리고 지렁이 종류는 약 300마리가 살고요. 그리고 이제 거미류, 다지류, 곤충류 이런 거는 심지어 한 500마리 정도가 평균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단 1g의 작은 흙 안에도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이 살면서 부지런히 흙을 뒤집고 또 배설을 하면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질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쭉쭉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풍화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는 참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cm 두께의 흙이 만들어지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약 200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오염된 토양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도 어렵고요.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우리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토양의 역할과 보존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는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화를 이야기했다면 우리 좀 스케일을 넓혀서요. 커다란 땅의 변화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단단하잖아요. 이 땅이 움직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 같아도 쉽게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땅은 당연히 바닥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옛날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이 땅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 과학자가 바로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물리학자인데요. 약 1912년경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 땅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땅이 이동해서 현재 모습처럼 이렇게 대륙이 분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대륙 이동설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딱 보시니까, 좀 낯선 용어가 있네요. 판게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게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멀어지고 멀어져서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됐다라는 주장인데요. 저 판게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게아, 아까 말했던 그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베게너가 제안했던 이름이에요. 약 3억 년 전에는 한 덩어리였던 그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 증거 네 가지가 바로 이거입니다. 실제로 이 베게너가 탐사를 다니면서 수집한 증거 내용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해안선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연이라기엔 일치한다 이겁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이 해안선 보시면요. 마치 잘라진 이 쿠키 모양처럼 딱 갖다 붙이면 뭔가 절묘하게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아, 근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화석의 분포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대륙들에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약 3억 년 전, 그러니까 고생대 시절에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화석이 이 식물계에서는 글로소프테리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파충류 종류에서는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인데요. 얘네들이 분포하는 이 지역이요. 마치 과거의 한 덩어리였던 것처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뭔가 설득력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얘네들 사이에 어떤 뭐 육교처럼 연결된 땅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거를 또 가지고 옵니다. 산맥의 분포? 이거 연결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북아메리카와 그리고 유럽 대륙에 각각의 이제 산맥이 있을 거잖아요? 산맥에 아래층부터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층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러한 산맥이 북아메리카에 있었대요. 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대륙에도 똑같이 A, B, C, D, E 순서대로 쌓여있는 산맥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분이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빙하의 흔적이에요. 여러 대륙들이 지금은 빙하가 없지만 과거에 지구의 기온은 계속해서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이 빙하가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빙하는 계속해서 녹으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빙하가 이동하면서 긁고 간 흔적 있죠? 그 빙하의 흔적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니까 마치 남극을 중심으로 멀어졌다면 이 방향이 모두 설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빙하의 흔적과 분포가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주장을 딱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설득이 되지 않나요? 과학적인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사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베게너가 죽을 때까지도 이 대륙 이동설이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게너 여러 가지 좋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였거든요. 자, 이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들지 않으셨나요? 뭐 알겠어. 증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과연 누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움직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드셨을 겁니다. 당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는 했어요. 참고로 뭐 달의 인력 때문이다, 지구 자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그 정도의 힘 가지고는 이렇게 커다란 대륙까지 뭐 이동을 할 수는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참고로 여기에는 좀 역사적 배경도 있는데요. 이 베게너가 기상학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학자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당대에 좀 권위적인 학계 분위기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힘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프레드 베게너가 죽고 나서 약 30여 년 후가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슬슬 대륙이 진짜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이 학계에 퍼지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어서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 순서에 맞게 기초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화와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암석 틈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면 부피 팽창하면서 단단한 암석까지 갈라지게 할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식물의 뿌리, 그리고 지하수에 의해서도 풍화가 일어난다. 풍화의 요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 단기간에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오염된 토양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은 쉽고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잘라서 나타낸 것인데요. 생성되는 순서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죠. 가장 아래에 있는 기반암 A부터 모질물층 B, 그 다음에 C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표토인 D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녹은 물질과 작은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C층이 만들어진다라고 순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암석 조각 그리고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은 A인 기반암이 부서진 층 B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빗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이 아래로 이동해서 쌓이고 집적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층 C층이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과거에 붙은 대륙을 우리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는데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이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한다라는 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그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대에 비난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4번입니다. 그렇다면 판게아, 그러니까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 있었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분포가 순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거 너무 간단한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한 덩어리인 판게아부터 시작해서요. 점점 그냥 멀어지는 거 순서대로 골라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니은보다 좀더 멀어진 리을이 오고, 그다음에 기역, 마지막으로 현재 대륙 분포인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거대한 땅덩어리가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 더 이어가 볼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륙만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대륙을 포함한 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죽은 이후 30년이 지난 1960년대에 이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판은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판이란 무엇일까요? 그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판은요, 일단 단단한 땅인 지각층 있죠? 그 지각에다가 맨틀 중에서도 단단한 부분인 이 윗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합쳐서 두께로 따지면 약 100km 두께의 그 구간을 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대륙 지각 평균적으로 약 35km라고 했고요. 해양 지각은 더 얇아서 평균적으로 한 5km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두꺼운, 그러니까 이 맨틀 중에서도 단단한 이 상부까지 포함한 요 부분이 판인 거고요. 두께는 약 100km 정도 된다라고 스케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도 조금의 두께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보니까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구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요, 딱한 덩어리로만 쭉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들이 서로서로 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이 땅이 움직인다고요? 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손톱이 자라는 정도로 뭐 1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씩 이동하거든요. 에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구과학은 큰 스케일,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해야 되죠. 1년에 몇 센티미터지만은요.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이 지나면 굉장히 긴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판의 경계, 정확하게 판의 범위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려온 그림인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대륙 지각이 있고요. 해양 지각이 있어요. 그럼 판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멘틀 중에서도 상부를 포함한 단단한 부분인 요 부분. 해양 지각으로 따지면 요 부분. 두께는 몇? 약 100km 정도. 요 부분이 판이다라고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의 주요 판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구 표면의 여러 개의 판은 계속해서 움직인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판의 경계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쌓이겠죠. 왜냐? 판들은요,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판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부딪히는 판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빗겨나가는 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땅이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 조금 움직인다고 바로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진 않고요. 일단 단단한 땅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겠죠.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때 딱! 하고 끊어지면서 단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지진 발생할 수 있고 화산 활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거,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도 많이 봤던 현상이죠? 바로 화산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화재 발생도 일어날 수도 있고 화산재 방출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어려워지는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 버티고 버티다가 딱 끊어질 때그 충격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도로나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부르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전 세계의 화산대와 지진대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바로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심지어는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대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자, 한번 볼게요. 화산대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도상에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표시해보니, 정말 특정 지역에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지진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라고 보니까, 마침 판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자료를 한 그림으로 합쳐보니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정말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는 그냥 랜덤하게 어디서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요? 이 판의 경계에서 판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비껴나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가 응축되고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분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는데요. 이 일본이 바로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세 판이 만나는 이 판의 경계에 위치해서 일본 하면은 굉장히 지진,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는 국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조금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완전히 판의 경계 부근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화산, 지진 적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적게이지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안전 대응 매뉴얼을 잘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탐구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그림은 지각과 멘틀 일부 모습인데, 자, 가명칭! 우리 너무 쉽죠? 지각과 멘틀의 상부까지 포함한 요 부분, 바로 판이었고요. 이 판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6번,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해볼게요.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꺼울까요? 우리 태양 지각보다는 대륙 지각이 더 두껍기 때문에 판 또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습니다. 2번,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한 개로, 통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번, 각각의 판들은 서로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모두 다 오른쪽, 자, 왼쪽 이러면서 이동하지 않겠죠. 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엇나가고, 어떤 데서는 부딪히고 멀어지고 하는 겁니다. 4번,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거나 어긋나기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 가와 나가 무엇인지 우리 각각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땅이 갈라지거나, 즉 단층이 생기거나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땅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때그때 즉각즉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가, 즉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딱 하고 끊어지면서 갈라지거나 흔들리게 된다 했죠? 이것은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이었고요. 또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마그마가 나오는 현상들을 우리 화산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올바른 명칭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8번입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볼게요. 1번,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띠 모양을 이룬다. 우리 화산 활동, 지진 활동, 이러한 것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그것도 긴띠 모양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왜였죠? 이 이유를 잘 알아야죠. 그 이유는? 맞습니다. 이긴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판의 경계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산대, 지진대가 특정 지역에 긴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것이죠.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

전체 지구상에서 골고루 분포한 게 아니라, 네, 이번에 나와 있죠? 특정 지역에 긴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입니다. 또 자주 물어보는 이 내용이, 골고루 분포한다, 또는 판의 정, 중앙에 뭐 집중되어서 분포한다, 이런 보기도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다 틀렸고요. 항상 판의 가장자리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뭐 신이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화산과 지진을 발생시키지는 않겠죠. 판의 경계 부근에 있었던 곳에서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이러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겹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의 답을 할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의 커다란 단층, 약 1200km나 되는 커다란 단층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줬던 사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세로로 쭉 갈라져 보이는 것이 커다란 두 땅의 경계면이 생긴 단층이거든요. 자,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슈퍼맨이 와가지고 땅을 쳐가지고 갈라지게 했을까요? 아니죠. 자, 우리 판의 이동으로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각을 이루고 있는 판이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판이 왼쪽 판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왼쪽 판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그림에서 오른쪽 판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껴갑니다. 그래서 이 선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자동차 도로거든요. 자동차 도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이 부분이 휘어진 것 보이세요? 실제로 판이 이동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시간에 배운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 영어 오늘은 227강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어저께 여러분들 저랑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 관련된 정보들 정리하셨고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반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들 가지고 오늘 반복할 거고요. 자, 구문 분석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그렇겠죠. 자, 시제나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구문들이 있을 것이고 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후에 자, 듣고 따라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문장의 골격이 딱 세 단어네요, 지금. 자, 뭐예요? 주어, 동사, 보어.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식어인데요.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100% 이거는 지금 형용사적 수식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오,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그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for 플러스 명사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라고 주로 많이 번역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죠, 문장 안에서. 하지만 자, 이제는 투부정사 앞쪽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늘어야 여러분들이 노련해지고 능숙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이제 등위 접속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랐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이제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쪽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쁘단데. 자, 기쁜 건 나지만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엔터라고 하는 단어는 을, 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점도 다시 한번 자, 상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처음 알려드리는 정보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자, and 이하에 이제 주어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동사 보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자, 무슨 가능성이 있죠?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얘가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바로 얘가 진짜 주어죠. 당신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내가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의 기쁨일까요?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자,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요 아이도 주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 자, 문장 성분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슈로 삼을 것은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it과 to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문장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요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t for to 강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어느 경우에 생략된다라고 했어요? 일반인일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께?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장 안에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죠? It's my pleasure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당신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는 지금 for 일반인은 아니지만 for me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안에 없으면 for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로 표시하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냥 생략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정황상, 문맥상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렇게 생략이 될 수 있다까지 자, 오늘 강의에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강의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lad. 자, 그 다음이 뭐였어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 이제 복잡한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그 의미상의 자, 주어가 따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I'm glad for you to enter this sch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당신이 입학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습니다. It's my pleasure. 나의 기쁨입니다. 뭐가요? To tell you something.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해보실 수 있었죠? 자, 매우 훌륭하게 잘 하셨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이슈가 이제 이거네요. 좀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se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어떠한 것처럼 보인다. 비동사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 자신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seem을 써서 뭐뭐인 것 같아요 정도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인데 당연히 뒤쪽에 보호가 필수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 그 보호의 자, 지금 형태가 어때요?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주어가 지금 A라고 했을 때 A가 현재 뭐뭐처럼 보이는 것인데 과거에 어떠어떠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시제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to have PP는 실제로 여러분들 일상적인 지문 안에서 정말 1년에 두세 번밖에는 못 보세요. 되게 귀중한 그런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여러 번 봐두시고 자세히 봐두시고 그래야 자, 사랑스럽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고 이제 정리가 돼서 다음번에 탁 우리가 완료형 부정사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시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Civilization. Civilization은 무엇입니까? 문명의 뜻이죠. 그 다음에 occur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발생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그 첫 번째 문명은 자 중동이죠. 자, 그 Middle East라고 하면

0: 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중동 국가들 말하죠. 나일강,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미들 이스트에서 과거에 발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문장은 이제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복기의 시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The first civilization seems to have occurred in the Middle East. 이렇게 돼 있었던 문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구나. 자, 다시 한번 검증하시면서 자신감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2번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입니다. In the 1930s. 이거 뭐라 그랬죠? 193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S가 붙으면 특정 연대를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전치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네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포어, 끝.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이 o for 다음에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it for to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따져보니까 내용도 어때요? 이것도 또 주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진짜 주어에 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요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없으면요. 없으면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다시 추정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앞쪽에서 본 문장은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도 우리가 전체 문맥 안에서 누군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생략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용은 어때요? 193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과거죠. 자, 그때 어려웠대요. 뭐가요?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아니요. 자, 바로 흑인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 경우가 굉장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인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과거의 현실을, 자, 요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피부 색깔이나, 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혹은 성별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실현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불과 시계를 100년 전으로만 돌려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정리된 내용들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자, 부사적 수식어가 문장 맨 앞에 있고 가주어와 진주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시면 복기 한번 해볼까요? In the 1930s, it was hard for a black man to be an opera singer. 이렇게 돼 있었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여러분들 자, 복기 잘 해보셨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그 문장의 기본적인 틀은 아주 쉬워요. 뭐죠? 기둥은 이렇게 끝이니까 우리가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당연히 이제 부사적인 그런 용법이겠죠? 부사적 수식어니까 이제 MD로 여러분들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자,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주로 뭘로 해석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주로 이유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뒤쪽이 to have PP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어때요? 과거에 내가 뭐뭐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또 하나 희귀한 지금 to have PP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to 부정사 앞에는 왜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보시죠. 왜 없을까요? 바로 문장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쁘고요. 우리가 과거의 당신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쁜 거예요.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는 없어도 되겠다. 문장 안에 있는 셈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줘요? 당연히 부정사는 동사구조니까 to have assisted. 다음에는 목적어가 필요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부사절이겠네요, 이제는. 그죠? 자, 왜는 여러 가지, 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다 이끌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명사자리가 일단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또 시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요것은 또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제예요? 그게 시점이? 당신이 우리의 도움을 과거에 필요로 했었을 때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했었던 시점이 과거니까 도움을 주었던 시점도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문장의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니까 to have assisted.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to 부정사 덩어리의 자, 구조까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고요. 자, 그러시면 이 깔끔한 정리를 다시 복기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lad to have assisted you when you needed our help.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문장까지 좀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어우 길이가 좀 꽤 기네요. 그런데 절대로 자, 쫄거나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since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콤마가 나와 있네요. 그럼 전체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since는 거의 대부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수도 있지만 자, 현재까지 since는 무슨 뜻이죠?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다의 뜻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나타냅니다. 뒤쪽에 지금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려가 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고려되어져 온 시점이 언제예요? 이때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고려가 되어져 왔다의 느낌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since 다음에 여러분들 과거 시제가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언제 언제 이래로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는 이렇게 완료 시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1812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곳이. 그곳이 1812년에 발견된 이래로 그곳이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페트라가 이 시점에 발견된 이래로 고려가 되어져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뭐예요? 명사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명사는 뭐예요?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둘은 동격이죠? 따라서 이것은 보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to 부정사는 뭐예요? 이것만 처리하시면 돼요. 자, 방문할 장소죠. 자,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고요. 자, 1812년에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이래로 그 장소는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환상적인 장소라고 고려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예요? 방문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는데 시점이 어때요? 방문할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나눌 수도 있어요. popular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plac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a popular place and a fantastic place인데 이거는 그냥 묶어서 그냥 하나의 보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지어볼까요? Since it was discovered in 1812. 이게 시작이었어요. Petra has been considered. 뭐라고 생각되어졌습니까? A popular and fantastic place. 마지막은 to visi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섯 개의 문장 깔끔하게 분석도 해보고 복기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모든 문장들 다시 들어보시면서 최종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1: I am glad for you to enter this

0: school, and it is my pleasure to tell you something. The first civilization seems to have occurred in the Middle East. In the 1930s, it was hard for a black man to be an opera singer. We are glad to have assisted you when you needed our help. Since it was discovered in 1812, Petra has been considered a popular and fantastic place to visit.
1: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화요일, 자, 저희가 이제 반복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부정사의 시제와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된 부분들 내일 다시 반복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웃음)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덟 번째 시간, 부동산 공부를 강의하는 진창환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법에서 사객 승인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법에 해당하는 흔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주택법에서.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어떤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지, 또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해주는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하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우리가 주택도 뭐의 일종이냐면 건물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주택도 건물입니다. 근데 외국에는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우리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굉장히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주택의 두 분류가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아파트 거주자가, 전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건축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주택법을 만든 이유는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까 이 주택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주택법이거든요. 외국 사례 보면요, 주택,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만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택법이란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택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버리냐면,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짓는 게몇개 이상이 되냐면, 서른 개 이상이 되면 돼요. 서른 개 이상. 그러면 주택법 영역으로 돌아버립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지을 때 서른 개 이상이면 주택법이 된다는 말의 다른 말은요, 29개 이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법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 근처에 연립이나 빌라 같은 거 지어 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몇개 이하면 29개 이하죠. 그럴 때는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면 건축법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건축법 규제 대상이 돼 버립니다. 이 건축법 규제 대상이 돼 버리면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공급할 수 있죠. 평당 분양가를 10억씩 해도 돼요.

되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건축주 문제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투기갈지구 하는 등등의 각종 규제 대상으로 돌아버리지 건축법 영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그런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영역이냐 아니면 주택법 안으로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인데 그 차이는 30개입니다. 30개. 즉 30개 이상이면 어디 안으로 돌아야 된다? 주택법으로 돌아야 됩니다. 단독은 몇 개? 30호. 단독을 헤아리는 단위가 호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세대나 30호 이상이 되면 어디 통제를 받고 있냐면 주택법 통제를 받습니다. 이 반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29개 이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건축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댁 근처에 빌라나 연립을 보세요. 30개 넘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 싶겠습니까? 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짓더라도 30개 이상을 짓지는 않습니다. 29개 이하로 해서 건축법 규제 영역으로 통제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은 한 번에 짓는 게몇 개? 30개입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가 있는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몇 개로 본다? 50개로 본다. 그래서 요두 개는요, 50개 이상일 때 주택법의 사각지역 승인을 받고 반대로 49개 이하면 건축법 영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는 예외를 뒀다는 것은 이두 가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축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규제 대상에서 조금 우리가 완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데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공공택지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 1번지, 2번지로 구분을 안 하고 일단 한 단위로 토지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단독주택을 한 방에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1번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어디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전원주택단지 지어놓은 거본거 있죠?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전원주택단지를 지을 때는 몇개 이상이면 예, 50개 이상이면 사각지역 승인으로 가고 49개 이하는 건축법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50개 이상일 때 사각지역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입니다. 한옥. 한옥을 짓는데 한꺼번에 짓는 게몇 개? 예, 50개 이상이면 사각지역 승인,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오고 49개까지는 건축법으로 간다. 자, 정리할게요. 원래 주택법 영역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몇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어요? 30개입니다. 30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죠? 예외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단지 또는 한옥을 지을 때는 30개가 아니고 몇 개입니까? 50개 이상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은요, 똑같아요. 30세대 이상일 때 사각지역 승인 대상,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30개 이상일 때 사각지역 승인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몇 개로 본다? 50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를 뒀던 얘기죠. 49개까지는 뭐 받고 지어라? 건축 허가 받고 지어라. 완화시킬 만한 뭐 이유가 있겠죠. 볼까요? 자, 첫 번째. 다음 조건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가 도생이라고 부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에 아파트형 주택인데 그 중에서도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그게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으로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럴 때는 몇개 이상? 30개 이상이 아니고 몇 개? 50개 이상이면 사각지역 승인을 받게 하고 49개까지는 건축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취지가 뭐냐면요. 주로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 많아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니면 이게 규제를 강하게 푸시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많아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신혼부부, 청년주택들의 공급들이 좀 늘어나서 주거 안정을 깨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의 장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49개까지는 우리가 통제 안 할게. 건축법에서 알아서, 너가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완화를 시켜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스스로 방식으로 합니다. 스스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고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고쳐서 쓰는데 개선구역 안에 스스로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고치지 않습니다.

우풀량의 정도가 너무 심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뭐 해야 됩니까?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50개로 완화를 시켜놓고 있다. 즉, 이거는 무슨 사업을, 개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를 취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단독은 몇 개? 예, 30개. 공동도 몇 개?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 지을 때? 저는 주택단지, 또뭐 지을 때? 한옥을 짓죠. 그럴 때는 몇개 이상? 50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도 30개 이상인데, 자,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진입도로 폭이 충분히 몇 메다고 확보되어 있고, 6메다. 전용 면적이 얼마? 30 이상이죠. 그러면 몇 개입니까? 50개. 그 다음에 무슨 방식? 스스로 방식으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는 스스로 방식의 개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개와 50개 예외. 30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외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외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인데, 사업계획 승인은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지자체 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자체 장이. 그래서 이건 제가 정리를 낸 건데,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죠? 특, 왕,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옵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면 시, 도, 또는 대도시 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니까 특광하고 대도시는 10만 미만 이상을 안 따지고 공통으로 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누가 하고요?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럼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다. 누구는 공통이고요? 특광하고 대도시는 공통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래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5만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강남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렇죠. 서울은 서울시장이에요. 구청장이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5만 제곱미터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부산시장. 부산에서 20만 제곱미터 대지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똑같잖아요. 부산시장입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성남에서요, 인구가 50만 이상이 대도시라고 부르는데, 성남은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그죠? 성남에서 또는 고양시에서 또는 안양시에서 만약에 5만 제곱미터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렇죠. 안양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입니다. 대도시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도 구리에서요, 50만이 안 되는 일반시입니다. 구리에서 5만 제곱미터의 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5만 제곱미터니까 예, 구리시장이죠. 그런데 구리에서 20만 제곱미터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그렇죠. 그때는 도지사가 됩니다. 저 보니까 특광하고 대도시는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냥 공통 요소로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일반적인 시군하고 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요? 예,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끝. 누구는 공통. 특광 대도시는 공통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가 원칙이냐면, 지자체 장이 원칙입니다. 장이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R의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국가 내지는 주택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냐면 국장한테 가야 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요, 누구나 아니다.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죠. 국가, 그다음에 주공,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X입니다. 누구 때문에 틀렸어요? 예, 지방공사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주택공사일 때는 누가 합니까? 예, 그때는 국장이 합니다. 국장.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니까 이거는 지자체장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중앙입니다.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한테 와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세요라고 지정 고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주택을 짓죠?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 국장이 내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세요라고 지정 고시를 했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공이죠. 단독 공동으로 지분 50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택 건설을 하는 경우에도 국장한테 간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첫 번째, 누가 할 때입니까? 국가나 주공. 두 번째, 330만, 100만 평이죠.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누가 지정고시했어요? 국장이 지정고시했을 때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하게 주택난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뭐 했다? 지정고시했죠. 그럼 국장한테 가야 돼요. 그러고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택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국장한테 간다. 그래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한 경우는 4개다. 이래 보시면 원칙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지자체장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누구는 공통, 특광, 대도시는 공통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권한자가 누군지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공구별로 분할한 경우 있어요. 공구별로 분할하는 것은 단지는 몇 개입니까? 하나의 단지죠. 하나의 단지에서 착공과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공구별로 그죠?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해서 따로 분양하고, 따로 착공하고, 따로 사용검사 받고 할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구별로 분할할 때 공구 안에서 세대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0세대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구 안에서, 봐봐요. 공구 안에서 최소 짓는 게몇 개는 돼야 돼요? 300개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단지 규모는 얼마가 돼야지 공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누니까 최소 나눠진 게두 개. 이상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두개 이상이죠. 그러면 공구 안에서 300개니까 단지 규모가 얼마나 돼야지 공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600이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600세대 이상인 단지는 공구별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누었죠. 그럼 공구 안에서는 몇 개는 돼야 돼요? 그렇죠. 300개는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나 국장이 승인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승인해주는 기간이 며칠이냐면 60일입니다. 이거 객관식 지문에서 잘 내요. 그래서 60일 숫자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숫자 외우라 이런 소리 잘안 하는데 요 숫자는 시험에서 출제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놓으면 30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60일로 기억을 해 두시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승인권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도장 찍어주는 기간이 며칠? 60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600. 공구 안에서는 몇 개? 300개. 헷갈리면 안 돼요. 공구 안에서는 몇 개입니까? 300개입니다. 그런데 전체 단지 규모는 얼마가 돼야 된다? 600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럼 착공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하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얼마 안에 착공을 했냐면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5년 안에. 자, 근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하나의 단지가 있는데 단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공구별로 분할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공구가 있고 두 번째 공구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똑같아요. 5년 안에 착공하면 돼요. 최초, 요첫 번째 공구는. 그런데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그거 말고는요. 최초 착공 신고했죠. 그날로부터 얼마 안에 착공한다? 5년 아닙니다. 이거는 2년 안에 착공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얼마 안에 착공하면 됩니까? 5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공구는 5년이 아니란 이야기죠. 두 번째 공구는 첫 번째 착공을 했죠.
첫 번째 착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2년 안에 착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가 우리가 원칙은 몇 년인데요? 5년입니다. 5년인데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5년인데 두 번째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이 된다? 2년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기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뭐 천재지변이 발생하든지, 그죠? 아니면 공사를 하는데 얼거라, 그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의 기간은 몇 년이냐면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장하려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한지는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둬야 되지, 임의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죠. 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아이, 공사를 갖다 시작하려고 툭 보니까, 아이, 문화재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착공 못 들어가겠죠. 수도입니다. 모든 게올 수도 있는데, 문화재 나오면. 그래서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두 번째, 해당 사업지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어요. 현대건설이 내지는 GS가 또는 삼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하려고 딱 보니까, 아, 얘를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내 건데? 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둘이 소유권 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니까, 그게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소유권이, 그죠? 현대가 아니고 갑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갑으로 공사를 절반 정도 했는데 소유자가 갑이 돼버렸어요.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그러면 건물지은 거, 남의 토지 위에 건물지은 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소유권 분쟁인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소송으로. 소송으로. 둘이 명세를 잡고 싸우는 건 인정 안 해줍니다. 인정 안 해주고 소송 절차로 다툴 경우에는 연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발견되면요. 문화재. 두 번째는 소송으로 다툴 때. 세 번째, 사객 승인 조건을 붙였는데 그 부과된 사항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이행에서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뭐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했죠.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수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공공토지 개발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의 설치가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자재도 날라야 되고, 공사를 진행하고, 덤프트럭도 왔다 가고, 레미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반 시설 도로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착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착수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이거 지금 착공 들어가면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서 악성 미분양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하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는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연장할 때는 몇 년이 했어요? 1년입니다. 1년. 1년을 연장하는데 1년만 연장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연장이 됩니다. 연장. 1년 연장했죠. 그리고 또할수 있어요.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장 연장해서, 그죠? 4년, 5년, 6년을 가기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소유권 분쟁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소유권 분쟁. 그래서 뭐로 다퉈야 된다? 소송.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문화재가 발굴됐다.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 그다음 미분양이 증가했다. 이런 거 등등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한번 정도만 보게 되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원칙은 몇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요. 5년.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 첫 번째 공구는 5년. 두 번째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2년. 그죠? 근데 연장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착공을 몇 년을 하고 있어요? 5년이거든요. 안 하면요. 해야 되는데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사객 승인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객 승인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사학객 승인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요. 취소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게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건축법에 가면요. 일정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요.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취소를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주택 분양 보증이 되면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사유는 조금 이따 볼 건데, 취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할수 있고, 주택 분양 보증이 돼버렸죠. 그럴 때는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착수 기간입니다. 몇 년이었어요? 원칙은 몇 년? 5년이죠. 5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다만 이하가 시험에서 이제 과거에 한 논쟁인데, 최초를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취소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공구는 취소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공구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공구고, 이게 두 번째 공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년 안에 착공을 했어요. 두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을 했냐면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안 되냐면요. 이걸 취소를 해버리면 사업객 승인이 취소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첫 번째 공구 착공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객 승인이 취소해버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 건물 어떻게 됩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요, 2년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취소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불가능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사유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 특히 기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취소는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할수 있다. 요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객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에 착공을 들어가고 사업객 승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객 승인을 받으면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객 승인을 받으려고 승인권자가 승인을 내주려 보니까 그 토지가 현대건설 토지가 아니에요. 그럼 사업객 승인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객 승인을 받을 때는 뭐를 확보하는 게 원칙이더라?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권을. 근데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요.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일단은 사업객 승인을 내주는데 어떤 경우인데라고 하니까 권한을 확보했을 때. 그러니까 소유권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원천이 권한이죠.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돼요. 두 번째는 사업 주체가 당해 대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1번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면 그때는 80%의 권한만 있으면 돼요. 원칙은 권한을 몇 프로 확보해야 되는데? 100%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돼 있죠. 그럴 때는 권한을 100%에서 몇 프로 완화시켜 놓고 있더라? 20% 완화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고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누굽니까? 얘들 공공이죠. 공공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얘들에게 수용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뭐를 확보하는 게 원칙이더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얼마나요? 100% 확보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100% 확보가 안 돼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할 때요? 공공이 할 때. 두 번째, 뭘 가지고 있으면?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권은 몇 프로? 100%입니다. 근데 뭐로 지정돼 있더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돼 있죠. 그럴 때는 몇 프로까지 가지고 있어도 사업객 승인을 내줍니까? 80%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객 승인을 내준다. 그러면 80%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객 승인을 내준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사업객 승인을 받고 바로 착공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사업객 승인 받고 착공 들어간 기간이 몇 년입니까?

0: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입니다. 시가입니다. 로 매도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청구할 때 방법이 95% 이상에 대해서 미만에 대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원주민이라 불러요. 이 사람들은 빼고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95% 이상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뭐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도 청구권을 95% 기준에 가지고 이상이면 모든 사람, 미만이면 원주민 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주택법의 주요 논점인 사객 승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오늘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전기 기능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전기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자, 첫 번째, 발전기의 관련 법칙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직류 발전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각 부분의 명칭과 역할을 숙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이 발전기,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발전기를 보려면 이 발전기와 관련된 법칙을 몇 가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가 여기 있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내용인데,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이 이 쉽게 이 발전기의 원리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게 고안한 하나의 간단한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 오른손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 발전기에 대한 법칙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오른손이 이쁘게 나와 있다. 그죠? 우리가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해석할 때에는 첫 번째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그 다음에 검지도 앞으로 쑥 찔러 줍니다. 그 다음에 중지를 펼치는데, 중지는 어떻게 펼치느냐? 이 엄지와 검지에 서로 수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세워줍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플레밍 아저씨의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누구에 대한 법칙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발전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발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발전기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그러면 1, 2, 3, 4, 4개 중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딱 고르면 되겠죠. 혹은 반대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어떤 장치에 대한 기본 법칙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답은 발전기가 되겠더라.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각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또 뭡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각 손가락이 가리키는 의미가 친절하게 나와 있다. 그죠? 자, 일단 이 엄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발전기 내부에 있는 구리 도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V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운동 속도를 의미를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를 가지고 많이 언급을 하느냐? 이 F라는 걸 가지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 F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 작용 힘의 방향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동 방향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힘의 세기에 따라서 운동 속도도 결정이 되겠죠. 결국 이 요소를 결정하는 게 뭐가 된다? 작용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엄지하면 힘의 방향이다. F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지. 검지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의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이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이 밀집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자속 밀도를 우리가 문자 기호 B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것은 이 B에 대한 단위입니다. 이 B를 우리는 앞으로 웨버, 퍼 미터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F, 힘이라고 하는 것도 단위가 있겠네요. 힘의 단위를 우리가 앞으로 N이라 쓰고 뉴턴이라고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지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기전력의 방향을 의미를 하더라. 근데 이 기전력의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얘는 곧 전류의 방향과 같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뭐를 가지고 언급을 하느냐? 기전력을 토대로 흐르게 되는 전류를 가지고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전류는 우리가 암페어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생각하십시오. 플리밍의 오른손 법칙은 F, B, I다. 저기 우리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FBI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들이 뭘 들고 다닙니까? 총을 들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F, B, I, 빵야, 빵야, 빵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F, B, I. 순서대로 힘, 자속 밀도, 전류. 이렇게 되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얘들 개별적으로 시험에 또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중지는 어떤 요소의 방향을 나타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 딱 보시면서 아, 얘가 발전기의 법칙이고 FBI구나. 이렇게 한 번만 딱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안 잊혀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발전기 관련 법칙으로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암페어라는 말 대신에 앙페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앙페르.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나사라는 말 대신에 오른손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지금 화면상에 되어 있지만 다르게는 뭐라고 할수 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혹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은 뭐냐면 전류가 흐르니까 주위에 자기장이라는 것들이 생기더라. 그럼 이때 얘들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이에 대한 방향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법칙을 암페어 오른손 법칙 혹은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얘는 뭘 의미한다? 전류가 형성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전류가 형성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뭐라고 하는가?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 전류일 때. 두 번째, 원형 전류일 때. 자, 일단 직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전선이 직선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가 직선 전류가 되는 거고요. 전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빙글빙글빙글 말려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원형 전류인 경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준은 전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른손을 가볍게 한번 펼쳐보세요. 가볍게. 그러면 이렇게 딱 펼쳐질 거예요. 그죠? 근데 가볍게 펼치고 보면 엄지 따로, 나머지 손가락 따로 각기 다른 방향을 나타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손 위치 그대로 하나의 기준은 엄지로서, 하나의 기준은 나머지 손가락으로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럼 이때 각각은 직선과 원형 중에 또 어떤 기준을 갖느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엄지라고 하는 것은 자, 나머지 손가락에 비해서 손가락 많이

여기가 하나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빳빳하게 직선적으로 세우기에는 좋죠. 그럼 앞으로 엄지는 뭐를 기준한다? 직선을 기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은 엄지랑 달리 손가락 마디가 하나 더 있다. 그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원으로 표현하기가 용이하겠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은 원형 전류, 원형을 기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직선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대로 엄지를 딱 세워줍니다. 그럼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감기겠다. 그죠? 아, 이때 나머지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자, 이거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근데 이 자기장을요,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줄여서 자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용어라는 걸 하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가 전류라면 나머지 손가락은 뭐가 되겠다? 자기장.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만약에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이라면 엄지는, 자, 다시.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라면 엄지는 자기장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게이 원형 전류 기준입니다. 자, 보면 여기에 철심이 있고 전선이 빙글빙글빙글 말려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전류를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그럼 이 전류가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나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우리가 잡으세요. 얘가 지금 원형이에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줍니다. 그럼 여기서 엄지를 펼쳐보세요. 이 엄지가 가리키는 게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오른 나사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 솔직히 우리가 뭐 주머니에 오른 나사를 항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른 나사를 가지고 해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 오른손만 가지고 해석을 하십시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직선 전류 기준을 해석할 때는 엄지를 전류로 딱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럼 이때 나머지 손가락에 감기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렇죠? 이게 자기장. 자, 반대로 나머지 손가락을 전류로 잡는다면 이때 엄지가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참고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림 문제도 나옵니다. 간단히 언급을 하면,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철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로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졌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이렇게 줍니다. 자, 요 그림을 토대로 해석을 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에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아, 지금 전류가 원형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감음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엄지가, 아, 여기를 가리키네요. 답은 기역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이 오른손을 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기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법칙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다시 한번 더. FBI. 이 법칙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자, 직선 전류라면 이런 식으로 엄지를 전류 기준으로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이 되더라. 원형 전류라면 나머지 손가락을 전류로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더라. 이런 것을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린 이 법칙들이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잡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발전기에 관련 법칙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으로 직류 발전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봄과 동시에 각 부분의 역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발전기에 간단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양쪽에 계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요, 우리가 좀더 쉽게 말하면 전자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석. 전자석. 자,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N극. 파란 부분은 S극. 자, 그리고 이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N극과 S극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자석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장을 만드는 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자기장은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자기장의 방향은요, 항상 N극에서 S로 향하더라.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발전기를 만들려면 어쨌든 전자석이라는 게 필요한데, 얘를 앞으로 전자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다? 계좌라고 하겠다. 그래서 계좌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장에 공간을 만든다. 아시겠죠? 자기장에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계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계좌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계좌가 뭐지?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계좌는 쉽게 말해서 뭐다? 전기로 만든 자석, 전자석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코일이, 다르게 구리선이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전선을 딱 감아놓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럼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지금 전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않겠습니까? 이 방향 그대로 나머지 손가락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자기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N극에서 S극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전기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전기자는요, 여기에 커다란 철심이 있고 이 철심 옆면에는 무수히 많은 구리선이 감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옆면에 대한 이 구리선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자 도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기자 도체. 그럼 여기서 이 전기자의 역할이 뭘까? 자, 이 전기자는 이름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식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석 사이에 전기자가 있고 이 친구가 빙글빙글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뭐가 생기냐? 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 전기자라고 하겠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제가 방금 이런 말 했습니다. 여기 철심에다가 구리선을 감아놓는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철심에다가 그냥 무턱대고 구리선을 감아놓으면 얘가 고정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구리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철심에 홈을 팝니다. 이 홈을 우리가 다르게는 슬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홈이라고도 나오지만 보통 슬롯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이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판 다음에 이 홈 안에 구리선을 딱 고정을 시켜놓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동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원동기는요, 솔직히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발전기를 딱 생각했을 때 모르면 조금 애매한 친구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스스로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를 뭐란다? 원동기라고 하더라. 원동기. 그래서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발전기를 돌리는 동력의 원천이 되는 기기. 이를 뭐라 하겠다? 원동기.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 원동기를 디젤 엔진을 가지고 써요. 그러면 이 디젤 엔진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겠죠. 그러면서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발전기를 우리는 디젤 발전기라고 부릅니다. 자, 혹은 얘를 수차로 씁니다. 즉 물을 떨어뜨려서 돌아가는 바퀴, 얘를 우리가 수차라고 해요. 자, 이 수차를 원동기로서 쓰게 되면 이 발전기를 뭐라고 하냐? 수차 발전기. 좀 더 쉬운 용어로 수력 발전기라고 부릅니다. 자, 혹은 이 원동기를 우리가 증기를 가지고 돌리는 터빈으로서 사용을 한다. 그럼 이때 이 발전기를 터빈 발전기라고 하고요. 보통 이 터빈 발전기는 이 원자력이나 화력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발전기가 돌아가려면 실제로는 뭐가 필요하다? 원동기가 필요하다. 요거는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원동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묻지는 않더라.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앞에 이 발전기에 대한 기본 원리 중에 뭘 했습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 전기자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N극 가까이 있는 이 구리선들은 시계 방향 회전하기 때문에 다 위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S극 가까이 있는 이 구리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전기자 내에 이 기전력의 방향 또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플레미 오른손 법칙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F, B, I였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B가 뭐였죠? 자기장이 밀집된 정도, 자속밀도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우리 방금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장은 N에서 S급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왼쪽,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자기장이 이렇게 향하네. 그리고 여기서 이 구리 도체들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얘들이 위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때 전류의 방향은 자, 요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왼쪽에 전기는 안쪽으로 생기더라. 됐나요? 그러면 이 오른쪽, 요쪽 부분에 전류는 어디로 흐르느냐?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자속밀도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구리 도체들이 받는 힘이 아래쪽이다. 그죠? 그러면 아래쪽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중지를 딱 펼치면 여러분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류는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우리가 얘를 반으로 딱 나누고 봤을 때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오른쪽은 방향이 반대다. 그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하는 전기가 형성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공존한다. 그럼 얘를 우리는 교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직류 발전기예요. 맞습니까? 직류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고정적인 극성으로 잡히는 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 회전하게 되면 처음에는 교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교류를 뭘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직류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장치가 여기 있는 정류자라는 친구예요. 정류자. 자, 그럼 여기서 정류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우리 먼 바다에서 석유를 시출을 합니다. 근데 시출해서 바로 쓸 수는 없죠. 석유를 정제를 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석유를 걸러내는 것을 우리가 정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기도 어떻다?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래서 전기 혹은 전류를 정제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정류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류의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아, 얘는 교류를 뭘로 바꾸는 거다? 직류로 바꾸는 거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계좌가 있더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전기자가 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직류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류자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화면에서 우리 맨 아래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류자, 전기자, 계좌를 앞으로 뭐라 하겠다? 직류발전기의 주요 3요소라고 하겠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직류발전기의 주요 3요소 하면 누가 있다? 정류자, 전기자, 계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고 갑시다. 앞 글자만 따세요. 정, 전, 계가 있다. 정, 전, 계가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참고적으로 보면 이 정류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봤을 때 실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정류자를 좀 더 잘게 쪼개요. 그럼 이때 이 하나의 정류자에 대한 파편을 정류자 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정류자 편에 개수가 많을수록 실제 안정된 직류가 형성이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정류자 편의 개수는 많을수록 어떻다? 좋다. 아시겠죠? 많을수록 안정된 직류가 나온다. 물론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들어놓으신다면 혹시나 이 내용이 시험에 언급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딱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각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각 부분에 대한 역할도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계좌. 자, 계좌는 뭘 만든다? 자석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런 거 했어요. 계좌는 뭐다? 전자석이다. 그렇죠? 전자석.
자석은 자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들고 가셔도 되지만 실제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을 구성하는 좀 더 아래 단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좌 철심과 계좌 권선. 자, 이번에 권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 다르게 말하면 코일입니다. 코일.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선을 빙글빙글 감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리선이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거. 이 부분을 뭐라 하겠다? 권선이라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 권선을 허공에다가 감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철심에다가 감아놓더라.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간혹 언급이 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계좌 철심과 계좌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계좌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계좌가 들어간 것끼리만 딱 잡으시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도록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계좌 철심과 계좌 권선으로 구성이 되더라.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자, 전기자는 우리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되더라. 즉, 전기자 철심과 코일로 구성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유자. 정유자, 이때 정유의 의미가 뭐라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전기자에 형성된 기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더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때 안에서 발생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류. 그래서 교류를 뭘로 바꾼다? 직류로 바꾼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직류 발전기의 메인 구성이 됩니다. 꼭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실제 이렇게 안에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즉, 정류자가 이제 직류로 변환을 합니다. 그럼 이 직류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 그림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 브러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쓸어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네 번째 브러쉬. 자, 이 친구도 실제 시험에 은근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류자면 이 정류자 표면에 접촉을 해서 이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을 해서 전기를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통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한다. 이걸 가지고 은근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삼아 보시면 자, 이 브러쉬는 정류자에 붙어 있습니다. 정류자 표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눌러주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접촉되는 압력이 0.15 내지 0.25 kg per 제곱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봐주세요. 참고적으로. 물론 진짜 드물게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챙겨야 되는 것만 딱 잡는다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직류 발전기의 구성요소, 메인 구성요소 다르게 3대 구성요소는 누가 있다? 자, 여기 정류자, 전기자, 계좌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화면상에서는 이 브러쉬도 같이 넣어놨지만 이 브러쉬는요, 별도로 이 3대 구성요소 별도로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인 3대 요소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체크하면 계좌는 뭐라고요? 자속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자는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정유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 자, 그리고 브러쉬. 브러쉬는 전기자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직류 발전기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법칙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한 번 더 복습해 언급을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할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했다? 플레밍 아저씨의 오른손 법칙을 했다. 그죠? FBI F가 뭐였습니까? 엄지가 뭐였습니까? 힘의 방향. 검지는요? 자속 밀도의 방향. 중지는요? 전류의 방향. 그죠? 요거 확실히 기억해주세요. 시험에 은근히 언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가 형성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뭐가 있었다?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다르게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 있었다. 그죠?

0: 직선 조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형 조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 전기자에 흐르게 되는 전류의 반응도 봤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 메인 3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브러쉬까지. 자, 실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은요. 물론 이 발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긴 하지만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모른다면 우리가 앞으로 뒤에 나온 내용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서 꼭 자신만의 무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이제 파트 6예요. 파트 5.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볼수 있는 기본적인 문법은 다 끝났고요. 이제 파트 6, 파트 7,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까지 한번 실전 문제 적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장문 듣기가 처음부터 장문 독해죠. 처음부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늘할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랑 못하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은 정말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인을 믿고,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좋습니다. 파트 6라는 것은, 이제, 파트 5는요, 문법, 어휘, 한 칸, 판단, 그냥 한 칸, 판단,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그런 판단이 없었다면, 파트 6는 문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흐름적인, 문맥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혹자는요, 파트 6는 뭐, 파트 5랑 파트 7의 뭐, 중간 단계다. 이런 약간 두루뭉술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중간 단계가 아니고요. 파트 5는 그한 문장에 들어갈 단어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판단을 문맥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파트 7은 아예 다른, 그냥 장문 독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문장과 소재 연결이 되는지, 네, 어떤 소재가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지, 뒷문장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그죠? 모든 문장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가운데 문장 넣기거든요. 문장 넣기. 그죠? 그게 가장 힘든 파트, 힘든 유형인데, 반드시 앞문장, 그리고 뒷문장에 직접적인 연결 소재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파트 6의 출제 의도고요. 연결되는 공통 소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출제자가 심어놓은 정답의 근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상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거. 파트 6는 문맥이다. 파트 6는 문맥이다. 파트 5처럼 한 문장만 가지고 계속 정답이 안 나온다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네, 앞문장, 뒷문장에 공통적인 소재 흐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표 출제 포인트 한몇 가지만 잡아볼게요. 먼저 시간 흐름. 아무래도 시간 흐름대로 글이 쭉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도움을 주는 부사들만 first, 먼저라든지 then, 네, 그러고 난 뒤라든지 after, before, 뭐뭐 이후에 뭐 전이라든지 finally라는 것은 보통 after가 함께 잘 쓰이면서 뭐뭐 했었던 이후에 마침내 뭐뭐 했었다. 그죠? 수개월 공부했었던 이후에 마침내 나는 토익 만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서 잘 쓰이겠고요. 현재라는 currently. 그리고 최근에 recently라는 것은 lately랑 마찬가지로요. 이건 최근에 발생된 동작입니다. 최근에 무언가가 완료된 동작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를 말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 software는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동사죠. For 2 weeks. 2주 동안 테스트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Finally, 마침내 그것은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고객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마침내 시간 흐름을 잡고 있는 부사라고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역시 파트 6 혹은 7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의 흐름이 되겠죠.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 값이 뒤따르는 거. Because, due to, 뭐뭐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라든지, as a result, 뭐그 결과라든지, consequently,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과라는 그런 식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판매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사 기준점이고요.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증가되어 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회사가 고용 계획을 합니다. 무엇을 고용할 것을, 무엇을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것을 계획합니다라는 것까지. 매출 증가라는 원인 값이 있을 때 직원 채용이라는 결과 값까지 그런 식의 흐름. 자, 그리고 문제는 해결한 식으로서 이거는 이제 파트 3, 파트 4 듣기에서도 적용되는 거죠. 문제는 해결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식으로서 그런 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고 아니면 담화나 대화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주는 흐름, 불평, 불만, 보통 이제 고객과의 분쟁, 그죠?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연락을 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있을 때. 만약에 뭐 되게 좋아요. 내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그럴 때는 굳이 내 시간을 써가지고요, 뭐 글을 쓰거나 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글을 쓰거나 전화를 할 때는 내 이득에 무언가가 조금 불만이 있을 때, 그럴 때 쓰죠.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다루는 토익에서도 그런 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Complaint, 불평, 불만은 이제 apology,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compensation, 보상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issue,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solution, 해결할 수 있겠고요. delay, 뭐 지연. 지연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배송의 지연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렇게 음식 시킬 때, 배고플 때또안 오면, 그럴 때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배고픈데 음식이 안 와. 네, delay, 지연. 그리고 그게 뭐, 너무 또, 너무 심해요. 그러면 보상이라는 그런 결과값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토익이라는 것은요, 실용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정말 그, 다른 시험들 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험들 그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겁니다. 토익이라는 것은 실생활 영어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우리가 맨날 읽고 보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시험으로 옮겨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익 공부 열심히 하시면, 시험 점수뿐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해외여행 같은 거 하셨을 때 보는 모든 문서, 모든 글들이 다 토익이에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막 평상시 안 쓰는 어휘,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표현들, 그런 것들은 토익에 출제가 절대 되지 않거든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실용형 그 자체.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문제도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것들 그대로 시험화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보고했습니다. 무엇을? 배송의 지연을 보고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This was mainly, 그것은 주로 야기되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outdated, 오래된 tracking process가 되겠고요. 그 추적 process가 되겠고, 그리고 증가된 주문, volume, 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의 쉬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라는 게 거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까지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긍정, 부정, 전환. 역시 어떤 내용이 역접이 될때 그런 것들도 네, 흐름이 완전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정답의 포인트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 흐름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However, 그러나라든지,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despite는 전치사로서 비록 뭐뭐이지만,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라든지,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 네, 긍정, 부정의 전환에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그 제품은 긍정적인 리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 긍정적인 리뷰를 받았다는 것은 역시 긍정적인 소재일 텐데요. 그러나 뒤에는 부정적인 소재가 연상이 되겠죠. 이런 게 직접적으로 부사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겠고, 아니면 이 문장을 통으로 문장넣기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판매량이 낮게 유지가 되었습니다라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들이 파트 6에서 주로 볼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휘들은 다양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소재 습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트 볼게요. 파트 6는 이렇게 뭐 블라블라 있는 것들을 굳이 하나씩 읽을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다만 숫자 같은 것들은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itness Equipment Delivery Notice라고 해서 Fitness의 장비들의 배송에 관련된 공지가 되겠네요. 자, 고맙습니다.

입니다. 구매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요. 이 고유명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고유명사는 다른 단어로 대체가 될 수가 없죠.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paraphrasing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을 뭐 고통스럽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FR이라는 첫 번째 글자, 이 고유명사들은 첫 글자들이 대문자죠. 그런 것들만 딱 잡아주셔서 읽어주셔도 돼요. 왜 회사 이름을 우리가 왜 외워야 되겠습니까? 자, 트레드밀이라는 것은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은 놀랍게도 콩글리시였었어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트레드밀, 트레드밀. 그리고 조정 가능한 벤치라든지, 그리고 화이트 세트가 되겠죠. 이런 걸 구매를 하신 분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From 역시 UF이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더 빈칸, 더라는 것은 정관사. 더라는 정관사인데, 이 정관사라는 것은 나도 알고 내 말을 듣는 너. 이건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너도 알고 있을 때, 정해진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때 쓰는 겁니다. I 평상시에 대화할 때도 I met the girl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친구가 Who is the girl?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걔가 누군데? 왜? 공감대가 없잖아. 누군지 모를 때쓸수 없는 겁니다. 근데 I saw 혹은 I met A girl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이건 대화 자연스럽죠. 어떤 사람인지 뭐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가 나오는 것은 앞쪽의 문맥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뭐겠습니까? 이네개 중에서 앞쪽에 나왔었던 게이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장비들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템스, 뭐 물건들, 항목들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죠? 디테일이라든지 포션 부분이라든지 어디션 추가물 같은 것들은 문맥적으로 어울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명사 뒤에 조동사죠. 당신이 주문하셨던 네, 그러한 항목들 물건들은 배달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 이러이러한 주소로 배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날짜에 주소 배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시간 사이에 배송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에는 지금 문장 넣기 들어가고요. 문장 넣기는 반드시 뒷문장까지 함께 읽어 보시고 소재 연결, 앞뒤 문장 중에서 소재 연결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을 골라주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제거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Any packaging materials. 어떤 포장 재료도 제거할 것입니다. 그 서비스를 완료한 이후에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day라는 대명사가 갑자기 좀 생뚱 맞지 않습니까? 대명사라는 것은 역시 나왔을 때,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것을 대신 받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 또한 제거하겠다라는 것. 자, 또한이라는 것도요, 업무적으로 무언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제거하는 업무 외에도 다른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추가적인 다른 것을 하는 뉘앙스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빈칸에 들어간 문장은 이 대의를 받는 소재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다른 일도 주어져야 되겠네요. 이런 게 바로 뒷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지금 뭐 문맥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장비는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추가적인 유지 보수를 이용한 이후에. 대의가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직원, 벌써 느낌이 오는데요. 우리 직원은 설치할 것입니다. 저 무엇을? 그 장비를 도착하자마자. 업한이라는 것은 뭐뭐 하자마자 정도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업한 뒤에 ing도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명사도 가능하고요. 뭐뭐 하자마자 정도를 쓰는 것인데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설치할 것입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지만 뒤에 대의가 나오면서 그들은 또한 다른 포장 재료들도 제거하겠다는 해석까지 깔끔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10번 고객들은 반드시 그 손상된 제품들을 반납하셔야 돼요. 말이 안 되겠고요. 자, 배송 시간은 may vary. vary는 다양하다라는 자동사로서 쓰이고 있네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depending on이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라는 거겠죠. traffic conditions, 교통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를 이게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지금 됐었네요. b번이 그것을 받고 있는 소재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your payment receipt는 빈칸이고 동사 자리가 되겠고요. 당신의 이메일 주소로 within a few hours of delivery. 그 배송이 몇 시간 안에 배달이 될 것입니다. 전달이 되겠다라는 동사 자리인데 일단 동사 자리에 우리 수태시제 문법적인 오답을 걸러내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어 자체가 receipt라는 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A번은 수일치에 탈락이 되겠고요. 근데 태를 보시면 B번은 과거동 수동태죠. C번도 비센 수동태죠. D번은 센이 능동태죠.
자, 수동태 기억나십니까? 수동태는 동사 덩어리가 몇 개든 간에 마지막에 두 개가 비동사 PP로 끝나는 것만 수동태고요. 나머지는

모조리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번은 being PP, 수동태. B번도 be PP, 수동태. C번도 be PP, 수동태. D번은 be ing로 끝나기 때문에 능동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목적을 취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D번 탈락이 되겠고요. 나머지 두개 중에서 B번은 보내졌습니다. 과거 해석이니까 해석상 어울리지 않겠고 보내질 것이다 라는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Please be aware. 알아두십시오. 저 무엇을? 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취소를 위해서 부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made within 6 hours of the scheduled delivery. 그죠? 예정된 그 딜리버리에 6시간 이내로 만들어지는 그런 취소가 되겠습니다. 또는, if, 만약에, 접속사 뒤에 역시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수반되겠죠? 접속사 시작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앞 문장에 솔직히 막 이런 뭐막막 되게 막막 버벅대면서 뭘막 힘들어 막막 울어 시험장에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 맺히고 막 옆에 학생들이 막 보이고 자 하지만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지금 빈칸 뒤에 is가 동사이기 때문에 빈칸은 동사 왼쪽에 주어 자리겠구나 판단 가능하시죠 A번 not은 부사니까 주어될 수 없습니다. 니더는 뭐둘중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양자부정인데요. 역시 그런 문맥도 아니겠고요. 노원 무슨 무슨 원으로 끝난 거 사람 무슨 바디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노원 노바디 에브리원 에브리바디 반면에 무슨 무슨 띵으로 끝난 거 사물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인지 사물인지 차이인데 만약에 빈칸이 프레젠트라는 게 어디에 참석한 어디에 존재한이라는 그런 식의 형용사입니다. At the location 그 장소에 그 배송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어 자체가 부정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자, 배송품을 받는다. 여러분, 택배를 받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래서 no on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누구도 present, 있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배송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뭐, 비용이 부과되겠다라는 해석이 맞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마지막 마무리 문장까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문장 넣기인데, 문장 넣기가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것은 뒷문장을 보고 유추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소재 흐름인지. 자, is 역시 사람 이름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글자 이 대문자들만 이니셜로 읽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고유명사가 솔직히 잘안 읽히거든요. 여러분들 봤을 때 생소한 거 많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고통스럽게 떠듬떠듬 읽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이렇게 외국에 공부를 또 하러 간 거였었거든요. 근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때 한때 약간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아, 나 포기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행을 했었는데,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갔었는데요. 그막 되게 공룡 그런 것들, 여러분 보셨죠? 그 예전에 그 영화에서 많이 나왔었었고. 그때 막 학명으로 공룡 이름이 학명으로 막 나와 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길고 생소하고 그래서 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돈 쓰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 단어 하나를 못 읽네 하면서 내가 진짜 막 자괴감에 진짜 포기할 뻔했거든요. 그때 제 뒤에 있는 그 현지 사시는 그 미국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뭐 What's that? 지도 못 읽는 거. What's 뭐 이거 지도 모르는 거야. 그 아버지도 이뭐 이렇게 다이너스 그 잃어버린 거못 읽는 거야 본인들도 못 읽는 거야 본인들도 just 다이너스 끝내버린 거네 그때 제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가 원래 그런 거네 고유명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 읽히는 거는 그냥 대문자 따가지고 그냥 이니셜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파티스만 하실 텐데, 그때 이렇게 첫 글자, 대문자 따는 게큰 역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저에게 희망을 불어주신 미국인 부자분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감사드려요. 자, 동의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 회사에 합류를 할 것을. 그리고 take over은 인계 받다란 동사일 텐데요. 역할을 인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이전에 취해졌었던 by JM. 뭐 제이슨 밀러 이런 이름은 미국식이기 때문에 쉽지만 뭐 라틴계 이름 이런 거못 읽거든요. 네, JM에 의해 가지고 이전에 취해졌었던 자리를 인계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러한 회사에 합류를 하겠다고 동의를 했었다라는 거죠. 에이버 우리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추가를 우리 팀에 어디션이라는 것은 사람도 가능하고요, 사물도 가능합니다. 추가물도 가능하고 추가 인원도 가능하죠.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팀에 합류했다는

것은 추가 인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A번은 그대로 정답으로 손색 없어 보입니다. B번, 우리 사무실은 폐쇄가 될 것입니다. 메인턴스를 위해 가지고 아니겠고요. Thank you for attending. 최근에 컨퍼런스 참석 고맙습니다. 아니겠고요. 컨퍼런스 여러분들 컨퍼리 상의하다 동사입니다. 컨퍼 상의하다. 그래서 컨퍼런스라는 것은 명사로 쳐가지고 상의하는 회의 행사가 되는 거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그 컨벤션. 컨벤션과 컨퍼런스의 차이점. 컨벤션이라는 것은 동사 convene에서 이렇게 파생된 명사예요. convene이 소집하다거든요. 그래서 컨벤션은 대규모로 소집해서 하는 행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컨퍼런스는 confer, 상의하다라는 그런 식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컨벤션은 대규모로 사람들을 소집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convention center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고요. 컨퍼런스는 confer,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냥 동그란 테이블만 있어도 되죠. 그래서 컨퍼런스는 conference center보다는 conference room 정도로 조그만 공간적인 표현으로서 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겠고요. D번은 새로운 제품 출시도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네, A번으로 가주시면 채용에 관련된 소재 연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전을 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자, 미스 칼터 씨는 빈가 동사고요. 그녀의 책임. 책임하면서 업무를 말할 것인데요. 우리와 함께 그녀의 업무 책임을 월요일 4월 5일날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시제 문제인데, A번은 현재 완료. 최근에 완료된 동작을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4월 5일이 언제죠? 항상 편지라든지 기사문들은 쓴 날짜가 기준인데, 지금 쓴 날짜가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미래 시점이죠. 그러면 미래 하겠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겠고요. B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would라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 will과 can. 말하자면, 100% 미래라고 한다면요. 그 would, could를 조동사를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과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여러분 과거, 과거? will의 과거? will이 미래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봐. will이 미래인데요. 미래의 과거가 뭔 말이지? 미래의 과거가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would, could는 형태적인 과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실질적인 해석은 미래에 하겠다라는 해석상 본질은 같은데 will, can은 100% 발생될 확실한 미래라면 would, could는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미래. 네, 굳이 말한다면 한70% 정도 잡아볼게요. 물론 정확한 수치 아닙니다. 참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I will 막 이렇게 평상시에 회화할 때도 will보다는 would, could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너 이번 주에 거기 행사 뭐 어디 우리 모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I will be there. will은요 나의 강력한 100%이지 말한 거거든요. 나는 갈 것이다.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한가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가해 보이니까. 나갈 거야. 나100%갈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보다는, 상황 보고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조금 바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바쁘지 않으면서. 네. 그럴 때 이제, I would be there. Well, I would be there. 이런 식으로. I would make it. 이런 식으로 써. would 써가지고, 조건만 맞으면, 상황만 되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would라는 것은, 조건도 미래인데 보통 공지사항에서는 쓰지 않죠. 왜? 공지라는 것은 정해진 일을 말하는 것이지. 뭐, 이 사람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두루뭉술하게. 그게 무슨 공지입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달에 연봉 인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회사에서. 여러분 다음 달에 연봉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B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어썸이라는 것은 역할 등을 맡다, 떠맡다라고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인데, 이 W 대학의 졸업생인데요. 네. 자, 미스 카터스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학위에 있어가지고요. 분야에 있어가지고요. 자, 그녀는 몇몇 주에 자리를 취했습니다. With increasing, 증가하는 빈칸과 함께 몇몇 자리를 취해왔습니다. Software 개발 회사에서가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appointments, 뭐 임명, 지명 아니겠고요. responsibility라는 게 책임, 업무라는 거기 쪽에서 증가하는, 점점 증가하는 많은 업무들과 함께 여러 자리를 맡아왔다라는 B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이번에 salutation이라는 것은 뭐 인사, 뭐 인사 말 정도인데 이상하고요. permission, 허가도 아니겠습니다. 그냥 일했었습니다. 3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에서 systems and analyst로서 일했었습니다. at CS 사이에서. 네. 회사 이름, 막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읽지 마세요. 그냥 앞글자만 따시면 좋겠습니다. Before being promoted, 승진되기 전에,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되기 전에,
그리고 그녀는 이후에 합류했습니다. AI 서로 합류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Advanced Senior Manager로 승진되었습니다. 자, please join me라는 것은 저에게 합류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새롭게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미스터 할터 씨를 환영하는데 합류하십시오. A번이 정답이 되겠죠. Accompany, 동행하는 거 아니겠고요. Extend라는 것은 연장하다 혹은 뭐 주다 이런 느낌도 가능한데 어사인 할당하다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카터 씨를 우리 팀에게 합류 환영하는 것을 저에게 합류하십시오라는 것은 함께 환영을 합시다라는 그런 제안문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Dear Mr. Lee에게 우리의 고용팀은 신중하게 빙칸했습니다. 자, 무엇을? 당신의 신청서 그리고 이 supporting documents 그것을 보충하는 문서들이 되겠죠. Based on your background, 너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You are strong candidate. 당신 정말로 강력한 후보자일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대해 가지고요. Of BD 매니저라는 네,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At BCS 사에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대방, 편지를 받는 상대방은 이력서를 낸 사람이겠고요. 그렇죠? 신청서라든지 낸 사람이겠고요. 우리는 그것을 검토해서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검토했었다라는 reviewed라는 게 그대로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Publish, 출판했었다라든지 제출했었다. 이번에 acknowledge, 인정했었다라는 것은 해석상 맞지 않겠고요. 자, 그럼 문장이 들어갑니다. 네, 뒷문장까지 보셔야지만 어떤 소재가 연결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please confirm 하십시오. 당신의 가능성. Availability라는 것은 가능성, 면접 위한 가능성, 다음 주 수요일 날, 2월 14일 날 2시가 되겠습니다. 자, 뒷문장, 앞문장에서는 당신의 이력서를 뭐 검토했었네, 그리고 뭐 당신은 정말 강력한 후보자네, 좋은 말 해줬죠? 뒷문장에서는 혹시 면접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요청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연기했습니다. 미팅을. 아니죠. 이거는 상대방이 연기했었다라는 그런 맥락적인 단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당신을 초청하게 되어 가지고 인터뷰 면접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뒷문장에 그대로 이어지겠고요. 우리 여전히 원 레퍼런스 레터가 빠져 있습니다. 추천서겠죠. 미국은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할 테니까. 근데 지금 아니겠습니다. 디만 그러므로 이거 앞쪽에 what이 문장이 났을 때이 문장의 결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신청서를 파일에 두겠습니다. For future position을 위해 가지고라는 것은 떨어졌을 때, 네, 탈락했을 때. 그럴 때 이번 기회는 아쉽게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러죠. 아쉽게 당신은 굉장히 영향이 뛰어나지만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리를 위해 가지고 너의 신청서를 우리가 보관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맥락에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좋지 않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B번으로 확인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If this time, 만약 이 시간이 does not work for you, 당신에게 좋지 않다면, 잘 작동되지 않다, 좋지 않다면,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시오. So that 뭐할수 있도록 우리가 대체적인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몇몇의 멤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영팀의 일부 멤버들이 되겠고요. 자, 빈칸은 지금 The Director of Operations를 받고 있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A번, B번의 접속사는 주어동사를 받겠고요. 자, since는 전치할 때 과거 시점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서 뒤에는 주절에는 현재완료가 쓰이는 게 일반적이겠죠. 뭐 이래로가 될 텐데 since가 때문에라고 쓰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접속사일 때 때문에 가능하지만 전치사일 때는 이래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번은 특정 기간을 받으면서 그러한 기간 동안에라고 쓰는 거겠고요. C번의 including이라는 게 무엇을 포함을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몇몇 멤버들이라는 게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뒤에 이러이러한 직책의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포함해서라는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We look forward to. 자, look forward to. 여러분들, look forward to라는 것은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ing라든지 명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수거 암기하실 때는 to가 포함된 것들, 특히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암기하셔야지만 이게 지금 전치사라는 게 스스로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냥 look forward to만 쓰시면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local time. 그래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in person 직접

0: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8번째 시간 부동산 공부를 강의하는 진창환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법에서 사객 승인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택법에 해당하는 흔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주택법에서.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어떤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지, 또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해주는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하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우리가 주택도 뭐의 일종이냐면 건물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주택도 건물입니다. 근데 외국에는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우리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굉장히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주택의 두 분류가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거주자가, 전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건축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주택법을 만든 이유는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까 이 주택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주택법이거든요. 외국 사례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만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택법이란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택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버리냐면,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짓는 게몇개 이상이 되냐면, 서른 개 이상이 되면 돼요. 서른 개 이상. 그러면 주택법 영역으로 돌아버립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지을 때 서른 개 이상이면 주택법이 된다는 말의 다른 말은요, 29개 이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법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 근처에 연립이나 빌라 같은 거 지어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몇개 이하면 29개 이하죠. 그럴 때는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면 건축법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건축법 규제 대상이 돼 버립니다. 이 건축법 규제 대상이 돼 버리면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공급할 수 있죠. 평당 분양가를 10억씩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건축주 문제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투기할지구 하는 등등의 각종 규제 대상으로 돌아버리지, 건축법 영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그런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영역이냐 아니면 주택법 안으로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인데, 그 차이는 30개입니다. 30개. 즉 30개 이상이면 어디 안으로 돌아야 된다? 주택법으로 돌아야 됩니다. 단독은 몇 개? 30호. 단독을 헤아리는 단위가 호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세대나 30호 이상이 되면 어디 통제를 받고 있냐면 주택법 통제를 받습니다. 이 반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29개 이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건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댁 근처에 빌라나 연립을 보세요. 30개 넘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 싶겠습니까? 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짓더라도 30개 이상을 짓지는 않습니다. 29개 이하.

해서 건축법 규제 영역으로 통제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은 한 번에 짓는 게몇 개? 서른 개입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가 있는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몇 개로 본다? 50개로 본다. 그래서 이두 개는요, 50개 이상일 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반대로 49개에 의하면 건축법 영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예외를 뒀다는 것은 이두 가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축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규제 대상에서 조금 우리가 완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데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공공택지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 1번지, 2번지로 구분을 안 하고 일단 한 단위로 토지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단독주택을 한 방에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1번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어디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전원주택단지 지어놓은 거본거 있죠?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전원주택단지를 지을 때는 몇개 이상이면, 예, 5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고 49개 이하는 건축법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입니다. 한옥. 한옥을 짓는데 한꺼번에 짓는 게몇 개? 예, 5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오고 49개까지는 건축법으로 간다. 자, 정리할게요. 원래 주택법 영역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몇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어요? 30개입니다. 30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죠? 예외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단지 또는 한옥을 지을 때는 30개가 아니고 몇 개입니까? 50개 이상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은요, 똑같아요.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몇 개로 본다? 50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를 뒀던 얘기죠. 49개까지는 뭐 받고 지어라? 건축 허가 받고 지어라. 완화시키기 말하면 뭐 이유가 있겠죠. 볼까요? 자, 첫 번째. 다음 조건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가 도생이라고 부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에 아파트형 주택인데 그 중에서도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그게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으로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럴 때는 몇개 이상? 30개 이상이 아니고 몇 개? 5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하고 49개까지는 건축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취지가 뭐냐면요. 주로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 많아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니면 이게 규제를 강하게 푸시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많아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신혼부부, 청년주택들의 공급들이 좀 늘어나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의 장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49개까지는 우리가 통제 안 할게. 건축법에서 알아서, 너가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완화를 시켜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스스로 방식으로 합니다. 스스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고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고쳐서 쓰는데 개선구역 안에 스스로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고치지 않습니다. 노후불량의 정도가 너무 심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뭐 해야 됩니까?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50개로 완화를 시켜놓고 있다. 즉, 이거는 무슨 사업을, 개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를 취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단독은 몇 개? 예, 30개. 공동도 몇 개?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 지을 때? 전원주택단지 또뭐 지을 때? 한옥을 짓죠. 그럴 때는 몇개 이상? 50개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공동도 30개 이상인데 자,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진입도로 폭이 충분히 몇 메다고 확보되어 있고 6m 전용 면적이 얼마? 30 이상이죠. 그러면 몇 개입니까? 50개. 그다음에 무슨 방식? 스스로 방식으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는 개선 사업의 스스로 방식의 개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개와 50개 예외, 30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외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외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객 승인을 누가 하느냐인데, 사각객 승인은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지자체 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자체 장이. 그래서 이건 제가 정리를 낸 건데, 법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죠? 터, 광,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옵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면 시, 도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니까 특광하고 대도시는 10만 미만 이상을 안 따지고 공통으로 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럼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다. 누구는 공통이고요? 특광하고 대도시는 공통이다. 사각객 승인권자가 이래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5만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강남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럼 사각객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사각객 승인을 받아요? 그렇죠. 서울은 서울시장이에요. 구청에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5만 제곱미터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부산시장. 부산에서 20만 제곱미터 대지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똑같잖아요. 부산시장입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성남에서요, 인구가 50만 이상이 대도시라고 부르는데, 성남은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그죠? 성남에서 또는 고양시에서 또는 안양시에서 만약에 5만 제곱미터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렇죠. 안양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입니다. 대도시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도 구리에서요, 50만이 안 되는 일반시입니다. 구리에서 5만 제곱미터의 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각객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5만 제곱미터니까 예, 구리시장이죠. 그런데 구리에서 20만 제곱미터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그렇죠. 그때는 도지사가 됩니다. 저 보니까 특광하고 대도시는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냥 공통요소로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일반적인 시군하고 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요? 네,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끝. 누구는 공통. 특광 대도시는 공통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객 승인권자는 누가 원칙이냐면 지자체 장이 원칙입니다. 장이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사각객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국가 내지는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서 사각객 승인을 받냐면 국장한테 가야 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요, 누구나 아니다?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죠. 국가, 그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X입니다. 누구 때문에 틀렸어요? 네, 지방공사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주택공사일 때는 누가 합니까? 네, 그때는 국장이 합니다. 국장.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100% 출제한 공기업이니까 이거는 지자체장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주공입니다.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한테 와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세요라고 지정 고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주택을 짓죠.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 국장이 내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세요라고 지정 고시를 했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공이죠. 단독 공동으로 지분 50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 건설을 하는 경우에도 국장이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첫 번째 누가 할 때입니까? 국가나 주공. 두 번째 330만, 100만 평이죠.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누가 지정 고시했어요? 국장이 지정 고시했을 때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하게 주택난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뭐 했다?
지정고시했죠. 그럼 국장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택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국장한테 간다. 그래서 국장이 사업계획 수행하는 경우는 4개다. 이러고 있습니다. 원칙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지자체장,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누구는 공통, 특광, 대도시는 공통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권한자가 누군지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공구별로 분할한 게 있어요. 공구별로 분할하는 것은 단지는 몇 개입니까? 하나의 단지죠. 하나의 단지에서 착공과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공구별로 그죠?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해서 따로 분양하고, 따로 착공하고, 따로 사용 검사받고 할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구별로 분할할 때 공구 안에서 세대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0세대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구 안에서, 봐봐요. 공구 안에서 최소 짓는 게몇 개는 돼야 돼요? 300개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단지 규모는 얼마가 돼야지 공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누니까 최소 나눠진 게두개 이상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두개 이상이죠. 그러면 공구 안에서 300개니까 단지 규모가 얼마나 돼야지 공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600이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600세대 이상인 단지는 공구별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누었죠. 그럼 공구 안에서는 몇 개는 돼야 돼요? 그렇죠. 300개는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나 국장이 승인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승인해주는 기간이 며칠이냐면 60일입니다. 이거 객관식 지문에서 잘 내요. 그래서 60일 숫자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숫자 외우라 이런 소리 잘안 하는데, 요 숫자는 시험에서 출제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놓으면 30일로 나옵니다. 근데 60일로 기억을 해 두시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라면 승인권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도장 찍어주는 기간이 며칠? 60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600. 공구 안에서는 몇 개? 300개. 헷갈리면 안 돼요. 공구 안에서는 몇 개입니까? 300개입니다. 그런데 전체 단지 규모는 얼마가 돼야 된다? 600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럼 착공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얼마나 착공을 했냐면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5년 안에. 자, 근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하나의 단지가 있는데, 단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공구별로 분할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공구가 있고 두 번째 공구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똑같아요. 5년 안에 착공하면 돼요. 최초, 요거 첫 번째 공구는. 그런데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그거 말고는요, 최초 착공 신고했죠. 그날로부터 얼마나 착공한다? 5년 아닙니다. 이거는 2년 안에 착공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얼마나 착공하면 됩니까? 5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공구는 5년이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공구는 첫 번째 착공을 했죠. 첫 번째 착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2년 안에 착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가, 우리가 원칙은 몇 년인데요? 5년입니다. 5년인데,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5년인데, 두 번째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이 된다? 2년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기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뭐 천재지변이 발생하든지, 그죠? 아니면 공사를 하는데 얼거라, 그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의 기간은 몇 년이냐면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장하려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한지는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둬야 되지, 임의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 일반적인 경우죠.

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아이 공사를 갖다 시작하려고 툭 보니까 아이 문화재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착공 못 들어가겠죠. 수도입니다. 모든 게 올 수 없는데 문화재 넣으면. 그래서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두 번째, 해당 사업지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어요. 현대건설이 내지는 GS가 또는 삼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하려고 듣 보니까 아, 얘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내 건데? 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둘이 소유권 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니까 그게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소유권이 그죠? 현대가 아니고 갑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갑으로 공사를 절반 정도 했는데 소유자가 갑이 돼 버렸어요.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그러면 건물 지은 거, 남의 토지 위에 건물 지은 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소유권 분쟁인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소송으로. 소송으로. 둘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건 인정 안 해줍니다. 인정 안 해주고 소송 절차로 다툴 경우에는 연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발견되면요. 문화재. 두 번째는 소송으로 다툴 때.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붙였는데 그 부과된 사항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이행에서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했죠.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수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공토지 개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자재도 날라야 되고 공사를 진행하고 덤프트럭도 왔다 가고 레미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반시설 도로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착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착수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이거 지금 착공 들어가면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서 악성 미분양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하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연장할 때는 몇년 했어요? 1년입니다. 1년. 1년을 연장하는데 1년만 연장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연장이 됩니다. 연장. 1년 연장했죠. 그리고 또할수 있어요.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장 연장해서 그죠? 4년, 5년, 6년을 가기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소유권 분쟁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소유권 분쟁. 그래서 뭐로 다퉈야 된다? 소송.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문화재가 발굴됐다.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 그다음 미분양이 증가했다. 이런 거 등등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한번 정도만 보게 되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원칙은 몇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요. 5년. 공급일 분할의 경우에 첫 번째 공고는 5년. 두 번째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2년. 그죠? 근데 연장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착공을 몇 년을 하라고 했어요? 5년이거든요. 안 하면요. 해야 되는데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요. 취소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게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건축법에 가면요. 일정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요,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취소를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주택 분양 보증이 되면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취소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사유는 조금 이따 볼 건데, 취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할수 있고, 주택 분양 보증이 돼버렸죠. 그럴 때는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착수 기간입니다. 몇 년이었어요? 원칙은 몇 년? 5년이죠. 5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다만 이하가 시험에서 이제 과거에 한번 온 적인데, 최초를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취소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공구는 취소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공구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공구고, 이게 두 번째 공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년 안에 착공을 했어요. 두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을 했냐면,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안 되냐면요. 이걸 취소를 해버리면 사격 승인이 취소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첫 번째 공구 착공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격 승인이 취소해버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 건물 어떻게 됩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요. 2년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취소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불가능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사유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 특히 기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취소는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할수 있다. 요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에 착공을 들어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승인권자가 승인을 내주려고 보니까 그 토지가 현대건설 토지가 아니에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뭐를 확보하는 게 원칙이더라?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권은. 근데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요.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데 어떤 경우인데라고 하니까 권한을 확보했을 때. 그러니까 소유권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원천이 권한이죠.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돼요. 두 번째는 사업 주체가 당해 대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1번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면 그때는 80%의 권한만 있으면 돼요. 원칙은 권한을 몇 프로 확보해야 되는데? 100%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돼 있죠. 그럴 때는 권한을 100%에서 몇 프로 완화시켜 놓고 있더라? 20% 완화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고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누굽니까? 얘들 공공이죠. 공공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얘들에게 수용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뭐를 확보하는 게 원칙이더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얼마나요? 100% 확보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100% 확보가 안 돼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할 때요? 공공이 할 때. 두 번째, 뭘 가지고 있으면?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권은 몇 프로? 100%입니다. 근데 뭐로 지정돼 있더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돼 있죠. 그럴 때는 몇 프로까지 가지고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까? 80%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 그러면 80%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바로 착공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 들어간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머지 20%에 대해서 권한 내지는 권리를 확보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매도 청구권은요. 주로 알박기 근절 대책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데 넣어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서 아까 몇 프로 권한 가지고 있었어요? 80% 권한 가지고 있었잖아. 좀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확보하지 못한 게 얼만데요? 20%죠. 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뭐로? 시가로.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입니다. 시가입니다. 로 매도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청구할 때 방법이 95% 이상에 대해서, 미만에 대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원주민이라 불러요. 이 사람들은 빼고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95% 이상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뭐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도 청구권을
95% 기준에 가지고 이상이면 모든 사람, 미만이면 원주민 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주택법의 주요 논점이 사각 승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오늘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3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어요. 노래나 춤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면 멋진 상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행사와 공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festival, 축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festival, 축제인데요. 자,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꼭 같이 써주세요. festival, F-E-S-T-I-V-A-L 읽을 때는 festival, 한 번 더 festival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The school festival was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chool festival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학교 축제가 되겠죠? 학교 축제가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재미있고 신났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festival 하면 축제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이 단어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event 하면 행사라는 뜻이고요. 또 show라고 하면 각각의 공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magic show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술쇼예요. 이런 단어들도 축제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erform, 공연하다 라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축제 보면요,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이때 공연하다 라는 단어를 perfor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퍼포먼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performance 하면 공연이고요. 이 단어 perform에서 나온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그리고 공연은요, performance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이 동사 형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orm, P-E-R-F-O-R-M 읽어볼게요. perform. 네, 공연하다.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라고 했어요. 우리 big stage라고 하면 큰 무대를 나타냅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니까 무용수들이 큰 무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performing, 공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로는 cheer, cheer이 나와 있습니다. cheer이라고 하면 응원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쓸 때는 c-h-e-e-r 이렇게 쓰고요. 우리 ch가 붙어 있으면 ch 이렇게